0: 오, 부러웠구나. 그렇다면 민준이는 이제 한자 공부 다시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 들진 않았나요?
1: 한자 공부 다시 해보려고요.
0: 오, 좋아요. 이번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번 도전해봐요.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포기에 어울리는 오늘의 짝꿍 단어 한번 만나볼까요? 포기에 어울리는 짝꿍 단어는 끈기. 끈기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2: 끊임없이 노력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
0: 끈기는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견디어 나감이란 뜻입니다. 포기와 끝 글자가 같은 기자인데 반대되는 뜻을 가진 짝꿍 단어예요. 저도 끈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실패해도 굴하지 않는 끈기가 필요해요. 이렇게 쓸수 있는 말입니다. 친구들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끈기 있는 성격인가요? 네. 그럼 포기와 끈기 중에서 나는 어떤 단어와 더 어울리는 사람인가요?
1: 저도 끈기요. 저는 수영을 한번 포기했던 적이 있지만, 그래도 수영은 지금 계속하고, 축구도 지금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끈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0: 맞아요. 특히 운동은 끈기가 없으면 하기 힘들어요. 우리 민준이 대단해요?
2: 저는 아무것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고, 결국에는 해낼 거라고 믿어요.
0: 민준이도 방금 이렇게 놀랬는데 선생님도 지금 이렇게 놀랬어요. 지금 다 놀랬을 거예요. 와, 제니, 화이팅! 무언가 꾸준히 끈기 있게 해냈을 때 우리 친구들 기분이 어땠어요?
2: 잘하는 것 같아서 뿌듯하고 기분이 좋고 상쾌해요.
0: 맞아요. 우리 친구들도 어떤 일을 할때 쉽게 포기하지 않고 버텨나가는 끈기를 기른다면 쉽게 포기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느끼고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 배운 포기와 끈기 두 단어로 글짓기를 한번 해볼까요? 똑똑공책을 꺼내고 펼쳐서 오늘 배운 두 단어로 글짓기를 해보도록 해요.

0: 포기. 하던 일이나 하려던 일을 도중에 그만두어 버림. 끈기.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견디어 나감.
1: 우리 친구들이 어떤 멋진 글을 썼는지 한번 볼까요?
2: 네! 네.
1: 우리 민준이부터 발표해 볼까요?
3: 날씨가 너무 더워서 여행 가는 것을 포기했다. 나는 끈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1: 아주 잘 썼어요. 빈준이 잘했어요. 다음은 우리 제니를 발표해 볼까요?
4: 게임을 도중에 포기하다. 힘들더라도 끈기 있게 해야지 좋은 일이 생긴다.
1: 자, 우리가 글을 쓸 때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말들이 있어요. 우리 제니 두 번째 문장 내용이 너무 좋아요. 힘들더라도 끈기 있게 해야지 좋은 일이 생긴다. 그런데 이 지를 빼도 문장에 전혀 의미가 달라지지 않죠? 힘들더라도 끈기 있게 해야 좋은 일이 생긴다. 어때요? 지를 빼도 의미가 통하지요?
2: 네!
1: 잘 썼어요. 오늘은 포기와 끈기 이 두 단어를 배워보았어요. 우리 친구들 이제 이 두 단어 언제 사용하는지 알겠지요?
2: 네!
1: 잘했어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단어로 또 만나요.

0: 친구들
1: 안녕.
2: 안녕.
3: 손을 안 씻고 간식을 먹은 피터. 저런, 감기에 걸리고 말았어요.
4: 로보카 플리 안전 스쿨.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추워도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한다. 2번, 마스크를 꼭 쓴다. 정답은 2번. 감기가 유행할 땐 마스크를 꼭 써서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을 막아야 해요.
3: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꼭 씻고 양치질만 잘해도 감기 바이러스를 대부분 없앨 수 있어요.
4: 로보카 플리랑 꼭꼭 약속!

0: 오늘도 그린남매와 함께 속담과 관용어들 재미있게 배워봐요.
1: 그럼 오늘의 속담은 무엇일까?
2: 어?
1: 라라를 불러보자.
0: 좋은 생각이야.
3: 라라야 알려줘.
4: 똑똑 그린남매 안녕.
3: 안녕.
4: 오늘은 아주 긴 속담이 준비되어 있어.
0: 멋있어.
1: 얼마나 긴데.
4: 잘 듣고 빈칸에 들어갈 말이 뭔지 맞춰봐.
1: 어?
4: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라라라 부터 마신다. 라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무엇일까?
0: 어? 알 것 같아.
1: 뭔데?
0: 흰우유 아니야? 흰우유? 떡은 아직 주지도 않았는데 흰우유부터 준비해서 야, 떡 내와 이런 거.
1: 어? 혹시 김치국?
0: 오, 된장국?
1: 오,
0: 맛있겠다.
1: 나는 예전에 엄마랑 같이 떡이랑 된장국이랑 같이 먹은 적 있어.
0: 오, 된장국은 될 수 있다는 소리군.
1: 그러면 나는 된장국으로 할래.
0: 그럼 나는 흰우유로 할게.
1: 좋았어.
4: 좋아, 오늘도 한번 재미있게 그려봐요.
1: 근데 된장국은 어떻게 만드는 걸까?
0: 글쎄.
1: 만들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4: 예진아.
0: 응?
4: 예진이는 답이 왜 흰우유라고 생각했어?
0: 내가 생일이었거든? 친구들이 생일 선물을 사주려고 하는데 나는 너처럼 장난감 로봇을 갖고 싶었어.
1: 오, 그래?
0: 그런데 친구들이 장난감 로봇은 말고 편지만 주려고 하더라고. 그때
1: 그렇구나.
0: 내가 이렇게 생각했어. 내가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했는데 흰우유부터 마셨구나.
4: 나한테 떡이 오지 않는데 먼저 흰우유부터 준비한다는 말인 거야?
0: 응.
4: 그렇구나. 그럼 노아는 왜 된장국이라고 생각했어?
1: 된장국을 먹을 때 아빠가 이렇게 말했거든. 아빠 어릴 때는 된장국이랑 떡이랑 같이 먹으면 약간 맛있었다 이렇게 말했었거든. 그래서 떡도 같이 해 먹었더니 은근히 맛있었어. 그런데 엄청 빨리 먹고 싶은 나머지 된장국을 먼저 마시고 떡을 먹으면 된장국이랑 같이 먹는 것보다는 약간은 맛없잖아.
0: 응, 나도 그 생각했어.
1: 그래서 모아놨다가 하면 좀 더 이득이라는 뜻 아닐까?
4: 그러면 노아야.
0: 응?
4: 일상생활에선 어떨 때 쓸 수 있을지 예시를 한번 들어줄래?
1: 내가 일주일마다 용돈을 2,000원씩 받거든? 내가 돈을 2,000원씩 모으고 모아서 장난감 로봇을 사려고 했어.
0: 그런데 편의점에 맛있는 과자가 있는 거야.
1: 그 과자는 2,000원이거든.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몰라, 그냥 과자나 먹어야겠다 하면서 그냥 2,000원 날리고 과자나 먹는 듯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조합해서 더 좋은 걸 얻을 수도 있는데 그냥 따로따로 쓰면 약간 좀 안 좋다는 뜻?
4: 그럼 노아가 그렇게 장난감을 사지 못했던 것처럼 성격이 급한 나머지 그 뒤에 이익을 얻지 못하고 먼저 해버렸다는 그런 뜻인 거지?
1: 응.
4: 좋아요, 그럼.

0: 과연 정답을 무엇이라고 생각했을지 한번 설명해 볼까요?
1: 나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된장국부터 마신다라고 생각했어. 왜냐면 된장국을 꾹꾹꾹 마시면 저기 떡이랑 된장국이랑 같이 먹어야지 맛있는데. 에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한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이루고 하고 싶은 걸 하면 된다는 뜻인 것 같아.
2: 나는 희능이라고 생각해.
1: 왜?
2: 지금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했는데 내가 희능부터 준비해서 이거 내 거겠지?
1: 착각을 해서 준비한 거야. 자기가 아닌데.
2: 그래서 나는 바로 이 희능이라고 생각해.
1: 아, 오케이.
0: 좋아. 그럼 과연 오늘의 정답이 무엇이었을지 라라가 알려줄게. 뾰로롱.
3: 뾰로롱.
0: 오늘의 속담은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야. 지금은 쉽게 떡을 사 먹을 수 있지만 옛날에는 자주 해먹기 힘든 음식이었어. 손도 많이 가고 쌀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먹기 힘들고 명절이나 잔칫날에나 먹을 수 있었지. 이렇게 특별한 음식이다 보니 한 번 떡을 하면 이웃들과 나누어 먹었어. 음료수가 없던 옛날에는 떡과 함께 김칫국을 먹었대. 그 중에서도 나박김치는 국물이 있는 김치라서 뻑뻑한 떡 종류를 먹을 때 곁들이로 내는 경우가 많았어. 국물이 시원하고 새콤해서 입맛을 돋울 뿐만 아니라 무가 들어있어서 소화도 잘 되었거든. 여기서 말하는 김칫국은 김치를 넣고 끓인 뜨거운 국이 아니라 시원한 김칫국물을 뜻해.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라는 속담은 이웃집에서 잔치를 위해 떡을 만들면 당연히 자기 집에도 갖다 줄 거라고 생각하고 떡과 함께 먹을 김칫국을 미리부터 마신다는 얘기야. 이웃이 떡을 주지 않을 수도 있는데 김칫국부터 서둘러 마시는 것은 우스운 행동이지. 이렇듯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지레 짐작하여 미리 바라거나 일이 벌써 다 된 것처럼 행동할 때 이 행동을 꼬집어 하는 말이지. 만약 동생이 생일날 부모님께 게임기를 받을 생각에 들떠 있다면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 동생아,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구나. 벌써부터 기대하긴 일러. 라고 말이야.
4: 아, 떡이랑 김칫국을 같이 먹기도 하는구나.
1: 처음 알았네.
5: 맞아, 오늘도 새로운 지식을 알았어.
1: 나도 된장국이랑만 먹는 줄 알았는데 김칫국이랑도 먹는구나.
6: 오늘의 속담은
3: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했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
2: 해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했는데 다 된 일로 행동한다는 뜻.
1: 그럼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3: 안녕.
0: 재치와 유머가 담긴 속담과 관용어. 뜻을 정확히 알고 알맞은 상황에서 사용한다면 우린 모두 똑똑 문해력 박사. 뾰로롱.

0: 새누리 새끼.
1: 기분 좋은 오늘 함께 시청할 친구는 니키타,
2: 응,
1: 로운,
2: 응,
1: 소령이,
2: 응,
1: 민찬이,
2: 응,
1: 그리고 나는 누구?
3: 꾸수리.
1: 좋아, 다들 준비됐지?
3: 응.
1: 자, 그럼 시작한다. 뿅뿅.
2: 뿅뿅.
0: 어느 시골 농장에서 엄마 오리가 알을 품고 있었어요. 잠시 뒤 알에서 노란 새끼 오리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4: 이상하네. 마지막 알은 왜 안 나오지?
0: 한참 만에 큰 알에서 아기 오리가 깨어났어요. 몸집도 크고 털은 잿빛이었어요.
4: 그래도 넌 내 소중한 아기 오리야.
0: 엄마 오리는 아기 오리들에게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헤엄치는 법도 가르쳐 주었어요. 주변 오리들은 잿빛 오리 새끼를 보고 수군거렸어요.
5: 쟤는 왜 저렇게 크고 잿빛이야? 혼자만 다르게 생겼잖아.
6: 아유, 못생겼어. 미운 오리 새끼잖아.
5: 그래도 우리 막내는 뭐든 열심히 하고 헤엄도 잘 쳐요.
2: 엄마 짱이다.
0: 엄마 오리는 미운 오리 새끼를 감쌌지만 다른 동물들은 미운 오리 새끼를 놀리곤 했어요.
5: 저리 가! 너랑 다니면 놀림받아서 싫어!
7: 저 녀석 좀 쫓아내! 꼴도 보기 싫으니까!
0: 미운 오리 새끼는 쫓겨다니다 결국 울타리 밖으로 도망쳤어요.
5: 모두들 날 미워해!
0: 미운 오리 새끼는 큰 늪에 도착했어요. 기러기들이 미운 오리 새끼에게 말을 걸었어요.
6: 넌 정말 못생겼구나! 근데 그게 마음에 드는데? 우리랑 철새가 되어서 여행할래?
0: 그때 탕! 탕! 총소리와 함께 사냥꾼이 나타났어요. 기러기들은 재빨리 날아 도망갔어요. 미운 오리 새끼는 무서워서 갈대 속에서 꼼짝도 못했어요.
2: 뭐야?
0: 커다란 사냥개가 미운 오리 새끼 앞에 나타나 킁킁 냄새를 맡다가 가버렸어요.
2: 뭐야?
5: 살았다.
0: 미운 오리 새끼는 연못에 가서 헤엄을 쳤어요. 그러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백조를 보았어요.
2: 우와.
5: 저렇게 새하얗고 우아하다니. 저 새들은 과연 누구일까?
0: 미운 오리 새끼는 백조들이 날아간 뒤에도 오래도록 그리워했어요. 추운 겨울. 미운 오리 새끼는 그만 꽁꽁 얼어버렸어요. 그걸 본 농부가 집으로 데려갔어요.
5: 우리랑 놀자! 이리 와! 그쪽으로 갔어! 잡아!
2: 아, 어떡해!
5: 나이 또 괴롭히려고 하나 봐!
0: 깜짝 놀란 미운 오리는 우유통에 뛰어들었어요. 농부의 부인이 빽 소리치자 허겁지겁 도망치다가 밀가루 포대에도 빠졌어요. 미운 오리 새끼는 간신히 농부의 집을 빠져나왔어요.
5: 저 오리 좀 봐!
0: 미운 오리 새끼는 늪 주변 갈대밭에 숨었어요. 겨울이 되어 춥고 배고팠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날이 추워지자 물이 얼기 시작했어요.
5: 가만히 있다간 꽁꽁 얼어버리고 말 거야.
0: 미운 오리 새끼는 몸이 얼까봐 끊임없이 헤엄을 쳤어요. 밤이면 갈대밭에 숨어 겨울이 가기만을 기다렸어요. 미운 오리 새끼는 그렇게 춥고 힘든 겨울을 보냈어요.
2: 우리 품으로 와. 따뜻하게 해줄게.
0: 마침내 따뜻한 봄이 왔어요.
8: 다행이다.
0: 미운 오리 새끼는 날개를 펴고 날갯짓을 했어요. 그랬더니 힘차게 날아오르지 뭐예요?
9: 내가 날 수 있었다니.
0: 미운 오리 새끼는 훨훨 날아가다 백조들이 있는 연못에 내려앉았어요.
9: 아마도 날 쫓아내겠지.
0: 미운 오리 새끼는 고개를 숙이다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어요. 더 이상 못생긴 아기 오리가 아니었어요.
6: 저기 새로운 백조 좀 봐. 이 중에 가장 아름다워.
0: 미은 오리 새끼는 이제 더 이상 구박받던 아기 오리가 아니었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된 행복한 백조였답니다.
1: 친구들, 재밌게 봤어?
8: 응!
10: 나는 역시 포기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만 들었어.
11: 나는 지금의 자신이 마음에 안 들다고 그러지 말고 자기 자신을 이뻐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
12: 그리고 나는 일단은 오리가 너무 쪽지고 막 불쌍하고 막 다 오리를 싫어하게 돼가지고 내가 키우고 싶었어.
13: 맞아, 우리 다 소중한 오리인데. 그러니까 오리는 다 사랑스러워.
1: 그러면 미운 오리 새끼는 다른 오리들과 다른 걸까?
12: 오리 종류는 다 다르잖아. 색깔도 다를 수도 있고
13: 그 품종이라고 해야 되나? 차이가 있는 것뿐이지 굳이 꼭 차별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11: 나는 반대로 다른 건 맞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다른 건 맞는데 틀리진 않은 것 같아. 회색이라고 뭐 잘못된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오리는 회색이지 말란 법도 없으니까 그냥 조금 다를 뿐 틀리진 않은 것 같아.
1: 친구들, 우리 미운 오리 새끼 제목을 한번 바꿔본다면 뭐가 좋을까?
14: 나는 이렇게 될 것 같아. 특별한 오리 새끼.
13: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 다른 오리 새끼라고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11: 나는 조금 달랐던 오리의 성장일기라고 지으면 좋을 것 같아.
1: 멋지다. 우리는 모두 다 달라. 그렇지?
13: 응.
1: 다 맞아. 다른 만큼 모두 다 소중하다는 거 꼭 기억해.
3: 응.
1: 친구들, 미운 오리 새끼를 보고 느낀 점을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친구들 그거 알아?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 우리 어린이들은 원래부터 영어를 할 수 있었대.
1: 와우!
0: 왜냐면 흩어져 있던 알파벳 글자들을 슈퍼두퍼 위저드들이 모아서 슈퍼두퍼 잉글리시 월드에 갖다 둔 덕분이거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부터 글자들이 모두 달아나 숨어버려서 우리가 영어를 잊어버리게 된 거래.
1: 아.
0: 하지만 걱정 마. 새로운 슈퍼두퍼 위저드들이 숨어버린 영어를 찾아오면 우리가 다시 영어를 할 수 있대.
1: 예!
0: 우리 슈퍼두퍼 위저드를 함께 불러볼래?
1: 예! 슈퍼두퍼 위저드!
2: Here we are!
3: Hello everyone!
4: We are the
5: Super Duper
1: Wizards!

0: Now, it's time to play hide and seek.
1: Yay! Yeah! Yeah! Oh, 재밌겠다. 맞다. 친구들, 이제 hide and seek이 숨바꼭질이라는 건 알지?
2: 아, 우리 친구들도 이제 다 알지. You know.
1: 맞아, 맞아. 자, 오늘 어떤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단어랑 숨바꼭질 할까? 아우, 궁금해. 무지무지 궁금해.
0: Find L.
1: 와!
2: 예! 예! 오, 예! 친구들, 이건 Big L.
3: 이건 Small, 작은 L.
2: L.
3: L.
2: L.
3: L.
1: 둘 다 L이야. 자, 그러면 오늘은 L로 시작하는 단어를 찾아야겠다.

0: super excited!
1: 재밌겠다!
2: I'm so, so excited!
1: 그럼 간다. Super duper, super duper magic store! Wow!
2: Yay! Go, go, go!
3: Let's go inside the hide and seek world!
2: Go, go, go!
3: Find out!
0: Wow!
3: 내가 소리를 보여줄게. Super duper, super duper, show me the sound.
2: They are L.
4: 얼른 찾아보자.
3: 좋아.
2: Let's go.
4: 어?
5: 왜 그래?
4: 저거 좀 봐. 뭔가 반짝거려.
2: 와, 램프잖아.
6: 르르르
2: 램프 램프.
4: 와, 뭔가 신비해 보이는데 한번 문질러 보자.
2: 내가 해볼게. 와, 사자다.
6: 르르르
2: 라이언 라이언.
7: 나 부끄러운데.
4: 어? 사사는 용감하고 동물의 왕이잖아. 라이언 킹.
7: 나는 다른 사자들이랑 다르다고. 난 용기도 없고 다 무섭단 말이야. 빨리 다시 램프 안으로 들어가게 해줘.
8: 어, 우리 그거 못해. 미안.
7: 어? 그럼 나 이제 어떡해? 엄마야?
8: 어? Who are you?
9: 뭐, 안녕? 나는 양철 로봇이야. 사자는 용기가 없구나. 난 심장이 없어서 사랑을 할 수가 없는데.
4: 사랑? 아하! Love. Love.
7: 얘들아, 안녕?
4: 어? 넌 누구야?
7: 안녕, 난 도로시야. 나랑 같이 오즈 마법사한테 가지 않을래?
10: 오즈 마법사?
7: 응, 오즈 마법사는 어떤 소원이든 다 들어준대. 그럼 내가 용감한 사자가 될 수 있을까?
9: 난 심장을 갖고 사랑을 할 수 있을까?
7: 그럴 수 있을 거야. 너희 둘 다 나랑 같이 갈래?
10: 좋아!
7: 너희들은 같이 안 갈래?
4: 응, 우린 괜찮아. 해야 할 일이 있거든.
7: 알겠어. 그럼 다음에 또 만나. 안녕!
5: 안녕!
11: 아이고, 여기까지 바람이 불어?
12: 아, 다들 뭐해요? 우리 애들이 키를 잃지 않게 다 같이 힘을 모아야죠. 그래요, 그래요.
11: 오케이. 원, 투, 쓰리.
5: 슈퍼 듀퍼 슈퍼 듀퍼 매직 스토어.
12: 들어봐.
1: That's a great idea. I hear it.
12: 이 근처에 있나 봐, 진짜.
11: 우리 빨리 찾아, 빨리.
1: Let's find it.

0: Come out, please. 어, 없어, 없다, 안 보여.
1: 왜? 에너지한테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 같은데?
0: 나?
2: Really?
0: 나한테? 어? 어? 잠깐만. 혹시 여기 모자인가?
2: 좀... 어, 아니야, 여기 없어. There's nothing. Nothing.
0: 진짜? 응. 그럼 어디야?
1: 그럼 에너지. 어. 한번 돌아봐봐.
0: 아, turn around?
1: Turn around.
0: 오케이. 두두두두. 어?
1: 이거다, 이거.
0: 뭔데, 어? 뭔데? What is it? 어? 나뭇잎이잖아.
1: 와! 와! 맞아, 맞아. La, la, la. Leaf. Leaf.
2: 오! 좋아. 그럼 우리
3: 한번 보내볼까?
1: Yeah.
3: Super duper, super duper magic card.
0: 얘들아, 오늘 찾은 나무들을 확인해 보자.
4: 오키도키.
0: 르르르. Lamb, lamb.
1: 르르르. Lion, lion. Love, love, love. Leaf, leaf.
5: Good job.
4: Yay! Yay! We did it!
0: Oh! We did it! We did it!
2: Okay, I feel great.
1: Me too. 근데 어? 여기서 끝이 아니지.
2: Oh!
1: Do you know what time it is?
4: It's time to sing a song!
1: That's right! 가자!
2: Okay!
0: Let's go!
3: 아, 저는 나뭇잎이 에너지 옷 색깔이랑 비슷해서 못 찾는 줄 알았네요.
6: 오, 친구들, 우리가 마법으로 데리고 온 건 비밀인 거 알죠?
7: 그냥 지켜달라면 어떡해요? 애 쓰는 법 알려주면서 그래야지.
6: 오. That's a good idea.
7: 자, 친구들, L 쓰는 법을 잘 보고 따라해봐요.
6: Big L는 one, two, L. 작은 L은 one, L. 참 쉽죠?

0: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1회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 안녕 여러분. 기가빌더 팀이 열심히 노력해준 덕분에 학교가 완성됐습니다. 드디어 오늘 테라 초등학교가 문을 열게 됐네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선생님을 모셨어요. 기가빌더 팀입니다.
1: 안녕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
2: 너무 기대돼. 뭘 가르쳐줄까?
3: 안녕, 난 루루야. 오늘은 재밌는 과학을 배울 거야.
2: 과학은 재미없고 너무 어려운데.
3: 어? 그렇지 않아. 과학이 얼마나 재밌는데.
0: 아직 우리 학생들에겐 살짝 어려웠나 보군요. 여러분, 일어나요.
3: 내 수업이 그렇게 지루했어.
4: 이제부턴 포보쌤의 과학 시간이다. 우리는 포보와 두더지들. 예!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3: 뭐? 포보, 지금 이건 내 과학 수업이야.
4: 이러니 애들이 과학이라면 질색하지. 너같이 뭘 모르는 애는 맨날 이론만 떠드니까.
3: 뭐?
2: 포보, 지금 수업 중이야. 빨리 나가.
3: 아니, 잠깐만. 괜찮아, 레이. 과학의 전문이라니까 얼마나 재미있게 가르치나 보자.
4: 꼬맹이 여러분, 자 그럼 포보쌤이 과학이 뭔지 보여주겠다.

0: 이게 바로 자성체란 것이다. 자, 이젠 어때? 재밌지 안 그래?
1: 뭐야? 이게 왜 이러지?
2: 빨간 자석과 파란 자석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 인력! 자성으로 물건을 띄우는 건 위험할 수 있어.
0: 아으, 감히 이 포보님의 실험을 방해해? 하, 이거랑

0: 그리고 이것까지 자성으로 다 띄워주마. 자, 호모님의 자성장치는 저렇게 무거운 것도 번쩍 들 수 있다고.
1: 포모, 빨리 내려놓으라고. 내가 처리할게.
0: 그런 장난감으론 날 못 이겨. 네가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1: 와, 리무가 이겼다! 자, 봐! 학생들은 내 과학 수업을 더 좋아하거든?
0: 누가 이기나 두고 봐! 얘들아, 가자!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가 진짜 과학이 뭔지 보여주마. 시작해! 초강력 자석 파워 나가신다.
1: 다시 수업 시작할게.
2: 좋아.

0: 변신! 포켓몬 변신 완료! 마이티몬 변신 완료! 레이몬 변신 완료! 스케이몬 변신 완료!
1: 자, 모두 한 줄로 서서 천천히 대피할게요.
2: 꼬맹이들이 이제야 내 위대함을 깨닫고 있어. 그럼 너 엄청난 것도 보여주마.
1: 첫 수업에서부터 학교를 잃다니.
0: 빨리 학교를 제자리로 돌려놔야 해요.

0: 가속이 미는 힘이 너무 강력해! 어머! 빨리 학교를 내려놔! 그렇게 하면 모두 위험해!
1: 하! 이래도 내가 이겼다고 인정 못해?
0: 그래, 알았어. 네가 이겼어, 포보. 네 발명품은 우주 최강이야.
1: 당연하지. 난 최고의 과학자니까.
0: 우와! 잡아당기는 힘이 너무 세! 어떻게 좀 해봐!
1: 진 사람이 뭔 말이 그렇게 많아?
0: 어떡해! 이젠 미는 힘이 너무 세! 또 퉁퉁 뜨고 있어!
1: 아니, 대체 어쩌란 거야?

0: 도대체 이거 왜 이래?
1: 뭐 하는 거야?
0: 네가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해서 내 조종간이 고장 났잖아.
1: 도와줘! 유루! 다들 다치지 않게 잘 받아야 해! 알았어! 자석을 절반 크기로 잘라서 빨간색 자석과 파란색 자석을 동시에 쓰는 거야!
0: 뭐? 야! 내 발명품을!
1: 야! 빨리 파란색 자석을 학교를 향해 겨누어!
0: 야! 이

0: 날아다니는 학교였으면 더 재밌을 텐데. 정말 신날 거야.
1: 역시 나의 하늘을 나는 학교가 최고지. 나의 과학적 지식을 총동원해서 만든 발명품이야. 자석의 미는
0: 그럼 이번엔 집짓기 수업을 해볼까?
1: 아, 나의 천재적인
0: 부부! 엄청난 자석으로 우리 좀 도와줄래?
1: 막상 해보려니 잘 안 되지? 이 천재 과학자의 도움 없이는 말이야.
0: 자, 그럼 조립식 교실을 다시 공중에 띄워보자. 물론 안전하게 쌓으려면 도움이 필요해. 기가빌더, 도울 준비 됐어?
2: 출동 준비 완료!
0: 그럼 기가빌더 출동!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3: 내 손을 거치면 뭐든 예술이 된다고.
4: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0: 몸집은 작아도 큰일을 해내지.
2: 기가빌더!

0: 이 천재 과학자님 덕분이야. 이제 다들 멋진 학교에 다니게 된 소감이 어때?
1: 정말 고마워, 기념일단팀. 과학이 이렇게 재밌는 건지 몰랐어. 과학이 재밌어졌다니 정말 다행이야.
2: 그럼 이제 남은 수업도 마저 해볼까?
0: 내 발명품이 없었다면 저런 멋진 학교 건물은 꿈도 못 꿨어. 웃지 마, 이 녀석들아.

어, 좋았어. 새로운 빙고 3000 로봇. 어서 작동해보고 싶은데 이걸 내리면 될 거야. 아니, 뭐야? 에? 뭔가 잘못됐는데? 그래, 이제 됐어. 아, 안 돼! 어, 이런. 이건 문제가 있어. 여기 어디 있는 전화번호가 있을 텐데. 여기 있다. 333-444-533. 평범하네. 기술 지원팀 부탁해요. 아, 네. 여보세요? 네, 좋아요. 아, 저기 빙고 3000을 지금 방금 구매했는데요. 다리 쪽에 뭔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요. 네, 다리를 쭉 펴도 다시 올라와요. 네, 해봤어요. 그건 안 돼요. 알았어요. 그렇게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를 잡고, 예, 다음은요? 그냥 흔들어요? 그럴게요. 흔들, 흔들, 흔들, 흔들. 네, 계속 흔들었어요. 다시 해보라고요? 아니.

0: 이것도 안 되네요. 다른 방법 없어요? 네, 알았어요. 아래쪽도 보고 있어요. 그냥 찔러보라고요? 좋아요, 할 수 있죠. 아니, 안 돼요. 이 방법도 안 되네요. 이제 어쩌죠? 앞을 찔러보라고요? 알았어요. 아니, 안 되겠어요. 그냥 환불할래요. 네? 저기요, 제가 그쪽까지 다시 운전해서 갈 수는 없고요. 오늘 중요한 결승 경기가 있거든요. 물건 찾으러 와주세요. 모르겠으니까 택시 보내줘요. 아니, 못한다는 게 말이 돼요? 아유, 됐어요. 모르겠다. 되잖아! 된다고! 야!
1: 빙고 삼촌, 잡지 좀 갖다줘. 저것보다는 빠른 줄 알았는데.
0: 난 이제 모르겠어.

0: 길거리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풀리 안전스쿨.
2: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0: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1: 로봇카풀이랑 꼭꼭 약속!

0: 실 관리사.
1: 왔구나. 어서 들어와. 오늘은 베개를 잘 털어서 정리하고 침대포를 갈아줄 거야. 그래야 호텔 방이 깨끗해지지. 그리고 필요한 건 이거야. 곧 대신인데 방을 향기롭게 해줘. 윙, 윙. 왜냐하면 오늘 할 건 바로 호텔 객실 관리사거든. 나랑 호텔 객실 관리사 놀이 같이 할래? 좋다고?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우리 같이 호텔 방을 특별하게 만들어보자.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휭, 휭, 휭. 이 방을 향기롭게 만들어볼래? 휭. 꽃향기가 나는걸. 감자튀김 냄새랑. 가자,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호텔 객실 관리사! 아우, 아우, 아우! 호텔 방을 깨끗이 치우자.

0: 우와, 양탄자가 엄청 높이 날아. 우와, 저기 산 꼭대기도 다 보여. 산 꼭대기야, 안녕.
1: 안녕, 오지.
0: 안녕, 딜런.
2: 안녕, 데이지. 안녕, 비씨. 호텔 객실 관리사 놀이 중인데 같이 할래?
0: 좋아!
2: 그럼 난 호텔 손님 탐험가 오지 할래. 이제 잘 시간이야. 안녕, 호텔 매니저 비씨.
3: 비비.
0: 나야.
2: 오, 더러운 이불은 너한테 갖다 줄게. 예! 삐삐삐. 잘 잤어, 당근 친구? 아직 자고 있네. 잘 있어, 인형아. 난 시내 좀 둘러보고 올게. 안녕하세요. 근처 가볼 만한 데가 있으면 알려줄래요? 하, 세상에서 제일 냄새나는 휴지통. 별로. 오, 모자 박물관. 이게 좋겠다.
4: 됐다. 탐험가 오지가 나

0: 그럼 이제 방 청소할 시간이지. 방에서 좋은 향이 나지 않아? 핑, 핑, 핑. 어우, 좋아. 예쁜 비누도 놔두고. 이 쓰던 침대보는 걷어야지. 뽀송뽀송한 새 걸로 바꿀 거야. 이 빨래 미끄럼틀로 내려가. 나도 갈게. 야호! 우와! 세탁실로 출동! 뚜뚜뚜. 더러운 빨래는 나한테 넣어주세요. 띠딕. 빨래 시작! 띠링. 이제 세탁을 시작합니다! 달팡달팡달팡달팡달팡달팡. 와우! 어떡해, 당근 인형도 같이 빨았나봐. 흠뻑 젖어버렸어.
1: 걱정하지마, 말려주면 되지 뭐. 건조기로 띠링. 윙윙윙윙윙윙윙윙윙.
0: 얼마나 걸릴까? 당근 인형이 안 보이면 오지가 섭섭해할 텐데. 저기, 비씨. 진짜 중요한 일이야. 당근 인형이 마를 때까지 오지가 자기 방에 못 들어가게 좀 도와줄래? 알았지? 신사 모자, 요리사 모자, 야구 모자, 또 마법사 모자도 있었지. 박물관 최고야. 우리 당근이한테 줄 선물도 사왔어. 지금 방에 가서 보여줘야지.
2: 으아, 안 돼.
0: 어? 왜?
2: 그게
1: 비비비.
0: 호텔에 수영장이 있다고? 그럼 당연하지. 봐봐.
1: 예. 야다. 전방, 전방.
0: 건조기야, 시간이 없어서 그래. 더 빨리 말릴 순 없니?
1: 슈퍼 초고속 건조 모드.
0: 우와! 당근 인형! 어디 갔지? 관리사 친구들, 손상 안경 준비! 혹시 당근 인형이 보이니?
3: 전방, 전방, 전방.
0: 저기 있어! 아, 호텔 수영장에 떠있네. 오지 바로 옆에.
1: 오지 옆이라고? 우와!
2: 아유, 어떡해. 눈에 물이 들어갔어. 수건이 필요한데. 근데 수건이 안 보여.
0: 아무거나 써도 돼.
2: 수건, 수건. 찾았다. 우와, 수건이 진짜 보들보들해. 이제 어디에 두지? 고마워. 음료잖아.
1: 응, 좋아.
0: 이거 좀 빨리 말려줄 수 있어? 근데 조심해서 말려야 해.
1: 슈퍼 초고속 산들바람 모드. 삐

잘 마른다. 이제 거의 다 말랐어. 그럼 난 갈게. 나초? 당근이가 좋아하는 건데 내 방까지 좀 갖다 줄 수 있지? 우와, 봐봐! 엘리베이터야! 삑! 어서오세요. 엘리베이터입니다. 꼭대기 층이요. 피씨 다 발라!

0: 층. 꼭대기층 다 왔어?
1: 어우, 이건 위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좌우로 움직이거든.
0: 그냥 난 계단으로 갈게.
2: 이 호텔에 계단도 있다고?
1: 예!
0: 먼저 가세요, 오지 탐험가님.
2: 우후!
0: 어떡하지? 얘 오지보다 먼저 방에 보내야 하는데.
1: 걱정 마. 우리 호텔엔 그게 있잖아. 슈퍼 조심조심 씽씽 나는 그네 말이야. 미스 슈!
2: 작은 비누네. 또 향긋한 꽃까지. 여기서 상쾌하고 좋은 향이나. 또 우리 당근이도. 이 호텔 진짜 특별한 것 같아.
0: 특별하다고? 우리가 해냈어? 아유!

0: 호텔에 미끄럼틀도 있었어? 가자! 야호!
1: 고마워 모두 즐거운 오늘 신나게 놀았죠. 또 놀아요 함께 신나게. 그럼 또 만나? 내 차례! 야호!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횡단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사고 원인은 대부분 운전자 부주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합니다. 폭이 좁은 이면도로일수록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는 절대 금지입니다.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3초 이상 정지 후 출발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통학버스 승하차 시 바로 옆 차로의 운전자는 일시 정지 후 서행해야 하고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 운전자도 일시 정지해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속도를 늦추고 바라보면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0: 다시 한번 최종 결전!
1: 케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걸까요?
2: 메가시티 지하의 마그마 움직임을 당장 확인해봐야겠네.
1: 알겠어요.
2: 저 정도 에너지라면 메가시티 전체를 불태울 수도 있어.
1: 얘들아, 들리니?
0: 새로운 마그마 X라고요?
3: 정말로 K가 탈출하기라도 했단 말이에요?
0: 말도 안 돼요. 거기서 어떻게 탈출을.
4: 내가 말했잖아. 정말 마그마 X일 거라고. 내 말은 무시하고 코딱지나 날리더니.
0: 으이그, 넌 지금 그게 중요하냐?
5: 그만해. 애들도 아니고 정말. 그럼 이제 일렉트로와 아이스걸이 K의 부하였다는 건 확실해졌네요.
2: 그래. 그러니 화재는 소방대에게 맡기고 마그마 X를 찾으러 이동해라. 마리 팀장, 위치를 알려주게.
1: 그게 문제가 생겼어요. 어? 메가시티의 CCTV 전체가 해킹을 당했어요. 방송망까지 전부 다요.
2: 뭐라고? 그렇다면 추적 불가란 말인가? 이건 대체...
0: 뭐야? 이 불길한 화면은?
6: 신사 숙녀 여러분, 지진과 불꽃놀이는 즐거우셨나요? 하지만 그건 시작이었을 뿐. 지금부터 마그마 X님의 위대한 쇼가 시작됩니다. 채널 고정.
7: 마그마 X!
1: 쌍둥이 빌딩에서 실시간 방송 중이에요.
8: 하이어 로보, 와서 증명해라. 너희들에게 메가시티를 지킬 힘이 있다는 것을. 서두르는 게 좋을 거다. 그렇지 않으면 메가시티는 불바다가 될 테니까.
2: 스스로 위치를 알려주다니.
1: 분명 함정일 거예요. 그래도 대원들을 보내야 할까요?
2: 시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잡은 이상 보낼 수밖에 없네. 하이얼로보 출동이다!
7: 네!

0: 레스큐 제트 합류 완료.
1: 상황은 들었어. 전속력으로 가자. 갑자기 난기류가

0: 여기서부터는 초대장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단다. 누가 초대장을 갖고 왔는지 한번 볼까?
1: 움직일 수가 없어.
2: 우린 두고 어서 마그마 X에게 가. 두 사람은 내가 지킬게. 탄탄 액션.
0: 드디어 한번 상대해보겠네.
2: 제이, 그럼 여길 부탁할게. 걱정 마. 저 냉동인간을 산산히 부숴줄 테니까. 어서 가.
0: 뭐? 냉동인간? 날 부순다고? 그게 어디 쉬울 줄 아니? 그럼 어디 한번 대결해보자고.
2: 얼마든지.
0: 야! 하! 야!
3: 그럼 모두 조심해. 이제야 오는군.
2: 이카루스 액션! 피닉스 액션! 사람들의 생명으로 협박하다니 용서할 수 없어!
3: 왜 화를 내지? 화가 나는 건 이쪽이다.
2: 뭐라는 거야?
3: 너희들이 입고 있는 슈트는 원래 세상을 바꿀 힘이었다. 그걸 가지고 고작 불이나 끄고 있다니.
1: 고작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일이야.
3: 한두 사람을 구해봤자 인간은 또 같은 실수를 하고 또 불을 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지. 세상은 바뀌지 않아. 하지만 이 슈트로 압도적인 힘을 얻을 수 있다면 더 큰 피해를 전쟁까지 막을 수 있어. 아이들에게 웃음을 주던 한 광대는 전쟁으로 손을 잃었지. 세계 무대를 제패하던 유망한 스케이트 선수는 다리를 잃었고.
4: 일렉트로와 아이스걸을 말하는 건가?
3: 그래. 하지만 나의 마그마 더블 X가 군사 무기로 채택되는 순간 압도적인 공포 앞에 누구도 전쟁을 시작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평화를 만들어내는 거야.
1: 말도 안 돼. 눈앞에 사람도 외면하면서 무슨 평화를 만든다는 거야?
3: 아니지. 너희들이야말로 눈앞에 한 사람에게 매달리느라 폭력에 짓밟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잖아. 아니라면 증명해봐라. 다시 한번 나를 막아봐.
2: 레디 액션! 파이어 로봇 녀석들 요리조리 잘 도피하네요.
1: 내가 저 무기를 부숴볼게. 야!
3: 내게 닿을 수나 있을 것 같으랴?
2: 세나! 감히 세나를 죽이게.
3: 어림없지. 한심하기 짝이 없는 모습들이군.
5: 엄마, 저게 뭐야?
0: 새로 나온 영화인가?
6: 오, 특수 효과 엄청난데? 이거 쌍둥이 빌딩에서 찍은 거 아니야?
7: 언제 찍는지 알았으면 우리도 가봤을 텐데.
8: 마그마 더블 X의 위력이 대단하긴 하군. 하지만 방송망을 해킹해가면서까지 영상을 내보내는 이유가 뭐지?
9: 알아냈어요. 이건 마그마 더블 X의 위력을 보여주는 쇼케이스예요.
8: 쇼케이스? 누구에게 말인가?
9: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전 세계에 퍼져있는 군수업체 그리고 군사조직들이에요.
8: 뭐라고? K.

0: 자네가 진정. 케인님, 기쁜 소식입니다. 휴트를 사겠다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어요.
1: 그래야지. 압도적인 힘으로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자만이 내 선택을 받게 될 것이다.
2: 그럴 일은 없어!
3: 허큘리스, 액션 드론건!
4: 이카루스, 액션 드론건!
5: 피닉스, 액션 드론건!
6: 그건... 분명 마그마 X는 온도가 떨어지면 약해졌지?
3: 맞아! 모두 발사!
1: 어림없지. 실망스럽군. 내가 약점을 보완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된다. 결국 증명하지 못했군. 가져가서 제대로 사용해주마.
2: 어떻게 된 거야?
1: 원래 내가 만든 것들이다. 코드만 알아내면 이 정도는 쉽지. 첫 번째 무대로는 충분한 것 같군. 일렉트로.
2: 그럼 두 번째 무대를 시작하겠습니다.
7: 신사숙녀 여러분, 한 시간 뒤 메가시티 지하의 마그마층이 폭발합니다. 도시 전체가 거대한 화산이 되어서 도로도 빌딩도 여러분의 집도 전부 녹아내리겠죠? 그럼 잘해봐요.
8: 진짜 실감나는데?
2: 생방송이었다니! 이럴 줄 알았으면 세수나 좀 하고 나올걸.
8: 난 양치 좀 할걸 그랬나?
7: 위험하 같죠? 못 믿으시겠죠? 그럼 믿게 해드리죠. 지진 한방.
2: 진짠가봐.
1: 맨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겠지. 나의 승리다, 다이얼 로봇.
2: 이렇게 끝낼 순 없어.
3: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걸.

0: 해마다 더 심해지는 학교폭력. 피해시 대처법.
1: 야, 대박 치킨!
0: 학교폭력을 목격했다면 선생님, 선생님! 학교 전담 경찰관 등에게 알립니다.
1: 어, 너 뭐냐?
0: 학교폭력 피해 현장을 촬영해 SNS에 올리는 행위 또한 범죄입니다.
1: 엄마한테 말하는 게 좋기니?
0: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부모님에게 알리고 학교에 즉시 분리를 요청합니다.
2: 이유스러운 애매하고, 이유스러운 애매하고.

0: 육하 원칙에 따라 작성한 진술서, 피해 진단서, 사진 등 피해 증거를 확보합니다.
1: 바뀌는 게 있을까?
2: 뭐 가만히 있다가 뭐 달라지냐?
0: 112,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청소년상담 1388 등에서 피해 지원을 받습니다.
3: 영어 점심 치킨들이 가자!
4: 응?

0: 주세요. 콤콤 콤콤 콤. 나는 곰끼 키키 키키키. 너는 곰키.
1: 곰끼와 쿠키의 만남. 곰키.
2: 곰곰곰곰곰. 나는 곰끼 키키 키키키. 나는 곰키.
1: 곰곰곰곰. 곰끼도 놀란 그 말. 곰끼가 좋아하는 곰키.
3: 우리 곰끼 우주 테스트 받네. 맞아.
1: 그러게. 곰끼라는 과제가 다 나오다니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감동적이야. 아 맞다, 곰끼 오늘도 행사장 갔잖아.
3: 어? 행사장? 무슨 행사를 하는데?
1: 그게 곰키 과자 출시 기념으로 곰키 과자 10개가 된 선물 세트를 무료로 준대.
3: 정말? 우와 멋지다.
0: 예, 맛있게 드세요. 예.
4: 아, 감사합니다.
0: 네네. 다음 손님. 자자, 곰키 쿠키가 무료입니다. 무료. 여기요.
1: 고마워요.
0: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곰끼 과자 10개가 들어있는 선물 세트입니다.
1: 아, 전 이거 말고 곰키 19개 주세요.
0: 네? 19개요?
1: 네! 우리 반 친구들 나눠주려고요. 우리 반 친구들이 모두 19명이거든요.
0: 아, 아 그럼 내가 직접 19개를 세야겠군. 자, 그래. 10이 넘는 수세계. 어렵지 않아. 할 수 있어. 곰께 하자. 자, 그럼 제가 19개를 세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11, 12. 토토끼께 왜?
3: 곰끼, 행사는 잘 진행되고 있어?
1: 사람 엄청 많지? 바쁘겠다. 그치, 그치?
0: 그래, 사람 엄청 많고 나는 엄청 엄청 바빠. 그러니까 끊어. 어, 죄송합니다. 아, 몇 가지 세웠더라. 어, 다시 세워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11. 오, 진짜. 바쁜데 왜 그래, 왜?
3: 아, 방금 전에 말하지 않은 게 있어서.
1: 그 곰키 10개 세트 있잖아. 우리 것 좀 챙겨올 수 있어?
0: 알았어, 알았어. 챙겨올게.
1: 저기요, 곰키 19개 언제 주실 거예요?
0: 아, 어, 그러니까 그게.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아, 다시. 아, 몇 가지 세웠더라. 아,
5: 아. 뭐야, 왜 이렇게 오래 걸려?
6: 곰키가 19을 못 세나 봐.
5: 뭐? 19을 못 센다고?
6: 왜 이러냐? 어, 진짜요?
5: 세상에, 무슨 일이야?
6: 하는 줄 알았는데.
0: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셀 수 있습니다. 저, 아, 토토끼끼, 너희 때문에 19가지 세는 거 헷갈리잖아. 아,
3: 아이쿠, 우리 때문에 19가지 세는 게 헷갈린다고?
1: 저런, 미안해 곰끼. 대신 10이 넘어가는 수를 더 쉽고 정확하게 세는 방법 우리가 알려줄게. 바로바로
7: 10개 먼저 묶어서 세기.
1: 자, 몇 개인지 세어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개를 묶고
3: 나머지를 세어보자. 하나, 둘, 셋!
1: 열!
3: 셋!
1: 열셋!
3: 13!
1: 어때? 10을 먼저 묶고 나머지를 따로 세니까 훨씬 쉽고 정확하지?
3: 그럼 이번엔 자동차가 몇 대인지 세어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대를 묶고
1: 나머지를 세어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3: 열.
1: 일곱.
3: 열일곱.
1: 17. 자, 이렇게 10을 먼저 묶은 후
3: 나머지를 세어봐, 곰끼.
1: 응?
8: 아하! 고마워, 토토 깨깨. 자, 네. 자, 10개를 먼저 묶으려면 10개 세트! 입이 10개가 묶여있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홉, 열아홉, 십구! 예스! 자, 여기 있습니다, 손님!
1: 야호! 고마워요, 곱기 요원!
8: 보았나, 이 요원들? 이렇게 10이 넘는 수를 잘 셀 수 있으면 누구나 요원이 될 수 있다!

0: 탱탱탱탱 몰려들게 탱탱탱탱
1: 탱탱탱탱
0: 내게 더 탱탱탱탱 모두 몇 개
1: 모두 몇 개
2: 여덟 그리고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1: 모두 모두 열

0: 블랙 15!
1: 모두 15! 15!

생각이 좀 같은데?

0: 모두 11!
1: 13번!
2: 예헤! 맞췄다! 우후!
1: 모두 잘했어! 그럼 두 번째 문제!
0: 이번에도 잘 들어봐! 시작!

0: 몇 번인지 소리 질러! 우후!
1: 좋았어! 그럼 정답 확인!

0: 모두 12.
1: 12번.
2: 예! 참 맞췄어. 맞췄어, 맞췄어, 맞췄다고. 역시 우리 친구들은 천재야. 차하하하하. 하지만 이 최고 요원 굶기한테는 너무 쉬운 문제구만. 차하하하.
1: 그럼 이번엔 굶기를 위한 문제를 내볼게.
0: 잘 듣고 몇 번인지 맞춰봐.
2: 오, 좋았어. 난 준비됐다고.
0: 몇 번일까?
2: 한 번만 다시 들려줘.
0: 좋아. 우리 요원들도 다시 잘 들어봐.
1: 시작.
0: 자, 굶기 요원.
1: 정답은?
0: 자, 굶기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1: 우리 요원들한테는 정답을 알려줄게. 자, 바로
0: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
1: 안녕.
3: 공기 공기 공기
4: 후에마이
3: 내가 바로 공기
4: 공기
3: 공기 공기 공기
4: 후에마이
3: 우주 최고 요원
4: 공기
5: 내꺼
6: 1,2,3,4 우리 790
5: 오케이
6: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면
3: 공기
6: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5: 공기
6: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3: 우주 최고 요원 그래 바로 너.
7: 황소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장기 환자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0: 응용류가 대소동.
1: 어? 그건 내 스타코어야. 돌려줘 이 도둑 녀석들아. 여기저기 다 살펴봤는데 도저히 안 보이네.
0: 분명히 이 숲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2: 빨리 스타코어를 찾아야 해. 안 그러면 또 어떤 큰일이 벌어질지 몰라.
3: 좋아 얘들아, 직접 밖으로 나가서 스타코어를 찾아보자.
4: 네 교수님.
3: 호기, 아리, 너희는 다이노월드의 지리를 잘 모르니까 좀 더 특별한 임무를 맡길게. 다이노 본부에서 아기 공룡들을 돌보는 거야.
0: 하지만
2: 저희는 아기 공룡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는데요.
1: 걱정 마, 엄청 활발한 친구가 도와줄 테니까. 가끔 너무 활발해서 문제지만.
0: 너무
2: 활발하다고? 진짜 슈퍼엑스다!
0: 잠깐만, 넌 누구야?
2: 내가 홍이랑 아리를 실제로 보게 되다니 믿어지질 않아. 너무 신기해.
0: 그래.
2: 난 레티야. 아직 정식 다이노윙스는 아니지만 언젠간 꼭 다이노윙스가 되려고 열심히 훈련 중이야. 그런 내가 호기랑 아리랑 같이 아기 공룡을 돌보게 되다니 꿈 아니지?
1: 꿈 아니야.
2: 야호! 어서 아기 공룡들을 만나러 가자. 짜잔! 우리 귀여운 아기 공룡들과 인사해.
0: 잠깐만.
2: 얘들이 아기라고? 물론이지. 그럼 공룡 돌보기를 시작해볼까? 호기, 이 아기 공룡의 그네를 밀어줘.
0: 세상에, 너 진짜 무겁구나. 부스터 액션! 휴, 겨우 밀어줬네.
1: 아니지?
0: 지치다니 내가? 이제 겨우 시작인걸.
2: 그래 맞아. 몸만 조금 풀었을 뿐이야. 아기 공룡들이 너무 신나게 놀았나 봐. 다들 배가 엄청 고파진 모양인데?
0: 우리가 먹을 걸 구해올게.
2: 그래 걱정 마, 잔뜩 가져올 테니까.
1: 슈퍼윙스한테 배울 게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감탄할 정도는 아니네.
0: 휴, 아기 공룡도

0: 이렇게까지 힘들 줄은 몰랐어.
1: 그러게 말이야. 저 정도 크기면 먹이도 엄청나게 많이 먹겠지?
0: 맞아. 하지만 먹이 구하는 일은 우리가 전문가잖아.
1: 그럼 우린 슈퍼윈스니까 어서 시작하자.
0: 이상한데? 왜 과일이 이거밖에 없지?
1: 그러게, 훨씬 더 많이 따놨는데
0: 뭔가 잘못됐어. 설마 근처에 과일 도둑이 있나? 어떤 녀석들 짓인지 알아내고 말겠어. 이봐! 과일 도둑들! 거기서! 요 녀석 딱 걸렸어! 잠깐! 힘이 너무 센데!
1: 호기! 구제용 루프! 발사! 호기! 조금만 버텨! 무슨 소리지? 호기, 아리, 방금 무슨 소리였어? 먹이는 전혀 안 구한 거야? 피곤한 건 알겠지만 먹이는 안 찾고 게으름만 피우면 안 되지. 아기들이 배가 고파서 울고 있다고.
0: 그게 아니야. 우리가 과일을 엄청 많이 모았는데
1: 두더지 같은 녀석들이 다 훔쳐서 도망갔어. 저쪽으로.
0: 여기야.
1: 우와, 진짜네? 범인은 두더지가 아니야. 내가 보기엔 리스트로사우루스가 저지른 짓이 분명해. 땅 파는 걸 좋아하고 지하에 살거든. 내가 금방 찾아올 테니까 걱정 마. 랩터 부스터 액션!
0: 레티, 기다려!
1: 혼자 가면 위험해! 랩터 진짜 많이 훔쳤네. 미안하지만 전부 돌려줘야겠어. 아기 공룡들이 엄청 배고프거든.
2: 기다려.
1: 그렇게 느려서는 절대 나 못 잡아.

0: 완벽해. 저 녀석들 정신이 팔린 틈을 타서 스타코어를 몰래 챙겨가는 거야.
1: 도와줘!
2: 어, 이런. 무슨 일이 생겼나 봐. 레티가 위험해. 내가 구하러 갈게. 넌 과일을 되찾을 방법을 생각해봐, 아리.
1: 오, 아주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어서 가, 호기.
2: 섀도우 스피드!

0: 엄청 빠르고 진짜 멋지잖아. 안돼, 과일! 과일을 두고 왔어. 가지러 가야 해.
1: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아리 니 차례야. 시작해.
0: 슈퍼 물대포 발사. 안에 있던 공룡들이 다 나왔어. 이제 과일을 한 번에 되찾으면 돼. 내가 방법을 생각해놨지. 슈퍼 물대포 맥스 파워. 이제 스타코어는 내 거야. 어? 바로 슈퍼잉스의 진짜 비결이구나. 힘을 합치는 거. 덕분에 배웠어. 너희 진짜 멋지다. 어? 무슨 소리야?
2: 얘들아, 우리 왔어.
1: 세상에, 아기 공룡들 돌보는 거 정말 쉽지 않더라. 그래도 레티가 넘치는 에너지로 도와줘서 버틸 수 있었어.
0: 짜잔!
3: 수고했어, 얘들아. 하지만 아쉽게도 우린 빈손이구나.
1: 걱정 마세요, 교수님.
0: 다 같이 스타코어를 찾으면 되죠.
4: 좋았어. 다 같이 찾아보자.

0: 소자 샤키.
1: 스타코어가 바닷속에 가라앉았나?

뼈가 엄청 많네. 전부 공룡 뼈잖아. 저기 있다! 겨우 이런 걸로 겁먹으면 안 돼. 그럼 포기 같은 용감한 슈퍼윙스가 될 수 없다고!

0: 휴.
1: 어? 저기 좀 봐. 바닷물이 좀 이상한데?
0: 아마 스타코어가 떨어져서 그런 걸 거야.
2: 셀리, 다이노 본부로 가서 알려줘. 어서.
3: 알았어. 다이노 본부로 출발.
1: 우린 물속에 들어가서 확인해보자.
2: 좋아.
1: 저기 봐, 저 밑에서 물거품이 올라와. 점점 더 어두워지는데? 여기 왠지 오싹하다.
0: 깊이 들어갈수록 물이 더 차가워져서 그런 거겠지. 스타코어가 저 밑에 있을 거야. 빨리 찾아서 여기서 나가자.
3: 공룡뼈가 저절로 움직이다니. 이것도 스타코어 때문인가?
0: 호기, 뭐 보이는 거 없어?
1: 전혀! 아직은 아무것도 안 보여!
0: 뭐야 이건? 공룡뼈 아니야?
2: 이렇게 많은 뼈는 처음 본다.
1: 왜 이런 뼈들이 여기 있는 거지?
0: 무슨 일이야? 거기!
1: 이쪽으로 오자! 상어잖아!
3: 잠깐만! 난 상어가 아니야. 난 샤키라고. 바다의 다이노윙스지.
1: 다이노윙스라고?
2: 샤키! 정말 오랜만이다. 샤키는 바다를 지켜. 바다에서 제일 강한 친구지.
3: 멋진 바다의 수호자. 그게 나야. 그리고 바다는 내 구역이고. 근데 너희는 누구야?
1: 우와! 난 슈퍼윙스 호기야.
0: 그리고 난 아리.
1: 우린 신비한 에너지를 가진 스타코어라는 광석을 찾고 있어. 그게 바닷속으로 떨어졌는데
0: 아마 이 근처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아. 근데 여기는 뭔가 좀...
3: 여긴 금지된 바다라고 해. 세상을 떠난 공룡들의 마지막 안식처지. 뼈들이 떠내려와서 여기 쌓여있는 거야. 여긴 물살이 너무 세서 잘못 움직이면 길을 잃게 돼. 내가 너희라면 그냥 돌아갈 거야.
1: 하지만 우린 꼭 스타코어를 찾아야 해.
2: 우릴 도와줘, 샤키. 넌 바다에 대해서 잘 알잖아.
3: 좋아. 내가 안내해줄게. 그게 멋진 히어로가 할 일이니까.
1: 고마워, 샤키.
3: 내 뒤만 잘 따라와. 우와, 저 빛 좀 봐. 너희가 찾던 거 아니야?
1: 맞아, 스타코어야.
2: 우리가 찾았어.
3: 잠깐, 기다려.
1: 샤키, 왜 그래?
3: 방금 여기 있는 뼈 하나가 움직였어.
1: 뭐? 설마 뼈가 움직일 리가.
2: 호기!
1: 말도 안 돼! 살아났잖아!
0: 공룡뼈들이 깨어난 건 분명 스타코어 때문일 거야.
1: 얘들아, 가자!
2: 트리케라톱스랑 모사사우루스야!
1: 티렉스가 왜 바닷속에 있는 거지?
3: 아주 오래전엔 여기가 육지였거든. 그런데 땅이 움직이면서 이곳이 바다가 된 거야. 좋아! 샤키가 바다를 뒤흔들어주지! 서핑보드! 액션! 잘 들어. 셋이 서로 부딪히게 만들어야 해. 난 티렉스를 맡길게. 너희 나머지 둘을 유인해.
0: 잘
4: 알겠어!
0: 우린 왼쪽으로 갈게!
2: 기노는 오른쪽!
1: 거기! 섀도우 스피드!
3: 나 잡아봐라. 자, 둘, 셋, 지금이야. 야호! 작전 성공. 뭐지? 끝난 게 아니었다고? 분명 이긴 줄 알았는데
1: 전부 합쳐져서 거대한 공룡이 됐어!
0: 구조영!
3: 너무 어지러워.
2: 디노, 친구들 구한다. 당장.

0: 다이노 윙스!
1: 일단 물 밖으로 끌어내자. 그럼 스타코어의 영향에서 벗어날 거야.
2: 리코! 초강력 물 액션!
1: 소용돌이 회전 액션! 세고! 등판 방패 액션! 그라키! 다이노 로프 액션!
0: 준비됐지? 가자!
1: 좋았어!
0: 좋아! 들어오리야!
3: 공지가 스타코어의 에너지를 전부 흡수!

이제 나도 날 수 있어. 어디든 갈 수 있다고. 거기 이제 나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슈퍼윙스 히어로가 될 수 있어. 저런 말이야.

0: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1: 집에서 뛰어놀던 피터. 철원,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2: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3: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1: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2: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0: 황금 아이스크림을 찾아서
1: 먹보 준비 이빨 해적. 그의 눈에는 모든 게 먹는 걸로만 보이는데
2: 지구만 보면 침이 나와. 지구 왕사탕은 포도 맛일까? 피라미드만 보면 배가 고파. 피라미드는 치즈케이크 맛일까? 알프스산만 보면 단 거 땡겨. 알프스산은 우유 빙수 맛일까? 탑만 보면 돌돌 말고 싶다니까. 피사의 사탑의 달걀을 돌돌 말면 대왕 달걀 김밥. 아이스크림 맛집은 어디 없나? 어? 저 노란 아이스크림은? 바나나 맛, 치즈 맛, 파인애플 맛. 야, 궁금해. 당장 아이스크림 맛집으로 고고. 아, 잠깐만. 숟가락 큰 거 챙겨. 야, 가까이서 보니까 아주 윤기가 짜르르르르르. 입에서 사르르르 녹겠지. 안 돼. 황금 사원을 구해줘. 황금은 도와줘.
3: 걱정 말아요 세계 친구들. 번개맨이 지켜줄 테니까. 감히 신성한 사원을 먹어 치우려고 하다니. 번개아이, 황금 사원이 있는 곳 어딘지 알려줘.
4: 미얀마의 쉐다곤 사원이 검색되었습니다.
3: 좋아, 미얀마로 번개 이동.
4: 미얀마예요. 미얀마는 동남아시아 서쪽 끝에 자리하고 있어요. 미얀마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 순수한 사람들의 미소가 어우러지고 마을 곳곳에선 신비한 불교 사원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답니다. 국민의 대부분이 불교 신자이기 때문이에요. 쉐다곤 사원이에요. 쉐다곤은 황금 언덕이란 뜻이에요. 이곳은 미얀마에서 가장 유명한 불교 사원이랍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모양의 거대한 탑이 중앙에 있고 주변에는 작은 불탑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2: 이야, 작은 거부터 먹을까? 큰 거부터 먹을까?
3: 잠깐!
2: 뭐야? 번개맨, 너도 아이스크림 먹으러 온 거야?
3: 아, 이빨의 적. 먹을 생각 좀 그만해. 사원에 왔으니 소원이라도 한번 빌어보는 게 어때?
2: 소원?
3: 그래, 이곳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소원을 비는 사원이라고. 게다가 겉은 황금으로 되어 있고 저기 꼭대기에는 루비 다이아몬드 같은 화려한 보석들로 장식되어 있지. 입안에서 아이스크림처럼 사르르 녹는 게 아니라 네 이가 와장창 깨져버리고 말걸?
2: 황금? 다이아몬드? 루비? 크아, 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잖아. 그럼 먹지 말고 훔쳐가면 되지 뭐. 쉐다곤의 황금, 다이아, 루비 다다다다다 내꺼. 얘들아 뭐하냐? 어서 해적선에 태우지 않고.
3: 그렇게는 안 되지. 용기, 지혜, 친구들의 웃음을 모아 번개 파워.
2: 번개 파워에 슈바라 슈바라 이빨 파워.
3: 이럴 수가.
2: 그냥은 먹자. 먹든지 훔치든지 둘 중 하나다. 푸싱 푸싱.
3: 안 되겠군. 사원에 왔으니 소원을 비는 사람들의 힘을 모아 번개 파워 업그레이드. 번개

0: 이건 무엇보단 파워인데? 어메야!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쎄? 이빨 해장살이야!
1: 자, 소원의 힘은 역시 굉장해. 신성한 쉐다곤 사원을 지킬 수 있을 만큼 말이야. 어? 동물 조각들이 많이 있네. 코끼리도 있고.
2: 태어난 요일의 동물들 앞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뱀띠, 토끼띠, 개띠 등 12개의 띠가 있는 것처럼 미얀마에도 동물띠가 있어요. 월요일에 태어난 사람은 호랑이띠. 화요일에 태어난 사람은 사자띠. 수요일에 태어난 사람은 코끼리띠. 이렇게 요일마다 7가지 동물띠가 있답니다.
1: 번개맨도 소원이 있어. 번개맨의 유일한 소원은 세계의 평화와 친구들의 행복한 미소. 번개맨과 세계의 비밀 수호대원들이 반드시 지켜줄게. 어? 이빨 스타그램?
0: 이빨 해적의 꺼지지 않는 식욕 이탈. 이번엔 빵 맛집 발견. 따끈따끈 갓 구워서 노릇노릇한 황금빵 득템.
1: 아, 정말 졌다 졌어. 아니, 저게 어떻게 빵으로 보이는 거지? 저것은 바로
2: 황금바위 사원 짜이키오예요. 아슬아슬한 산 꼭대기 위에 자리하고 있답니다. 부처님의 머리카락이 있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빛의 축제라 불리우는 축제 기간에는 황금바위 사원을 찾은 사람들로 가득해요.
0: 아니, 황금빵 먹으러 온 사람이 이렇게 많다니 더 뺏기겠어. 황금빵은 내 거야.
1: 황금바위 사원은 모두의 것이야. 자,
0: 응? 번개맨?
1: 이빨의 적, 설마 황금바위를 먹고 싶은 건 아니겠지?
0: 아, 뭐야, 나 또 속은 거야? 이빨 해적 분노 3종 세트! 용서 못해! 황금바위야, 굴러 떨어져라! 쇼바라, 쇼바라!
1: 멈춰! 용기, 지혜, 친구들의 웃음을 모아! 번개! 파! 안 되겠군. 저기! 초코초코 바위다!
0: 응? 초코초코? 왕, 어디?
1: 이때다! 소원의 힘을 모아! 번개 파워 업그레이드! 번개! 파워!
0: 번개맨 미워! 싫어!
1: 친구들, 이제 안심해요. 번개맨과 친구들의 소원을 모아 황금바위 사원을 지켜냈어요.
2: 산 꼭대기에 아슬아슬 서 있는 이 황금바위는 뭔가 신비로운 힘이 함께하는 것 같죠? 이 황금바위를 보기 위해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어요. 황금바위는 사람들의 기도와 정성이 만든 바위인 셈이에요. 빛의 축제 기간에는 온 가족이 이곳을 찾아와 함께 불을 밝히며 소원을 빛납니다.
1: 미얀마의 사원, 뮤지컬로 만나볼까요? 자, 시작합니다!

0: 미얀마의 숨은 마법 같은 이야기. 과연 진짜, 가짜? 미얀마에는 초콜릿으로 된 바위가 있다? 에이, 진짜? 3초 시간 드립니다. 3, 2, 1. 정답은 가짜! 미얀마 차옹화에 있는 초콜릿 바위예요. 초콜릿과 발음이 비슷하지만 진짜 초콜릿으로 된 바위는 아니에요. 초는 바위, 글롯은 버섯처럼 생긴 미얀마의 전통 그릇을 뜻하거든요. 바람과 파도가 만들어낸 모양이 정말 신기하죠? 과연 진짜, 가짜? 미얀마에는 호수 위에 집을 짓고 밭을 가꾸는 사람들이 있다? 진짜? 3초 시간 드립니다. 3, 2, 1. 정답은 진짜! 미얀마 일레 호수 사람들은 물 위에 집을 짓고 살아요. 쭌묘라는 물 위에 밭도 있답니다. 대나무와 갈대를 이용해 물 위에 만든 밭이에요. 고추와 토마토를 키우기도 한답니다. 일레오스 사람들은 이렇게 물 위에 집을 짓고 살고 물 위에 밭을 일구기 때문에 평생 땅을 밟을 일이 드물다고 하니 정말 신기하죠?
1: 하, 미얀마에서의 모험 정말 멋졌어. 아름다운 미얀마의 평화를 위해서 번개맨도 기도할게. 또 만나요, 세계의 친구들. 또 만나요, 미얀마의 친구들. 번개, 파워!

0: 번개맨 소행성 충돌을 막아라.
1: 평화로운 지구에 전속력으로 다가오는 소행성 지구 충돌 임박. 지구의 운명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지구의 운명이 번개맨의 손에 달려있다. 사건 시작 하루 전 아직 지구는 평화롭다. 이빨 해적 빼고는
2: 지구위험 탐증. 야, 목표물 발견. 우주로켓 갖고 말 거야. 얘들아 출동 준비.
3: 어? 저 섬광은 뭐지? 못 보던 빛인데. 가까이 가서 알아봐야겠어. 어? 번개톡?
4: 아폴로 우주인님이 번개맨을 단톡방에 초대했습니다.
5: 어, 번개맨, 하이.
3: 아폴로 우주인?
5: 우주선 타고 달에 갔었지. 그때 영상 하나 보낼게.
3: 우와, 굉장해요.
5: 저 로켓을 훔치려는 자가 있어. 도와줘, 번개맨.
3: 안 돼. 우주 로켓은 지구의 위대한 도전이자 우주의 역사야. 번개맨이 반드시 지켜낼 거야. 아, 그런데 저 섬광은 어쩌지? 일단 로켓 도둑부터 잡고 나서 알아봐야겠어. 번개아이, 저 우주 로켓이 있는 곳 어딘지 알려줘.
4: 우주 로켓이 있는 곳은 미국 우주센터입니다.
3: 미국 우주센터?
5: 좋아, 미국으로 번개 이동!
4: 미국 전역에 나사 소속 우주센터가 10여 개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곳은 플로리다에 있는 케네디 우주센터. 휴스턴에 있는 존슨 우주센터랍니다. 케네디 우주센터는 케네디 대통령을, 존슨 우주센터는 존슨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고 해요. 이 우주센터들은 실제 연구를 하는 연구실과 방문객을 위한 전시관이 함께 어우러져 있어요. 많은 전시물들이 실물이거나 실물 크기로 전시되어 있어서 실제로 우주선에 탄 기분을 느낄 수 있답니다. 실제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간 기분은 어떨까요? 그걸 진짜 체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5: 아폴로 11호. 지구에서 처음으로 달에 간 우주선이에요. 1969년 인류가 달에 첫 발자국을 내딛는 순간입니다.
4: 달에서 지구에 보낸 첫 메시지, 휴스턴. 휴스턴은 이 우주센터가 있는 지역의 이름이랍니다. 길고 멋진 이 로켓은 세턴 5. 아폴로 우주선이 우주로 날아갈 때 바로 그 로켓이랍니다. 길이가 무려 110m. 자유의 여신상보다 10m 높은 셈이에요. 우주인들이 우주선에 탑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다리를 건너서 하얀 방으로 들어가는데요. 저 하얀 방에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우주복으로 갈아입게 됩니다. 우주인이 빙글빙글 돌고 있네요. 우주에서 있을 때를 대비한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주에서 밥을 먹을 땐 저렇게 발을 고정시키고 먹어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날아갈지도 모르니까요. 여기는 우주선 화장실. 처음 우주비행을 할 때는 기저귀를 차고 우주비행을 했다고 해요. 우주인의 용변 처리를 위해 우주선 화장실을 만들다가 발명한 것이 바로 강력하게 빨아들이는 힘을 가진 진공청소기랍니다. 우주선을 만들다가 발명한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급변하는 온도에서 피부를 보호하려고 만든 우주 소재가 등산복의 옷감으로 쓰이게 되었답니다. 이제 달을 넘어 또 다른 행성으로 갈 준비를 하는 우주인들. 우주를 향한 꿈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2: 그니까 그 우주를 향한 꿈, 이빨 해적이 좀 훔쳐갈게. 우주 로켓은 내꺼. 슈바라 슈바라.
6: 당장 그만둬.
2: 아니, 번개맨 또 방해를.
3: 수많은 사람의 노력이 담긴 우주선을 훔치려다니.
2: 아, 그러니까 내가 잘 쓰면 되잖아.
3: 안 되겠군. 정신이 번쩍 들게 해주지.
6: 번개 파워.
2: 아프잖아. 질풍! 얼마든지 덤벼보시지. 우린 질보다 양이야. 번개 파워에 몇 명쯤 날아가도 끄떡 없다고. 안 그러냐 얘들아?
3: 안 되겠어. 한꺼번에 물리치려면 그래, 그물이 좋겠어.
6: 번개 그물.
3: 얍.
2: 이게 뭐야?
3: 지금이다. 우주 저 멀리 날아가라. 용기, 지혜, 친구들의 웃음을 모아 번개 파워!
2: 거기 행성들 조심해! 부딪힌단 말이야!
7: 세계의 비밀 속에 번개맨.
3: 친구들, 우주 로켓은 지구의 역사이자 미래의 꿈이야. 우리 함께 지켜나가자.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소행성 지구 충돌 위기? 이럴 수가. 소행성이 지구 쪽으로? 안 돼! 위험해! 그럼 아까 그 섬광이 그때 막았더라면, 그때 좀 더 위험 신호를 감지했더라면, 만약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한다면. 안 돼!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돼. 지구와의 소행성 충돌을 어떻게든 막아야 돼. 그런데 어떻게. 아, 아까 이빨 해적을 막았던 그물을 사용한다면.
2: 거기 행성들.
4: 소행성 충돌 3초 전, 2초 전.
6: 번개 그물.
4: 1초 전.
3: 소행성을 우주 멀리로 날려보내야 돼. 용기, 지혜, 친구들의 웃음을 모아 번개 파워.
7: 세계의 비밀 속에 번개맨.
3: 소행성은 안전한 곳으로 무사히 이동 완료. 세계 친구들 모두 안심해. 소행성의 지구 충돌은 번개맨이 막아냈으니까.
8: 번개맨이 지구를 구했어. 번개맨 최고.
5: 번개맨, 우주인 대표로 감사 인사를 전할게.
8: 나도 커서 지구와 우주를 지키는 우주인이 될 거야. 난 우주경찰.
9: 난 우주 가이드. 우주여행 실컷 해야지.
3: 우주를 향한 꿈, 뮤지컬로 만나볼까요?

0: 우주에 숨은 마법 같은 이야기. 과연 진짜, 가짜? 우주 공간에서는 방귀를 뀌는 사람이 더 유리하다? 오, 진짜? 3초 시간 드립니다. 3, 2, 1. 정답은 가짜! 우주 공간에서 방귀를 뀌면 방귀 가스가 추진력이 되어 슝 날아가 버릴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주인을 뽑을 때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방귀를 덜 뀌는 사람이 유리하다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랍니다.
1: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 곳곳을 여행할 날이 멀지 않았어. 우주인을 꿈꾸는 친구들, 우주 여행을 꿈꾸는 친구들, 여러분들의 꿈을 번개맨이 응원합니다.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교육방송 52년, 공사 창립 26주년. 2000년 EBS는 새천년을 맞아 차세대 교육 허브로 도약을 꿈꾸며 학교교육 보완과 평생교육, 그리고 민주적 교육 발전을 목표로 대한민국 교육공영방송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난 50여 년간 혁신적인 교육 콘텐츠를 끊임없이 선보인 EBS. 2026년 EBS는 AI 혁신으로 재도약이라는 경영 비전을 설정하고 AI 시대에 발맞춰 공영방송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인문교양 대기획, AI 고전, 역사를 바꾼 백책, 초등학생 대상 역사 드라마 AI 인물 한국사, 혁신적 비주얼의 AI 드라마 부활 수업과 EBS 청소년 문학관, 신진 제작자와 청년들의 큰 관심을 모은 AI 애니메이션 공모 및 선정작 방송 등 AI 기술을 전면 활용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시대적 화두를 고민해보는 AI 사피엔스,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처음 배우는 AI 등 EBS의 제작 노하우로 대국민 AI 역량 강화에 주력합니다. 글로벌 포맷 개발에 도전하는 과학 생존 리얼리티 최후의 인류, 글로벌 테크 기업과 협업으로 공연 확대 및 신인 뮤지션 발굴에 나서는 스페이스 공감 헬로 루키, 세계 석학들이 함께하는 지식 콘텐츠의 대명사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여섯 번째 시즌 등 세계 속 K-교육 콘텐츠의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EBS는 국내 최초 어린이 철학 토론 프로그램 어린 철학자와 부모의 첫 성교육 등을 통해 AI 시대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평생교육 콘텐츠 역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집 다큐 청춘 경로의 재구성, EBS 다큐 프라임 암 전쟁은 끝났다, 생각의 멸종 등을 통해 사회적 과제와 해법에 대한 탐구를 지속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상을 뒤집고 글로벌 아빠 찾아 3만리 등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사회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겠습니다. 학교 교육 분야에서도 EBS는 고품격 초중고 강의 콘텐츠 개발 및 AI 기반 학습 멘토링, 전국 100여 곳의 자기주도 학습센터 운영으로 공교육 보완 및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대한민국 미래 교육 트렌드 역시 이끌어갑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EBS는 한국 PD대상 3관왕 및 휴스턴 국제영화제 5개 부문 수상 등 다양한 작품들이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해온 52년, EBS는 앞으로도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임을 다해 수신료의 사회적 가치, 그 이상을 증명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섬이자 접근하기 어려웠던 외딴 대륙이 이 특별한 정글의 고향입니다. 이곳이 번성할 수 있었던 건 태평양이 실어다준 풍부한 수분과 바다에서 치솟듯 생겨나 구름에 닿을 만큼 솟아오른 산맥 덕분이죠. 태고적부터 누구도 발들이기 어려웠던 이 고대의 숲은 유일무이한 소우주를 만들어냈습니다. 지리적으로 고립된 환경 때문에 놀라울 만큼 색다른 곳이 됐죠. 그리고 이 거대한 섬은 각양각색의 독특한 동물들을 모두 숲속에 품었습니다. 호주는 두 세기 전까지만 해도 다른 세계에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었고 여전히 그 안에 감춰진 수수께끼가 많은 곳입니다. 거대한 섬이자 대륙인 호주의 동쪽 해안에는 특별한 숲이 있습니다. 습도가 높은 정글이 동쪽 산맥을 따라 펼쳐져 있는데 그중 숲이 가장 무성한 곳은 퀸즐랜드죠.

호주의 열대우림은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되고 특별한 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어 서식생물의 다수가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도착종이죠. 숲의 그늘 속에는 먼 과거에서 온 듯한 동물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고대의 남은 후예들이 나뭇잎 속에 몸을 숨기고 있죠. 꿈속의 은밀한 발자국을 따라서 공룡의 시대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공룡이 살고 있는 건 아니지만 1억 3천만 년 전 공룡과 함께했던 수많은 식물들이 여전히 이곳에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퀸즐랜드의 데인트리 열대우림은 사실상 고대로부터 거의 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육상식물의 진화 과정이 고스란히 남아있죠. 이곳은 지구식물의 살아있는 화석들이 생존하는 숲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나긴 역사를 쌓아온 만큼 이곳의 생물들이 그 역사에서 다양한 교훈을 얻을 수 있게 충분한 시간을 내어주죠.

이들은 번식기가 되면 적당한 크기와 굵기의 나뭇가지들을 모아 나뭇잎으로 가려진 구석진 곳에 단정하고 소박한 둥지를 짓기 시작합니다.

보금자리가 다 완성되고 나면 암컷은 한 개의 알을 낳는데 그때부터는 수컷과 함께 헌신적으로 새끼를 돌보죠. 호주의 정글은 기회로 가득한 생태계이자 이곳 동식물들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된 곳입니다. 가장 높은 나뭇가지를 선점한 이들은 작은 붉은 왕박쥐입니다. 숲 지붕 꼭대기에서 거대한 군집을 이루고 요란한 소리를 내는 녀석들이죠. 낮에는 낮잠을 자거나 새끼에게 젖을 먹입니다. 새끼는 어미의 몸에 몇 주씩 매달려 지내죠. 새끼의 생명은 어미에게 달려 있습니다. 떨어지면 살아남기 어려우니까요. 작은 붉은 왕박쥐의 발톱은 나뭇가지를 잡기에 유리한 형태로 몇 시간씩 나무에 매달려 있기도 합니다. 밤이 되면 가장 잘 익은 과일이나 꽃을 찾아 수십 킬로미터까지 날아가죠. 그러면서 열매의 씨앗을 퍼뜨리고 꽃을 가루바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겁니다. 야간 비행 후에는 이렇게 몇 시간씩 털을 다듬습니다. 낮은 휴식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번식의 과업을 수행하는 때이기도 하죠.

떠들썩한 박쥐의 곤집에서 벗어나면 나뭇가지는 휴식이 아닌 공연을 위한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빅토리아 비늘 극락조는 무대에 올라 상대의 시선을 끕니다. 어린 수컷이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선 좋은 무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컷들은 자주 영역을 탐색하며 알맞은 장소를 물색하죠. 아직 서툰 수컷들은 노련한 스승의 무대를 빌려 연습하기도 합니다. 구애의 춤을 몇 번이고 추고 또 추면서 서로 경쟁하죠.

제자가 열심히 연습하는 동안 무대와 영역의 주인인 수컷 성체는 잘 익은 열매를 먹으며 기운을 보충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아끼는 무대와 춤추는 어린 제자에게서 눈을 떼진 않습니다. 이제 한수 가르칠 시간입니다. 완벽한 상태로 무대에 오른 스승은 진정한 고수가 누구인지 보여줄 겁니다.

이 정도의 춤이면 빅토리아 비늘 극락조의 화려한 안무와 눈부신 깃털을 못 본 척하기도 힘들죠. 이 수컷은 기운 넘치는 춤으로 한 번에 여러 암컷을 유혹했습니다. 이제 암컷들은 각각 둥지를 만들고 이 최고의 춤꾼은 둥지를 돌며 새끼들의 아버지가 될 겁니다. 같은 정글에 살긴 하지만 화식조는 몸무게와 민첩성에서 빅토리아 비늘 극락조와 무척 대조적입니다. 몸집이 큰 이 새는 사나운 걸로 악명이 높습니다. 단검처럼 날카로운 발톱에 단 한 번만 공격을 당해도 상대는 죽음에 이를 수 있죠. 먹이를 뺏기면 침수를 부리긴 해도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면 사실상 크게 위협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이 정글에 사는 화식조와 다른 새들은 열매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무에 열매가 익어가는 계절이 되면 여기저기서 다양한 동물들이 먹이를 찾아 모여듭니다. 숲에 항상 먹을 게 넘쳐나는 건 아니니까요. 제철 과일은 며칠이면 동이 납니다. 유럽 꾀꼬리, 비둘기, 메탈릭 지르레기가 주요 손님들이죠. 이들은 모두 열매를 통째로 집어삼킵니다. 열매를 다 먹은 메탈릭 지르레기들이 나무 꼭대기에 군집으로 돌아갑니다. 열매를 물고 서둘러 둥지로 돌아온 성체들은 새끼들에게 먹이를 먹이죠. 이 지르레기들도 황제 비둘기와 마찬가지로 풍족한 자원을 누리기 위해 멀리 뉴기니 섬에서 우기의 호주 숲을 찾아온 새입니다. 이들은 다양한 식물질을 엮어 만든 둥지를 나뭇가지에 주렁주렁 매달아 작은 도시를 건설하죠.

거친 오지에서 나뭇가지로 터전을 옮긴 캥거루가 있습니다. 나무타기 캥거루의 새끼는 2년 동안 어미와 지내고 나서야 비로소 혼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딘가 어설프고 둔해 보이지만 나무타기 캥거루는 사실 나무타기의 귀재입니다. 긴 꼬리는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하고 앞발은 나무를 잡고 버티기 좋게 진화했죠.

이들의 차분한 성격은 식단의 영향이 큽니다. 나뭇잎만으로 구성된 나무타기 캥거루의 식사는 칼로리가 매우 낮아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리고 나무타기 캥거루와 영역과 먹이를 공유하는 신기한 동물들이 있습니다.

나뭇잎을 먹는 주머니쥐 같은 동물들은 밤 시간에만 활동합니다. 낮에는 주로 나뭇가지 사이에서 잠을 자죠. 꼬마 주머니쥐는 하루 이동량이 몇 미터밖에 안 됩니다. 침대 바로 옆에 넘쳐나는 맛

눈부시게 화려한 원색의 빛깔을 자랑하는 이새도 이 호주 정글의 한자리를 차지하는 구성원 중 하나입니다. 초록색 배경 앞에서 한껏 돋보이는 이 오색 앵무는 조화로운 색채의 향연 같은 존재죠.

오색앵무는 작은 무리를 지어 꽃이 핀 나무를 찾아다닙니다. 붓처럼 생긴 혀는 꿀과 꽃가루를 모으는 데 유리하죠. 오색앵무의 열정적인 활동 덕분에 정글의 수많은 꽃들이 가루바지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색앵무가 배를 채우는 동안 흑백무늬 황제비둘기는 갓 부화한 새끼를 돌보고 있습니다. 모의 주머니에서 개원한 일종의 젖을 먹이는 중이죠. 새끼가 너무 어려서 먹는 법부터 가르쳐야겠군요.

한편 흑백무늬 황제비둘기 둥지 아래에선 화식조가 먹이를 찾아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땅에 떨어진 열매를 먹는데 그 종류가 무려 70종에 달한다고 합니다. 성체는 보통 하루에 수백 개의 산딸기나 열매를 섭취합니다. 하지만 지하

그 종착지는 화식조의 뱃속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씨앗은 화식조의 소화관에서 온전한 형태로 나오죠. 사실 이 새의 장을 통과하는 건 씨앗이 싹트도록 활성화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화식조가 영역을 돌며 먹고 마시고 배변하는 동안 씨앗은 나무가 있는 자리에서 최소 800m를 이동하죠.

호주 열대우림의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건 시안만이 아닙니다. 낙엽더미 위에 놓인 오래되고 썩은 나무 몸통은 많은 동물들에게 인기 있는 피난처이자 보금자리죠. 이 사향 쥐캥거루도 화식조 못지않게 열매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정글에는 여러 가지 먹이가 있고 이 녀석은 말 그대로 잡식성이죠. 이 신기한 유대목 동물은 오로지 호주 북서부의 열대우림에서만 삽니다. 정글에선 누구라도 경계를 늦춰선 안 됩니다. 일격의 상대를 쓰러뜨리는 무서운 포식자가 많으니까요. 난폭하기로 유명한 타이거 주머니 고양이는 육식성 유대류 동물입니다. 이들도 사향쥐 캥거루처럼 오래된 나무를 거처로 삼죠. 이 날렵한 포식자는 나무 위에서도 상행을 하고 땅에서도 먹잇감을 잡습니다. 이들의 메뉴에는 새와 파충류, 쥐캥거루 같은 다른 포유류들이 올라있고 심지어 곤충도 먹습니다. 사냥에 정해진 때는 없지만 타이거 주머니 고양이는 어둠이 정글을 지배하는 저녁 이후 시간을 선호합니다.

고대의 모습을 간직한 이 호주의 열대우림은 유일무이한 곳입니다. 날지 못하는 거대한 새와 나무를 타는 캥거루, 낙원의 새가 저마다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정글이니까요. 황금 바오사에는 그 중에서도 가장 독창적인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정글을 무대 삼아 자신만의 설계를 실현합니다. 수컷은 작지만 아름다운 예술 작품과 여러 구조물을 만들어 근처에 있는 암컷을 유혹하죠. 이런 방식은 새들의 왕국에서 가장 복잡한 구애 행동의 사례로 꼽힙니다. 그리고 건축에 필요한 재료는 정글 안에 다 있습니다. 작은 나뭇가지, 풀잎 한 포기, 꽃과 지의류 같은 것들이죠.

이 열대우림은 전체 면적의 0.2%에 해당하는 작은 영역이지만 이곳에선 아주 다양한 동식물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호주에 서식하는 유대류와 양서류, 파충류의 30%를 비롯해 다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수백 종의 독특한 토착종들이 이 정글에 살고 있죠. 그리고 이 열대우림에 서식하고 있는 동식물들이야말로 1억 3천만 년 동안 변하지 않고 모습을 지켜온 이 숲의 중요한 유산이자 자연의 특별한 설계가 빚어낸 놀라운 작품입니다.

0: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1: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2: 어? 여긴 어디지?
0: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1: 다녀오겠습니다.
2: 어? 토끼다.
1: 길을 잃었어.
2: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0: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3: 집에 데려다 줄게.
2: 누구세요?
0: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2: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0: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1: 아빠!
2: 엄마!
4: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5: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4: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5: 자전거.
4: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5: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4: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5: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4: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5: 책 읽어라.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 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4: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5: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절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4: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5: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4: 학창 시절 꿈은 뭐였어요?
5: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4: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5: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럼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4: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5: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그래서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4: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5: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4: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5: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 있고 흥미로운 직업.
4: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5: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4: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5: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0: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0: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0: 삼촌이 그 마음 잘 알지. 김예렴, 응?
1: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2: 오늘 유치원에서
0: 유치원에서
2: 상자 뚜껑이랑 귤이랑
1: 상자 뚜껑?
0: 귤?
2: 이렇게 이거 이렇게 이제 저렇게 가서 저렇게 되는 거야.
1: 똑바로 말해야 도와주지.
0: 아 그래, 삼촌도 궁금해.
2: 궁금해? 응. 그럼 오늘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 지금 해줄게.
1: 우와, 좋다.

0: 속은 왜 잘라도 안 아파요? 먼저 유치원에 가서 노래를 불렀어.
1: 여러분 준비됐나요?
2: 네, 선생님.
1: 우리 다 같이 불러볼까요?

0: 그러다 놀이 시간에 바로 그 일이 일어난 거야. 이게 왜 안 열리지?
1: 깔끔아.
2: 어?
1: 이것 좀 열어줄래?
2: 잠깐. 여기 얼룩이 있어.
1: 어?
2: 닦아야겠다. 깔끔 깔끔 깔끔 깔끔. 응, 됐어. 내가 열어줄게.
1: 아, 진짜?
2: 야, 야, 야, 야, 야, 야, 열린다, 열린다, 다 열었다, 다 열었다. 안 열린다.
1: 아, 진짜?
0: 어, 내가 열어줄게.
1: 어, 정말?

0: 아참, 너희들 이거 먹을래?
1: 어,
0: 내가 까줄게. 자, 먹어.
1: 고마워.
0: 유유도 줄까?
2: 나는 사실 좀 싫어해.
0: 그래, 이거 엄청 맛있는데.
3: 그럼 유유는 과자 먹어.
2: 아이, 없다고 했잖아. 너 진짜 진짜 손톱에 꽤 많아.
1: 줄에도 때가
0: 뭐야, 너무 창피해. 그렇게 난 너무 창피해서 집으로 왔어.
2: 깔끔아, 진짜
0: 다시 생각하니까 또 창피해.
4: 도대체 손톱이 얼마나 지저분한 거야.
0: 이만
5: 안 되겠다. 삼촌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구만. 짜잔! 지금 당장 깎자.
0: 아프게 깎는 거 아니에요?
5: 너 삼촌 지금 못 믿는 거야? 에이, 안 아프게 잘 깎아줄게.
4: 그래, 삼촌 한번 믿어봐.
0: 믿어도 될까요?
5: 응!
6: 거의 다 됐어요.
5: 자, 다 됐다.
4: 호떡아, 깎으니까 어때?
5: 하나도 안 아팠지?
0: 네, 하나도 안 아팠어요. 근데 누나, 왜 손톱은 잘라도 안 아픈 거야? 왜 손톱은 잘라도 하나도 안 아픈 거냐고? 왜?
4: 그건 그 삼촌이 알려주실 거야. 삼촌!
5: 반사!
4: 그럼 할 수 없지. 그럼 우리 호기심 탁재한테 물어볼까?
7: 좋아!
4: 호기심 딱지 나와라! 우리들의 호기심을 풀어줄 수많은 딱지들! 그 중에서 오늘 필요한 건 바로 손톱 딱지! 손톱 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7: 누구세요?
8: 두피 공장에 두피 공장장이 있다면 손톱 공장에는 바로 저! 손톱 공장장이 있지요!
7: 안녕하세요!
0: 손톱 공장장님! 손톱은 잘라도 안 아파요.
8: 그러게요. 왜 그럴까요? 신기하네.
4: 혹시 모르세요?
8: 알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7: 네.
8: 우선 손톱을 만드는 공장은 바로 여기. 손톱의 뿌리 안쪽 깊은 곳에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만들어 봅시다.
9: 네, 세포, 세산, 세포.
8: 손톱 공장의 일꾼들이 열심히 새로운 손톱 세포를 만들고
9: 세산.
8: 자, 이제 손톱 세포를 옮깁니다. 바깥쪽을 향해 계속해서 보내지요.
5: 새로운 손톱 세포가 왔다.
10: 네? 하지만 전용 손톱 세포가 아직 남아있는데요.
5: 이미 죽은 세포 아니야. 빨리 내보내자. 으차. 자, 이제 빨리 내보내.
10: 네, 밖으로 내보냅니다.
8: 새로운 손톱 세포는 죽은 손톱 세포를 바깥쪽으로 밀어냅니다.
5: 으차.
8: 그러면 딱딱해진 죽은 손톱 세포가 피부 밖으로 나와 우리가 보는 손톱이 된답니다.
0: 우와, 손톱이 죽은 세포라니. 삼촌도 놀랬죠?
5: 나도 이제야 생각이 나네요.
4: 그럼 죽은 세포라서 손톱을 잘라도 안 아픈 거예요?
8: 그렇습니다. 죽은 세포는 잘라도 아프지 않아요.
0: 손톱은

0: 잘라도 잘라도 계속 자라던데 언제까지 자라요?
1: 만두새 만두새 손톱 만들어 볼새.
2: 근데 우리 언제까지 손톱을 만들어요? 어제도 만들고 그 전에도 만들고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3: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나 본데 우리가 언제까지 손톱을 만들어야 되냐면
2: 네.
3: 평생 만들어야 돼.
2: 네? 평생이요?
3: 그래. 죽을 때까지 만들어야 돼.

0: 매일매일 아주 조금씩 평생 동안 자랍니다.
1: 만드세, 보내세, 보내세.
0: 그렇기 때문에 손톱은 평생 다듬어야 하죠.
2: 평생 자르려면 귀찮겠다.
3: 맞아.
0: 손톱은 꼭 있어야 해요? 없어도 돼요. 말랑말랑 살만 있으면 되지 뭐.
4: 정말요?
0: 아닙니다. 농담이에요. 손톱이 하는 일을 한번 살펴볼까요? 손톱은 이렇게 상자의 뚜껑을 열거나 바닥에 떨어진 동전을 주울 때, 또 책을 보다가 종이를 넘길 때처럼 힘을 주거나 정교한 작업을 할 때 필요합니다. 그리고 손가락 끝을 보호하는 역할과 함께 손가락이 힘을 받을 때 뒤틀리지 않도록 버텨주는 역할도 하죠.
2: 손톱이 하는 일이 정말 많아요.
0: 그렇죠? 그럼 손톱이 있어야 할까요? 없어도 될까요?
5: 있어야 해요.
0: 맞아요, 맞아. 손톱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관리해줘야 해요. 손톱을 제때 자르지 않으면
6: 네 손톱에 긁혔나 봐.
0: 긴 손톱 때문에 상처가 날 수도 있고 긴 손톱 밑에 때가 껴서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어요. 게다가 때는 바로 닦아주지 않으면 세균이 엄청 많아진답니다.
7: 우와, 너무 더러워.
0: 그리고 이렇게 더러운 손톱을 물어뜯으면 손톱 밑에 세균이 입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2: 앞으로는 손톱을 잘 깎아야겠다.
8: 응.
9: 손톱도 물어뜯지 말고.
8: 네.
0: 그리고 손을 씻을 때는 손톱까지 깔끔하게 씻어주세요.
10: 알겠습니다.
3: 근데 앞으로 유유가 나 싫어하면 어떡하지?
2: 아니야. 손톱도 깨끗하게 잘랐잖아.
9: 그래. 짜잔. 내일 가서 이걸 선물로 줘.
2: 우와, 예쁘다.
3: 꿀빵 삼촌, 감사합니다. 누나도 나 줘야지.
2: 뭘?
3: 손톱 딱지 주면 안 될까요?
9: 오, 나도.
2: 좋아요. 노래 잘 부르면 줄게요.
10: 우와, 신나.
2: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0: 내가 잘 끼고
1: 세균이 늘어 아플 수 있으니
0: 손톱을 잘 깎아
1: 건강 지키자.

0: 완전 놀랬어.
1: 호떡아, 무슨 일이야?
0: 누나 내 친구 유유 알지?
1: 응, 눈물 많고 착한 친구.
0: 오늘 친구들이랑 유유네 집에 가서 놀았는데.
1: 응, 그런데
0: 친구들이랑 같이 놀다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야.
2: 어? 이상한 소리? 무슨 소린데?
0: 궁금해?
2: 응, 궁금해.
0: 좋아, 누나니까 특별히 이상한 소리 이야기 해줄게.
1: 우와, 호떡이 최고 최고.

0: 층간소음은 왜 나는 거예요? 진이랑 깔끔이랑 함께 유윤의 집에 놀러 갔어.
1: 우와, 너희 집 정말 깔끔하다. 먼지가 하나도 없어.
2: 그래, 고마워.
3: 애들아, 애들아, 우리 진짜 재밌게 놀자.
0: 좋아. 우리 숨바꼭질 할래?
4: 좋아.
0: 안 되면 술래. 하이발코.
5: 내가 좋네.
2: 그럼 내가 술래할게.
4: 그래.
2: 그럼 빨리 숨어. 내가 열샌다. 하나.
0: 숨바꼭질이 시작되자 모두 흩어졌지.
1: 아, 여기 숨어야겠다.
2: 네.
5: 우와, 방 진짜 이쁘다. 어디 숨지? 어, 여기 숨을까?
0: 여기에 있으면 절대 못 찾겠지.
2: 아홉. 열. 이제 찾는다. 짠.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4: 여기 숨었지.
5: 어? 없네.
2: 다른 데 찾으러 가야지.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1: 역시 잘 숨었어.
0: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1: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어? 이러다 무너지는 거 아니야?
5: 이게 무슨 소리야?

0: 여긴 큰 소리가 났어.
1: 뭐야? 너희들 다 여기 있었구나.
2: 유유야, 응? 이상한 소리가 났어.
1: 나는 진짜 무서웠어.
0: 막 쿵쿵쿵 소리도 났어.
1: 어? 잠깐만, 그거 뭐라 그러더라. 잠깐만. 아, 우리 엄마 그러는데 그거 층간소음이래.
2: 뭐? 층간소음? 알고 보니 이상하고 무서운 소리의 정체는 바로 층간소음이었던 거야.
3: 아, 층간소음.
2: 누나, 근데 층간소음이 뭐야?
3: 층간소음이 뭐냐면 다른 집에서 나는 소리가 우리 집까지 시끄럽게 들리는 거야.
2: 아, 근데 누나, 다른 집에서 나는 소리가 왜 우리 집에 들리는 거야? 왜 다른 집에서 나는 소리가 우리 집에 들리는 거냐고? 왜?
3: 아, 안 들린다, 안 들린다. 호떡이 말이 안 들린다.
2: 진짜?
3: 아, 깜짝이야. 사실 들려. 근데 나도 잘 모르겠어. 우리 호기심 딱지한테 물어볼까?
2: 응!
3: 좋아! 호기심 딱지 나와라! 우리들의 호기심을 풀어줄 수많은 딱지들! 그 중에서 오늘 필요한 건 바로 층간소음 딱지! 층간소음 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2: 누구세요?
4: 어! 잘 들립니까?
3: 엄청 크게 들려요!
4: 미안해요, 미안해요. 아, 어떤 것을 알고 싶어서 날 불렀나요?
2: 왜 다른 집에서 나는 소리가 우리 집까지 들리는 거예요?
3: 그것도 시끄럽게요.
4: 아, 층간소음 말이군요. 그럼 우리 함께 알아볼까요?
2: 네!
4: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우리 집에 들리는 다른 집의 생활소음을 말해요.
2: 공동주택이 뭔데요?
4: 여러 가구가 한 건물 안에서 각각 따로 살 수 있도록 지은 커다란 집이죠.
3: 그럼 생활소음은 뭐예요?
4: 생활소음이란 일상생활 중에 자주 생기는 소음으로 청소기 소리, 뛰는 소리, 문 닫는 소리까지 다양하답니다. 그런데 말이죠. 왜 다른 집의 소리가 우리 집까지 들리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공동주택의 기본 구조 때문이랍니다. 공동주택은 모든 세대가 벽과 바닥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즉, 우리 집의 바닥은 다른 집의 천장이라는 사실. 그러다 보니 소음이 발생하면 사방, 팔방, 주위의 집들로 소리가 전달되게 됩니다.
3: 어? 그럼 집에서 들리는 시끄러운 소리가 윗집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나는 소리일 수도 있겠네요?
4: 그렇습니다. 옆집이나 아랫집에서 나는 소리일 수도 있는 것이죠. 층간소음이 심해지면 오해와 갈등이 쌓이고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는 생활소음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3: 그런데 다른 집과 붙어있다고 해도 소리가 너무 잘 들려요.
4: 벽식 구조로 되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소리가 발생하게 되면 벽을 타고 전달되기 때문에 층간소음이 더 잘 들릴 수 있답니다.
2: 박사님, 그런데 제 친구 유유가 그러는데요. 화장실이 더 유난히 잘 들린다고 하던데 왜 그런 거예요?
4: 그건 공동주택의 화장실은 보통 공기가 통하는 통로가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리가 통로를 타고 더 잘 퍼진답니다. 그럼 어떤 행동들이 층간소음을 일으키는지도 알아볼까요? 무너질 것 같은 큰 소리의 정체는 바로 나잡아봐라.
1: 아, 엄마 거기서!
4: 거실에서 마구 뛰어다니는 소리였습니다. 이렇게 집안에서 뛰어다니면 층간소음이 날 뿐만 아니라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어요. 아빠. 알 수 없는 무서운 소리의 정체는 바로 바닥과 닿는 장난감의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작은 것

0: 이 밖에도 주변이 조용해지는 밤늦은 시간에 세탁기나 청소기를 돌리면 층간소음이 크게 느껴져요.
1: 그럼 층간소음을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0: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줄일 수는 있어요.
2: 우리는 콩콩콩콩 작은 소리
3: 웃음 콩콩콩콩 커다란 소리
0: 소리는 벽을 타고 쉽게 전달될 수 있어요.

0: 그려볼까요?
1: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2: 늦은 밤에 조용히 움직이자.
3: 그래요.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면 모두가 함께 즐거울 수 있답니다. 안녕!
2: 네, 안녕히 가세요. 앞으로 유유집에 놀러 갈 땐 조심해서 놀아야겠다.
1: 그래, 잘 생각했어. 서로 조심하고 배려하다 보면 층간소음도 많이 줄어들 거야.
2: 맞아, 맞아. 누나, 그럼 나 이제 층간소음 딱지 주면 안 될까요?
1: 노래 잘하면 줄게.
2: 우와, 신나, 신나.
1: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2: 고고고!

님, 한

0: 불장난을 하던 휘터. 저런, 불이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플리 안전스쿨.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어디 가지 말고 가만히 있는다. 2번, 불이 났을 때 곧바로 신고한다. 정답은 2번. 불이 났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곧바로 119에 신고해야 해요.
0: 비닐, 종이, 휴지, 나무 등은 아주 잘 타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해요.
1: 로보카 플리랑 꼭꼭 약속!

0: 첫인상이 중요한 만남. 그리고 첫삽이 중요한 공사. 이처럼 수학 수업에서도 첫 5분이 중요하다.
1: 자, 오늘도 선생님이 봉투를 준비했어요.
2: 봉투에서 딱 꺼내면은요, 애들이 이제 모를 거 아니에요. 랜덤으로 돼 있어서.
0: 매번 흥미롭고?
3: 이번에 뭐 모든 과제를 냈는데 뭔가 재밌을 것 같아요.

0: 선상만으로도 재미있고
1: 뭔가 되게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0: 실력까지 탄탄해지는 수업.
2: 학생 혼자서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머리를 써서 깊이 끙끙거리면서 생각하는 그 상황을 제시해주고 싶습니다.
0: 동기 유발로 재미와 실력을 모두 잡겠다는 선생님.
3: 우리 저거 지금 궁금하죠?
4: 삼각형의 도표.
5: 깠을 거예요.
0: 스스로 답을 찾기 위해 개념을 익히고 집중력을 발휘해 문제를 풀어낸 아이들. 과연 그 결과는?
2: 수업은 계속 그 40분 내내 같은 개념, 같은 원리를 익히려고 동기유발, 학습문제 제시, 학습문제 해결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효과보다도 동기유발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동기유발, 그 5분의 힘이 가져온 교실의 변화를 지금 확인해 보시죠. 정겨운 시골 풍경 사이에 자리 잡은 작은 학교. 전교생을 모두 합쳐봐야 32명이 전부인 아기자기하고 소박한 학교지만 이곳에도 수학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큰 선생님이 계시다는데요. 그리고 그 열정은 오늘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이들이 도착하기 전에 얼른 수업 준비를 마쳐야 하거든요.
3: 네, 지금 삼각형의 넓이를 이제 구하는 걸 지도할 건데요. 이 아주 미세한 넓이 차이를 내서 삼각형을 세 개 만들었습니다.
0: 완성된 삼각형은 총 세 개. 언뜻 평범해 보이는 삼각형이지만 사실 여기에는 김도경 선생님의 의도적인 속임수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2: 그냥 삼각형을 제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만들면 누구나가 봐도 어떤 게 큰지 어떤 게 작은지 눈으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한 막아보려고 엑셀 시트를 활용했습니다. 엑셀에다가 숫자를 직접 넣어보면서 이렇게 미세한 차이가 나도록 좀 발생했고요.
3: 이 삼각형의 넓이들을 보면 얘가 56제곱센티미터로 제일 넓고요. 두 번째 삼각형은 55제곱센티미터로 두 번째 넓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54제곱센티미터로 넓이가 제일 작습니다. 이렇게 듣고 봤을 때는 아 얘가 1, 2, 3이 되지만 이것을 누군가에게는 섞어서 제시한다면 결코 어떤 게 더 넓은지 또는 높이가 작은지 잘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학생들 3명이 다 다를 거라는 반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일반적인 뚱뚱한 삼각형이 제일 넓이를 넓게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틀릴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0: 수업이 시작되길 기다리고 있는 이 세 친구가 바로 김도경 선생님의 애제자들인데요. 진지하고 사려깊은 지윤이와 카리스마 본능의 성원이, 그리고 감성 충만 청일점 연재까지.
1: 하나, 둘, 셋.
0: 그렇다면 이 친구들에게 수학은 어떤 과목일까요?
2: 되게 어렵고 되게 힘든 과목 같아요.
3: 수학 시작하면 뭔가 자신감 떨어지고
2: 뭔가 노력하고 싶은 과목이기도 하고.
0: 그 마음을 모두 담은 수업이 여기 있습니다.
1: 자, 오늘도 선생님이 봉투를 준비했어요. 자, 그런데 이 봉투는 오늘은 서로 봐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다 같은 게 들었기 때문에.
0: 김도경 선생님의 수업은 늘 이렇게 아이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1: 옆 사람하고 상의하면 돼야 한대요?
4: 네.
1: 온전히 자기만의 생각을 담아줘야 됩니다.
0: 아이들은 큰 비밀이라도 되는 듯 은밀하게 봉투 속 물건을 확인하는데요.
2: 선생님 무슨 과제를 냈는지, 이번엔 도형인지, 무슨 활동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죠.
3: 봉투에서 딱 꺼내면은요, 애들이 이제 모를 거 아니에요.

0: 돼 있어서 그렇게 하면서 더 흥미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1: 미션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미션 되게 잘하고 싶은 마음 같은 걸 들어요.
2: 아, 꺼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3: 봉투 속에 들어있던 건 각기 다른 모양의 삼각형들.
4: 똑같네. 똑같아요.
2: 자, 선생님이 삼각형을 제시해 줬는데 이 삼각형은 전부 다 넓이가 달라요. 그런데 어느 삼각형이 제일 넓이가 넓을지 큰 것부터 순서대로 써볼 거야. 그리고 그 이유를 밝혀줘야 됩니다. 됐습니까? 주의할 점은 단 한 가지. 옆 사람을 보지 않는다.
3: 아이들은 약속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5: 일단은 이제 동기유발의 어떤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인데 서로가 이제 한 사람의 답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즉 학습권을 좀 뺏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한 서로를 좀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답을 말해버리면 그 다음에 학생은 답을 생각할 기회조차 잃기 때문에 최소한 그걸 보장해주기 위해서 서로 떼어놓거나 가리게 하거나 못 보게 하고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3: 혼자만의 고민을 시작하는 아이들. 하지만 문제는 아직 삼각형의 넓이 공식을 배우지 않았다는 건데요. 그런데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깊이 생각하는 상황이 바로 김도경 선생님이 수업 초반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학습 자극인 셈. 아이들은 5분 안에 문제를 풀어내야 합니다.
5: 동기유발은 5분을 넘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40분 수업 중에 동기유발이 너무 길어지면 본체지 수업에 영향을 주고 또 실생활 문제 해결하는 데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동기유발은 짧고 생각할 시간만 많이 주는 간단하게 끝내려고 합니다.
3: 짧은 시간 동안 높은 집중력을 보였던 아이들. 과연 아이들은 어떤 삼각형이 가장 넓다고 생각했을까요?
1: 저는 답이 이 L4를 했는데 네. 여기서 있잖아요. 얘가 밑변도 제일 크고 모양은 작지만 얘네들은 점점 갈수록 올라갈수록 작아지잖아요.
4: 네.
1: 그리고 얘도 밑변도 작고 위로 갈수록 그래도 얘보다는 작잖아요. 213
4: 그런 이유로 했다.
3: 아, 상원이는 각각의 길이를 비교해서 2번을 선택했네요?
1: 이거는 20이고 여기 밑변이 8이...
4: 아, 어디? 아, 여기 길이가 20이다?
1: 네, 여기는 8이라가지고 곱해가지고 160이 나왔고 2번은 여기가 14고 이게 10이라가지고 14 곱하기 11 해가지고 28이 나왔고요.
4: 아, 여기, 저는 여기랑 여기를 곱한 거지, 맞아?
1: 네, 그래서 168 나왔고 3을 해가지고 30이랑 5가 나와가지고 그리고 곱해가지고 150이 나왔는데 그래서 213 아.
3: 직접 길을 재서 넓이를 구한 지윤이 하지만 결과는 성원이와 같은데요.
0: 저는 네. 2번 도형이 뭔가 제일 커 보여서
4: 아 눈으로 봤을 때 그냥 이게 커 보였다는 거지?
0: 네 그래서 첫 번째로 큰 게 이거였고요. 두 번째로 큰 게 뭔가 1일 것 같아요. 그리고 3번 도형이 세 번째로 클 것 같고
4: 좋습니다. 그림 속에 숫자가 잘 들어가 있지만 연재가 믿은 거는 결국 연재의 느낌이네 그지?
0: 네.
4: 직감. 이거 수학 중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3: 자신의 감을 믿은 연재 역시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5: 동기유발로 제시했던 것이 세 개의 삼각형의 넓이를 비교하는 거였는데요. 성원이 같은 경우는 이제 길이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도형을 봤을 때 밑변의 길이가 얼마나 넓은지 좁은지보다는 이 도형이 얼마나 긴지 거기에 중점을 두고 어느 것이 크다 작다를 표시했고요. 이제 지훈이 같은 경우는 자를 지속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건 아마도 평행사변형에서 자를 통해서 넓이를 냈기 때문에 이걸 좀 본능적으로 좀 활용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연재 같은 경우는 지금 밑변에다가 이렇게 연필이 이동한 표시를 좀 해줬었는데요. 그거는 아마도 그 모는 종이에서 도형의 넓이를 잴 때 눈금을 재는 거를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센티미터를 표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3: 나름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한 아이들. 지금 이 순간 아이들이 궁금한 건 결과일 텐데요. 하지만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바로 답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2: 우리 저거 지금 궁금하죠? 답 궁금. 선생님도 지금 답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궁금해요. 맞았을까요? 이번 시간이 끝날 때쯤이면 213이 맞는지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왜? 우리는 오늘 무엇을 배울 거기 때문에.

0: 삼각형의 넓이에 대해서 배울 거기 때문에 다른 교과랑 다르게 수학 교과는 앞부분 내용을 한번 놓친 학생들이 수업 중반에 다시 집중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수학은 계속 그 40분 내내 같은 개념, 같은 원리를 익히려고 동기유발, 학습문제 제시, 학습문제 해결까지 가고 따라서 최소한 수학의 기본 개념이나 원리를 익힐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집중력을 유지해줘야 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교과보다도 동기유발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동기유발 활동은 끝났지만 아이들에겐 여전히 답을 맞춰보고자 하는 의지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 방법을 찾기 위해 수업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0: 서로 바꿔서 같은 도형을 두 개 갖도록 하세요.
1: 동기유발 자료는 이렇게 본 수업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되는데요. 그렇다면 같은 모양의 삼각형을 두 개씩 갖도록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0: 자, 두 개만 잡아봅니다. 두 개. 두 개의 도형을 서로 같은 면을 붙여가지고 도형을 만들어보세요.
2: 만들었어요.
3: 두 개 만들어?
2: 만들었어요.
0: 뭐가 나왔어요?
2: 평행사변형
0: 나왔어요? 연재도 만든 것 같다, 이제?
3: 직사각형이요.
0: 직사각형 나왔어요?
3: 연재
0: 평행사변형 나왔고. 자, 지금 보면 이 도형은 평행사변형이 나왔죠? 자, 그럼 우리 여기서 한번 추측해 봅시다. 자, 삼각형의 넓이는 자, 여기 무슨 말이 들어갈까?
2: 평행사변형.
0: 그렇죠, 평행사변형이죠? 자, 평행사변형 넓이를 네. 어떻게 해줬을 때 삼각형 넓이가 나올까요?
2: 윗변 길이가 같을 때? 뭔가 아래 만나는 부분이 길이가 같을 때?
0: 길이가 같을 때? 자, 좋아요.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10이야. 네. 10이야. 그런데 만약 쌤이 하나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물어볼 수 있을까요?
3: 한 개 반쯤 잘라진 거.
0: 혹시 규칙을 말해볼 사람 있어요? 네. 지훈이?
2: 이거 삼각형이 두 개가 있잖아요. 네. 평행사변형이 있으면 평행사변형 나누기 1을 해가지고 나온 게 하나 나오잖아요, 숫자가. 그러면 그 하나의 삼각형의 넓이가 나오고.
0: 그렇죠. 지금 제일 중요한 숫자를 만들어냈어요. 어떤 말을 해줬냐면 지훈이가 평행사변형 넓이를 뭐 한다 그랬어요, 방금? 나누기 얼마 한다 그랬어요? 2 한다고 그랬죠. 그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1: 이제 삼각형의 넓이 공식을 알았으니 그 식을 활용해 문제를 풀어봐야 할 텐데요. 아이들의 흥미를 유지시키기 위해 선생님은 아이들로 하여금 직접 삼각형을 만들어보고 넓이까지 구해보는 활동으로 연결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4: 여기 아직 밑변 안 왔지? 하나만 여기서 찍어, 하나만. 밑변에 찍어보자. 이제부터 삼각형을 너 마음대로 움직여볼 수가 있어. 됐지?
2: 네.
4: 밑변도 네가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있어.
2: 네.
4: 너가 구할 수 있는 모양을 한번 그래 만들어보고.
1: 이를 통해 아이들은 개념 이해는 물론 문제풀이까지 동시에 학습할 수 있죠.
0: 손에 도형 어떻게 만들었어?
2: 밑변이 1cm잖아요.
0: 그렇지.
2: 1cm가 4개니까 1cm 여기 4cm고요.
0: 여기도 썼죠, 4라고.
2: 네. 그리고 높이는 여기 수직선이 있으니까 1, 2, 3. 그래가지고 3cm가 나왔으니까 둘이 곱하고 나서 나누기 2를 해가지고 6제곱cm가 나왔어요.
0: 좋습니다. 자,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한 개 뭐가 남았냐? 우리 처음에 동기유발 때 썼던 거 있지? 그게 과연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을 해줘야 돼요, 이제는.
1: 각기 다른 방법으로 삼각형의 넓이를 비교했지만 답은 모두 같았던 아이들.
2: 저는 답이 2, 1, 4를 했는데
0: 2, 1, 3을 그런 이유로 했다.
2: 그래서 2, 1, 3.
0: 여러분은 2번, 1번, 3번이라고 했어요. 맞는지 확인해야겠습니다.
1: 기대감과 승부욕은 기본, 수업 초반 다뤘던 동기유발 자료가 수업 중에 다시 교구로 제시되니 아이들의 집중력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차근차근 배운 개념대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아이들.
0: 그렇지.
2: 1번이야, 너?
5: 나 2번.
2: 2번 탐구야.
5: 나 72. 근데 나 나누기 했어? 나누기라는 거구나. 그렇구나. 오, 땡큐.
1: 추측이 아닌 계산에 의한 결과는 과연 수업 초반 구했던 아이들의 답과 일치할까요?
0: 자, 근데 놀라운 게 발견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처음에 추측했던 게 맞는지 틀린지 한번 보세요. 지금 세 명 다 뭐라고 추천했어? 뭐가 제일 크다고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누가 제일 커요, 지금?
6: 3.
0: 3번이 제일 크죠? 3번이 제일 크고.
7: 3번이
0: 제일 크고. 그 다음에?
7: 1번이
0: 두 번째 크고, 2번이 제일 작았지. 여러분들 추측은 오늘은?
6: 틀렸어요.
8: 반대죠, 정반대.
2: 제가 여본 거는 그 2번이었던 것 같았는데 막상 다 구해보니까 아니었어가지고 살짝 조금 실망했었어요. 이렇게 해서 다르게 될 수 있구나 생각했어요.
1: 사실 이 결과는 다분히 선생님의 의도된 상황. 수업 전 눈으로 볼 때와 계산을 했을 때 다른 결과가 나오도록 미세한 차이를 두며 삼각형을 만들었던 것 기억하시죠?
0: 학생들이 자기가 어떤 추측을 하거나 생각을 했던 것들이 틀리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제 어떤 인지적 갈등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어떤 수업이 되든 답을 쉽게 쓸 수는 있지만 틀릴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갈등이 해결됐을 때 사람이 갖는 어떤 성공의 기쁨은 참 정말 크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것을 감성적 체험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감성적 체험이라는 것은 이번 성공을 통해서 다음에 새로운 과제가 제시됐을 때 나는 그걸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 라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즉 자기가 처음에 틀렸다는 사실에 좌절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실을 성공적으로 이겨냈고 다음에 또 이겨낼 수 있어 그런 기쁨을 제시하기 위해서 처음에 시련을 약간 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생겼죠. 네. 자, 도형의 넓이를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어때? 구분이 돼요, 안 돼요?
6: 안 돼요.
0: 안 돼요. 이렇게 우리가 숫자를 이용하면 정확한 도형의 넓이를 잴 수가 있어, 없어요?
6: 있어요.
0: 있어요. 이제는 오늘 기억에 남는 거, 마지막으로 기억에 남는 거를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시간은 한 3분, 4분? 충분할까요?
6: 네.
0: 네, 시작합시다.
1: 김도경 선생님은 수업이 끝나면 반드시 정리학습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아이들로 하여금 각자의 생각을 이렇게 이미지로 정리해보도록 하는 건데요. 이를 통해 아이들은 자신의 활동을 기록하고 정리하며 친구들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수업 내용을 온전히 자기화할 수 있죠. 예쁜 색감의 보드판을 사용하는 것도 아이들은 재밌어 한다는데요. 40분 동안 아이들이 어떤 내용을 배우고 활동했는지 한눈에 다 볼 수 있네요.
0: 보드판에 직접 쓸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학생들이 계속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요. 그 학생들이 활동하는 결과들을 칠판에 계속 붙임으로써 자기도 안 붙이면 안 된다. 그럼 뭔가를 해야 된다. 역시 집중력을 유도해 주고 있고 수업이 끝났을 때 학생들도 그걸 보면서 자기가 어떤 과정을 밟고 지나가는지 알 수 있고 교사 또한 그 내용을 다시 훑어보면서 학생들이 어디에서 어떤 오류를 범했는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교사 스스로도 다음에 지도할 때 반성할 수도 있고 이번 수업에서 학생들을 수정할 수 있는 좋은 정리 또는 복습 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1: 그렇다면 오늘 배웠던 삼각형의 넓이 구하기에서 아이들은 무엇이 가장 인상 깊었을까요?
2: 회사변형은 원래 나누기 그런 거 밑에 안 해도 되잖아요. 네. 근데 오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나누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구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그걸 썼어요. 일단 삼각형의 넓이를 설명하고 있는 건데 일단은 6변을 구하고 높이를 구한 다음에 높이 곱하기 6변을 한 다음에 둘이 나온 숫자가 나누기 1을 삼각형의 넓이가 나온 나와가지고 그렇게 썼어요.
0: 연재 한번 얘기해볼까요?
8: 예를 들어서 5, 4, 25인데 그냥 여기서 끝냈는데 이번 거는 나누기 1을 더 나눠줘요.
2: 저
0: 왜?
2: 저 여기서 잘못된 거 찾았어요.
6: 저도 찾았어요.
1: 성원이가 찾아낸 연재의 결정적 오류. 이건 역시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한 결과겠죠?
0: 그렇지,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1: 정확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식이 또 반드시 필요한 법입니다.
0: 그렇죠.

0: 그러면 5, 4는 20이고 20 나누기 2는 10이잖아. 10. 그지? 이거 갖다 표시를 쓰면 돼, 안 돼?
1: 안 돼.
0: 방금 성원이가 어떻게 고쳐줬어? 이거를 다 지워버렸지. 네. 지우고 5 곱하기 4 나누기 20. 이렇게 하는 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전체적인 식이 되는 거야. 됐어요?
1: 네.
0: 그래서 우리가 오늘 수업을 다 했는데 처음에 한 건 뭐예요? 삼각형의 넓이를 추측을 했죠?
1: 네.
0: 추측을 해서 전부 다 나오기는 2, 1, 3이 나왔는데 2, 1, 3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를 다 적용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1: 3, 1, 2.
0: 3, 1, 2. 여기인가요?
1: 네.
0: 동기유발 자료가 초반에 그냥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어떤 상황 제시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정말 머리를 쓰고 고민해서 만들어낸 그 자료가 일회성으로 사용되는 건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고민해서 만든 자료라면 그것이 본차시와 문제 해결, 마지막 정리까지 충분히 녹아들어가서 충분히 교육 자료로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2: 선생님도 처음부터 동기유발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아니죠. 하지만 의욕 넘치는 선생님과 달리 하나둘 뒤처지는 아이들을 보며 지금껏 앞만 보고 달려왔던 선생님의 수업을 되돌아보게 됐다는데요.
0: 동기유발을 하기 전에는 말 그대로 이제 저 강의식, 저 위주의 수업이 되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당연히 잘 따라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못하는 아이들은 자거나 지루해하거나 무엇을 할지도 모르고 눈도 마주치지 않게 됩니다.
2: 그렇게 선생님이 그 아이들과 함께 가기 위해 찾아낸 방법이 바로 실생활 관련 동기유발 학습 자료들인 셈이죠.
0: 제가 동기유발 만들 때 이제 몇 가지 중시하는 원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재료를 쉽게 구해가지고 교사가 쉽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게 동기유발 자료를 만들었다면 분명히 다음에는 만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항상 편하게 쉽게 만들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학생들이 잠시나마 자기가 어떤 활동에 집중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학생들 개개인에게 집중거리를 주지 않으면 결국은 교사는 혼자서 수업을 하는 것이고 학생들은 딴짓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라도 집중을 할 수 있게 혼자 놀 수 있는 무언가를 주면 그 순간부터 수업은 성공적으로 시작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갈등 상황을 제시해서 이 동기유발을 통해서 내가 뭔가 모르고 있구나 또는 잘못 알고 있는 게 있구나 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 또는 모르는 것을 알고 있음으로써 본차시 갔을 때 난 좀 배워봐야지 또는 내용이 이거였구나라는 깨달음을 좀 갖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제 약분과 통분에서 크게 같은 분수를 도입했을 때 사용한 건데요. 이건 단순하게 그냥 종이가 두 장만 있으면 됩니다. 큰 종이 하나에서 절반만 색칠이 되어 있고 당 2분의 1짜리 종이입니다. 여기에다가 학생들에게 똑같이 나눠주고 세로선을 마음대로 그어봐라. 5개를 그은 학생은 10분의 5가 될 테고 4개를 그은 학생은 8분의 4가 될 건데 이거를 같이 맞춰봐봤자 두 개의 분수는 같다는 상황을 좀 제시해준 케이스입니다. 어떤 컵에 물이 더 많은가를 좀 제시를 한 케이스인데요. 네, 서로 다른 종류의 컵 3개에다가 물을 넣어주고 컵 속의 물의 양을 비교를 해봐라, 순서를 내봐라 라고 했을 때 학생들은 추측은 하지만 당연히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컵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 결국은 어떤 대상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분수에서도 분모가 같아야지만 비교를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안내를 그렇게 했었습니다.
2: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제 아무리 흥미로운 실생활 문제라고 해도 교실에서 머리만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밖으로 나와 몸으로 부딪히며 해결하는 쪽이 훨씬 더 즐거운 법입니다.
0: 여기서 삼각형 한번 찾아보자. 삼각형 너희들이 오늘 측정하고 싶은 거. 자, 이동해보자. 찾아봅시다.
2: 교실에서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 조금 느리고 수업 내용을 따라가기에 바빴던 연재도 밖에서는 훨씬 능동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3: 뭐가 삼각형이야?
2: 교실에 가만히 있을 때는 뭔가 딴짓을 하고 싶다던 성원이도 기어이 마음에 드는 삼각형을 찾아냈네요. 넓은 공간에서 삼각형을 찾아내기 위해 성원이처럼 평소보다 더 몰입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야외 활동에서 벌어지는 단순한 실수나 문제 역시 학생들에게는 큰 배움이 되기도 하죠.
3: 몇 시요?
4: 한 몇 시요?
1: 한 63.
4: 일단 둘 곱해야지.
5: 곱하고 나머지 9.
2: 동기유발 활동으로 시작해 몸으로 풀어보는 실생활 문제까지. 김도경 선생님은 오늘도 선행 없이도 충분히 재미있는 수학을 있는 그대로 아이들과 함께 즐기고 있습니다. 선생님과 눈을 맞추고 친구들과 눈을 맞추며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활발한 교실. 그리고 모두가 수학 수업의 주인공이 되는 교실. 이것이 바로 김도경 선생님이 생각하는 최고의 수학교실입니다.

0: Red, watch out!
1: Oh, hi, Sunday.
0: Red, you should not use your phone while walking. Look, it's dangerous.
1: But this video is so funny.
0: Red.
2: 스마트폰 과의존의 경우 스스로 이용 정도를 조절하지 못해 주변 사람과 갈등을 일으키거나 일상생활에
0: yeah.
2: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0: Use cell phones too much.

0: Are you with me?
1: Let's sing together!
0: We use cell phones so much.

0: phones.
1: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GM팜에서 우리 아이 필수 면역력 더징크디와 실리콘 투약 뺨 속을 드립니다.

0: 별별 맛이 나는 별맛나.
1: 어? 이상하게 여기만 오면 소름이 끼친단 말이지. 꼭 무슨 일이라도 생길 것처럼.
0: 엄마야, 그냥!
1: 뭐야, 뭘 밟은 건가? 아무것도 없네. 뭐지? 어?
2: 으악, 이러다 죽겠다. 아이들이 기다리겠어.
1: 다행히 안 늦었다. 얘들아.
0: 내가 1등.
2: 내가 더 빨랐거든.
1: 날 기다린 게 아니었네. 잠시나마 기뻤다.
0: 별만나. 별만나다키. 봄날의 벚꽃잎 맛. 아, 이건 오싹오싹 공동묘지마.
3: 토니,
0: 너는 꼭 별만나 먹을 때만 슈퍼파워냐? 맛있는 걸 어떡해.
3: 됐고, 내 공동묘지만 냅둬.

0: 예쁘게 맛!
1: 사랑의 맛!
0: 팬이 맛!
2: 네이!
3: 별게 맛이 나는 재미있는 달바나
0: 무지개 맛이다!
4: 치, 자기들끼리 다 먹었네. 불꽃 매운맛? 새로 나온 과자구나. 매운 건 못 먹으니 남겨놨구만. 향기로워. 맛있어. 최고야, 최고. 먹어볼래? 자.
0: 매운 거 싫어.
4: 에이, 먹어봐.
5: 아, 벌써 끝이라니.
4: 그래도 맛있었지. 어? 봉이야, 별맛나 과자가 이상하게 변했어. 봉이야? 응? 봉이야!
6: 어둠의 별맛나를 먹었으니까 그렇지.
4: 너 대체 누구야?
6: 마법 유치원은 오늘로 끝이라구.
4: 준이에게 알려야.
7: 예뻐져라 예뻐져라 베리베리 예뻐져라 예뻐 예뻐 맛이 정말 정말 최고야 베리베리 예뻐졌나?
0: 와! 이건 내 얼굴이 아니야!
6: 해치웠나? 물론이지.

0: 먹어보라고. 먹어보라니까. 싫어. 나는 매운 거 싫어.
1: 다음 차례는 저 녀석들이야. 아직 남은 과자들이 있겠지. 그럼 마저 해치우자구.
0: 드디어 멈추셨군. 자, 아, 우리 같이 핵폭탄 매운맛에 빠져보자. 어? 어? 남은 별만나 과자가 있었네. 넌 안 먹는다며?
2: 그건 매운맛이고.
0: 어쨌든 먼저 먹으면 그만이지.
2: 먹었겠니?
0: 조니! 로블리!
2: 로블리.
1: 걱정 마세요. 준이도요.
2: 이유가 뭐죠?
1: 이유를 전혀 모르겠어요. 혹시 특이한 점은 없었나요?
0: 특이한 점?
2: 뭐, 마법 스캐닝?
1: 마법 스캐닝이요?
0: 어? 맞아요. 토니가 저를 향해 마법 스캐닝을 쓰려 했어요.
1: 어, 마법 스캐닝은 물건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기능.
0: 아, 토니가 뭔가 알아낸 거예요.
2: 그때 준이는 별만나 과자를 먹으려 했는데.
1: 별만나 과자라. 관찰 해바라기로 과자 봉지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지요.
0: 어? 놀이터에 두고 왔었는데.
1: 아무것도 안 보이지요. 친구들이 먹었던 별만나 과자도 말이지요. 토니와 친구들이 쓰러졌던 순간을 봐야겠어요.
0: 저게 뭐야?
1: 저 녀석들이 범인이었군. 우리가 저 녀석들을 잡아야 해요. 들켰을까?
3: 들켰으면 어쩌지? 들키면 안 돼. 요리조리 꼭꼭 숨어 다니는데.
4: 얘들아, 여기 못 보던 과자가 있어.
5: 쉬이,
4: 뭐가 그렇게 급해? 이 과자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지.
5: 잠깐, 파란 친구가 왜 안 오지?
6: 뭐라고?
5: 저기로 간 흔적이 있어. 사랑아, 여기 있어?
7: 멈춰!
8: 이건 함정이야! 이 녀석들, 함정을 만들다니! 이 악당들을 혼내주고야 말겠어! 악당 녀석들에게 친구를 괴롭힌 벌을 주자!
0: 기다리고 있었다고?

0: 누군지 말해.
1: 응, 말할 것 같아.
2: 얘네들 상태를 보니 아주 더러운 곳에서 온 것 같아.
1: 뭐라고?
2: 설마 화장실?
1: 감히 우릴 보고 화장실 출신이라고 하다니.
0: 화내는 걸 보니 맞는 것 같은데.
1: 아니야, 아니라고.
3: 우린 어둠의 기운이 깃들어서 전화해.
1: 그걸 말하면 어떡해.
0: 오호라, 어둠의 기운이라고? 그게 어디에서 온 건데?
1: 그게
2: 설마 화장실에 똥의 기운이 건가? 그렇다면 곧 다 똥일 것 같아.
0: 똥이 묻어서 변한 거 맞잖아.
1: 아니야, 아니야, 비밀의 숲이야.
0: 아, 비밀의 숲. 저는 어둠의 기운에 대해 조사해봐야겠어요. 주미, 슈리, 친구들이 부탁해요.
4: 네.
1: 돌려보내줘. 다시 나무 기다릴게.

0: 따라주니 사마귀 부치.
1: 난 무시무시한 사마귀다.
2: 놀래키

0: 까마귀 너 다른 곤충들을 괴롭힌다며?
1: 친구들을 괴롭히지 마.
2: 내가 괴롭힌 거 아니라니까.
3: 사마귀 이 녀석, 네가 내 아기를 괴롭혔지?
2: 몇 번을 말해? 나 아니야. 내가 안 괴롭혔다고.
4: 엄마, 아까 괴롭힌 건 이 사마귀가 아니야.
2: 뭐?
4: 그 사마귀는 훨씬 더 작았어, 엄마.
3: 아가, 혹시 다른 곤충을 헷갈린 게 아니니?
4: 아니야. 분명 자기가 사마귀라고 했는데.
5: 그럼 누구지? 그럼 우리 그 곤충을 만났던 곳으로 가보자.
2: 나도 같이 가. 날 악당으로 만든 녀석이 누군지 알아내야겠어. 저 녀석이 포민인가? 야!
5: 우리도 빨리 가보자.
2: 나는 사마귀냐? 야! 너무 무섭지?
5: 왜 저래?
2: 진짜 사마귀잖아! 친구들을 괴롭힌 게 너 맞지? 너 사마귀가 아닌 것 같은데? 맞는데?
4: 엄마, 저 사마귀가 절 괴롭혔어요.
3: 감히 우리 아기를 괴롭히다니!

0: 귀엽지.
1: 사마귀가 괴롭혔다고 엄마한테 다 이럴 거야.
0: 사실 난 사마귀가 아니라 사마귀 부친데 이번

0: 마늘수야, 이제 진정해.
1: 맞아, 왜 그랬는지 들어보자.
2: 어디 또 도망가냐고?
0: 앞에 강이 있어. 이대로면 사마귀들이 위험해. 그보다 이노 곤충 탐험대 출동!
3: 출동!
4: 브랜드파워 변신!
0: 맥스 슈퍼 갈고리!

0: 어머, 어, 불도저! 미팅! 구명 투구 발사! 내가 유인할게! 물고기야, 나 잡아봐라!
1: 뭐야, 저건!

0: 슈퍼 갈고리 발사!
1: 구해줘서 고마워. 사실 난 사마귀가 아니라 사마귀 부츠야.
2: 사마귀가 아니라고?
0: 내가 한번 스캔해볼게.

0: 비슷하게 생겼지만 둘은 서로 다른 종이야. 사마귀는 사마귀류고 사마귀 부치는 불잠자리류의 곤충이래. 사마귀는 앞다리가 땅에 닿지만 사마귀 부치는 안 닿지.
1: 그러네. 자세히 보니 날개의 형태도 달라.
2: 진짜 사마귀가 아니었구나. 신기하다.
3: 어쩐지 뭔가 좀 이상하더라. 왜 사마귀인 척한 거야? 너 때문에 소문이 났잖아.
2: 미안해 사마귀야. 사실 난 약한데 멋진 널 따라하면 강해지는 것 같아서 그랬어.
1: 하지만 남을 괴롭히면 안 돼.
0: 맞아. 아까 사마귀가 널 구해준 것처럼 친구들을 도와주는 게 강한 거야.
2: 아, 이제 다신 안 그럴게.
3: 내가 멋져서 그랬다고. 내가 용서해줄게. 우리 친구 할까?
2: 좋아.
3: 나는야 사마귀 사마사마.
2: 나는 사마귀 보지 사마사마.

0: 뜨거운 물을 들던 루시.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힌다. 2번, 물집이 생기면 터뜨린다. 정답은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히고 깨끗한 거즈로 상처 부위를 감싸줘요.
0: 부위 근처에선 뛰지 말고 뜨거운 음식은 식혀서 먹어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안 했어!

0: 선생님, 죄송해요.
1: 저도 죄송해요. 공을 못 받았어요.
2: 괜찮아요. 용기 내 미안하다고 말해줘서 고마워요. 다음부터는 조심해요. 네, 네.

0: 공원에 나타난 괴력 공룡 바리오닉스. 잘 봐, 제이민.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하면 돼.
1: 네가 했던 대로 알았어.
0: 내가 언제 그렇게 했어? 제발.
2: 어? 조심해.
0: 졌다.
3: 루시오. 고마워. 루시오, 너 공룡 좋아하지, 그치?
0: 공룡이라 뭐 좋아하지?
3: 실은 산사우리오 놀이공원에 새 롤러코스터인 소닉사우루스가 생겼거든. 나랑 같이 가서 타보지 않을래? 방금 네가 날 구해줬으니까 내가 낼게.
0: 공룡 모양의 롤러코스터라고? 좋지, 같이 가자.
3: 잘됐다. 그럼 우리 내일 아침에 보자. 안녕.
0: 안녕. 왜? 뭐가 그렇게 웃겨? 쟨 그냥 고마워서 그러는 거야.
4: 오, 진짜 고마워서 그러는 걸까?
3: 빨리 와, 루시오. 이쪽이야.
0: 같이 가.
3: 엄청 재밌을 거야.
4: 오, 여기 진짜 멋지다.

0: 인정하다.
1: 제일 먼저 뭐 타고 싶어?
0: 소닉사우루스 타러 온 거 아니었어?
1: 그건 나중에 타도 돼. 일단 가자.
0: 저기 있다. 놀이기구 타는 것보다 이게 더 흥미진진한데?
2: 당황해하는 루시오의 모습을 놓칠 순 없지.
1: 이쪽이야, 루시오.
0: 조심해. 이건 뭐 하는 거야?
1: 이걸 돌리는 거야. 기분이 어때, 루시오?
0: 이럴 줄 알았으면 아침 굶고 나올걸.
1: 어서 루시오, 다른 것도 타야지.
0: 좀 천천히 가면 안 될까? 저쪽이야, 가자.
2: 슬라임무 진짜 재미있는데.
1: 내가 어쩌다 이런 일에 끼었을까나. 저기 봐, 소닉사우루스야. 딱 맞춰왔네. 빨리 앞자리에 앉아.
0: 앞자리? 그게...
1: 나 너무 기대돼.
0: 후회할 것 같은데.
3: 와, 진짜 공룡이잖아. 이게 무슨 일이지?
1: 가자.
4: 즐거운 시간 되세요.
1: 이번엔 바이킹 타러 가자. 우리 뭐 좀 먹을까? 삼계탕 어때?
0: 다 좋아. 놀이기구 타는 게 아니라면.
5: 잠깐만, 얘들아. 저기 너희도 보여? 테사랑 루시오 뒤에.
1: 넌 무슨 맛을 제일 좋아해?
6: 아기 공룡이네. 나랑 같이 놀자.
0: 아기 바리오닉스?

0: 공룡 모형이겠지 뭐.
1: 아니, 저건 진짜.
2: 덱스가 보낸 공룡이 분명해.
0: 빨리 잡자.
2: 아기 공룡아! 안 돼, 나랑 같이 놀자.
3: 멈춰!
2: 안 돼. 너희 쫓아. 난 루시오를 부를게.
0: 알았어.
2: 루시오. 어? 공원에 아기 공룡이 나타났어. 어서 가자.
0: 기다려. 화장실이 급해서 좀 다녀올게.
2: 알았어. 우리도 기분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요. 어때요? 좋죠?
4: 넌 이게 재밌어?
2: 대장, 저기 좀 봐요. 아니요, 공룡 모형 말고 아래쪽이요.
4: 진짜 공룡이잖아. 서둘러, 빨리! 어서 잡아야 해. 이 빅 다이슨을 피해서 달아날 수는 없을 거다. 했어! 이제 사냥감을 주러 가볼까?
5: 오예! 공짜! 누구잖아!

0: 다이노를 막아야 해.
1: 다이노 모빌에 출동시켜.
0: 다이노 모빌 출동.

0: 친구들 어디로 가는 거지? 루시오? 루시오!
1: 좋아, 가자! 다이노몬의 사다랍체 쉐이자!

0: 대단한 합체품! 정신 바짝 차려! 덩치가 큰 녀석이야! 다들 가자!
1: 가자!
2: 어지러운가 봐. 롤러코스터를 탔을 때도 그랬잖아. 그럼 힘으로 로봇을 이길 수 없다면?
3: 녀석을 어지럽게 만들어서 이기면 돼.
2: 다들 준비했지? 한번 해보고.
3: 효과가 있네. 다 가지고 있어.
2: 지금이 기회야.

0: 붙잡아. 돌아보자 이거지.
1: 전압하자. 안킬로 파워 충전. 메타 안킬로.

0: 완전히 약해졌어.
1: 좋아, 이제 뭘 해야 할지 다들 알지? 끝내버리자고.
0: 그래, 메타 쏘고.

0: 이리 와, 아가야. 괜찮아. 우리랑 같이 집에 가자. 팬케이크 좋아해?
1: 루시오!
0: 테사!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실은 내가...
1: 난 괜찮아. 세상에서 가장 멋진 슈퍼히어로를 만났으니까. 미안한데 루시오, 난 가봐야겠어. 당장 팬클럽에 가입해야 하거든.
0: 뭐? 팬클럽? 그게 무슨... 안 됐다. 아무래도 진 것 같은데? 그것도 너 자신한테.
2: 움직이는 공룡뼈 소동.
3: 이제 그만 잘 시간이야, 로디.
0: 알았어, 알았다고. 네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책 읽어달란 거지? 좋아, 시작할게. 아기 공룡 이야기. 어느 날 아기 공룡이 구멍에서 머리를 내밀자 새로운 세상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곳엔 또 다른 공룡도 있었죠.
4: 아직 안 자니? 이제 그만 불 끄고 자.
5: 아기 공룡이 이렇게 어? 말했어요. 안녕, 난 네 친구야.
0: 뭐라고?
3: 로디 말하는 게 엄청 늘었네.
4: 로디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한 것 같은데?
5: 로디, 똑똑해.
4: 내일 산사우리우 공룡박물관에 데려가서 지능검사를 해보자꾸나. 거기에 우릴 도와줄 오랜 친구가 있거든.
0: 박물관이요? 재밌겠는데?

0: 얘들아, 늦어서 미안. 안녕.
1: 괜찮아.
2: 장난해?
0: 우리 로디 의상 어때? 엄청 멋있지?
3: 오전 내내 만들었어.
4: 재밌다.
0: 엉망?
5: 진창.
3: 우와.
4: 로디 친구들. 우와.
0: 친구는 나중에 사귀자.
4: 로디.
6: 우와, 완전 멋지다. 픽시 바바룰라가 있었네.
7: 다이노우스에서도 본 적 없었는데.
2: 역시 박물관은 최고야.
8: 로라! 어? 질리언! 이게 대체 얼마만이야?
9: 여긴 질리언 박사야. 대학 때 친구로 공부도 같이 했었지. 이 박물관과 연구실의 책임자란다.
7: 우와. 너희에겐 정말 많이 들었어. 모두 만나서 반갑다. 그나저나 나한테 말한 그 공룡은 어디 있어? 농담이 아니었구나. 진짜였어. 반가워, 로디. 진짜 아기 벨로시랩터라니. 로디의 두뇌 능력을 검사하고 싶다고?
9: 맞아. 로디는 우리가 만나본 공룡 중에 가장 똑똑하거든.
6: 제가 로디한테 많은 걸 알려줬죠.
7: 이게 바로 두뇌를 검사할 수 있는 장비야.

0: 여전히 믿어지질 않아. 진짜 살아있는 공룡이 내 눈앞에 있다니.
1: 러니!
0: 시간이 꽤 걸릴 테니까 너희는 박물관을 구경하고 있을래?
2: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3: 넌 여기 있어, 로디. 잘할 수 있어. 이따 봐.
1: 로디!
4: 우와! 여기 박물관은 올 때마다 정말 놀라워. 늘 새로운 게 보이거든.
3: 아, 로디도 같이 구경하면 좋은데. 검사받는 거 좀 걱정돼.
5: 괜찮을 거야, 루시오. 훌륭한 과학자 두 분이 로디를 봐주고 계시잖아.
3: 뭐, 그렇긴 하지만...

0: 있는데 넘니?
1: 엄마, 살아있는 공룡이에요.
2: 대체 어떻게 된 거지?
3: 야! 공룡뼈가 살아 움직일 리가 없는데, 안 그래?
4: 변신해, 얘들아. 공룡이 사나워지기 전에 제압하자.
5: 좋아.
4: 오즈, 루시오, 치큰드! 너희 저쪽으로 가!
6: 러디!
7: 이제 몸 전체를 검사해볼게.
8: 안 돼! 아직 안 끝났어, 로디! 어디 가! 로디!
5: 어? 저기 있다! 나한테 맡겨! 파인라인 발사!
2: 진정해! 널 해치려는 게 아니야!
9: 스밀러클로 발사!
6: 로디!
2: 로디가 왜 저기 있는 거지?
5: 걱정 마, 내가 데려올게.
4: 잠깐! 로디한테 한번 맡겨보자.
5: 그래, 좋아.
6: 난 네 친구야.
0: 저기 있다. 랩터답게 정말 빠르구나. 어? 공룡이 두 마리잖아.
6: 로디. 로디.

0: 아니면 내가 대피시킬게.
1: 다이노스터, 메카다이노를 막아줘.
2: 박사님 말씀 들었지?
3: 나한테 맡겨. 랩터 킥.
4: 어떻게 된 거지? 몸이 안 움직여.
2: 제이미, 루시오를 구할 동안 시선을 좀 끌어줘.
3: 알았어. 좋은 생각이 났어. 처음 써보는 건데. 마이크로드론 작동.

0: 복수같이 공룡아! 메카 다이너를 공격해!
1: 안킬로 파워 펀치!
0: 감각이 돌아왔어? 고마워 얘들아!
1: 메타트론이

0: 받아! 기회는 지금뿐이야!
1: 대충! 합체 준비 완료!

0: 어쩌지? 몸체가 점점 굳어져.
1: 타월을 아무리 올려도 꼼짝을 안 해.
0: 어서 공격해야 해. 어? 또야? 손이 안 움직여. 방법을 생각해내야 해. 안 그럼 정말 위험해질 거야.
2: 도와줄게.
0: 내 턱을 턱!

정말 놀라운데? 검사 결과에 따르면 로디는 우리가 만난 공룡 중 가장 진화된 생명체야. 그러니까 훈련만 받으면 로디는 팀에 큰 도움을 줄 거야.

0: 계곡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1: 계곡 오니까 좋다! 이제 놀아볼까? 잠깐만!
0: 밥을 먹은 후엔 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엔 준비 운동하기. 가슴에서 먼 손발부터 물을 적셔줘요.
1: 아, 답답해. 안 돼!
0: 신발 벗지 않기. 이끼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려 다칠 수 있어요.
1: 다이빙 해볼까? 토끼야, 안 돼!
0: 뛰어들지 않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얕아 다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깊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1: 여기 재밌겠는데?
0: 폭포 주변에서는 놀지 않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1: 토끼야, 추워?
0: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0: 마그마 X의 부활! 어? 저건 뭐지? 이만 헤어지자구요! 둘 다 사라졌잖아.
1: 이게 어제 새로 발견된 슈트와 원래 마그마 X의 모습이야.
2: 마그마 X를 꼭 닮았어요.
1: 겉모습뿐만 아니라 마그마 X 같은 위력을 갖기라도 했다면.
3: 이거 아무리 봐도 마그마 X의 극성 팬인 것 같지 않아요?
4: 팬이면 뭐 모두 저런 커다란 걸 만들기라도 하냐?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라.
3: 에? 농담 좀 한 거 가지고 날 바보 취급하는 거야? 바보 맛 좀 봐라.
5: 그만! 그만!
2: 슝! 슝! 제이야, 무슨 생각해?
3: 아니, 그냥 놀라서.
6: 그래, 놀라운 일이다. 이안 말처럼 단순한 팬심에 만든 거라면 좋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진짜 마그마 X와 관련 있는 거라면. 무슨 일이지?
1: 고온 경보예요. 메가시티의 기온이 비정상적으로 오르고 있어요.
7: 갑자기 왜 이렇게 덥지?
6: 더위에 쓰러진 시민들을 구해야 한다. 최후의 합류까지 구한다.

0: 기운을 낮춰야 해. 어떻게든. 여기도 간다. 워터 스프레이. 피닉스 액션. 자. 피닉스 등장.
1: 피닉스, 아이들이 너무 더울 것 같아. 시원한 나무 그늘로 이동시켜줘.
0: 알았어. 얘들아, 친구는 나한테 맡기고 너희는 나무 그늘 아래로 이동해줘.
2: 네.
0: 자.
2: 아, 시원해.
1: 정신이 드니? 병원으로 데려가 줄게. 피닉스, 아이들에게 물 주는 거 부탁해.
0: 벌써 준비하고 있지. 자.
2: 아, 시원해.
3: 이 더운 날 차에 애를 놔두면 어떡해.
4: 큰일이네요. 문이 잠겨서 안 열려요.
1: 비켜주세요. 제가 해볼게요.
5: 허큘레스! 아이는 내가 병원으로 데려갈게.
3: 응. 열의 발생 지점을 찾았어요. 얘들아, 위치를 전송할게.
6: 다이얼로봇, 서둘러 열의 근원지를 제압하라.
0: 네!
6: 이카루스, 액션!
0: 오맹아, 가자!
7: 어?
0: 정말 싫어! 안전 그물부터 설치해야겠어! 레스큐 넷, 발사!
7: 좋았어! 아이스건, 냉동 파괴 캡슐, 발사!

0: 됐어! 이대로!
1: 도망쳐요! 빨리 피해!
0: 안 돼! 이런... 에어로젯 액션! 레스큐 마그넷! 재밌게 한번 놀아보자고요! 대요! 네가 안테나를 잡아야 해! 하하! 어때요? 재밌죠? 자! 잡았어! 너무 무거워! 으아!

0: 것으로 가만 안 두겠어.
1: 마찬가지야. 치아!
2: 그렇게는 안 되죠. 라이트닝 스트라이크!

0: 그렇게 나오시겠다. 그러면 고맹아, 저 녀석의 움직임을 좀 묶어봐.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1: 날 뭘로 보는 거야? 형이나 잘하라고.
2: 그렇게 계속 방심하고 있으라고?
0: 뒤가 너무 무거워졌잖아요. 그런 것 같아서 가볍게 만들어주려고. 에스큐 부메랑.
3: 뭐 목적은 달성했으니 됐어요. 다음에 또 봐요.
2: 목적이라니? 무슨 목적을 말하는 거지?
4: 무사히 끝났군. 그런데 열기 안테나는 어디서 열 에너지를 얻는 거지?
5: 그게 안테나에서부터 지하까지 에너지 라인이 이어져 있어요.
4: 지하? 그렇다면 지열을 이용한다는 얘긴가?
5: 그럴 가능성이 높긴 한데. 어? 이건
4: 왜 그러나?
5: 이건 단순한 지열이 아니에요. 메가시티 지하에 거대한 마그마가 꿈틀거리고 있어요.
6: 오늘의 안전교육!
5: 오늘은 파이어로보가 뜨거운 열기로 위험에 빠진 시민들을 도왔는데 어떻게 하면 뜨거운 여름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
7: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구워질 것 같아.

0: 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처음 배우는 AI의 허승범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우리 김주현 선생님 모시고 다양한 영어 회화 한번 연습해봤잖아요. 오늘은 AI를 가지고 또 더 재밌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거 준비되어 있을까요?
1: 오늘은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는 영어 동화 만들기부터 해볼 겁니다.
0: 동화 만들기. 와, 우리 친구들 동화 많이 읽을 텐데 그 주인공이 직접 우리가 되어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1: 그렇죠. 그래서 내가 주인공인 영어 동화 이런 것들 어떻게 만드는지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볼 겁니다.
0: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시죠.
1: 자, 오늘 저희가 사용할 AI 툴은 제미나이라는 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왼쪽에 세 줄 있죠? 가로로 세 줄 있는 거 눌러보면은 이게 메뉴창인데요. 여기 Gems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0: Gems.
1: 요거를 눌러보시면요. 자, 요 아래에 잼 관리자 가장 첫 부분에 Storybook이라고 적혀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걸 사용해 볼 거예요.
0: 아,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별도의 긴 주문서, 프롬프트 없이 바로 이 세팅된 기능을 통해서 동화책을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거네요.
1: 맞아요. 그래도 기왕에 여러분이 주인공인 거를 만들 거니까 우리 한번 성범 씨를 주인공인 걸로 한번 동화를 만들어 볼까요?
0: 좋습니다.
1: 좋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성범 씨가 주인공이라고 하고, 자, 어떤 내용의 동화가 좋을까요? 어렸을 때 좀 어떤 활동이나 놀이를 좋아하셨어요?
0: 저는 다 좋아했지만 지금 기억나는 건 피아노 치는 걸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1: 피아노 좋아요. 피아노 치는 걸 좋아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네. 그러면은 그 피아노와 관련돼서 좀 어렸을 때 재밌었던 에피소드 있으세요?
0: 막 1년에 한 번 정도 콩쿨 같은 거를
1: 중요하죠. 나갔는데, 저도 나가봤어요.
0: 막 그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엄청 그 긴장되는 마음을 갖고 가서 쳤는데 제가 이제 6학년 선배들을 다 이기고 5학년 때 1등을 한 거예요.
1: 그때부터.
0: 네, 그리고 끝나고 이제 저희가 늘 근처에 있는 중국집에서 밥을 먹었는데 그때 네. 먹었던 짬뽕이 아직도 생각이 난다.
1: 아하. 오, 그러면 그걸 한번 동화로 저희가 진짜 제대로 만들어 볼까봐요.
0: 좋아요, 좋아요.
1: 자, 대강 정리를 하면 피아노 콩콜대에서 언니 오빠들을 제치고 1등을 했다. 짬뽕이 맛있었다.
0: 아, 짬뽕이 너무 맛있었다.
1: 아하. 그리고 이제 영어로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추가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초등학교 몇 학년인지를 같이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 5학년에 자, 이렇게 여러분 다 썼죠.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영어로 만들어달라는 내용을 추가했고요. 여러분의 나이와 영어 수준까지 적어주었습니다. 여기까지 했다면 이제 비행기를 누를 준비가 되었다.
0: 슝.

0: 비행기를 슝 누르면은 이제 이 친구가 열심히 동화책을 만들기 시작할 겁니다. 1, 2분 정도 기다리면은 되게 멋진 동화가 나옵니다.
1: 자. 우와, 우와. Song Bumps Golden Melody.
0: 어, 뭔가 닮았나요?
1: 야. 어, 좀 느낌이 좀
0: 아, 여기
1: 저기서
0: 있나요?
1: 이제 저기서
0: 아,
1: 이제 안경만 쓰면
0: 안경만 쓰면 아 그러네요. 자 이렇게
1: 비슷하네요.
0: 초등학생 아이가 나왔고요. 제목이 성범스 골든 멜로디라고 나와 있죠. 실제로 우리 성범님 이름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요. 넘기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1: 우와. Songbum loved the piano more than anything else. Every afternoon, the sound of music filled his house like a warm breeze.
0: 오, 목소리도 좋으시네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어 동화가 쫙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 어머님도 나오시네요.
1: 이게 엄마야?
0: 네, 여기 his mother라고 되어 있죠. 뭔가 콩쿨에 나가는 여기 보면은 콘서트홀이라고 적힌 거 보이시죠?
1: 네.
0: 이렇게 뭔가 콩쿨에 나가는 듯한 장면이 나오면서 그림이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1: 네, 근데 저기 약간 소름 돋았어요.
0: 그렇죠?
1: 진짜 너무 잘 나오는데요?
0: 맞아요. 이제 굉장히 뿌듯하게 우승 트로피를 들었네요.
1: 귀여워라.
0: 그렇죠. 우승 트로피를 들었고 짬뽕을 아, 먹는
1: 그래.
0: 아, 그래요.
1: 이 장면이 킥이에요. 짬뽕이 중요하다고요.
0: 아, 짬뽕이 중요.
1: 야, 이런 것들 다 살려주네요, 정말로.
0: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서 네. 더 대박인 게 있습니다.
1: 어떤 또 더 있나요?
0: 네, 여기 듣기라는 걸 듣게 되면요.
2: Songbum walked to the center of the stage to receive a shiny gold trophy.
0: 괜찮죠?
2: It was heavy and bright. Minho stood at the side of the stage, giving him a big thumbs up.
0: Big thumbs up.
1: Big thumbs up.
0: 네, 맞아요.
1: 오, 좋네요.
0: 자, 이렇게 읽어주는 기능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이제 이 영어 동화를 읽을 때도 어? 내가 읽다가 어, 여기 부분 어떻게 읽는 거야? 발음이 뭐지? 하는 것도 바로바로 어쨌건 원어민 5이 바로 생성이 되는 거니까 공부할 때 되게 유용하게 쓸 수가 있겠죠.
1: 와, 그러니까요. 아니, 사실 언어 공부라고 하는 게 그냥 막 단어만 외우고 하면 딱딱하고 재미없을 수 있는데
0: 그쵸, 그쵸.
1: 흥미 없는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본인만의 스토리를 계속 만들어서 공부를 해나가면
0: 맞습니다.
1: 훨씬 더 재밌게 할 수 있겠어요.
0: 맞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쫙 했잖아요.
1: 네.
0: 근데 우리 이제 좀 영어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니까.
1: 네, 또 그냥 읽는 걸로는 네, 성이 안 차죠.
0: 그냥 읽는 걸로는 살짝 부족할 수 있다.
1: 네.
0: 근데 여러분들 우리 집에서 정말 내가 어디 막 되게 막 유명하고 큰 학원에 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정말 그 유명한 학원에 다니는 것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또 방법이 있어요.
1: 어떤
0: 예를 얘기죠? 들면 우리 요즘 제일 친구들이 많이 핫하게 공부하는 것 중에 Reading and Retelling이라는 게 있거든요.
1: 네.
0: Retelling이라고 하는 거 처음 들어봤을 텐데 내가 한번 들어본 거 혹은 한번 읽어본 이야기를 내가 내 말로 다시 요약해서 설명하는 거.
1: 아, retelling.
0: 다시 말하는 거죠.
1: 아.
0: 그래서 말 그대로 예를 들면 막 헨젤과 그레텔이란 동화책을 읽었어요.
1: 네네.
0: 그 다음에 그 동화책을 그대로 copy and paste 하는 게 아니고 다 읽고 나서 헨젤과 그레텔은요 처음에 뭐 있었는데 뭐 과자 부스러기 떨어졌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다시 요약해가지고 설명하는 걸 retelling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되게 지금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거랑 똑같죠. reading과 retelling 질문을 몇 개, 뭐 다섯 개 정도 만들어 달라고 한 다음에 아래 한글 도 변기해줘. 혹시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한글도 추가해달란 말을 넣은 거고요. 객관식이랑 주관식 섞어서 만들어달라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동화책에 맞는 어떻게 보면 문제집이 나오는 겁니다.
1: 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질문이.
0: 와, 엄청나죠. 지금 이렇게 뭔가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썼는데요.
1: 네.
0: 자,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오고요.
1: 네.
0: 성범이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는 무엇인가요? 하고 이제 답변. Cooking, playing the piano, playing soccer. 이 중에 이제 여러분이 고르게 되겠죠.
1: 우와, 네.
0: 네. 참고로 선생님이 지금은 당장 어떤 질문을 만드는 데에 집중한 프롬프트를 썼지만 여러분이 다 풀고 여기다가 이제 답을 써요. 1번 뭐, 2번 뭐 한 다음에 채점해줘 하면은 맞고 틀린 걸로도 판단해줄 겁니다.
1: 우와, 거기까지 하시는 거군요.
0: 네. 이용만 잘하면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너무나 다양한 방법이 아주아주 잘 마련된 요즘입니다. 선생님이 만들어본 다른 동화도 한번 보여주려고 해요.
1: 좋습니다.
0: 요걸 보여주면서 얼마나 간단하게 프롬프트를 써도 얼마나 잘 결과물이 나오는지를 좀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7살 아이에 맞는 영어 동화. 공주를 좋아해. 동화를 읽고 영어 공부가 합쳐주면
1: 이거 뭐 거의 준 정보가 없네요.
0: 그렇죠. 정보가 없는 수준이고 그냥 저의 바램.
1: 네.
0: 저의 희망사항만 담은 수준이라고
1: 네.
0: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거 내용을 보면요. 내용을 알아서 구성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색깔을 잃어버린 세상이야.
1: 아니 벌써 너무 흥미로워.
0: 네. 근데 아이가 이거 하나를 볼 때마다 red 이렇게 색깔을 말하고 그 영어 단어 이름을 말하면 세상이 색깔을 찾는
3: 우와.
0: 내용입니다.
3: 어, 지금 소름 돋았는데 너무 재밌는데요 지금?
0: 그렇죠. 그러면은 당연히 영어를 잘해야만 이 세상을 구할 수 있으니까.
3: 아.
0: 이제 그런 공주님이 나오는 이제 동화가 한번 만들어졌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아까 전에 보여줬던 거랑 비슷하죠. 이렇게 뭔가 리딩이랑 리텔링 관련해서 만들어달라라고 했을 때 아래 이렇게 또 나오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동화도 직접 만들어보고 퀴즈도 풀어보고 하면서 재밌게 또 영어 공부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3: 아, 너무 재밌습니다.
0: 너무 재밌나요?
3: 자, 오늘도 느끼는 거지만 10분은 너무나도 짧은 시간입니다. 그쵸? 김지현 선생님, 오늘의 마지막 한마디 어떤 게 있을까요?
0: 아까는 우리 내가 주인공인 동화를 만들어가지고 좀 흥미 위주의 재밌는 동화를 좀 만들어봤었잖아요.
3: 네네.
0: 그거 말고 여러분들 조금 이걸로 제대로 공부를 더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내가 뭐 do 관련해서 이 do 동사의 다양한 문장과 쓰임을 보고 싶다. 혹은 뭐 이제 내가 조금 과거 시제 이런 게 좀 부족한데 과거 시제 문장이 여러 개 모여있는 동화였으면 좋겠다. 이런 내가 부족한 문법 상황에 대한 제시를 하면서 그런 문장들로 이루어진 동화를 만들어줘 라고 하는 것도 학습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3: 아, 야, 그럼 AI를 통해서 우리가 챙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거네.
0: 그쵸, 그쵸.
3: 그런 포인트들 놓치지 말고 챙겨서 더 영어 공부 더 재밌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0: 목욕할 시간입니다.
1: 목욕?
0: 온도는 마음에 드세요.
1: 아, 이건 목욕이 아니라 바비큐잖아. 아, 도망쳐.
2: 비서로 옷이 갔는데 왜 저러는 거야?
1: 모르겠어.
3: 둠바라쿰, 둠바라쿰.
0: 쿰, 쿰.
1: 어, 뭐야? 비사놈아, 아니, 이거 풀어줘.
0: 마블링이 훌륭한 최상급 재물 인정. 어,
2: 최상급이라는데?
1: 지금 좋아할 때야, 재물이라니. 어, 저건. 해킹을 한 거야?
3: 그래! 그동안 너희가 착실하게 살을 찌워준 덕분에 우주괴물 소환식이 완성되었다! 옴바라쿰! 둠바라쿰!
0: 쿰쿰!
3: 정성껏 준비한 먹음직스러운 재물을 받아주소서! 재물을 받아주소서!
2: 어떡해!
3: 그분을 잘못 돌렸잖아. 다시, 다시. 어, 통통하고 싱싱한 재물을 대령했습니다. 어서 맛보시옵소서. 잘 가라 털복숭이들. 전사호는 내 거다.

0: 싱싱한 재물을 대령했습니다. 어서 맞고시옵소서. 잘 가라 털복순이들. 천사고는 내 거다. 야! 나 말고 최득이 다가. 이제 어떡해?
1: 일단 이것부터 풀어야 해. 아하! 쿠마, 네 차례야!
0: 난 맛이 없다고!
1: 어서 쿠마!
0: 다시 해보자고. 에? 어디로 갔어?

0: 일부러 쓰면 안 되지.
1: 그러게, 내가 왜 그랬을까? 이웃끼리 사이좋게 지내자, 교양있게.
2: 뭐? 교양?
3: 이건 또 뭐야?

0: 불편한 친구. 아, 평화롭다. 조용하고.
1: 야! 뭐해?
0: 그냥 고양이랑 놀고 있었는데.
1: 야야야, 아니 들어봐. 아까 우리 반에 김영호가 떠들다가 선생님한테 혼났거든? 그래서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조용히 하지 그랬냐? 그랬더니 막 우는 거야.
0: 걔 입장에서는 속상하니까.
1: 아니 나도 걔가 혼난 게 속상하니까 조용히 하는 게 좋았을 거다 얘기한 거지. 아이, 설마 그렇게 펑펑 울 줄 알았겠냐?
0: 시끄럽다. 옛날에는 얘랑 노는 게 좋았는데.
1: 나 높이다 왜?
0: 기분 좋다.
1: 너네 내 친구 괴롭히지 마.
0: 나를 많이 챙겨줬었는데.
1: 야야야, 너 내 말 듣고 있냐? 눈 뜨고 자는 거 아니지?
0: 그럼.
1: 암튼 내가 이따 전화할 테니까 전화로 마저 얘기하자.
0: 나는 조용한 게 좋은데 참 안 맞는다. 불편한 친구도 친구냐고.
2: 불편한 친구는 친구가 아니지 않을까?
3: 그러게.
2: 그냥 놀아주기 알바?
3: 인정.
4: 인정, 인정, 인정.
3: 저렇게 불편한 친구가 있으면은 그냥 왜 억지 웃음을 다들 짓는지는 모르겠는데 말하면 되지 않아?
5: 나는 얘기를 해줄 거야. 왜냐하면은 그렇게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계속 막 불편해지거든? 풀지 않으면은 더 엉키는 법이야.
6: 그러니까 매듭 같은 거지. 이걸 풀 줄 아는 사람이 있고 풀 줄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반면에
5: 그리고 더 꼬는 사람이지.
7: 나는 약간 너무 너희처럼 티내지는 않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이렇게 밀어내면서 멀어지면 좋을 것 같아.
6: 근데 불편한 친구가 있으면 바로바로 없애야 되는 게 낫지 않을까?
5: 그래.
6: 병을 계속 참으면
5: 잘라야 해.
6: 병을 계속 참으면 병이 더 커지는 것처럼 불편한 친구도 계속 참으면 그 친구가 어느 날 괴롭힘으로 변할 수도 있어. 아, 너 웃겨.
4: 그러면은 내가 단점이 그 하나밖에 없거든?
5: 뭐? 근데 그건 네가 느끼는 거고 다른 친구가 느낄 땐 네 단점이 엄청나게 많을 수도 있어.
2: 100가지 수백가지 겹쳐서 절반이라도 35개.
5: 그러니까 네 생각에는 네 단점이 하나일지 몰라도 다른 친구에게는 네 단점이 수천 개일 수도 있어. 그 단점 하나가 뭔데?
6: 일단 말해봐.
4: 내가 좋아하는 걸 집착을 많이.

0: 하거든.
1: 엄청난 단점이네. 근데 그 친구가 처음엔 네 활발한 게 좋았는데 이제 네 활발한 게 싫어. 그러면은
0: 내가 활발한 게 원래
1: 좋았다가
0: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네가 원래 자체가 활발한 거.
2: 근데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드는 거야.
1: 나는 이렇게 내가 고치려고 노력할 것 같아. 왜냐면 진짜로 그렇게 시끄러운 말도 많이 듣기로 하고 내가 걔랑 절교한 다음에 새로운 친구를 만나도 그 친구도 나중엔 그렇게 똑같이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야.
3: 나도 안경 씨의 의견과 비슷한 게 뭐 친구를 바꾼다고 뭐 내 단점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노력을 해야 그 단점이 고쳐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계속 내 단점을 고치기 위해 노력할 것 같아.
4: 그럼 그 친구도 나의 진심을 보고 알아주지 않을까? 아, 얘는 진심으로 단점을 고치려고 노력하는구나. 나는 얘와 좀 더 친하게 지낼 수 있겠다. 좀 더 오래 그렇게 지낼 수 있겠다. 나는 믿음을 가지지 않을까?
5: 나는 여태까지 니네 셋이 말한 거랑 다 달라.
2: 그래.
5: 왜냐면 친구는 내 장점이랑 단점을 다 이해하고 알아주는 게 친구라 생각하거든? 근데 만약 친구가 단점만 계속 지적하고 너는 계속 그거에 대해 바꾸려 하면 그게 진짜 과연 진짜 친구일까?
1: 나도
5: 그러면 다 바꾸면 진짜 너는 사라질 거고 친구가 좋아하는 너만 남아있을 거야. 그러니까 난 친구를 바꾸는 게 낫다 생각해.
1: 나도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친구잖아. 친구면 그 모든 걸 이해해줄 수 있어야 돼.
2: 근데 만약에 친구가 내 단점을 지적해서 계속 친구를 바꾸고 하다 보면 내 단점은 그냥 내 단점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
1: 그리고 친구를 바꾸면 결국 나중에는 그걸 다 알고 내가 시끄럽다는 걸 다 알고 그러니까 나중에 나랑 친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야.
5: 네가 방금 친구를 계속 바꾸면 언젠간 나랑 친구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다 라고 했잖아. 근데 왜 꼭 내가 바뀌어야 돼? 친구들이 좀 바뀌어주면 안 돼? 친구만 있는 게 아니고 내 맘도 있잖아.
1: 만약에 친구가 한 서너 명이 있어. 근데 그게 내 너무 단점이래. 이런 바꿀 수 있겠지. 근데 그 친한 친구 한 명 때문에 내 단점을 통째로 바꾸는 거는 조금 아까운 거.
2: 그럼 만약에 친구를 바꿨는데 그 친구가 멀어지면 그것도 똑같은 거 아니야?
1: 갑자기 생각난 건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단점의 기준이 모두 똑같을까?
2: 다르겠지. 사람의
5: 관점이 다르니까.
1: 우리는 지금 모두 다 컬러 렌즈를 끼고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하얀 티를 입고 있다고 쳐보자. 그러면 네가 카키색 렌즈를 끼고 있어. 그럼 너 카키색 옷 입었네? 핑크색 렌즈를 끼고 있어? 핑크색 옷을 입었네? 이렇게 봤듯이 사람은 다 생각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그건 다 다르지.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5: 나는 단점의 기준이 약간 비슷하다 생각해. 왜냐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약간 싫은 점들이 다 비슷비슷하잖아. 말을 우리가 너무 많이 해. 그러면 그게 네 단점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것 같아, 나는.
0: 없어. 맞는 사람이 없어. 왜인지 알아? 사람은 각자 다 성향이랑 MBTI가 똑같아도 생년월일은 안 똑같고 생년월일이 똑같아도 MBTI는 안 같고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
1: 나는 있을 것 같아. 왜냐면은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80억 명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나랑 취향이 비슷한 사람이 없다는 거는 살짝 말이 안 되는 얘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정확히 딱 맞을 수는 없어도 뭔가 이끌림이라는 게 있잖아. 그 이끌림이 있을 때 내가 조금 더 바꾸고 내가 조금 더 바꾸면 그 친구도 조금 더 바꿀 거잖아. 그럼 서로 맞춰가면은 그 퍼즐이 딱 맞으면은 맞는 친구가 되는 거 아닐까?
6: 잠깐만.
1: 한두 가지 빼고라고 했잖아. 그러면 나랑 완벽하게 맞는 친구가 아니잖아. 완벽하게는 그냥 전부 다 똑같은 건데.
5: 그러니까 맞춰갈 수 있어.
4: 이걸 하기에는 완벽한 친구가 무언지 알아야 될 것 같아. 내가 생각하는 완벽한 친구란 나한테 모든 것을 맞춰주고 할 수 있는 친구야. 대처해주고. 근데 그런 건 불가능하잖아.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 다른 건 모든 거에 완벽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완벽한 친구는 없다고 생각해.
1: 너네들 혹시 삼국지라고 알아? 삼국지라 진짜 친구는 마음을 나누고 진짜 슬픈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같이

0: 함께 고통을 나눠야 친구라고 나와 있었거든.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서로 잘 맞고 서로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게 친구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1: 근데 제일 친한 친구, 방금 말했듯이 진실된 친구는 한 몇 명 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나는 그래도 한두 명?
0: 난 열 명.
2: 나는 진짜 한 60명 정도 바래.
3: 그렇지.
1: 나는 근데 고학년이 되니까 이제 그냥 쉬는 시간에도 안 내고 혼자 있는 게 제일 좋고 책 읽는 게 제일 좋고 그러더라고.
0: 예전에 나랑 아주 잘 놀던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걔가 엄청나게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오 이거 안 되겠는데 하고 바로 나한테도 옮겨버리기 전에 바로 관계를 잘라버렸지.
3: 그래서 기분이 어땠어? 그때 편안했어?
0: 애가 막 자꾸 막 날 괴롭히던 상황을 생각하면 약간 변비 걸렸는데 쾌변을 싼 것 같은 느낌이.
2: 속이 시원해.
0: 응, 속이 시원해졌어.
2: 나는 이렇게 절규라고 얘기는 좀 애매하긴 한데 그냥 내가 너랑 절규야라고 하진 않았어.
1: 우와. 저희 요구르트 한 개 주세요.
3: 이분은 데이트는 안 와요?
4: 야, 왜 전화를 안 받아?
0: 무서워.
1: 야. 하나 내려놔.
2: 알았어.
1: 아까 경험담 못한 친구 여기랑
2: 그 친구랑 관계를 끊었어. 그러니까 좀 편하더라고. 근데 반면에는 마음 한구석에는 편하지가 않아.
0: 그러면은 생각해보니까
2: 난 물어볼 거 있어.
1: 뭐?
2: 진짜 나 몰라서 그런데
1: 응?
2: 그 절교가 어떤 건지 알거든? 근데 친구가 유학을 간 것도 절교야?
1: 아니?
5: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6: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5: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6: 로보카 플리랑 꼭꼭 약속!

0: 이런 반짝이가 사라졌잖아. 춤추는 마술 신발을 어디서 또 구한담? 마술 신발 가게다. 바로 여기지.
1: 어서 오세요. 신발 필요하세요?
0: 네.
1: 사실 전 이들을 좋아해요. 전 이의 배수탁자랍니다. 그리고 우린 둘 다 춤을 좋아하죠.

이번엔 신발쇼. 작업과 부츠, 플립플랍과 샌들, 슬립온과 슬리퍼스, 바퀴 달린 운동화, 빛나는 탭슈즈, 끝나

바로 이 시. 두 명의 시비 탱고 춤을 춰. 이 시분 못 말리는 변신 블록. 열상의 신발이 빛을 내고. 신발 신기 전 양말은 필수.

What's a moon?

0: Anyone for tea?
1: Lovely. But how will we get home?

0: smell.
1: Truly terrible tootsies. Try again.

0: 모잠비크의 고롱고사 국립공원은 한때 내전으로 황폐해졌던 야생 지역입니다. 하지만 전쟁 후 30년이 지난 지금 많은 동식물이 돌아오고 있죠.
1: 자연의 섭리는 정말 신기해요. 점점 제자리를 찾아가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놀라울 따름이죠.
0: 그러나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
2: 생태학자인 제 눈엔 뭔가 이상했어요. 모든 동물이 마구 뒤섞여 있어요. 엉망진창인 거죠.
0: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국립공원의 두 가지 핵심 요소가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형 포식자와 포식자가 만들어내는 공포인자죠.
3: 생태계에서 포식자가 사라져버리면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하죠.
0: 결국 고롱고사 국립공원에 공포심을 조성하기 위해 아프리카 들개를 풀어놓는 과감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는데요. 과연 잘 적응해낼까요? 또 이런 공포인자의 도입으로 황무지가 되어버린 이 국립공원이 예전처럼 건강한 자연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까요? 자연은 아름답고 고요하며 평화롭지만 동시에 난폭하고 무자비하며 치명적이죠. 얼핏 보기엔 아주 단순합니다. 먹느냐 먹히느냐의 문제죠. 그런데 최근 들어 생태계에서 포식자가 하는 또 다른 역할이 연구를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온몸에 스며드는 본능적인 감정.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죠.
4: 포식자는 꼭 필요합니다. 자연의 질서를 잡는 역할을 하거든요.
0: 공포가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결과들로 과학계의 관점도 변하고 있습니다.
3: 전에는 이 요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지만 두려움이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는 사실이 점점 확인되고 있어요.
0: 그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위해 모잠비크의 한 국립공원에서 과감한 실험을 시도하는 중입니다. 포식자를 이곳으로 데려와서 이들이 유발하는 두려움이 생태계의 균형을 개선하고 무너진 야생의 법칙을 다시 세울 수 있을지 알아보려 하는 것이죠.
2: 한시가 급하죠.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생태계를 들여다보고 또 분석할 겁니다.
0: 아프리카 대륙 위 구름 위로 높게 날고 있는 이 전세기에는 아주 특이한 승객들이 탑승해 있습니다. 냄새부터 심상치 않죠. 바닥엔 포식자 중에서도 매우 효율적이고 활발한 사냥꾼들이 누워 있습니다. 14마리의 아프리카 들깨죠. 진정제를 대량 투여한 상태로 남아프리카 보호구역에서 모잠비크까지 무려 900km를

0: 이동합니다. 험난한 과거로부터 회복 중인 야생보호지역 고롱고사 국립공원이 이 들개들의 새로운 집이 되는 것이죠.
1: 왔네요.
0: 전세기를 맞이하러 수의사인 안토니오 토네카스 파울러와 국립공원 소속 육식동물 전문가 파올라 불레이가 나와 있습니다. 들개들은 거의 12시간 동안 진정대로 통제된 상태여서 튼튼한 녀석들이라고 해도 준비된 보호구역으로 빠르고 안전하게 옮겨야 합니다. 아프리카 들개는 고롱고사 국립공원에서 30년 이상 보이지 않던 종이지만 녀석들도 한때는 이곳을 누비며 사냥을 했었죠.
2: 아프리카 들개는 얼룩 들개 또는 리카온으로도 불리는데 이 대륙에서 무려 150만 년 동안 진화해 왔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개와 늑대로부터 파생된 녀석들이에요. 정말 특이한 종이죠.
0: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 남은 야생 들개는 7천 마리가 채 되지 않습니다. 고롱고사의 수석 수의사인 토네카스가 이 소중한 포식자들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1: 저로서는 야생 들개를 이렇게 가까이에서 접하게 된 게 처음이라서 사실 조금 신이 나기도 했고 또 이번 임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일단 이곳에서 들개들이 새로운 환경에 최대한 빨리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우선이었죠.
2: 괜찮아.
0: 이곳에 데려온 암수 들개들은 서로 다른 무리에서 왔습니다. 그러니 낯선 곳에서 눈을 떴을 때 서로에게 어떻게 반응할지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프로젝트 팀은 아프리카 들개의 예민한 후각을 고려해 혹시 모를 분쟁을 막기 위한 기발한 생각을 해냈습니다.
2: 유대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들개들의 몸을 이렇게 서로 문질러 놓으면 정신이 들었을 때 서로에 대한 적대감이 아무래도 덜하거든요. 특히 들개들에게 효과적인 방법이죠. 새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조치예요.
0: 이 들개들은 특별보호구역에서 8주 동안 지내게 됩니다. 그동안 새로 만난 들개들끼리 유대를 형성하면 고롱고사 국립공원 최초의 들개 무리가 되는 거죠.
2: 여기까지 데려오는 것만 해도 엄청난 과제였어요. 앞으로 배울 게 많을 것 같아요. 고롱고사 국립공원 생태계를 위한 아주 중요하고 역사적인 도전이죠.
0: 계획대로라면 이곳이 멸종 위기종인 이 들개들의 터전이 될 겁니다. 그렇게만 돼도 개체수 회복에 큰 도움이 되겠죠.
2: 저것 좀 보세요.
0: 하지만 녀석들을 이곳으로 어렵게 데려온 데에는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비참한 과거의 영향으로 점점 균형을 잃어가는 이 국립공원의 생태계를 예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죠. 고롱고사 국립공원은 아직도 1970년대 전쟁의 피해로부터 회복 중입니다. 무려 15년 동안 모잠비크 전역에 걸쳐 정부군과 반란군의 대립이 계속되면서 국가 전체가 타격을 입었죠.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무려 10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2200제곱킬로미터 규모의 야생지 대부분이 반란군 통제에 놓이면서 치열한 전장으로 변했죠. 고롱고사는 한때 아프리카에서도 매우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국립공원이었지만 전쟁이 끝난 20여 년 전 무렵 폭력 사태와 불법 밀렵을 피해 살아남은 대형 포유류는 10%도 되지 않았습니다. 항공기를 이용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끼리 개체 수는 2,500마리에서 250마리 정도로 줄었습니다. 3,500마리였던 하마는 100마리도 채 남지 않았고 사자는 200마리에서 10마리 정도로 줄어 있었죠. 더 심각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3,500마리였던 얼룩말이 사라졌고 누 6,500마리도 마찬가지였으며 14,000마리였던 버펄로도 찾아볼 수 없었죠. 초토화

0: 알려드렸다시피 한 고롱고사는 이제 야생지가 아니라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희망의 씨앗이 남아있었죠. 아름다운 경관만큼은 그대로였던 겁니다.
1: 고롱고사 국립공원이 특별한 이유는 다양한 서식지 때문이에요. 사바나에서부터 미용보 숲지대, 탁 트인 범람원과 호수, 강기슭, 협곡, 우림지대까지 있거든요.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된 서식지들 덕분에 아주 다양한 생물이 살 수 있죠.
0: 고롱고사 국립공원을 복원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관민 파트너십이 체결됩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과학자들이 이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죠.
2: 사실상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우선은 살아남은 종들의 개체수를 회복시키는 게 관건이었는데 워낙 수가 적은 상태였죠.
0: 살아남은 동물들은 마침내 원래의 야생 서식지로 돌아갔습니다. 한편 전쟁으로 멸종된 잉글랜드 영양 같은 종들은 다른 곳에서 공수됐죠. 보호구역에서 서로를 알아가고 있는 14마리의 아프리카 들개는 어쩌면 이곳에 적응시키는 게 가장 까다로운 동물일 겁니다.
2: 목걸이가 몇 개죠?
1: 13개밖에 없긴 한데.
0: 프린스턴대 생태학자 로버트 프링글은 파올라와 토네카스와 일하며 균형 잡힌 야생지를 복원하려 노력 중입니다.
1: 맞아요.
2: 아까 토네카스와도 얘기했는데 들개들이 보호구역에 있을 때 대변을 수집해두죠.
0: 로버트를 포함한 생태학자들은 이곳 초식 동물의 행동을 세심하게 추적 중입니다. 복잡한 상호작용 속에서 녀석들의 역할을 파악하려는 거죠.
2: 야외 실험실처럼 현장에서 직접 과학을 적용해가며 생태계 규칙들을 하나씩 파악해가는 중입니다.
0: 이곳 초식 동물들에 대해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위협 요소가 없어서 숫자가 늘고 있죠. 전체 개체 수로는 전쟁 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보통 사람이 보기엔 천국처럼 평화롭겠죠. 하지만 로버트는 생태계 균형을 위협하는 신호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옵니다.
2: 생태학자인 제 눈엔 고롱고사에 처음 왔을 때 뭔가 이상했어요. 야생지가 회복 중이긴 했지만 개체 수가 늘어난 종들이 예전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0: 수십 년간의 조사에 따르면 안정적인 생태계를 위해서는 동물의 다양성이 풍부해야 합니다. 종마다 고유의 역할을 하며 다른 종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죠. 하지만 고롱고사에는 그런 균형이 없습니다. 일부 종들의 회복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빠르죠. 그 중에서도 특히 워터벅 영양의 개체수가 엄청난 속도로 증가해서 무려 6만 마리가 범람원을 중심으로 활보 중입니다. 전쟁 전 수준의 10배가 넘는 숫자죠. 생태학자들은 이런 불균형의 이유를 알아내려 노력 중입니다.
2: 이 20-12 소위 종간 교류를 파악해보려는 쪽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서로 다른 종들의 공존 방법은 수십 년 동안 생태학자들이 연구 중이지만 답을 얻기가 쉽지 않은 분야입니다.
0: 이런 복잡한 생태계를 이해하려면 개체들의 크기와 수, 행동 등을 일일이 비교하는 힘든 작업을 해야 합니다. 먹이 분석은 물론 배설물도 중요한 자료죠.
2: 알갱이들의 상태가 아주 좋군요.
0: 세부 사항을 모아 큰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어떤 종의 유별난 행동 하나가 연구팀의 관심을 끕니다.
2: 잡혀요?
3: 들려요? 신호가 약해요.
0: 로버트와 저스틴 에킨스가 건망키로 유명한 영향을 추적 중입니다. 바로 부시벅이죠. GPS 목걸이에서 나오는 무선 신호를 휴대용 안테나로 수신합니다.
3: 됐어요. 신호가 강해졌네요. 한시 방향으로 가보죠.
2: 네,

0: 분덕 같은 곳에 있나? 신호가 왔다 갔다 해요. 어디 숨어 있나 봐요. 여기서 앞으로 가볼까요?
1: 녀석이 교묘하게 피해 다녀요. 흰개미 언덕 같은 데 앉아있다가 뭔가 다가오면 뒤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죠.
0: 뒤쪽에 있는 것 같아요.
1: 다시 뒤로 갔어요?
0: 네. 지금 신호가 아주 강해요.
1: 아 바로 저기 있네요. 저기요. 보자.
0: 맞아요.
1: 네. 흰개미 언덕에 있네요.
0: 맞아요.
1: 다행이네요. 네. 이제 됐어요.
2: 단순히 찾고 끝나는 작업은 아닙니다.
1: 아, 찾았어요.
0: 네.
2: 로버트와 저스틴은 오랫동안 열심히 부시벅을 추적한 끝에 아주 소중한 연구 자료를 얻었습니다. 부시벅의 신선한 대변이죠. 이 부시벅은 은신에 능하다는 명성에 걸맞게 덤불 속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시벅 한 마리가 유별난 행동으로 연구팀의 주목을 끕니다. 경계심이 전혀 없이 숲속 서식지에서 먼 곳까지 벗어나 범람원으로 나왔죠.
1: 부시벅이 탁 트인 평야 지대에 돌아다니고 있다니 정말 놀랐습니다. 덤불에 숨지 않는 녀석들이라 평지 영향으로 부르기 시작했죠. 이렇게 예상을 벗어나는 유별난 행동을 보이는 동물들이 있으면 우선 그 이유를 알아내려는 연구를 시작합니다. 생태계 규칙이 어떻게 변한 것인지 알아낸다면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한 단서도 나올 테니까요.
2: 로버트는 부시벅이 숲속 서식지를 떠나는 이유를 알 것 같았고 그것이 고롱고사가 처한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죠. 그건 대형 포식자가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사자와 하이에나, 치타, 표범, 들개 등이 살면서 생태학용으로 대형 포식자 집단을 형성하죠. 그 모두가 한때 고롱고사에 서식했지만 오랜 전쟁으로 이제 사자 몇 마리만 남은 상태입니다. 하이에나와 들개, 표범 등은 모두 죽었거나 먹이를 찾아 다른 곳으로 떠났죠. 현재 고롱고사 국립공원은 반쪽의 야생지인 겁니다.
1: 지금 이곳에서 발견되는 현상 대부분이 포식자의 부재 때문인 것 같습니다. 동물들이 행동하는 방식을 보면 공포심이 없어졌다는 걸 알 수 있죠.
2: 로버트가 말한 공포심은 모든 동물이 가지고 있습니다. 먹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건 동물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일 겁니다. 최근에 와서야 공포심이 미치는 영향이 연구되기 시작했죠. 과거엔 포식자의 영향을 단순하게 계산했습니다. 사냥당한 동물의 숫자를 전체 개체수에서 빼는 것이 전부였죠.
3: 자연 속 포식자의 역할에 대한 기존 관점은 아주 단순했어요. 사냥감을 죽여서 잡아먹는다는 거였죠. 전부터 계속 이런 식으로 포식자의 사냥 결과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자연에서 포식자가 수행하는 보다 근본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크게 간과하게 된 거예요.
2: 25년 전, 옐로스톤 국립공원이 회색 늑대를 다시 정착시키는 데 성공하면서 생태학자들은 포식자의 역할을 재정의하게 됐습니다. 동물 다수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한편 소수의 목숨만 끊는 역할이었죠. 이제 과학자들은 일부 건강한 생태계를 공포의 경관으로 분류합니다. 포식자로 인해 사냥감이 느끼는 공포심의 영향이 먹이 사냥 자체의 영향보다 큰 경우를 말하죠.
4: 이 공포의 경관은 아주 단순하지만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2: 예일대학교의 오즈월드 슈미츠는 통제된 환경 내의 공포심을 연구합니다. 들개보다 훨씬 작고 특이한 종이 연구 대상이죠. 거미와 메뚜기를 이용한 오즈월드의 획기적인 실험은 생태계 내 포식자의 놀라운 영향력을 밝혀내는 데 큰 기여를 했죠.
4: 실험은 포식자가

0: 사냥하는 개체수가 종 전체의 개체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가정에서 시작됐죠.
1: 메뚜기의 행동 비교를 위해 거미가 있는 상자와 없는 상자를 몇 개 설치합니다. 이 상자들을 몇 주간 관찰하면 기존 가정이 사실이었음이 드러나죠. 거미가 메뚜기를 잡아먹긴 했지만 메뚜기가 계속 번식을 했기 때문에 전체 개체수는 유지됐습니다. 그리고 거미가 메뚜기의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발견됩니다. 메뚜기의 먹이와 먹는 장소가 변한 것이죠.
0: 흥미로운 관찰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변에 포식자가 있으면 메뚜기의 먹이가 바뀐 거죠.
1: 주변에 거미가 없는 메뚜기들은 영양가 있는 풀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거미가 나타나면 메뚜기들이 미역취가 있는 곳으로 옮겨갑니다. 영양가는 덜하지만 몸을 숨기기엔 좋은 식물이죠. 공포심이 보이지 않는 힘으로 작용하면서 해당 지역에 있는 생명체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0: 전 메뚜기와 거미의 행태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이 두 종 자체에 대한 연구보다 둘의 상호작용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생존하고 번식하기 위해 먹이를 찾는 동시에 포식자를 피하는 행태를 지켜본 거죠.
1: 이렇게 철저히 통제된 소규모 실험으로 관찰한 포식자와 먹잇감의 관계를 이번엔 대형 포유류를 대상으로 야생지에서 증명할 차례입니다.
2: 공포의 경관을 다룬 유명한 연구 중 일부는 실험실에서 통제 가능한 작은 동물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 연구 규모를 실험실이 아닌 광대한 실제 자연 환경으로 확대하는 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죠. 저희가 그걸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1: 들깨들의 방사를 준비하는 동안 저스틴 애킨슨은 포식자가 부족한 상태로 수십 년이 흐른 지금도 피식자에게 공포심이 남아있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실험에는 전쟁으로 사라진 또 다른 포식자의 소리를 이용해 볼 생각입니다. 표범이죠.
3: 지금 범람원 지역에 스피커 시스템을 설치하는 중입니다. 스피커에서는 표범의 울음소리가 흘러나오게 될 거고요. 부시벅이 표범 소리에 반응하는지 또 현재 서식지에서 이동하는지를 알아보려는 거예요.
1: 소리를 이용하는 실험은 공포의 경관을 다루는 연구에 유용합니다. 실제로 포식자를 데려오는 수고를 하지 않고도 포식자에 대한 피식자의 반응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단순히 낯선 소리로 인해 영양들이 반응하는 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어떤 날은 단순한 잡음만 나오도록 설정합니다. 하지만 다른 날은 밤에 간간이 표범 울음소리가 나오게 되죠. 목걸이가 있는 부시벅으로부터 위치 신호를 수신하며 저스틴은 48시간 동안 녀석들의 반응을 관찰합니다. 부시벅 한 마리의 행동이 실험 결과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잡음이 나가는 동안엔 부시벅이 소리에 별 반응을 하지 않죠. 하지만 표범 소리를 틀었을 때는 전혀 달랐습니다.
2: 스피커가 서식지 중앙에 있는 거죠?
3: 네, 이 파란 점들은 스피커를 설치하기 전에 녀석이 있던 위치고요. 여기 빨간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밤사이 표범 소리를 틀어놓은 날에 부시벅이 이동한 위치예요. 그러니까...
2: 차이가 확연하네요. 표범 소리가 나는 주변 지역엔 아예 얼씬도 하지 않은
3: 네,
2: 거예요.
3: 네, 놀라운 결과죠. 네, 다른 부시벅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표범 소리를 틀어놓으면 스피커가 있는 곳에서 멀리 이동하고 그곳엔 아예 발도 들이지 않았죠.
4: 그렇지.
2: 됐어요.
4: 자, 가자.

0: 임신한 우두머리 암컷 베라가 마지막으로 방사됩니다.
1: 나갔어요. 됐네요. 성공이에요.

0: 이제 진정한 실험이 시작됩니다. 녀석들은 대자연이라는 살아 숨쉬는 실험실 안을 자유롭게 활보할 겁니다. 일부에게 GPS 목걸이를 채우긴 했지만 사실상 모든 통제를 벗어난 것이죠. 결과가 어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1: 고롱고사 국립공원에 피식자가 많은 건 확실하죠. 문제는 녀석들이 하나의 무리로서 사냥에 나설지, 그리고 성공할지, 또 성공적으로 새끼들을 출산하고 기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찰하게 될 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부정적인 상황도 고려해둬야 합니다. 흔히 발생하는 일인데 공원에 울타리가 없어서 들개들이 어디로 튈지 모르거든요. 이리저리 다니다가 강을 건너 사람 사는 지역으로 넘어가기라도 하면 어떤 혼란이 발생할지 알 수 없죠.
0: 괜한 기우가 절대 아닙니다. 울타리가 없는 이 국립공원 주변엔 2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대다수는 농사를 지어 생계를 잇고 있죠. 그런데 고롱고사의 덩치 크고 고집 센 동물이 이들이 어렵게 일군 농작물을 노립니다.
2: 고롱고사의 남쪽 지역 경계는 강 하나로 나뉘어 있거든요. 그래서 코끼리들이 어렵지 않게 넘어오곤 하죠.
0: 도미니크 곤살베스는 고롱고사의 코끼리 생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3: 저기 있네요.
0: 고롱고사 국립공원 내 코끼리 개체수를 회복하는 임무를 맡고 있죠.
3: 녀석은 목걸이가 없네요.
0: 전쟁 후 이곳의 코끼리 개체수는 650마리를 넘어서며 회복 중입니다.
3: 경계를 안 하네요. 우리가 있는 걸 모르나 봐요. 바람이 어디로 불죠?
0: 울타리 없는 공원에서 코끼리를 지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3: 이쪽이네.
0: 공원 안에도 코끼리의 먹이는 많지만 일부, 특히 한창 성장 중인 수컷 코끼리들은 더 맛있고 영양가 높은 작물을 찾아 근처의 마을을 찾아가기도 하죠.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이곳 농부들에게 코끼리의 침입은 생활과 생존에 대한 커다란 위협입니다.
4: 코끼리가 왔어요! 도와주세요!
5: 도와줘요! 저쪽으로 갔어요!
0: 코끼리들이 접근하면 경보가 울리고 긴급 대응팀이 작물을 보호합니다.
5: 지금 코끼리들이 들어와서 농작물을 전부 망쳐버리기 전에 최대한 막아보려는 중입니다.
0: 고롱고사 국립공원의 대응팀은 주민들에게 폭죽과 같은 도구를 제공해서 농지에서 코끼리를 몰아내게 돕습니다. 코끼리들이 애초에 농작물에 접근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을까요? 고롱고사의 지원을 받아 농부들이 강의 주요 도하 지점들에 장애물을 설치합니다. 코끼리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것이죠.
2: 자연의 섭리는 정말 신기해요. 사람과 코끼리가 서로를 무서워하듯 코끼리가 무서워하는 게 또 있죠. 아주 작은 벌들입니다.
0: 코끼리가 고롱고사에서 강 건너 농작물을 먹으러 오는 걸 막기 위해 장애물에 단 것들은 벌집입니다.
2: 철사로 벌집을 전부 연결해 놓아서 코끼리가 강을 건너려고 하면 모든 벌집이 한꺼번에 흔들립니다. 그러면 벌들이 코끼리를 공격하죠. 아프리카 꿀벌은 공격성이 강해요. 쏘이면 정말 아프죠. 코끼리들이 덩치는 커도 연약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눈과 코, 귀 뒤쪽처럼요. 쏘이는 통증과 웅웅대는 소리 때문에 코끼리들은 본능적으로 벌을 피해 다닙니다.

0: 카메라로 관찰해보면 코끼리들이 강을 건너오다가 벌이 나오면 다시 공원으로 돌아가는 걸볼수 있어요. 자연의 섭리를 이용해 생태계를 이해하고 이용하는 것이죠. 이렇게 코끼리에게 공포심을 심어주면 사람 사는 곳엔 접근하지 않아요.
1: 한편 범람원에서는 로버트가 겁없는 부시벅과 농작물을 노리는 코끼리 간의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원래 살던 서식지를 떠나 더 나은 먹이를 찾는다는 것이죠. 이 가설을 증명하려면 우선 이 평지 영양들의 먹이를 알아내야 합니다.
2: 임팔라의 대변이네요. 놀랍게도 이런 동물들이 야생에서 먹는 먹이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어요. 어떻게 알아내냐고요? 그냥 계속 관찰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식물 종류를 알아내는 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저 뒤쪽 범람원만 하더라도 식물 종류가 수백 가지나 되고 어떤 식물들은 바로 옆에 서로 붙어 있기도 해요. 식물학 박사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물들의 이름을 일일이 알기가 힘들 텐데 저희처럼 영양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더 힘들죠.
1: 결국 특정 동물의 먹이가 무엇인지 알아내려면 배설물을 분석해야 합니다.
3: 어디 보자. 고롱고사는...
1: 고롱고사에서 수년 동안 수집한 대변 표본은 3,0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수집된 배설물들은 13,000km 거리에 이곳 프린스턴 대학교로 옮겨지죠. 여기서 DNA 메타 바코딩을 통해 배설물을 분석합니다.
2: 초식 동물이 먹이를 먹으면 전부 다 소화되지는 않기 때문에 먹이의 DNA가 배설물에 많이 남아있죠.
1: 고롱고사 초식 동물의 식습관을 이해하려면 이런 배설물 심층 분석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 여기 보시면 액체가 조금 있는데 표본에서 추출한 DNA가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부시벅이 지난 며칠간 먹은 모든 것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죠.
1: 일단 DNA를 추출하고 나면 배열 순서를 밝히고 기존 자료와 비교해 해당 동물이 먹은 식물이 무엇인지를 밝혀냅니다.
2: 이렇게 DNA의 배열 순서를 밝혀내 정확한 식물 종을 알아내면 그 동물이 일정 기간 섭취한 먹이량도 대략 파악할 수가 있죠.
1: 로버트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평야를 거니는 부시벅이 숲속에 사는 부시벅보다 좋은 먹이를 먹고 있습니다.
2: 위험을 기꺼이 감수한 용감한 개체들이 평야에 나와 좋은 먹이를 마음껏 먹게 되면서 덩치도 더 커졌고 아마 번식도 더 활발하게 했을 겁니다.
1: 포식자가 거의 없으니 무서울 것도 없죠. 자료를 계속 연구할수록 매슈는 고롱고사에서 부시벅 외에도 유별난 행동을 보이는 동물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매슈가 고롱고사 내 주요 초식동물의 식습관 자료를 분석합니다. 그런 다음 고롱고사와 비슷하지만 좀 더 안정된 케냐의 한 생태계와 비교해봤죠. 케냐는 초식동물의 식습관이 종별로 확실하게 분리됩니다. 종마다 고유한 식습관을 형성했으며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죠.
3: 케냐에서는 풀을 먹는 동물과 나무류를 먹는 동물이 확실히 나뉘어 있어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생태계일수록 이런 식습관 분리 현상이 잘 나타나죠.
2: 종별로 식습관이 워낙 고유하기 때문에 다른 종과 겹치는 일은 거의 없는 거예요.
1: 그런데 고롱고사의 분석 결과는 케냐와 차이가 큽니다.
2: 고롱고사 국립공원은 아주 특이한 경우예요. 서로 다른 동물들의 식습관이 비슷하거나 겹치기도 하고 서식지 구분이 분명하지 않거든요. 엉망진창인 거죠. 모든 동물이 마구 뒤섞여 있어요.
1: 고롱고사 동물들의 식습관 중복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초식 동물 여러 종이 같은 식물을 먹이로 삼고 있으니 먹이를 두고 모두가 서로에게 경쟁 상대가 된 셈이죠. 생태계 균형이 깨져버린 겁니다.
2: 다른 지역과 이렇게 큰 차이가 생긴 건 최근까지 고롱고사에 대형 포식자가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공포의 경관이 조성되지 않으니 피식자가 서식지의 구분 없이 이것저것 마구 먹어치우게 되면서 정상적인 생태계에 존재하는 전통적인 영역과 경계가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1: 바로 아프리카 들깨들이 필요한 이유죠. 아무 제약

0: 없이 먹고 번식해온 초식동물 세계의 질서를 되돌리려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파올라와 토네카스는 고롱고사를 누비는 암컷 베라의 위치를 매일 추적 중이죠. 현재 베라는 은신처를 찾고 있습니다. 새끼를 낳을 때가 됐기 때문이죠. 얼마 되지 않아 찾은 듯합니다. 베라의 GPS 목걸이에서 며칠 동안 신호 수신이 되지 않다가 갑자기 신호가 한꺼번에 몰려서 뜨더니 다시 끊깁니다.
1: 신호가 사라지면서 수신이 안 되는 건 지하에 있어서 연결이 끊긴 겁니다. 베라가 땅 위로 올라오면 다시 수신되는데 이렇게 몰려있죠. 한 장소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은신처를 발견한 것이겠죠.
0: 하지만 며칠 만에 GPS 신호가 문제를 암시합니다. 베라가 떠나버린 것이죠.
1: 어느 순간 거길 완전히 떠나버렸길래 무슨 일인가 싶더군요. 떠나기엔 너무 일렀어요. 보통 몇 개월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유를 알아보려고 직접 가봤죠.
0: 문제의 원인을 찾는 파울라의 모습이 은신처 입구 근처에 설치된 카메라에 담깁니다.
1: 직접 가서 상황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새끼들이 은신처 안에 있었다는 걸 암시하는 증거를 조금이라도 찾을 수 있을까 싶었죠. 굴 안으로 머리를 들이미는 순간에 뭔가가 나무에서 제 위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커다란 뱀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굴 속으로 바로 들어가더라고요.
0: 들깨의 은신처였던 이곳은 아프리카 비단뱀의 소굴이 돼 있었습니다.
1: 안타깝게도 비단뱀이 들깨의 새끼들을 잡아먹은 것 같았어요. 들깨들이 그런 뱀을 이기진 못하거든요.
0: 다행히 우두머리 암컷인 베라는 살아남았죠. 야생들깨의 고롱고사 재정착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이긴 하지만 이곳 야생에서 죽음은 일상의 일부입니다.
1: 어쩔 수 없죠. 자연에선 사자나 뱀, 산불 같은 요소들이 녀석들의 번식에 영향을 줄 거예요. 그런 일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인간이 개입하는 상황을 최대한 배제해야 하니까요.
0: 새로운 환경을 탐험하던 들깨들이 이번엔 뱀보다 훨씬 더 큰 위협에 노출됩니다. 오랜 전쟁 기간에 겨우 멸종을 면한 대형 포식자죠. 이번엔 들깨들의 공포심이 활성화됩니다. 공원의 일부 지역은 피해 다니는 게 좋죠.
1: 들깨와 사자는 영역이 달라요. 사자가 들깨를 공격하기 때문에 들깨들이 피해 다니죠.
0: 사자는 최상위 포식자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롱고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파올라가 이곳에 처음 온 8년 전만 해도 사자의 개체수는 40마리 정도뿐이었죠. 하지만 대대적인 복원 노력 덕분에 이제는 150마리 정도로 늘었습니다. 이렇게 숫자 자체는 많이 늘었지만 사자들은 특유의 매복 공격에 최적화된 지역 위주로만 서식하고 있죠.
1: 이런 곳이 고롱고사의 전형적인 사자 서식지예요. 사자들은 주로 이런 데서 사냥하죠. 범람원과 삼림지대 사이에 높고 빽빽한 풀로 가득한 풀숲 지역이라서 숨어서 먹이를 기다리다 공격하기가 좋거든요. 흑멧돼지나 워터벅 같은 동물들이 평원에 있다가 숲으로 들어가려면 이런 풀숲을 지나가야 하는데 그때 기다렸다가 낚아채는 거예요. 사실 수고를 덜 수 있죠. 평원까지 나가서 먹잇감을 수 킬로미터나 쫓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냥 풀 속에서 엎드린 채로 조용히 기다리다가 먹잇감이 지나가면 낚아채기만 하면 되는 거죠. 저런 풀숲은 멀리하는 게 좋아요. 저렇게 풀이 높은 지대에서는 사자를 마주칠 확률이 높거든요.
0: 고롱고사의 포식자 집단은 좀 더 다양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영역에서 다른 먹이를 사냥해야 생태계 균형이 회복되기 때문이죠.
1: 포식자마다 하는 역할이 다르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해요. 결국 빠진 퍼즐 조각들을 가져다 맞추는 게 저희 일인 거죠.

0: 오래 지나지 않아 들개들이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녀석들이 영역을 넓혀가면서 고롱고사에서 추격과 사냥 장면도 많아집니다. 보통 아프리카 들개 한 무리는 적어도 하루에 영양 두 마리를 사냥하죠. 고롱고사에 투입된 들개들은 제대로 잘 먹고 있습니다. 원하는 먹잇감을 골라서 사냥할 수 있죠. 덕분에 번식도 왕성합니다. 베라가 처음 출산한 새끼들이 비단뱀에게 희생된 지 10개월 후 카메라에 새로운 들개 세대의 모습이 잡힙니다. 새끼 11마리가 새로 태어나서 들개 개체수가 거의 두 배로 늘었습니다. 또 다른 희소식도 있습니다. 두 번째 암컷이 새끼를 낳은 것이죠. 베라는 이 암컷의 새끼 8마리를 무리로 받아들여 다른 녀석들과 함께 키웁니다. 개체수는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성견 4마리가 독립해 별도의 무리를 형성했고 그 무리의 암컷이 새끼 8마리를 출산했죠. 총 3번의 출산으로 고롱고사의 야생들개 개체수가 훌쩍 불어나 14마리에서 40마리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자 어린 들개들도 사냥에 참여합니다. 생태계에서 자신들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이죠.
1: 사냥을 보통 하루에 한 번, 많게는 두 번도 하는데 들개들의 먹잇감과 사자의 먹잇감이 겹치지도 않으니까 생태계 내에서 그야말로 고유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죠. 들개라는 종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을 꼽아보라고 하면 아마 무리 생활 습성일 거예요. 개별 개체들보다는 무리로서의 의미가 더 크달까요? 마치 초개체처럼요. 모든 활동을 무리 단위로 함께합니다. 사냥도 마찬가지고요. 최초의 먹잇감을 쓰러뜨리는 건 한 마리지만 순식간에 무리 전체가 몰려와서 사냥에 동참하죠. 눈 깜짝할 순간에요. 전혀 오차가 없어요. 사냥감을 먹어치우는 것도 순식간이죠. 뒤따라오는 독수리들이 먹을 것도 거의 남지 않을 정도예요.
0: 수석수의사 토네카스 파울로는 들개의 방사 후에 생긴 고롱고사의 변화를 확실히 목격했습니다.
2: 동물들의 행동 방식이 확실히 변하고 있어요. 경계심이 훨씬 더 강해졌죠. 예전에는 포식자가 있더라도 가끔 보이는 사자가 전부였으니까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아프리카 들개 덕분에 상황이 변한 거죠. 이제 초식동물들이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부시벅도 숲속에 몸을 숨기고요.
0: 토네카스가 관찰한 이 현상은 로버트의 연구실로 오는 위성 자료와도 일치했습니다.
3: 특정 시간 동안 부시벅의 위치와 들개들의 위치를 파악해서 얼마나 활동 영역이 중복되는지 알아봤어요.
4: 활동하는 지역이 이렇게 넓어요. 보시면 다양한 종류의 서식지를 다 돌아다니고 있죠. 여기 아래쪽에 있는 빽빽한 모래숲 지역부터 중간 정도에 있는 대촌이랑 이곳의 삼림지대를 포함해서 이쪽에 완전히 트여있는 범람원 초원까지요.
0: 사자들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들개들이 새로 구축한 생활 반경에 이르기까지 고롱고사의 포식자들은 이제 1600제곱킬로미터의 지역을 활보 중입니다. 들개 배설물의 DNA를 분석한 결과 선호하는 먹잇감은 부시벅이었습니다.
2: 들개들의 대변에 있는 DNA를 조사해보니 먹이의 반 이상이 부시벅이에요. 그러니까
4: 그럼 부시벅의 먹이가 달라질까요?
2: 무엇보다 부시벅이 일단 범람원에서 철수하게 될 거예요. 영양가 있는 먹이 대신

0: 목숨을 지키는 쪽을 택하겠죠. 아무래도 안전을 우선시하게 될 테니 영양 섭취에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 이번과 같은 대규모 현장 실험은 수년이 걸리지만 일단 초기 신호들은 긍정적입니다.
2: 앞으로도 자연 보호 노력을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대로 작동하는 건강한 야생 생태계를 구현하려면 이 방법이 최선이죠.
3: 1년 동안 관찰했는데 들개들이 이곳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더 좋아요. 그러니까 좋은 신호죠. 이런 방식이 효과가 있다는 증거일 테니 저희도 보람을 느끼고요. 첫 해 결과가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다른 들개들을 추가로 방사할 생각입니다. 드디어 왔네요.
2: 어서 오세요.
1: 들개들을 처음 방사한 지 1년 후 추가로 15마리가 고롱구사에 도착합니다. 유전자 풀을 다양화하고 공포인자를 증가시키기 위해서죠.
0: 지금이 이번 프로젝트의 중요한 시기죠. 지금까지 해온 대로 계속 할 수만 있다면 30년 전에 건강한 생태계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자연의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임무니까 앞으로도 계속 최선을 다해 연구해야죠.
1: 방침에 따라 연구팀은 고롱고사의 포식자 집단이었던 다른 동물들도 돌아올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이 전례 없이 야심찬 생태계 복원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하이에나의 경우는 들개와 사자의 개체수가 충분히 회복되고 천적에 대한 방어력이 생긴 다음에나 돌아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중요하고 상징적인 포식자가 고롱고사 국립공원에 홀로 입장합니다.
2: 저게 뭐죠? 저기요.
1: 최근 한 여행팀이 숙소로 돌아가다가 흙길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2: 표범이에요. 세상에.
4: 네, 맞네요.
1: 수컷 표범 한 마리가 고롱고사를 배회합니다. 어쩌면 짝을 찾는 건지도 모르죠.
3: 표범은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목격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 반응이 어땠을지 짐작이 가실 거예요.
2: 조용히 보자.
3: 어쨌든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죠. 저희가 자연을 보호하면 동물들은 결국 돌아온다는 신호 같기도 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갖춰줘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표범이 그중 하나 같아요.
2: 세상에.
3: 자연에게 기회를 주면 자연은 돌아옵니다.
4: 굉장하죠?
5: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6: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5: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7: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1: 영어.
0: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1: 17점, 수학.
0: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1: 책을 안 읽어가지고.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러브장 샀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라고. 네.
0: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1: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엔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적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0: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1: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전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런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내가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0: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1: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발성 연기력.
0: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1: 발음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을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1: 딱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0: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1: 사실은 어떤 분들은 향후 10년이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1: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0: 맛있는 꿀팁이 가득한 김정은 요리연구가의 정갈한 한식 한상. 국민식재료 애호박을 듬뿍 넣어 달큰한 맛이 좋은 찌개 요리. 부드러운 갈치와 함께 끓여 감칠맛도 최고인 갈치 애호박찌개부터 숟가락으로 푹푹 떠먹어야 제맛인 인기 만점 달걀 반찬. 달걀과 연두부가 만나 3배 부드러운 연두부 달걀찜까지. 섬세한 손맛으로 사랑받는 김정은 요리연구가의 깔끔한 집밥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유비의 아들 광희입니다.
2: 네, 안녕하세요. 김정은입니다.
1: 네. 선생님, 이 생선 중에서도 갈치는 이 가격이 비싸잖아요. 금방 먹고 사와서 요리했는데 이 맛이 없으면 굉장히 속상하거든요.
2: 그렇죠.
1: 이 갈치를 맛있게 해줄 이 재료를 먼저 살펴볼까요?
2: 네, 갈치는 이제 양념장 배합만 잘하면 되는데요. 네. 뭐 그러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1: 맞아요.
2: 네, 우선 이제 살이 통통한 갈치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감자, 네. 오늘은 또 향신 채소, 네. 홍고추, 청양고추 넣을 거고요. 네. 여기에 대파 넣고 또 애호박까지 듬뿍 곁들여가지고 네. 재료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1: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 칼칼한 양념에 끓인 이 갈치는 네. 생각만 해도 이게 입맛이 돌거든요.
2: 네, 그렇죠.
1: 자, 양념 재료 한번 살펴볼까요?
2: 네, 양념 재료로는요. 이제 일단은 좀 비린 맛을 제거하기 위해서 네. 청주가 조금 들어가고요. 네. 여기에 고춧가루, 또 된장, 고추장이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다진 마늘, 생강, 그리고 참치액을 조금 넣어주시면 맛까지 확실하게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1: 자, 이렇게 양념만 봐도 칼칼하고 깊은 맛의 갈치 요리가 나올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갈치 애호박찌개 바로 시작해 볼 텐데요.
2: 네.
1: 자, 어떤 것부터 손질을 해볼까요?
2: 네, 일단은 네. 뭐 갈치는 제가 미리 비늘을 좀 제거를 했는데요. 네. 비늘 안에는 좀 이제 은빛으로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 비늘을 좀 제거를 하지 않게 되면은요. 네. 이 안에 구아닐이라는 성분이 네. 약간의 독성도 있고요. 네. 또 소화를 방해하기 때문에 이 비늘을 좀 제거를 해서 살살 칼등으로 긁어주시면 돼요.
1: 보기에는 네. 이 갈치 비닐이 굉장히 예쁘고 원래 네. 생선은 비닐에도 좋은 성분이 많다고 하잖아요.
2: 네, 그렇죠.
1: 갈치는 아닌가 봐요.
2: 네, 갈치는 좀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네. 제가 일단은 살짝 제거를 했기 때문에 거의 없긴 한데 이렇게 한 후에 물에 씻어가지고 네. 거를 이제 수분을 좀 닦아가지고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1: 정말 좋지 않은 성분이 네. 조금 들어있군요.
2: 그렇죠.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1: 네. 선생님 이제 갈치 손질이 됐는데요. 이 다음은 네. 한번 채소 손질해 볼까요?
2: 네, 일단 이제 감자를 좀 큼직큼직하게 썰어주시면 되는데, 네. 감자가 좀 크니까요. 오늘은 네. 이렇게.
1: 선생님 감자를 네. 이렇게 큼직하게 썰는 이유가 있나요?
2: 감자를 크게 썰면은요. 네. 일단은 조리면서 쉽게 무르지 않기 때문에 네. 그 맛을 그대로 좀 보존을 할 수 있고 네. 또 완성되었을 때도 깔끔하겠죠.
1: 맞아요, 맞아요.
2: 네, 그에 맞춰서 또 애호박도 좀 큼직하게.

0: 냉장고 열어보시면은 거의 모든 가정에 있을 거예요.
1: 맞아요. 네. 이렇게 또 채소까지 준비가 됐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뭘 하면 되죠?
0: 네. 그럼 이제 양념장을 좀 만들어 볼게요. 네. 양념장은 한꺼번에 다 섞어 놓으시면 되는데. 네. 자, 우선. 고춧가루 넣어주시고요. 네. 그리고 다진 생강.
1: 생선 요리 들어가니까 생강 좀 들어가야겠죠?
0: 네. 생강이랑 좀 마늘이 들어가면 비린내를 좀 잡아줄 수가 있고요. 네. 여기에 조금 감칠맛을 주기 위해서 참치액.
1: 참치액. 오.
0: 네. 참치액을 넣어주시고. 네. 그 다음에 고추장이랑 된장도요. 네. 또 비린맛을 잡아주는데 또 역할을 하기 때문에.
1: 맞아요.
0: 네. 고추장.
1: 근데 오늘은 또 된장까지 섞어서 하네요.
0: 네, 고추장만 넣게 되면 조금 이제 텁텁할 수 예. 있어요. 그래서 된장이 감칠맛도 내주고 텁텁한 맛을 잡아줄 수도 있거든요.
1: 그래도 구수한 맛도 내주고.
0: 네, 그렇죠. 네, 여기에 이제 청주를 예. 한꺼번에 넣으시면은 좀 겉돌아요. 섞기가 힘들기 때문에. 예. 네. 이렇게. 좀 조금씩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아, 이렇게 조금씩 넣어가면서 이렇게.
0: 네.
1: 근데 확실히 혹시 모를 이렇게 비린내를 잡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잘 들어간 것 같아요.
0: 네, 넣어줄 때랑 넣지 않을 때랑 확실히 차이가 있거든요.
1: 네네.
0: 네, 이렇게 해서
1: 제가 뭐 많은 것들이라고 했지만 늘 저희가 이제 항상 사용했던 식재료들 그렇죠?
0: 그렇죠. 뭐 어렵게 구하는 재료들은 오늘 아마 하나도 없으실 거예요.
1: 맞아요, 맞아요.
0: 네, 이렇게 해서 섞어서 양념 준비했습니다.
1: 자, 이제 모든 재료가 손질이 됐습니다. 그럼 한번 조리를 해볼까요?
0: 네. 일단 냄비를 여신 다음에
1: 네.
0: 감자
1: 네.
0: 밑에 깔아주시고 애호박을 큼지막하게 썰었기 때문에
1: 네.
0: 이렇게 밑에 같이 깔아주시면 돼요. 만약에 좀 작게 썰었다면은 애호박은 같이 넣을 때 넣어주시면 되고요.
1: 네, 아무래도 단단하다 보니
0: 네.
1: 먼저 한번 익혀줄게요.
0: 그리고 이렇게 다시마 물 넣어가지고요.
1: 한 시간 정도 우린 거예요?
0: 네, 한 시간 정도 물에 담가 놓으시면 되고, 만약에 뭐 시간이 여유가 있으시다면 전날 다시마 넣어가지고 냉장고에 그대로 보관을 해놓으시면 다시마 물 항상 준비가 되어 있겠죠.
1: 네.
0: 네.
1: 자, 이제 이 채소들을 익혀줄 건데요.
0: 네.
1: 감자랑 애호박 어느 정도 익혀주면 될까요, 미리?
0: 끓고 나서요. 감자 테두리가 살짝 투명해졌을 때,
1: 네.
0: 예, 그때까지 익혀주시면 되고요. 뭐 네. 시간으로 말하기에는 집집마다 가스레인지의 좀 불세기가 다르니까, 예, 상태를 보면서 약간 투명해졌을 때까지 익혀주시면 됩니다.
1: 한 반 정도 익히면 되나요, 그러면?
0: 네, 반 정도 익었을 때 같이
1: 네.
0: 넣어주시면 돼요.
1: 익혀보도록 할게요.
0: 네.
1: 선생님, 이 감자의 포근포근한 향이 올라오는데요.
0: 그렇죠.
1: 어느 정도 익은 것 같은데요?
0: 네, 구수한 향이 올라오는데
1: 예.
0: 자, 보시면
1: 네.
0: 감자가 반 정도 익었고요.
1: 네.
0: 애호박도 살짝 색이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 맞아요.
0: 네, 그러면 여기에 일단 이제 다 섞어놓은 양념 준비해 주시고
1: 네.
0: 갈치,
1: 네.
0: 갈치 토막을 얹어볼게요. 요 위에 오늘 이제 찌개니까 국물이 좀 넉넉하잖아요.
1: 네.
0: 이제 큰 가운데 토막 두 개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이제 양념을
1: 네.
0: 부어줍니다.
1: 저희가 된장과 고추장을 잘 섞었죠?
0: 네,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
1: 네.
0: 알뜰하게.
1: 근데 선생님, 이 갈치를 조림으로만 많이 먹어봤지
0: 네.
1: 찌개로 먹어본 건 또 새로운 것 같아요.
0: 그렇죠. 찌개로는 많이 안 드실 텐데
1: 네.
0: 갈치는 뭐 어떤 요리에도 사실은 다 잘 어울립니다.
1: 그럼요.
0: 근데 좀 주의하실 점이
1: 네.
0: 갈치의 비린내가 조금 날 수가 있으니까
1: 네.
0: 오늘처럼 뭐 된장, 고추장, 청주 이렇게 좀 비린내를 없애는 재료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그리고 선생님, 이제 갈치가 들어갔잖아요.
0: 네.
1: 저는 무엇보다 이 갈치의 부드러운 살을 너무 좋아하는데
0: 네.
1: 갈치는 또 너무 오래 조리하면 좀 딱딱해질 것 같고 단단해질 것 같은데 어때요?
0: 그렇죠. 좀 단단해지다가 그 시기를 넘으면은요
1: 네.
0: 잘 부서져 버려요.
1: 아, 네. 타이밍이 중요하네요.
0: 네, 타이밍이 아주 중요하니까 반드시 물이 끓고
1: 네?
0: 양념이 끓을 때 갈치를 넣어주셔야 돼요.
1: 아, 알겠습니다.
0: 네, 여기에 이제 대파,
1: 네?
0: 또 홍고추, 청고추 이렇게 넣어서 끓여주시면 됩니다.
1: 자, 그러면 갈치 들어가고 나서는
0: 네.
1: 얼마 정도 끓여주면은 적당히 잘 익을까요?
0: 뭐 한 5분도 채 안 끓이셔도 될 거예요.
1: 5분 정도?
0: 네, 갈치 살 두께에 따라서
1: 네.
0: 이제 좀 조절해 주시면 되는데 또 너무 두꺼우면 살이 퍽퍽한 갈치일 수가 있으니까
1: 오늘 약간 그 너무 그쵸? 큰 갈치는 아니에요?
0: 네, 중간 정도 사시면은 예. 아마 아주 찌개를 끓일 때는 적당한 크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1: 자, 그럼 선생님
0: 네.
1: 한번 이 갈치를 잘 한번 끓여볼까요?
0: 네. 갈치를 끓일 때는요. 또 뚜껑 닫지 말고 열고 끓이셔야지 비린내가
1: 네.
0: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열고 끓여주시면 됩니다.
1: 한번 맛있게 끓여볼게요.
0: 네.
1: 선생님, 제가 한 5분 정도 맛있게 이렇게 자글자글 끓였는데요.
0: 네.
1: 아까보다 훨씬 이제 국물도 좀 졸아들면서 정말 이제 찌개의 느낌이 확 나거든요.
0: 그쵸. 양념이 잘 섞인 향도 나고 예. 갈치를 확인할 때 보면은 투명했던 살

0: 이렇게 하얗게 변하면서
1: 맞아, 뽀얗게
0: 예, 뽀얗게 변했잖아요. 예? 이 상태를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잘 익은 것 같아요.
1: 맞아요. 제일 네. 맛있을 타이밍인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1: 이제 그럼 옮겨 볼까요?
0: 네, 옮겨 담아 볼게요. 네. 그냥 접시에 옮기는 것보다는 네. 좀 뚝배기에 올려가지고 따뜻한 채로 식탁에서 드실 수 있게 준비하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1: 자, 그럼 옮겨 볼게요. 이야. 우리가 좋아하는 이 고추장과 된장이 구수한 그렇죠. 통한 향이 나는 것 같아요.
0: 네. 네. 그리고 감자나 애호박도 네. 부서지지 않고 지금 잘 익었는데도
1: 그러게요.
0: 파근파근 형태가 살아있죠?
1: 원래 이렇게 생선 요리하면 조림이나 네. 이렇게 하면 왜 생선살이 부서지고 채소도 막 부서지는데
0: 네, 맞아요.
1: 지금 진짜 깔끔하네요.
0: 넣는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1: 그러게요.
0: 네,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요.
1: 그리고 이 찌개 국물이 굉장히 또 진해요, 선생님.
0: 네, 이게 이제 뚜껑을 열고 끓이면서 예. 살짝 증발이 됐죠.
1: 예.
0: 그걸 좀 또 노렸어요. 네. 익으면서 국물도 적당하게 줄어들고 예. 양념이 잘 배도록.
1: 생선살에 촉촉히 끼얹어 먹어도 좋을 것 같고 네. 마지막에 밥 비벼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여기 또 밥 말아 먹으면은
1: 예.
0: 밥도둑이죠.
1: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요.
0: 이렇게 해서 이렇게 뚝배기에 담으셔가지고
1: 예.
0: 한 소끔 끓여내시면은 마지막까지 또 따끈하게 드실 수 있으니까
1: 네.
0: 예, 그릇에 넣지 마시고 좀 두툼한 뚝배기에 담아서 네.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자, 된장까지 들어가 진한 맛이 더욱 좋은 갈치 애호박찌개가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갈치 애호박찌개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갈치의 비늘을 제거해주세요. 갈치의 비늘에는 소화를 방해하는 구아닌 성분이 들어있어 꼭 제거해야 합니다. 감자, 애호박, 대파는 큼직하게 썰고 청양고추, 홍고추는 어슬 썰어줍니다. 그런 다음 고춧가루, 다진 생강, 다진 마늘, 참치액, 고추장, 된장을 섞은 뒤 청주를 조금씩 넣어가며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냄비에 감자, 애호박, 다시마물을 넣어 끓여줍니다. 갈치, 양념을 넣어 끓이다가 대파, 홍고추, 청양고추를 넣어 5분 정도 끓여주세요. 이때 뚜껑을 열고 끓여야 갈치의 비린내가 날아가요. 마지막으로 뚝배기에 푸짐하게 담으면 갈치 애호박찌개가 완성됩니다.
1: 선생님, 이 밥상에 단골로 자주 올라가는 이 달걀찜이지만 두부를 곁들이니 좀 색다른 건강 반찬이 되는데요.
0: 네.
1: 재료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0: 네, 일단 두부를 넣게 되면 뭐 단백질 섭취까지 도와주니까
1: 네.
0: 건강에 좋고요.
1: 네.
0: 또 오늘은 간을 할 때 명란을 넣을 거예요.
1: 오.
0: 네, 물론 이제 맛도 좋지만
1: 네.
0: 별다른 추가 간이 없이
1: 맞아요,
0: 명란으로
1: 맞아요.
0: 간을 잡아줄 거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달걀이랑 다시마 육수를 넣어서 이렇게 전체 달걀찜을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네. 맛뿐만 아니라 포만감까지 충족시켜주는 아주 맛있는 요리가 될 것 같은데요.
0: 네.
1: 바로 시작해볼까요?
0: 네,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명란젓은요, 이렇게
1: 네.
0: 막에 둘러싸여져 있잖아요.
1: 네.
0: 요거를 이제 막을 떼어내고 발라볼게요.
1: 자.
0: 네.
1: 사실 선생님 저도 명란 정말 좋아하거든요.
0: 맛있죠.
1: 고급스럽고 이 씻는 식감도 좋고
0: 네.
1: 이 특유의 그 감칠맛이라고 해야 되나요?
0: 맞아요.
1: 예.
0: 예, 요즘은 뭐 저염 명란도 있고
1: 맞아요, 맞아요.
0: 그리고 이렇게 좀 파지라 그래서
1: 예.
0: 막이 없이 조금 이제 짜투리들을
1: 예.
0: 하는 명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차피 이렇게 다 발라낼 거라서 이제
1: 예.
0: 그런 걸 사시면 또 저렴하게
1: 네.
0: 만들어 드실 수가 있습니다.
1: 이 씹히는 네. 식감도 좋고 맛도 좋아서
0: 네.
1: 항상 이 요리에 들어가면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데
0: 맞죠.
1: 어떻게 조금 요리를 해야 되고 손질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0: 그렇죠. 예. 명란젓 그 자체로는 많이 드시는데
1: 네.
0: 사실 이렇게 요리에 응용을 하는 거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거든요.
1: 맞아요. 만약에 오늘 사용하는 명란이
0: 네.
1: 좀 저염일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뭐 가감하셔가지고 간을
0: 그렇죠.
1: 하시면 되는 거죠?
0: 네, 소금 간을 조금 하셔도 되고요. 뭐
1: 네.
0: 새우젓 넣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조금 비린 맛이 신경이 쓰인다 그러면 여기에 청주를 살짝 떨어뜨려가지고 비린내를
1: 네.
0: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1: 자, 이렇게 명란 네. 준비했고요.
0: 네, 그리고
1: 다음 뭐 하면 될까요?
0: 대파도 좀 송송
1: 네.
0: 썰어볼게요.
1: 네.
0: 네.
1: 대파도 또 달걀찜에 꼭 들어가야 되는 재료죠.
0: 그렇죠. 대파의 향도 좋고요.
1: 예.
0: 또 아까 청주로 비린 맛을 없앤다 그랬는데 대파가 또 어느 정도 없애주니까요.
1: 네.
0: 이렇게 대파 송송 썰어서.

0: 곁들여 주시면 됩니다.
1: 맞아요. 네. 항상 이렇게 달걀찌 위에 대파가 송송 위에 올라가 있으면 그렇게 먹음직스럽더라고요.
0: 네. 또 익으면 매운맛이 없고 향이 좋아지니까 네. 대파 자주 사용을 하시죠. 네. 이렇게.
1: 사실은 저는 어저께도 달걀찜 먹고 왔거든요.
0: 아, 그렇죠. 매일 먹어도 안 지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네.
1: 신기해요, 그렇죠, 선생님?
0: 그렇죠. 저도 정말 좋아하는데
1: 네.
0: 우리가 보통 뚝배기에 그런 자글자글 끓여가지고 네. 폭탄처럼 이렇게 크게 하는 달걀찜도 있지만
1: 네.
0: 오늘은 조금 더 아까 명란 넣어서 고급스럽다라는 말씀하셨었는데
1: 네.
0: 좀 부드럽게 해서 1인 그릇에 담아가지고 둘이 나눠 먹을 수 있게 만들어볼게요.
1: 정식집에서 먹는 달걀찜처럼.
0: 네, 맞아요.
1: 예.
0: 자, 여기 이제 다시마 물 준비를 해주시고요.
1: 네.
0: 달걀 한 알 분량입니다, 오늘은.
1: 네.
0: 자, 일단 달걀을 깨서
1: 네.
0: 잘 풀어주시면 되는데 일단 알끈을 여기서 뭐 제거를 하셔도 되고 오늘은
1: 네.
0: 채에다 한번 내릴 거기 때문에 굳이 미리 제거하지 않으셔도 돼요.
1: 자,
0: 이렇게 섞어주시고 네. 일단 달걀을 먼저 깨주셔야 돼요. 그리고 흰자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끊어주세요.
1: 확실히 이게 이 과정이 들어가면 좀 달라지나요?
0: 나중에 액체랑 섞이면서 흰자가 뭉쳐 돌아가는데 그때는 아무리 섞어도 사실 좀 겉돌기 때문에 이
1: 네.
0: 달걀인 상태에서 흰자를 끊어주시면 훨씬 좀 잘게 쪼개실 수가 있어요.
1: 달걀만 있을 때 확실히
0: 네.
1: 끊어줘라.
0: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1: 네.
0: 여기에 다시마 물.
1: 저 아까 이거 전에도 사용했었죠?
0: 네, 맞습니다. 보통 뭐 육수를 우려서 넣기도 하는데
1: 네.
0: 오늘은 이제 명란젓이 들어가잖아요.
1: 네.
0: 이제 깊은 맛을 내는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1: 네.
0: 다시마 육수로 충분하고요. 다시마가 없다 그러면 그냥 물 넣으셔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1: 네.
0: 자, 이렇게 섞었으면은
1: 네.
0: 이걸 체에 한번 내릴 거예요.
1: 확실히 체에 걸르면 조금 더 깔끔해지겠죠, 선생님?
0: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네, 이 식감이
1: 예.
0: 뭐 체에 한번 내렸다고 그렇게 달라질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1: 예.
0: 달라지고요. 여기에서 꾹꾹 누르시면은 걸렀는데 의미가 없어져요.
1: 굳이 걸른 게 더 들어가게 되니까. 네,
0: 이제 이거를 밑에서부터 주시면 돼요.
1: 아, 아래서?
0: 네, 아래에서 이렇게 잡아당겨 주시면 됩니다.
1: 예.
0: 이렇게 해서 위에 남아있지만 아깝다고 꾹꾹 누르지 마시고요.
1: 예.
0: 이 거친 부분이 남도록 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1: 훨씬 더 이제 부드럽게
0: 네.
1: 이제 걸러졌는데요. 자, 이 다음은 어떤 걸 하면 될까요?
0: 이 달걀 물에 명란을 넣어주세요.
1: 여기에요?
0: 네. 명란이 지금 조금 아까 알 하나가 크기 때문에
1: 예.
0: 적당하게
1: 예.
0: 한 두 큰술 반 정도 될 거예요.
1: 네.
0: 그래서 명란을 섞어주시면 돼요.
1: 맞아요. 아까 이야기 나와서 그런데 이제 뭐 정식집에 가면
0: 네.
1: 이렇게 이제 이렇게 종지라고 해야 되나요?
0: 네, 작은 그릇에
1: 작은
0: 그렇죠.
1: 그릇.
0: 네.
1: 작은 그릇에 이렇게 초담스럽게 나오면 그게
0: 네.
1: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0: 맞아요. 꼭 손님 초대받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1: 예, 예.
0: 오늘은 따뜻하게 드실 텐데
1: 네.
0: 차게 드셔도 또 맛있어요.
1: 아, 맞아요. 네. 날이 더울 때는 이렇게 차게 해서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0: 네,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섞었더니
1: 예.
0: 핑크빛이 됐죠.
1: 아주 물들었는데요, 선생님.
0: 네. 좀 알이 씹히게 드시려면은 좀 덜 섞으시면 되고요.
1: 네.
0: 오늘은 제가 좀 골고루 섞었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핑크빛이 났는데 익으면은
1: 네.
0: 또 색이 또 굉장히 고와집니다.
1: 자, 취향에 따라
0: 네.
1: 하시면 되고요. 이 다음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0: 자,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됐고요.
1: 네.
0: 그릇을 한번 줘보시겠어요?
1: 저희가 아까 준비했던
0: 네.
1: 작은 그릇이에요.
0: 연두부가 달걀찜 안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1: 예.
0: 촉촉하면서 그 연두부의 부드러운 맛이
1: 맞아요.
0: 그 우리 왜 대구 먹을 때 왜 곤이 들어있잖아요.
1: 예예. 예.
0: 네, 크림처럼 느껴지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약간 그런 식감이 납니다. 그래서
1: 아주 고소함이 더해질 것 같은데요.
0: 네.
1: 저도 사실은 이제 칼로리가 조금 걱정될 때는 이 연두부 많이 먹었었는데
0: 네.
1: 확실히 이제 포만감이 있으면서 칼로리는 낮고
0: 네, 맞아요.
1: 정말 좋을 것 같아요.
0: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칼로리. 자, 여기에 이제 달걀액을 아까 이렇게 명란이
1: 예.
0: 조금 시간 지나면 또 가라앉거든요.
1: 예.
0: 이걸 좀 잘 섞으면서 넣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1: 지금 이제 명란이 잘 안 보이죠? 우리가 한번 이거 익혀내면
0: 네.
1: 명란이 씹히는 식감도 있고
0: 맞습니다. 근데 익히면서도 살짝 가라앉거든요.
1: 예.
0: 그래서 마지막까지 좀 숟가락을 깊게 넣어가지고 떠서 드시면
1: 예.
0: 전체적으로 간이 잘 맞거든요. 자, 이렇게
1: 딱이네요.
0: 딱이죠.
1: 제가.
0: 맞습니다.
1: 먹기 딱 좋을 것 같아요.
0: 그리고 달걀이
1: 네.
0: 익는 중간에는요 부피가 조금 늘어나는 것 같지만 약불에서 부드럽게 익히면은 넘치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이 정도까지 넣어주시면 되고
1: 예.
0: 제 위에 파까지.
1: 파까지.
0: 자, 좀 듬뿍.
1: 예.
0: 제가 파를 또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1: 저도 좋아해요.
0: 네, 좀 꽉 채워서 넣어볼게요.
1: 씻는 시간도 주잖아요. 그렇죠?
0: 맞아요. 또 구워서 먹어도 맛있고
1: 그러게요.
0: 익히면 또 단맛이 나오니까 네. 이렇게
1: 자.
0: 완성이 되었습니다.
1: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떤 네. 식으로 쪄야 하나요?
0: 사실 찜기에 찌면은 네. 기포가 생긴다거나 또 찌는 시간을 가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1: 맞아요. 그때부터 어려워져요.
0: 맞아요. 굉장히 간단한 방법 알려드릴게요.
1: 네.
0: 이렇게 좀 밑이 넓은 냄비 준비를 해주시고요.
1: 네.
0: 오늘 중탕으로 익힐 거예요.
1: 아, 중탕으로.
0: 예. 그래서 지금 물이 이제 팔팔 끓고 있는데
1: 예.
0: 불을 좀 제일 약하게 해주시고요. 이미 네. 물은 뜨거운 상태고 여기에 이걸 넣어주세요.
1: 오, 살짝 잠길 정도 네. 아래만.
0: 한 3분의 1 정도만 잠겨도 되거든요. 어차피
1: 네.
0: 이제 증기로 쪄지는 거고 밑에는 한 반 정도가 잠긴 상태예요.
1: 네.
0: 이렇게 해서 뚜껑을 닫아주시는데
1: 네.
0: 만약에 이 수분이 떨어지는 게 좀 걱정이 된다. 그러면
1: 네.
0: 여기 이제 행주를 하나
1: 네.
0: 이렇게 걸쳐가지고 덮어주시면 물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니까
1: 아, 그 수위가 예. 행주로 가니까
0: 맞아요. 그래서 표면에 왜 이렇게 기포가 생기거나
1: 맞아요, 맞아요.
0: 뚝뚝 떨어져서 물이 고이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1: 자 선생님 그럼 이 상태로 한 몇 분 정도
0: 이 상태로요? 한 8분 정도?
1: 예, 중탕으로
0: 예, 쪄주시면 됩니다.
1: 자 맛있게 한번 쪄볼게요.
0: 네
1: 선생님
0: 네
1: 지금 한 8분에서 9분 정도 지났는데
0: 네 그렇죠. 달걀닭대가 거리죠.
1: 예예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0: 네
1: 자 볼까요?
0: 한번 보겠습니다. 자
1: 우와!
0: 네.
1: 야.
0: 지금 색이 이렇게 살짝 연한 노란색으로 바뀌었죠.
1: 예.
0: 핑크빛 명란도 보이고요.
1: 예.
0: 예. 지금 꽉 채웠었는데 오히려 살짝 이제 들어갔어요.
1: 예.
0: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확인을 해보시려면은
1: 네?
0: 젓가락으로 가운데 찔러가지고 맑은 달걀물이 나오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1: 네.
0: 지금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1: 8분에서 9분 정도면 이 정도는 다 익는다.
0: 네, 맞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 네.
0: 그런데 집집마다 또 가스레인지 불 세기가 다르니까
1: 네.
0: 확인을 하신 후에
1: 네.
0: 네, 꺼내시면 됩니다.
1: 자, 이렇게요. 이렇게인데.
0: 네.
1: 선생님 뭔가 이 푸딩 같아요. 푸딩.
0: 그렇죠.
1: 예.
0: 푸딩처럼 굉장히 색도 이쁘고
1: 예.
0: 1인분 드시기 딱 좋은 사이즈로 완성이 됐는데
1: 네.
0: 이게 이제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요.
1: 예.
0: 여기에 참기름이랑
1: 네.
0: 통깨를 얹어서 내시면 됩니다.
1: 자. 근데
0: 네.
1: 배가 고플 때
0: 네.
1: 저녁에 출출할 때 간식처럼
0: 그렇죠.
1: 가볍게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밥한
0: 네.
1: 잔도 있지만.
0: 부드럽고 또 자극도 없고요.
1: 예.
0: 또 고단백이고 칼로리가 낮잖아요.
1: 맞아요.
0: 뭐 야식이나 또 간식으로 약간 출출하실 때 드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1: 식사 전에 에피타이저로도 좋을 것 같고요.
0: 네, 그러면 식사량을 조금 줄이실 수도 있어요.
1: 네.
0: 포만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여기에
1: 예.
0: 깨를 살짝 떨어뜨려가지고 드실 때
1: 네.
0: 그 참기름이랑 통깨가 잘 섞이도록 해서 드시면
1: 네.
0: 또 고소한 향이 올라오니까
1: 예.
0: 또 명란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죠.
1: 그러게요.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연두부 달걀찜이 완성됐습니다.
2: 연두부 달걀찜을 요약해보겠습니다. 먼저 명란젓은 껍질을 제거해주세요. 대파는 얇게 다지고 달걀을 불어 흰자를 끊어줍니다. 이때 젓가락으로 들어올려 끊어주면 더 잘 풀려요. 그런 다음 다시마물을 넣어 섞어주세요. 달걀물을 체에 내린 뒤 명란젓을 넣어 섞어줍니다. 그릇에 연두부를 담고 달걀물을 부은 뒤 대파를 얹어주세요. 끓는 물이 담긴 냄비에 달걀물 넣은 그릇을 넣고 8분 정도 중탕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참기름, 통깨를 얹으면 연두부 달걀찜이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무한 젓가락질을 부르는 식감 천재 아삭 양파 무침부터 담백한 소고기 안에 미나리가 쏙쏙 영양 만점 소고기 미나리 구이까지 섬세한 손맛으로 사랑받는 김정은 요리연구가의 깔끔한 집밥 레시피 기대 많이 해주세요. 교육방송 52년, 공사 창립 26주년. 2000년 EBS는 새천년을 맞아 차세대 교육 허브로 도약을 꿈꾸며 학교교육 보완과 평생교육, 그리고 민주적 교육 발전을 목표로 대한민국 교육공영방송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난 50여 년간 혁신적인 교육 콘텐츠를 끊임없이 선보인 EBS. 2026년 EBS는 AI 혁신으로 제도약이라는 경영 비전을 설정하고 AI 시대에 발맞춰 공영방송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인문계양 대기회, AI 고전, 역사를 바꾼 100책, 초등학생 대상 역사 드라마, AI 인물 한국사, 혁신적 비주얼의 AI 드라마, 부활 수업과 EBS 청소년 문학관, 신진 제작자와 청년들의 큰 관심을 모은 AI 애니메이션 공모 및 선정작 방송 등 AI 기술을 전면 활용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시대적 화두를 고민해보는 AI 사피엔스,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처음 배우는 AI 등 EBS의 제작 노하우로 대국민 AI 역량 강화에 주력합니다. 글로벌 코맷 개발에 도전하는 과학 생존 리얼리티 최후의 인류, 글로벌 테크 기업과 협업으로 공연 확대 및 신인 뮤지션 발굴에 나서는 스페이스 공감, 헬로 루키, 세계 석학들이 함께하는 지식 콘텐츠의 대명사,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여섯 번째 시즌 등 세계 속 K-교육 콘텐츠의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EBS는 국내 최초 어린이 철학 토론 프로그램 어린 철학자와 부모의 첫 성교육 등을 통해 AI 시대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평생교육 콘텐츠 역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집 다큐 청춘 경로의 재구성, EBS 다큐 프라임 암 전쟁은 끝났다, 생각의 멸종 등을 통해 사회적 과제와 해법에 대한 탐구를 지속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상을 비집고, 글로벌 아빠찾아 산만리 등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사회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겠습니다. 학교 교육 분야에서도 EBS는 고품격 초중고 강의 콘텐츠 개발 및 AI 기반 학습 멘토링, 전국 100여 곳의 자기주도 학습센터 운영으로 공교육 보완 및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대한민국 미래교육 트렌드 역시 이끌어갑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EBS는 한국 PD대상 3관왕 및 휴스턴 국제영화제 5개 부문 수상 등 다양한 작품들이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해온 52년, EBS는 앞으로도 교육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임을 다해 수신료의 사회적 가치, 그 이상을 증명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0: 이런 반짝이가 사라졌잖아. 춤추는 마술 신발을 어디서 또 구한담? 마술 신발 가게다. 바로 여기지.
1: 어서 오세요. 신발 필요하세요?
0: 네.
1: 사실 전 이들을 좋아해요. 전 이의 배수탁자랍니다. 그리고 우린 둘 다 춤을 좋아하죠.

이번엔 신발 쇼. 작업화 부츠, 플립플랍과 샌들, 슬립온과 슬리퍼스, 바퀴 달린 운동화, 빛나는 탭슈즈, 끈 달린 신발, 클린 슈즈를 신고 자전거를 타.

이 탱고 춤을 춰 20은 못 말리는 변신 블로 열상의 신발이 빛을 내고 신발 신기 전 양말은 필수

많이 했지. 더 세어보자. 주황 파랑 양말 열상은 바로 이시 옆으로

0: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2: 전기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0: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어요.
1: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엄마!

안녕. 나 기다린 거야. 나 야비치롱. 어? 근데 내 사과는 어디 갔지? 어?

우리 토끼를 구했다고.

Mm-hmm.

곰아, 그래도 오늘 제대로 찍은 사진 진짜 잘 나왔잖아.

안녕 이웃집 친구. 왜 점점 야생범처럼 굴어? 너무 혼자서만 노는 거 아니야?

안심 걱정 날려줄 특효약 바로 멍멍이야. 쓰다듬고 밥 주고 산책도 같이 할 수 있지. 게다가 말이야,

하고.

0: 해서 물고기를 잡을 땐 낚시로 잡는 게 제일 좋은 거 아세요? 그물 같은 건 쓰지 마세요. 괜히 물고기들이 다 도망가버린답니다. 미끼는 뭐든지 좋아요. 예를 들어 레빈이나 망가루 같은
1: 멍멍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슬리퍼를 누가 갖다 줬겠냐고. 안 그래?
0: 지금도 좋고 그래 민물 새우도 좋고
1: 거봐 금방 친해진다니까. 비가 이제 그칠 건가 봐.
0: 자, 그럼 이제 낚시를 해볼 시간이네요. 모두 조용히 해주세요.

멍멍이가 있다는 건 참 멋진 일이야.

0: 공룡류가 대소동.
1: 어? 그건 내 스타고야. 돌려줘 이 도둑 녀석들아. 여기저기 다 살펴봤는데 도저히 안 보이네.
0: 분명히 이 숲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2: 빨리 스타코어를 찾아야 해. 안 그러면 또 어떤 큰일이 벌어질지 몰라.
3: 좋아 얘들아, 직접 밖으로 나가서 스타코어를 찾아보자.
4: 네 교수님.
3: 호기, 아리, 너희는 다이노월드의 지리를 잘 모르니까 좀 더 특별한 임무를 맡길게. 다이노 본부에서 아기 공룡들을 돌보는 거야.
0: 하지만
2: 저희는 아기 공룡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는데요.
1: 걱정 마, 엄청 활발한 친구가 도와줄 테니까. 가끔 너무 활발해서 문제지만.
0: 너무
2: 활발하다고? 진짜 슈퍼엑스다!
0: 잠깐만, 넌 누구야?
2: 내가 홍이랑 아리를 실제로 보게 되다니 믿어지질 않아. 너무 신기해.
0: 그래,
2: 난 레티야. 아직 정식 다이노윙스는 아니지만 언젠간 꼭 다이노윙스가 되려고 열심히 훈련 중이야. 그런 내가 호기랑 아리랑 같이 아기 공룡을 돌보게 되다니 꿈 아니지?
1: 꿈 아니야.
2: 야호! 어서 아기 공룡들을 만나러 가자. 짜잔! 우리 귀여운 아기 공룡들과 인사해.
0: 잠깐만,
2: 얘들이 아기라고? 물론이지. 그럼 공룡 돌보기를 시작해볼까? 호기, 이 아기 공룡의 그네를 밀어줘.
0: 세상에, 너 진짜 무겁구나. 부스터 액션! 휴, 겨우 밀어줬네.
2: 괜찮아?
1: 벌써 지친 건 아니지?
0: 지치다니, 내가? 이제 겨우 시작인걸.
2: 그래, 맞아. 몸만 조금 풀었을 뿐이야. 아기 공룡들이 너무 신나게 놀았나 봐. 다들 배가 엄청 고파진 모양인데?
0: 우리가 먹을 걸 구해올게.
2: 그래, 걱정 마. 잔뜩 가져올 테니까.
1: 슈퍼윙스한테 배울 게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감탄할 정도는 아니네.
0: 아기 공룡 돌보는 일이 이렇게까지 힘들 줄은 몰랐어.
2: 그러게 말이야. 저 정도 크기면 먹이도 엄청나게 많이 먹겠지?
0: 맞아. 하지만 먹이 구하는 일은 우리가 전문가잖아.
2: 그럼, 우린 슈퍼윙스니까 어서 시작하자.
0: 이상한데? 왜 과일이 이거밖에 없지?
2: 그러게, 훨씬 더 많이 따놨는데.
0: 뭔가 잘못됐어. 설마 근처에 과일 도둑이 있나?
1: 어떤 녀석들 짓인지 알아내고 말겠어.
0: 이봐! 과일 도둑들! 거기서! 하하! 요 녀석 딱 걸렸어! 잠깐! 힘이 너무 센데!
5: 호기! 구제용 루프! 발사! 호기! 조금만 버텨! 무슨 소리지? 호기, 아리, 방금 무슨 소리였어? 먹이는 전혀 안 구한 거야? 피곤한 건 알겠지만 먹이는 안 찾고 게으름만 피우면 안 되지. 아기들이 배가 고파서 울고 있다고.
0: 그게 아니야. 우리가 과일을 엄청 많이 모았는데
5: 두더지 같은 녀석들이 다 훔쳐서 도망갔어. 저쪽으로.
0: 여기야.
2: 우와, 진짜네? 범인은 두더지가 아니야. 내가 보기엔 리스트로사우루스가 저지른 짓이 분명해. 땅 파는 걸 좋아하고 지하에 살거든. 내가 금방 찾아올 테니까 걱정 마. 랩터 부스터 액션!
0: 레티, 기다려!
5: 혼자 가면 위험해!
2: 랩터 진짜 많이 훔쳤네. 미안하지만 전부 돌려줘야겠어. 아기 공룡들이 엄청 배고프거든. 그렇게 느려서는 절대 나 못 잡아. 아무래도 나 큰일 난 것 같은데.
6: 완벽해. 저 녀석들 정신이 팔린 틈을 타서 스타코어를 몰래 챙겨가는 거야.
5: 도와줘!
0: 이런! 무슨 일이 생겼나 봐! 레티가 위험해! 내가 구하러 갈게! 넌 과일을 되찾을 방법을 생각해봐, 아리!
5: 아주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어서 가, 호기!

0: 엄청 빠르고 진짜 멋지잖아. 안 돼, 과일을 두고 왔어. 가지러 가야 해.
1: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아리 네 차례야. 시작해.
2: 슈퍼 물대포 발사. 안에 있던 공룡들이 다 나왔어. 이제 과일을 한 번에 되찾으면 돼. 내가 방법을 생각해놨지. 슈퍼 물대포 맥스 파워. 이제 스타코어는 내 거야. 어? 바로 슈퍼윙스의 진짜 비결이구나. 힘을 합치는 거. 덕분에 배웠어. 너희 진짜 멋지다.
0: 어? 무슨 소리야?
3: 얘들아, 우리 왔어.
1: 세상에, 아기 공룡들 돌보는 거 정말 쉽지 않더라. 그래도 레티가 넘치는 에너지로 도와줘서 버틸 수 있었어.
0: 짜잔!
4: 수고했어, 얘들아. 하지만 아쉽게도 우린 빈손이구나.
1: 걱정 마세요, 교수님.
2: 다 같이 스타코어를 찾으면 되죠.
5: 좋았어. 다 같이 찾아보자.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Not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3: English. 와, 이거 진짜야?
4: 에이, 설마. AI겠지?
3: 오, AI로 만든 거네.
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6: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7: 내 꿈은 의사입니다.
8: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0: 소자 샤키.
1: 스타코어가 바닷속에 가라앉았나봐.

뼈가 엄청 많네. 전부 공룡 뼈잖아. 아? 저기 있다! 겨우 이런 걸로 겁먹으면 안 돼. 그럼 포기 같은 용감한 슈퍼윙스가 될 수 없다고!

0: 휴.
1: 어? 저기 좀 봐. 바닷물이 좀 이상한데?
0: 아마 스타코어가 떨어져서 그런 걸 거야.
2: 셀리, 다이노 본부로 가서 알려줘. 어서.
3: 알았어. 다이노 본부로 출발.
1: 우린 물속에 들어가서 확인해보자.
2: 좋아.
1: 저기 봐. 저 밑에서 물거품이 올라와. 점점 더 어두워지는데? 여기 왠지 오싹하다.
0: 깊이 들어갈수록 물이 더 차가워져서 그런 거겠지. 스타코어가 저 밑에 있을 거야. 빨리 찾아서 여기서 나가자.
3: 공룡뼈가 저절로 움직이다니. 이것도 스타코어 때문인가?
0: 후기! 뭐 보이는 거 없어?
1: 전혀! 아직은 아무것도 안 보여!
0: 뭐야 이건? 공룡뼈 아니야?
2: 이렇게 많은 뼈는 처음 본다.
1: 왜 이런 뼈들이 여기 있는 거지?
0: 근데 무슨 일이야? 거기!
1: 이쪽으로 오자! 상어잖아!
3: 잠깐만! 난 상어가 아니야. 난 샤키라고. 바다의 다이노윙스지.
1: 다이노윙스라고?
2: 샤키! 정말 오랜만이다. 샤키는 바다를 지켜. 바다에서 제일 강한 친구지.
3: 멋진 바다의 수호자. 그게 나야. 그리고 바다는 내 구역이고. 근데 너희는 누구야?
1: 우와! 난 슈퍼윙스 호기야.
0: 그리고 난 아리.
1: 우린 신비한 에너지를 가진 스타코어라는 광석을 찾고 있어. 그게 바닷속으로 떨어졌는데.
0: 아마 이 근처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아. 근데 여기는 뭔가 좀...
3: 여긴 금지된 바다라고 해. 세상을 떠난 공룡들의 마지막 안식처지. 뼈들이 떠내려와서 여기 쌓여있는 거야. 여긴 물살이 너무 세서 잘못 움직이면 길을 잃게 돼. 내가 너희라면 그냥 돌아갈 거야.
1: 하지만 우린 꼭 스타코어를 찾아야 해.
2: 우릴 도와줘, 샤키. 넌 바다에 대해서 잘 알잖아.
3: 좋아. 내가 안내해줄게. 그게 멋진 히어로가 할 일이니까.
1: 고마워, 샤키.
3: 내 뒤만 잘 따라와.

0: 우와, 저 빛 좀 봐. 너희가 찾던 거 아니야?
1: 맞아, 스타코어야.
2: 우리가 찾았어.
0: 잠깐, 기다려.
1: 샤키, 왜 그래?
0: 방금 여기 있는 뼈 하나가 움직였어.
1: 뭐? 설마 뼈가 움직일 리가.
2: 거기.
1: 말도 안 돼. 살아났잖아.
3: 용가들이 깨어난 건 분명 스타코어 때문일 거야.
1: 얘들아, 가자.
2: 트리케라톱스랑 모사사우루스야.
1: 티렉스가 왜 바닷속에 있는 거지?
0: 아주 오래전엔 여기가 육지였거든. 그런데 땅이 움직이면서 이곳이 바다가 된 거야. 하! 좋아, 샤키가 바다를 뒤흔들어주지. 서핑보드 액션!

0: 앞이 안 보여.
1: 자, 그럼 셋이 서로 부딪히게 만들어야 해. 난 티렉스를 맞출게. 너희는 나머지 둘을 유인해.
2: 알겠어.
3: 우린 왼쪽으로 갈게.
0: 기로는 오른쪽.
3: 거기 섀도우 스틱. 구중 로프 액션. 야! 이쪽이야.
1: 나 잡아봐라. 하나, 둘, 셋, 지금이야. 야호! 작전 성공. 뭐지? 끝난 게 아니었다고? 분명 이긴 줄 알았는데.
3: 전부 합쳐져서 거대한 공룡이 됐어!
1: 구조영! 너무 어지러워.
0: 디노, 친구들 구한다. 당장.
3: 디노! 우리가 도와줄게!
4: 우리도 왔어!
0: 다이노 윙스!
3: 일단 물 밖으로 끌어내자! 그럼 스타코어의 영향에서 벗어날 거야!
5: 리코! 초강력 물 액션!
3: 소용돌이 회전 액션! 대고! 등판 방패 액션! 그라키! 다이노 로프 액션!
0: 준비됐지? 가자!
3: 좋았어!
0: 좋아! 끌어올려!

0: 너무 위험해. 어서 바닥에 내려놔.
1: 안 돼. 내 꿈을 이뤄줄 유일한 수단일지도 모른다고.
0: 네 꿈이라고?
1: 싫어. 포기 못해. 난 이게 필요해. 이걸로 이스타 코어로.
2: 너무 누구셔.
1: 내가 날고 있잖아. 내 꿈이.

이제 나도 날 수 있어. 어디든 갈 수 있다고. 호기, 이제 나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슈퍼윙스 히어로가 될 수 있어. 너처럼 말이야.

0: 아, 불이 났어요.
1: 그랬대.
2: 무슨 소리지?
0: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끌어왔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2: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0: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2: 어디로 가야 하지?
1: 어? 저기야!
0: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1: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2: 안 돼!
0: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2: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0: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1: 도와주세요!
0: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0: 친구들 안녕. 번개맨이야. 쥐아본부의 조그마왕이 암흑보석을 손에 넣었어.
1: 이 신비의 암흑보석을 검에 끼우기만 하면 슈퍼 크다마왕으로 변신해 우주를 정복할 수 있을 겁니다.
2: 당장 진행시키지.
0: 암흑보석검이 완성되면 온 우주가 위험해져.

0: 그런데 암흑 보석이 우주 밖으로 날아간 거야. 도대체 암흑 보석은 어디로 간 걸까? 번개 대장님, 무슨 일입니까?
1: 번개맨, 지구에서 암흑 보석의 에너지가 관측됐다.
0: 암흑 보석이요?
1: 그래, 네가 지구에 남아 찾아보는 게 좋겠다. 보석의 악당순에 들어가면 아주 위험해지고.
0: 걱정 마십시오. 제가 암흑 보석을 찾겠습니다.
2: 사랑아, 실내화 잊지 말고 잘 챙겨.
3: 네. 이걸 어디에 달지? 실내화 꾸미기. 아빠, 나 가.
0: 이화, 암흑 보석이 반짝이면 생기는니.
2: 야, 우리 사랑이 번개 유치원 다닌 지 벌써 일주일째네. 이제 친한 친구 좀 생겼어?
3: 친한 친구?
4: 생겼지, 그럼. 당연.
2: 오, 진짜? 사랑아, 그러면 친구도 집에 데려와서 놀고 그래. 친구 이름이 뭐야?
4: 친구?
2: 어.
3: 누구 이름 되지?
4: 좋겠다. 아빠나 갈게.
2: 오, 그래, 사랑아. 너 사랑 화이팅!
4: 하늘아!
5: 사랑아!
4: 안녕?
5: 응?
4: 하늘아, 이리 와봐. 할 얘기 있어.
5: 어? 할 얘기? 뭔데?
4: 글쎄, 와봐. 너한테만 비밀 얘기야. 하늘아, 오늘 유치원 끝나고 우리 집 가서 놀자. 어때?
5: 오늘? 나 지구가 북극곰 지키기 행사 같이 가자는데 다음에 가면 안 돼?
4: 야, 북극곰은 다음에 지켜. 오늘은 우리 집 가서 노는 거다. 알았지?
6: 자, 친구들 안녕.
7: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6: 친구들 안녕? 잠깐만, 지구 표정이 오늘 무슨 일 있어?
5: 아, 그게 아니고요.
4: 하늘아, 와봐. 보여줄 거 있어.

0: 모르지는 알지. 여기가 지구라는 걸?
1: 나 모르지는 모르지. 암흑보석이 어디 있는지.
0: 아, 반짝거리는 걸 찾아야지.
1: 아, 아주 아주 반짝거리는 거.
2: 우리 이따 점심이나 먹고 할까?

0: 암흑보석이다.
1: 잡아.
2: 자, 여러분, 오늘은 협동 수업입니다. 이름하여 둘이서
3: 한 그림 빠밤.
2: 자, 둘이서 한 팀이 돼서 이렇게 그림을 따로 그린 후에 짠짠 합치면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는 거예요.
4: 근데 어떤 그림 그려요?
3: 친구와 함께 가고 싶은 곳을 그려보는 건 어때?
5: 선생님, 우리 한팀 할래요.
2: 어? 그래? 그럼 사랑이랑 하늘이랑?
5: 야, 노사랑, 네 맘대로 팀 정하는 게 어딨냐? 하늘이 생각도 물어봐야지.
4: 알았어, 물어보면 되잖아.
5: 너 나랑 한팀 하는 거 싫어? 좋아? 신념 말해.
4: 아, 싫냐고.

0: 그건 아닌데.
1: 그 봐, 좋다잖아. 괜히 그래.
2: 아, 그러면은?
1: 선생님, 전 태평이랑 같이 할래요. 어때? 좋은 생각.
3: 와, 그러면은 지구랑 선생님이랑 같이 한 팀 하면 되겠다.
4: 그렇지?
3: 지구도 좋지? 아, 좋잖아.
5: 네, 좋아요.
2: 좋아요. 자, 그러면 시작.
3: 자, 시작해볼까? 오, 잘하는데? 이게 뭐야?
2: 완성됐나요?
6: 네, 네, 선생님!
1: 저희는 북극에 가고 싶어요. 동물은 제가 그렸어요. 사람은 제가 그렸어요. 이건 처, 이건 사랑이, 이건 나 맞지?
0: 맞아, 이건 지구예요.
1: 뭐야, 나랑 그린 그림에 웬 지구?
7: 근데 지구는 왜 울고 있어?
0: 지난번에 북극곰 다큐멘터리 보고 울었거든.
8: 1년에 137일 굶는데
0: 빙하가 녹아서.
1: 그래서 오늘 하늘이랑 북극곰 지키기 행사 가기로 했어요.
2: 어머나 세상에, 우리 친구들 너무 멋있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9: 둘이 엄청 끈끈하네. 나는 누구랑 친구하지?
0: 야, 너 나를 왜 이렇게 못생기게 그렸어? 원래 울면 못생겨지잖아.
7: 참, 사랑이가 오늘 놀러오라는데.
0: 하늘아, 그러면 북극곰은 누가 지켜?
7: 근데 사랑이가...
0: 야, 너 오늘 사랑이랑 계속 붙어다니더라? 나 속상했어. 비닐봉지 먹은 바다거북처럼. 여기가 답답했다고.
3: 맞아. 나 같아도 속상했겠다.
0: 어, 한분기 쌤.
3: 근데 선생님은 사랑이도 이해가 된다. 너희들은 3월부터 만나서 친해졌지만 사랑이는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러니 얼마나 낯설겠어. 그래서 단짝이 필요했던 거야.
0: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단짝이 딱 한 명일 필요는 없잖아요. 다 같이 놀면 되는데.
1: 맞아, 그럼 되는데.
3: 오호호, 어떻게 나랑 똑같은 생각을 했지? 텔레파시가 통했습니다.
1: 통했습니다.
0: 다들 뭐가 저렇게 신나? 난 너무 속상한데. 다 미워.

0: 지구인이 이렇게 강한지 난 몰랐지.
1: 이제는 알지. 아무개노치야.
0: 응?
1: 저쪽이야.
2: 여기 있었구나. 선생님이랑 이야기 좀 할까?
1: 싫어요. 가세요.
2: 그러지 말고.
1: 다 싫다니까요.
3: 번개 유치원? 이런 곳에 암흑 보석이 있다고?
0: 여기? 잠깐만. 알지? 내가 찾았지.
3: 이번엔 진짜 확실하지?
0: 확실한진 나도 모르지. 와, 가자.
3: 같이 가.
0: 밧줄 빔.
4: 이게 뭐야?
5: 깜짝 놀라 지구인?
3: 겁도 없이 그 귀한 걸로 브로치를 만들어?
6: 당장 내 놔!
4: 안 돼! 멈춰! 내가 10년 묵힌 지식 팔아서 산 거야! 절대 멈춰!
2: 사람아, 위험하니까

0: 들어가 있어.
1: 가까이서 보니까 목보석이 아닌 것 같아.
2: 확실한 건 나도 몰랐지.
1: 그러면서 꽁꽁 묶어두면 어떡해.
2: 어떡하지.
3: 니들 이거 빨리 못 풀어. 나 화나면 아주 무서운 사람인데.
0: 제가 풀어드리죠. 자, 관계,

0: 경계맨! 저 사람들이 폐문장님 브루트를 뺏으려고 했어요.
1: 니들 누구야? 왜 브루트를 뺏으려는 거지?
2: 그건 비밀이지. 가더라.
3: 경계 쉐드!
1: 경계 컬러! 괜찮니? 다친 데가 없어?
0: 네!
1: 사이다.
0: 더 악당들!
4: 어? 경계맨 뒤에!
3: 공포의 똥폭탄! 취합!
0: 어! 안 돼! 아! 넘어들어!
5: 뭐지? 내가 생각한 대로 됐어.
1: 너희들!
6: 안되겠다! 도망가자!
0: 저 악당들! 제 쪽이나 맞으라!
2: 이것도 뭐야?
5: 이번에도 생각대로 됐잖아!
1: 저 녀석들 암흑보석을 찾는 건가?
7: 사랑아, 오늘 너네 집 놀러 가는 거
8: 아니야. 너네 북극곰인지 펭귄인지 살리러 간다며.
7: 얼른 가. 북극곰한텐 미안하지만 나 오늘은 너네 집 놀러 가고 싶은데 우리 같이 놀러 가도 돼?
8: 같이?
2: 둘이?
7: 되지, 당연히 되지. 빨리 가자. 그래, 오래 놀지. 같이 가.
1: 사랑아, 실내 와.
7: 아, 맞다.
8: 번개쌤.
1: 응?
8: 아까 짜증내서 죄송했어요.
1: 아까 뭐?
8: 아까 번개맨한테 못 보셨죠? 완전 멋졌는데.
9: 오늘이 무슨 날?
8: 필요없고 1등은 내거야.
5: 그러면 내가 마법사가 된게 이 보석 때문이라고?
8: 이번에도 보석에게 소원해?
10: 상한 음식을 먹은 조니. 저런,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1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배탈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2번,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 1번. 음식을 먹기 전에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10: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11: 로봇카 플리랑 꼭꼭 약속!

0: 괜찮아. 네모 블럭이 딱 받치고 있어서 안쓰러져.
1: 아, 우리 이제 한글 주사위 놀이 하자.
0: 좋아.
1: 오다! 1, 2, 3, 4, 5. 미음이야!
2: 네모난 주사위를 굴려서 네모난 미음이 나왔네.
1: 그러네. 미,
2: 이번엔
1: 얍! 오, 또 오다!
0: 1, 2, 3, 4, 5 오다, 우!
1: 미음이랑 우랑 합치면 모! 모음이 할 때 모 글자야! 모! 모!
3: 천지대장님! 둘 중에 뭐 하실래요?
4: 난 이게 좋겠군. 어?
3: 대장님이 동그라미, 내가 네모! 자, 그럼 이 핀으로... 그런데 동그라미가 더 쉬워 보이는데? 아하, 대장님 바꿔주면 안 돼요?
4: 안 돼, 내가 더 쉬운 거 할 거야.
3: 너무해. 네모를 동그라미로 바꾸고 싶다.
4: 절대 안 바꿔줄 거야. 잠깐, 네모를 동그라미로 바꾸다? 오? 그거 재밌겠는걸?
5: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을 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4: 그럼 시작해볼까? 기근, 오, 이응, 동, 기역, 으, 리을, 글, 동글동글.
5: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0: 이럴 수가!
1: 대왕별님!
0: 또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한글 용사 아이야, 오늘도 반드시 한글을 지켜주세요.
1: 네. 예.
0: 오늘 파괴된 글자는 니은과 미음이 들어간 글자. 어서 가서 글자를 찾으세요.
2: 이번엔 나지?
3: 어? 주사위가 왜 굴러가지?
2: 어? 아, 블록탑이 왜 무너진 거야? 네모난 블록이 다 어디 갔지? 아, 이상하네.
4: 뭐마! 이것 봐! 주사위가 동그랗게 변했어!

0: 있어. 뭐? 응?
1: 자마 모마, 무슨 일이야?
0: 네모난 블록이 다 사라졌어요. 네모난 주사위도 이렇게 동그래지고요.
1: 이게 주사위라고? 공 아니야?
0: 응? 우리 아까 뭐라고 써놨는데? 오로 변했어!
2: 네모난 블록이 사라지고
1: 네모난 주사위는 공처럼 변하고
3: 네모난 미음이 이응으로? 잠깐, 오늘 파괴된 글자 미음과 미음이 들어가잖아. 혹시
4: 네모?
1: 저것 봐, 네모난 TV도 동그랗게 변했어. 오오오, 굴러간다.
3: 이럴 수가. 천지가 네모 글자에 동글동글 마법을 건 게 틀림없어.
2: 세상에 있는 모든 네모가 동그랗게 변하게 될 거야.
0: 아이여, 그 전에 어서 네모 글자를 찾아요.
1: 그래, 서두르자.
0: 자음, 모음, 변신!
3: 어서 글자를 찾아보자.
0: 네, 네 아이야.
5: 어? 저기 니엠니엠이 있어요.
0: 아, 저건 나무야.
1: 먼저 네모 모양을 찾아야 할 것 같아.
0: 네모 모양이라면 세모 모양 나무, 세모 모양 바위.
5: 동글동글한 바위는 있는데 네모난 모양을 못 찾겠어.
6: 그건 천지대장님이 네모 모양을 다 동글동글한 공처럼 바꿨기 때문이지.
7: 천지? 동글동글한 건 잘 구르기 마련. 대굴대굴 바위가 대굴대굴 구르다.
2: 오오오오오오. 자마 모마, 어서 피해!
0: 네!
1: 어서 막자!

0: 용망치로 지진 파!
1: 부메랑! 야! 하! 하!
0: 태극봉! 초! 강력! 회오리!
2: 어디로 갔지?
0: 네모를 찾을 수가 없어.
3: 네모를 어디서 찾지? 아,
4: 없어요. 어? 저기 봐요. 세모 두 개가 꼭 네모 같아요.
5: 응? 응? 아, 그래 맞아. 세모 두 개를 합치면 네모가 될 수 있어.
0: 오, 똑똑한걸. 자마 모마, 마법진을 부탁해.
6: 네!
7: 마법진! 모은 마법진!
0: 히읗, 아, 비읍, 합! 치읒, 이, 치!
5: 비긋, 아, 다!
0: 합시다! 합시다. 세모 두 개를 합치다!
3: 우와, 네모가 됐어!
2: 세모 두 개를 합쳐 네모를 만들다니
8: 대단하구나 아이야.
5: 어서 글자를 찾자.

0: 애들 쓰려면 우리 둘이 힘을 합쳐야 해. 좋아. 욕망치
1: 자극봉
0: 합체. 어와?
2: 네가 맞나?
0: 에? 오는 내가 쓸게. 헛! 치엇! 뿅망치로 오!
3: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4: 네. 이음이 애를 만나? 네. 이음이 오를 만나? 오! 네!
5: 파괴된 한글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0: TV도 다시 네모로,
1: 지사위도 네모,
2: 이응도 다시 미음이 됐어.
3: 블록도 다시 네모 모양이 됐어.
4: 이렇게 놓으면
5: 블록 탑 완성! 와!
6: 우와! 탑을 아주 멋지게 쌓았네, 이거. 오! 오! 어? 아이고. 어떡하지? 자, 엄마, 모모마, 네모 블록을 밑에 쌓아야 더 튼튼한 거야. 알았지? 할아버지랑 더 튼튼하고 엄청 멋지고 더 큰 성을 쌓아볼까?
5: 와, 좋아요.
6: 좋았어. 자, 네모 블록을 밑으로 쌓아보자. 네모, 네모, 네모,
7: 더
6: 네모, 네모. 다음에 동그라미 이렇게 한글 과자로 무슨 글자를 만들까?
5: 네모!
6: 네모!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아, 형, 빨리 와.
1: 알았어. 오늘은 뭐 할까? 어? 세계 3대 시민혁명?
0: 형아, 우리 오늘 이거 해보자.
1: 좋아.
2: 힘에는 힘! 우리도 무기를 듭시다!
3: 합시다!
2: 듭시다!
4: 시간을 달리는 세계 3대 시민혁명 이야기. 1789년.

0: 여기가 어디지? 너희들은 누구야?
1: 안녕하세요. 전 기리기리 염기리고요.
2: 저는 환희환희 승환이에요. 네, 시간을 날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오신 걸 환영합니다.
1: 시간? 네, 이 게임을 하면요 원래 시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2: 자, 그럼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3: 네, 도전!
2: 그럼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0: 많이 나와라.
1: 야, 이거, 야, 신기하다.
0: 신기하다.
1: 이거 저절로 움직이네.
2: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4: 맞습니다. 식민지의 사람이라 해도 인간입니다. 인권을 탄압해서는 안 됩니다.
3: 맞소!
2: 영국의 청교도 혁명과 명예혁명, 이 두 번의 시민혁명은 미국의 어떤 혁명에 영향을 주게 될까요?
0: 어? 미국에서도 혁명이 일어나요?
5: 너희들 영국 시민혁명은 알아?
3: 네.
0: 그 두 번 일어났잖아요.
1: 이 똑똑한 친구들이네. 저때 당시 영국 왕이
6: 권력을 마구 휘두르면서 나라를 다스렸거든.
7: 나 화 많이 났어. 진짜 화났다.
6: 니들 그거 알아야 돼. 거기다 의회까지 무시하니까 참다 못한 의원들이 들고 일어나 내란이 일어났는데 청교도가 많았던 의회파가 이기면서 왕을 처형한 청교도 혁명이 일어났고
7: 이제 왕은 없다!
6: 평민 출신의 크로멜이 호국경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기도 했어. 그러자 많은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지.
0: 아, 그래도 왕인데 처형까지 하는 건 심하지 않아요?
8: 아니, 그렇기는 한데 왕이 잘못했잖아요.
9: 맞아요. 왕이라도 잘못을 저질렀으면 쫓아내야죠.
6: 이렇게 왕권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 하지만
7: 모두 다 그러네!
6: 크로멜이 독재를 심하게 하자 영국은 다시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정시대로 돌아갔지. 그런데
7: 의회가 뭐? 나 왕이야. 왕인데 법이 무슨 상관이야.
6: 왕이 또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자 큰 전쟁 없이 왕을 바꾸는 명예혁명이 일어난 거야. 이렇게 영국은 두 차례의 시민혁명을 거치는 동안 사람들은 인간의 권리에 관한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됐고
7: 인권, 자연의 이치상 인간은 모두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인권은 누구도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10: 그래서 왕이라도 우리의 인권을 침해하면 쫓아낼 수 있는 거죠?
7: 맞습니다. 나라는 왕의 권한을 지키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지키려고 있는 것입니다.
10: 맞습니다. 맞습니다.
6: 합리적이지 않은 낡은 제도와 관습을 비판하고 바꿔나가자는 사상인 계몽 사상이 퍼져나갔어. 그러던 1764년 영국이 프랑스와 7년간이나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했어. 이 전쟁에서 영국이 이겼지만 전쟁 때문에 나라의 돈이 부족해졌고
1: 근데 이 전쟁을 하도 많이 해서 나라의 돈이 하나도 없네.
11: 빚도 좀 있습니다.
1: 그러니까 그게 큰 문제지.
6: 식민지 사람들에게 세금을 왕창 내라고 하는 건 어떨까요?
1: 오, 좋아. 그래. 세금을 왕창 물려. 맞아. 그래.
6: 영국은 북아메리카에 건설한 영국의 식민지 미국에서 세금을 무리하게 거두려고 했어.

0: 있어. 하지만 영국에서 온 많은 미국 사람들은 영국의 시민혁명과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1: 식민지 대표 없이 정한 세금 웬 말이냐 웬 말이냐
2: 웬 말이냐 웬 말이냐
0: 부당한 영국의 세금 정책에 분노했고
1: 행동으로 보여줍시다.
2: 보여줍시다.
0: 영국 왕에게 저항하기로 했지.
1: 이 훔쳐먹으라고.
3: 그럴 순 없지. 싹 다 버려.
0: 그러자 영국은 군대를 앞세워 미국을 탄압하고 무역까지 못하게 한 거야. 거기다 미국의 민병대와 영국군의 전투가 벌어지면서 독립전쟁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때 미국 식민지 대표들은 회의를 열고
4: 우리도 이제 우리의 당당한 권리를 찾고 우리를 억압하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합시다.
5: 맞습니다. 식민지의 사람이라 해도 인간입니다. 왕이든 정부든 우리의 권리를 침해하고 인권을 탄압해서는 안 됩니다.
6: 맞소!
7: 그래도 왕이 있어야 우리를 지켜주죠.
8: 허허, 왕은 무슨! 영국이 잘못했을 때 왕이 두 번이나 바뀌었잖소. 우리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합시다.
9: 그렇습니다. 독립합니다.
0: 이렇게 영국의 시민혁명과 계몽사상을 통해 자유와 평등사상을 알고 있던 미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로 하고 독립을 선언했어. 그리고 6년간 영국과 전쟁을 벌인 끝에 승리해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는 미국 독립혁명이 일어났던 거야.
10: 아, 정답! 영국의 시민혁명이 영향을 주는 미국의 혁명은?
11: 미국 독립혁명!
10: 네, 정답입니다. 두 번이나 왕을 바꿨던 영국의 시민혁명과 계몽사상을 통해 인권과 자유에 대한 사상이 퍼지게 됐고 이런 사상은 미국의 독립혁명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독 들어가 볼까요? 다음 문제를 풀려면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12: 이번엔 제가
13: 화이팅!
10: 자,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14: 영국이랑 미국 봤잖소. 우리 권리 우리가 찾아옵시다.
15: 얼쑤.
10: 영국 시민혁명의 영향을 받아 미국의 독립혁명이 일어났는데요. 이 두 혁명은 프랑스의 어떤 사건에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16: 응? 프랑스에서 사건이 일어나요?
17: 응, 아주 큰 사건. 미국이 독립하고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았다는 소식을 들은 유럽 사람들은 아주 큰 충격을 받았지.
18: 얼마나 놀랐겠어. 왕을 바꾸는 게 아니라 왕을 아예 없애고 선거까지 해서 대통령을 뽑았잖아. 그런데
0: 프랑스가 영국과의 전쟁을 끝낸 지 얼마 안 돼서 미국의 독립전쟁을 지원한다고 돈을 막 쓰는 바람에 왕실의 돈이 매우 부족해졌던 거야. 그러자!
19: 예? 세금을 내라니요, 폐하!
20: 그런 법은 없습니다.
19: 세금은 시민들이 내는 거죠.
0: 귀족들이 반발하니까 프랑스 왕은 시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성직자, 귀족, 시민 대표들이 참석하는 상부회를 소집했지. 그런데 성직자와 귀족들보다 두 배나 많이 참석한 시민 대표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바람에 시민 대표들이 크게 분노를 했던 거야.
20: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이 참석했고 세금도 우리 시민들이 다 내는데 왜 얼마 안 되는 귀족과 성직자들의 뜻대로 나라가 움직여야 합니까?
19: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금을 내는 우리 시민들의 뜻대로 해야지.
20: 우리 이제 참지 말고 싸워 이깁시다. 영국이랑 미국 봤잖소. 우리 권리 우리가 찾아옵시다.
15: 옳소.
20: 그래요.
15: 옳소.
20: 이 기회에 귀족과 성직자들도 세금을 내게 하고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헌법을 바꿉시다!
19: 바꿉시다!
0: 그랬지. 영국의 시민혁명과 미국의 독립혁명을 지켜본 프랑스 시민들도 왕과 정부의 저항에 권리를 찾기로 했고 시민들이 따로 국민의회를 만들고 헌법을 고쳐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어. 그러자

0: 왕을 파리로 데려옵시다. 우리들이 앞장서서 베르사유로 가자고요.
1: 참다 못한 여성들이 앞장을 서서 프랑스 왕이 있는 베르사유 궁전까지 가서 시위를 하자 프랑스 왕은 항복을 하고 파리로 끌려왔고 이렇게 해서 프랑스 시민혁명은 성공을 하게 됐어.
2: 이제 프랑스는 왕이 아닌 시민의 나라입니다.
1: 이때 프랑스 시민들이 발표한 인권선언은 자유와 평등,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한 미국의 독립선언과 내용이 비슷했어.
2: 우리도 영국이랑 미국처럼 해냈다!
0: 이제 프랑스는 시민들이 주인이 되는 나라네!
3: 맞아, 맞아! 프랑스 만세!
1: 이렇게 영국 시민혁명과 미국의 독립혁명은 프랑스 시민혁명에 큰 영향을 주게 돼.
4: 와, 정답!
5: 영국의 시민혁명과 미국의 독립혁명에 영향을 받은 프랑스의 사건은
4: 프랑스 시민혁명!
5: 네, 정답입니다! 세계 3대 시민혁명과 계몽사상을 통해 시민의 권리가 중요하다는 인권의식과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평등사상이 확립되는데요. 특히 프랑스 혁명 이후 왕정국가가 많았던 유럽 대륙은 큰 변화를 맞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예!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야!
0: 문 열었어.
2: 잘 들었어.
0: 얘들아, 안녕.
2: 안녕하세요.
5: 네, 오늘도 재밌었나요?
2: 네, 완전 최고!
5: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할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쭉쭉.
0: 애들아, 얼른 떡볶이 먹게 내려와.
2: 떡볶이 내 거야, 내 거.
3: 아이, 형아, 같이 가.
2: 아이, 같이 가, 형아.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띄용띄용 화재 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들어갈까?
1: 어? 오?
0: 무굴 제국과 인도양 무역? 무굴 제국 이야기네. 오늘은 이거 하자. 그래!
2: 생각 좀 해보겠노라.
3: 제발 면직물을 우리 영국이 독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4: 시간을 달리는 무굴 제국과 인도양 무역 이야기. 1687년
5: 저 폐하께서 오라고 하십니다.
6: 폐하께서?
5: 예.
6: 어서 갑시다.
5: 가시죠.

0: 여기 어디지? 어?
1: 안녕하세요. 전 기리기리 연기리고요.
2: 저는 환희환희 승환이에요.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오신 걸 환영합니다.
1: 시간? 네, 이 게임을 하면요 원래 시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2: 그래? 자, 그럼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1: 네, 도전!
2: 그럼 추사위를 던져 주세요.
1: 떨린다. 우와!
0: 야, 야, 이게 저절로 움직여.
1: 시켜줘.
2: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3: 포르투갈에서 무역을 하자고 한다고?
4: 예, 향신료를 더 가져갈 수 있겠냐고 합니다.
3: 그렇게 해. 실크로드도 막혔는데 이때가 기회다.
2: 유럽의 대항해 시대 이후 무굴 제국은 이 무역을 통해 큰 부를 쌓게 됩니다. 이 무역은 어떤 무역일까요?
0: 무역이요?
5: 일단 이 얘기를 알려면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 인도의 무굴 제국이 세워지기 전에
2: 신이 원하신다.
5: 가톨릭 세력인 유럽이랑 이슬람 국가가 200년 동안이나 십자군 전쟁을 벌였거든.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유럽에는
6: 후추 안 뿌린 고기는 안 먹어, 안 먹어. 냄새 난다고.
7: 그놈의 후추 타령. 후추 값이 얼마나 비싼지 알아요? 여보.
5: 십자군 전쟁 때 이슬람 문화를 통해 접하게 된 후추와 향신료들이 유럽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었어. 이 후추와 향신료들을 인도와 동남아시아에서 들여오고 있었는데, 1453년 유럽에서 동양으로 가는 길목 콘스탄티노플을 이슬람 세력인 오스만 제국이 차지하면서 그만 실크로드의 무역길이 끊어지고 말았던 거야. 그래서 후추와 향신료 가격이 금값만큼 비싸졌지. 그러자
1: 차라리 동방으로 가는 바닷길을 찾아라. 그럼 우리나라는 부자가 될 거야.
8: 만약에 이 바닷길이 맞다면 우리나라가 부자가 된다, 이 말이지?
1: 맞습니다.
5: 상인들은 물론 유럽의 많은 나라 왕들이 후추와 향신료를 구하기 위해 인도로 갈 바닷길을 찾게 되는데, 무굴 제국 때 포르투갈의 바스코 다가마가 인도로 가는 바닷길을 찾아 인도의 캘리컷 항구에 도착을 한 거야.
9: 이야, 듣던 대로 인도가 잘 살긴 하는구나. 아, 저기 후추랑 향신료를 사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10: 후추랑 향신료?
9: 예, 후추랑 향신료. 예.
10: 따라오시오. 저쪽에.
9: 저쪽에?
10: 네, 저쪽에.
9: 아, 예, 감사합니다.
10: 따라오시오.
9: 아, 예.
5: 이때 바스코 다가마가 향신료를 사들고 포르투갈로 돌아갔는데,
6: 뭐? 향신료를 팔아서 60배나 이익을 얻었다고?
9: 예, 다른 나라 상인들이 서로서로 서로 사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6: 오, 가만. 그럼 우리가 빨리 가서 독점을 해서 팔아야지.
5: 그랬지. 포르투갈은 인도에서 사가지고 간 향신료로 큰 이익을 얻기 시작했고, 이후 무굴 제국의 아크바르 황제도 나라가 안정이 되자 해외 무역을 적극 장려했는데,
3: 포르투갈에서 무역을 하자고 한다고?
4: 예, 향신료를 더 가져갈 수 있겠냐고 합니다.
3: 그렇게 해. 실크로드도 막혔는데 이때가 기회다. 인도양으로 오는 나라들과 적극적으로 무역을 해.
5: 이렇게 무굴 제국은 아크바르 황제 때부터 인도양을 통한 무역을

0: 적극 장려했고 유럽의 여러 나라 상인들이 무굴 제국과 무역을 하기 위해
1: 무역하자! 무굴이 대박이다!
0: 인도양을 통해 무굴 제국으로 몰려들었지. 그러자
2: 안 되겠어. 우리도 포르투갈처럼 잘 살려면 인도와의 무역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겠어. 무굴 제국 황제한테 면직물 독점권을 달라고 해봐.
3: 네.
0: 영국의 왕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에서 사신을 보내 독점 무역권을 달라고 하기도 했지.
4: 에이, 생각 좀 해보겠노라.
3: 배야, 제발 면직물을 우리 영국이 독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4: 어허, 생각 좀 해보겠다니까. 지금 우리나라 제품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널리고 널렸어요.
0: 이렇게 무굴 제국은 인도양 무역을 통해 나라의 부를 쌓으면서 영토를 넓혀가며 점점 부강해져가고 있었어.
5: 아, 정답!
6: 유럽의 대항해 시대 이후 무굴 제국이 큰 부를 쌓게 되는 무역은
5: 인도양 무역!
6: 네, 정답입니다. 예! 인도의 면직물과 천연 염색 재료인 인디고 그리고 화약을 만드는 초석과 같은 인기 품목이 많아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인도양을 통해 인도로 몰려들면서 무굴 제국은 엄청난 부를 쌓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네, 다음 문제를 풀려면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0: 화이팅이다이.
6: 자,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0: 뭐니 뭐니 해도 최고의 종교는 이슬람교지. 너희들 그 힌두교 말고 이슬람교 믿어.
5: 네?
6: 무굴 제국은 아우랑제부 황제 때 어떤 정책을 펼치면서 국력이 쇠퇴하게 될까요?
7: 정책이요?
8: 무굴 제국이 인도양 무역을 하면서 부를 쌓았다고 했잖아.
7: 네. 네.
0: 나라가 잘 살게 되면서 무기도 사고 그러면서 영토도 엄청 넓혔어. 특히 아우랑제부 황제는 돌격하라! 인도 남부의 여러 힌두교 왕국들을 제압해서 인도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영토를 엄청 크게 넓혔어. 그런데 아우랑제부 황제는 독실한 이슬람교 신자였는데 앞으로 우리 무굴 제국은 이슬람교 안 믿으면 관리고 뭐고 아무것도 안 시켜줄 거야. 알아들었어?
5: 네.
0: 이제 내가 무굴 제국을 이슬람 국가로 완성시키겠다. 힌두 사원도 다 없애! 아우랑제부 황제는 선대 황제들과는 다르게 이슬람교가 최고라며 이슬람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탄압하기 시작했던 거야. 그리고 이슬람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거두는 인두세도 다시 부활시켰어.
4: 니네 힌두교 믿지?
9: 네, 그런데요?
4: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명이네? 여섯 명분 세금 내!
10: 아니, 지금까지 안 했는데.
3: 법이 바뀌었어. 황제께서 이슬람교를 안 믿으면 인도세를 내야 돼.
4: 갑자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반항해?
11: 누가? 한국이 아니라
0: 이때 인도 백성의 70% 이상은 이슬람교를 믿지 않았어. 그런데 아우랑제부 황제가 다시 이슬람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탄압하자
12: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우리 따로 나라를 만들어서 나갑시다. 더 이상 이슬람의 지배를 받지 맙시다.
0: 이슬람교를 믿지 않는 민족들이 여기저기서 반란을 일으킨 거야. 그러자 화가 난 아우랑제부 황제는 반란 세력들을 무력으로 진압했지만 반역자들을 모두 없애라! 반란은 줄어들지 않았고 심지어 무굴 제국에 반대하는 힌두교 영주들이 동맹을 맺어 마라타 왕국을 세우기까지 했어. 그러자

0: 없으라!
1: 아우랑제브 황제가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 전쟁을 계속하면서 나라가 어수선한 틈을 타서.
2: 오호, 무을 제국이 혼란스럽다 이거지? 그럼 이럴 때 뽑아먹을 수 있는 건 싹 다 뽑아먹어야겠구만. 아니, 이참에 그냥 차지해버려?
0: 오, 좋은 생각입니다.
1: 이렇게 무불 제국의 혼란을 틈타 영국을 비롯한 서양 세력들이 인도를 야금야금 침략하기 시작했고, 결국 무불 제국은 작은 마을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국력이 매우 쇠퇴했다가 이후 1857년 멸망하고 무불 제국과 인도 전체는 영국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고 말았지.
2: 아, 정답!
3: 아우랑제브 황제 때 무굴 제국의 국력을 쇠퇴하게 만든 정책은
2: 종교 탄압!
3: 네, 정답입니다. 예! 무굴 제국은 인도양 무역으로 부를 쌓았고, 아우랑제브 황제 시절에는 가장 큰 영토를 가지게 되었지만 이슬람교만을 우대하는 차별적인 정책으로 다른 종교들을 탄압하면서 수많은 반란이 일어나 국력이 쇠퇴해 결국에는 1857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0: 문 열렸다.
4: 문 열렸다.
0: 애들 안녕.
4: 잘들 있어. 나 잊으면 안 된다, 너희들.
0: 안녕. 안녕하세요.
3: 네, 오늘 어땠나요?
5: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0: 저도요.
3: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할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쭉쭉.
6: 애들아, 삼겹살 먹게 내려와.
0: 삼겹살? 그동안 삼겹살 내가 다 먹고.
5: 아, 형아, 같이 가.
0: 야, 한번 먹고.
5: 삼겹살 같이 먹어. 같이 가.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 해보고 싶고 사교육 부담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광활한 자연을 찾아갑니다. 야생 그대로의 회색 곰을 만나보기 위해서인데요. 정말 근사해요. 아주 멋진 친구예요. 소름이 돋아요. 굉장해요.

0: 이 위대한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학자들이 현장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도 알아봅니다.
1: 곰을 위한 안면인식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요.
0: 곰을 얼굴로 구분한다고요?
1: 네. 맞아요.
0: 엄청나네요. 지구 탐사 이야기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필립 쿠스토입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는 캐나다 서부 해안에 자리한 아름다운 주입니다. 세계 최고로 꼽히는 원시 그대로의 자연 환경과 절경을 품은 해안선으로 유명하죠. 우리가 이번에 찾아온 곳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지구상에서 가장 빼어난 자연을 품은 곳 중 하나입니다. 주 전체에 걸쳐 이어지는 장엄한 산맥도 근사하지만 태평양을 따라 2만 8천 킬로미터를 달리는 수려한 풍광의 해안선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 가장 큰 도시인 밴쿠버 역시 태평양 연안에 자리해 있죠. 밴쿠버는 상업과 문화의 중심지로 이 도시와 그 주변에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460만 주민 중 약 절반이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밴쿠버에서 남서쪽으로 약 110km 거리에 위치한 밴쿠버 섬으로 가면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도인 빅토리아를 만날 수 있죠. 우리는 빅토리아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뒤 복잡한 도시를 뒤로 하고 캐나다의 대자연을 탐사하기 위한 여정에 오르기로 했습니다. 부두로 가니 소형 수상 비행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빅토리아 북서쪽으로 약 240km를 날아 그랜데일만의 여장을 풀기로 했죠. 그 부근이 회색곰을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 들었기 때문입니다. 창 너머로 끝없이 펼쳐지는 숲과 강을 보고 있자니 이곳의 자연이 얼마나 생생한지 실감할 수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목적지는 지금껏 가본 그 어디와도 달랐습니다. 건물 전체가 물에 둥둥 떠 있네요. 솔직히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숙소에는 처음 와보거든요.
2: 네, 멋지죠? 육지와 연결돼 있지 않아서 육지로 가려면 배를 타야 합니다.
0: 모든 걸 다 배로 들여오고 배로 내보내고 해야겠군요.
2: 네, 맞습니다. 물품이건 사람이건 배나 비행기를 통해 오가게 돼 있죠.
0: 딕슨 코치워스는 이 수상 숙소에서 부 매니저이자 가이드로 일하고 있죠. 이곳 수상 숙소 단지는 생태 관광에 좋은 예로 불립니다. 이곳에 이런 시설을 세운 이유가 주변의 자연을 보호하고 이를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다른 이들과 나누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2: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선 곰 사냥이 합법입니다. 우리는 주정부에 맞서서 오락이 목적인 곰 사냥을 금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주정부 측에선 곰 사냥 허가권을 판매해서 얻는 수익금 중에 일정 금액을 우리한테 주고 있으니까 그걸 곰 보존 프로그램에 쓰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주에서 보존금으로 내놓는 건 한 건당 겨우 $25뿐이거든요.
0: 아니, 잠깐만요. 한 건당 $25를 내놓는다고요?
2: 네, 맞아요.
0: 진짜 너무하네요.
2: 그러게요. 그런데 우리 수상 숙소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곰 관찰 허가권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25에 곰 관찰 허가권을 판매한 다음에 우리가 그 돈을 모아서 정부에 보낼 테니까 사냥 허가권을 통해서 얻는 보존금을 그걸로 대체하자고요.
0: 그렇게 얻는 보존금이 사냥 허가권에서 나오는 금액보다 크겠네요.
2: 어떤 사냥 허가권보다 훨씬 더 많은 보존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주변의 동물들에게 최대한 해를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여긴 그들의 영역이에요. 여기서 돌아다니고 사냥도 하고 또 새끼도 낳아 기르죠. 우린 뒤로 물러나서 관찰만 하는 게 옳아요.
0: 곧이어 드디어 회색 곰을 찾아 나섭니다.
3: 저쪽에 뭔가 보이네요.
0: 마침내 근사한 회색 곰을 마주하는 순간 제 뒤로 어린 암컷 회색곰이 물가를 따라 사냥을 하는 모습이에요. 자, 탐사를 계속해볼까요? 우리가 먼 길을 날아 이곳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까지 온 이유는 단 하나죠. 야생에서 먹이를 사냥하는 곰을 보기 위해서인데요. 분명 멋진 탐사가 될 겁니다. 어제 오후에 도착한 우리는 초조한 마음으로 곰 관찰을 나갈 시간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숙소 매니저인 브라이언 콜린을 따라 드디어 출발했죠.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에 서식하는 회색곰은 대략 15,000마리. 북미 전체의 개체 중 약 4분의 1에 해당되는 숫자인데요. 우리가 지금 찾아온 그랜데일 마을은 이 지역에서도 회색곰의 밀도가 가장 높은 곳 중 하나로 꼽힙니다.
3: 저쪽에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좋아요.
0: 그래서인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제 뒤로 어린 암컷 회색곰이 물가를 따라 사냥을 하는 모습이에요. 돌을 뒤집고 있어요. 아니, 큰 바위요. 돌을 뒤집어서 밑에 숨은 작은 물고기며 홍합 같은 간식을 찾고 있는데요. 소름이 돋아요. 굉장해요. 곰과의 거리는 채 10m가 안 됐죠. 이 정도로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건 브라이언이 노련한 베테랑 가이드이기 때문입니다.
3: 착하지.
0: 우리가 옆에서 관찰하는 동안 브라이언은 차분한 목소리로 해를 끼칠 의도가 없다고 곰을 안심시켰습니다.
3: 괜찮아.
0: 그리고 혹시라도 곰이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지 않는지 잠시라도 눈을 떼지 않고 지켜봤죠.
3: 곰은 몸짓이나 자세나 뭐 그런 걸로 끊임없이 자신의 기분을 표현합니다. 만약 곰의 행동이 바뀌면 우리도 그에 맞춰서 움직이면 돼요.
0: 회색 곰을 바로 눈앞에서 보고 있다니 진짜 믿기질 않아요. 암컷이 가버리자 곧바로 두 마리가 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3: 저건 수컷이에요.
0: 덩치가 엄청나네요.
3: 네, 큰 편이죠.
0: 와, 저 머리 크기 좀 보세요. 맙소사.
3: 뒤쪽으로 한 마리가 더 있어요.
0: 회색곰 세 마리가 지금 약 100m 거리 안에 함께 있는 거잖아요. 축구장보다 작은 면적인데 회색곰이 세 마리나 있다니 굉장해요. 회색곰이 글렌데일 만으로 모여드는 이유는 먹이가 풍부하기 때문이죠. 썰물이 빠지면 돌 밑에 숨은 홍합이며 따개비, 작은 물고기 따위를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밀물이 들어오면 사초 등의 식물을 찾아다니죠.
3: 얼마나 열심히 먹이를 찾는지 모릅니다. 정말 쉬지 않고 먹는다니까요.
0: 곰들이 안전한 거리로 물러서자 잠시 물가에 배를 대고 거기서 뭘 하고 있었는지 올라가 봤는데요. 먹이를 찾느라 파헤쳐 놓은 건가요?
3: 네, 구근도 캐먹고 그리고 애벌레나 곤충 같은 걸 잡아먹기도 합니다. 마치 경운기가 지나간 자리 같지 않아요?
0: 네.
3: 어깨 근육이 엄청나게 크고 강하기 때문에 이런 활동이 가능하죠.
0: 곰이 먹이를 찾으며 밭을 갈듯 흙을 뒤집어 놓으면 식물이 자라기에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먹이를 먹으면서 흙을 갈아엎어줘서 어린 풀이나 야생화 같은 식물이 자리를 잡고 더 잘 자라게 되는 거군요.
3: 가을이 끝나갈 무렵이면 사방에 이런 흔적이 남게 되죠.
0: 이는 지구의 생명체끼리 서로 얼마나 깊이 얽혀있는지를 보여주는 작지만 매우 중요한 예죠. 곧이어 회색곰 탐사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한데 저기 어미하고 새끼 두 마리가 더 나타난 거 있죠. 그런데 이들 회색곰의 미래가 불투명해진 이유는 뭘까요?
1: 10년 전에는 이 강으로 연어가 100만 마리 이상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겨우 5천 마리가 돌아온 게 다예요.
0: 회색곰 탐사는 계속됩니다. 지금 가이드 브라이언과 함께 와 있는 곳은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그랜데일만. 충분히 봤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저 앞에 어미하고 새끼 두 마리가 더 나타난 거 있죠. 야생의 모습 그대로의 회색곰을 보는 건 정말이지 경이로운 경험이었습니다.

0: 있습니다. 말문이 막혀요. 마법 같아요. 그런데 브라이언의 말에 의하면 해안가에 이렇게 많은 회색 곰이 몰려있는 건 그리 좋은 조짐이 아니라는군요. 지금은 초가을이죠. 회색 곰의 한 해에 비추어 볼 때 가을은 어떤 시기인가요? 설명 좀 해주세요.
1: 이맘때는 겨울잠에 들어갈 준비를 하느라 지방을 넉넉히 축적하는 시기죠.
0: 즉, 지금쯤 내륙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산란을 위해 강을 거슬러 올라오는 연어로 배를 채우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회귀하는 연어의 개체수가 충격적일 만큼 많이 줄어버린 탓에 달리 방법이 없는 곰들이 영양이 많지 않은 먹이라도 섭취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안가로 몰려 내려왔습니다.
1: 겨울잠에 들어갈 때는 아주 건강한 상태여야 하는데 연어가 모자라니까 아마 영향이 상당할 겁니다.
0: 연어가 어째서 줄어들고 있는지는 아직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연어 이동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하던 정부가 몇 년 전 갑자기 예산을 끊으면서 결국 이 문제를 풀지 못한 채로 연구가 중단되고 말았죠.
1: 우리도 혼란스러운 상태예요.
0: 이런 연구에 충분한 지원이 뒷받침되어야만 생태계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때그때 추적하지 않으면 생태계에 변화가 생겼을 때 뭐가 잘못된 건지 알아낼 수가 없고 그러면 바로 잡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연구를 이어가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일부 민간 조직이 학자들과 협업하기 시작했는데요. 멜라니 클랩헌 박사도 연구원 중 하나입니다. 빅토리아 대학교 소속의 행동 생태학자인 멜라니는 현재 생태 관광업계와 함께 일하고 있죠. 우린 멜라니를 따라 외딴 곳에 설치된 전망대로 올라갔습니다. 생태계에서 연어의 역할을 조망하기에 적합한 곳이었죠. 바로 앞에 곰이 있어요. 배가 고픈지 연어를 찾는 중인데요. 설명 좀 해주세요. 평소라면 이 무렵 전망대에서 어떤 풍경이 보여야 맞나요?
2: 지금이 연어가 거슬러 오르는 시기라서 곰들이 무리로 몰려와 얕은 물가에 자리를 잡고 연어를 사냥하느라 바빠야 하는데요. 올해는 연어가 얼마 없어서인지 곰들이 연어가 올라올 만한 길목을 찾아 헤매고 다니는 것 같아요.
0: 올해 강으로 연어가 얼마만큼이나 올라왔는지 대략적인 숫자를 알 수 있을까요?
2: 정확한 통계는 잘 모르지만 어림잡아 5천 마리 정도가 올라온 걸로 알고 있어요. 너무너무 적은 숫자죠. 10년 전만 해도 이 부근 강으로 100만 마리 이상이 올라왔었거든요.
0: 100만 마리요?
2: 네.
0: 그런데 올해는 겨우 5천 마리라고요.
2: 네, 곰으로선 무척 혼란스러울 거예요. 어떤 해에는 연어가 풍족하게 올라오고 어떤 해에는 저런... 거의 안 오고요. 연어가 많이 올라오는 풍족한 해에는 곰들이 연어를 잡아도 살점을 먹지 않아요. 머리하고 껍질하고 눈만 먹고 던져버리죠. 지방이 많은 부분만 섭취해서 빨리 살을 찌우려고요.
0: 그렇게 곰들이 버린 연어 사체는 다른 동물들에게 중요한 영양 공급원이 돼주잖아요.
2: 네. 곰은 연어 사냥을 통해서 자신도 먹고 다른 생물도 먹여 살리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연어가 적을 때면 다른 종도 똑같이 고통을 받습니다. 곰이 연어를 잡더라도 남김없이 모조리 다 먹어버리거든요. 그리고 곰은 연어를 잡으면 숲으로 가져가서 먹고 남는 건 버리기도 해요. 배설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연어의 영양분이 숲으로 퍼져요. 곰과 연어가 다른 동물뿐 아니라 숲까지 먹여 살리는 셈이죠.
0: 이 자리에 서서 곰을 지켜보는 자체가 영광인 것 같아요. 생태계에서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는 곰의 활동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건 굉장한 경험이에요. 야생동물을 관찰할 땐 존중하는 마음으로 거리를 두고 보는 게 맞죠. 오늘은 전문가까지 계시니 더욱 좋네요. 이렇게 애쓰시는 분들 덕분에 곰의 미래는 밝다고 봐도 되겠죠. 곧이어 이번엔 숲으로 들어가서 곰끼리 어떻게 소통하는지 알아봅니다.
2: 나무줄기에 자기 냄새를 묻혀놔요.
0: 그리고 곰을 하나하나 추적할 수 있게 해주는 최첨단 기술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2: 곰을 위한 안면인식 기술을 개발 중이에요.
0: 곰을 얼굴로 구분하는
2: 네.
0: 기술이요? 대단해요. 오늘은

0: 곰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글렌데일만 부근을 들락거리는 약 80마리의 곰을 일일이 추적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학자들이 최첨단 기술의 힘을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멜라니 클래펌 박사는 8년째 이 지역 회색곰을 연구하고 있죠.
1: 눌린 자국 보이시죠? 곰들이 이쪽으로 지나간 거예요.
0: 지금 곰들끼리 서로 자신의 존재를 알리거나 의사소통을 할 때 주변 나무에 남기는 일종의 표식을 찾고 있죠.
1: 호이! 호이!
0: 몇 분 간격으로 저래요. 멜라니가 크게 소리치는 이유는 곰들한테 우리 존재를 알리고 멀리 가라고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기습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 나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1: 처음엔 왜 곰들이 이런 나무를 찾아와서 왜 줄기에 몸을 문대는지가 의문이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자신의 냄새를 묻히려는 행동이었죠. 다른 곰이 왔다가 이 흔적을 보고 냄새를 묻힌 곰에 대해 여러 가지 정보를 얻어가거든요. 상대의 성별이라든가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상대가 나와 혈연적으로 얼마나 가까운지도요. 곰은 자신의 냄새를 묻힐 나무를 까다롭게 고르죠. 나무 중에서도 흔하지 않은 종을 선택해요. 이건 태평양 은빛 전나무인데요. 주변을 둘러보면 대부분 솔송나무가 많고 가문비나무가 좀 있고 그렇거든요. 이 전나무는 눈에 띄니까 이걸 고른 것 같아요. 이런 나무는 세대에서 세대에 걸쳐 계속 사용하게 되죠. 여길 보면 오래전에 발톱으로 긁어놓은 자국이 있는데요. 나무가 점점 자라면서 상처가 덮여서 이렇게 흔적만 남았어요. 이 부분만 이끼가 전혀 없는 걸 보면 지금도 쓰고 있을 거예요.
0: 거의 평생 동안 단독 생활을 하는 종에겐 서로 마주치는 일은 없더라도 이런 식으로 소통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1: 네, 맞아요. 그런데 행동 패턴을 읽는 게 쉽지가 않아요. 곰의 행동은 먹이 사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상황이 이런 소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 중이에요.
0: 곰의 행동을 관찰하기 위한 목적으로 멜라니와 동료들은 곰이 쓰는 나무만 골라서 각각 25개의 원격 카메라를 달아놓았죠. 우린 그중 하나를 확인해 최근 활동을 점검해보기로 했습니다.
1: 자, 여기 설치해둔 카메라에 혹시 곰이 찍혀있는지 어디 살펴볼까요? 한번 보자고요.
0: 선물을 푸는 기분이네요. 카메라는 열과 움직임을 감지해 작동하고 촬영된 영상은 메모리 카드에 저장되죠.
1: 메모리 카드를 꺼낼게요.
0: 그래서 태블릿만 있으면 현장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1: 곰이 찍혔네요. 보세요. 영상이 많은데 어느 걸로 볼까요? 새끼 두 마리가 딸린 어미인데요. 새끼도 냄새를 맡고 있고 어미도 맡고 있어요. 어미가 바닥 냄새를 맡는 이유는 여기에 누가 다녀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죠. 몸을 문대기 전에 누가 다녀갔는지 알아보려는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갔네요. 다른 것도 볼까요? 카메라를 이렇게 낮은 곳에 설치해두면 곰이 카메라를 향해서 걸어올 때 지금 이 영상에서 보듯 녀석의 얼굴을 캡처하기가 쉬워요. 올해 시작한 프로젝트에는 이런 작업이 꼭 필요하죠. 지금 곰을 위한 안면인식 기술을 개발 중이거든요.
0: 곰을 얼굴로 구분한다고요? 대단해요.
1: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하면 훨씬 더 높은 정확도로 각 개체를 구분할 수 있고 누가 어느 구역에서 활동하는지도 알아낼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추적도 가능해요. 우리가 직접 하는 대신 컴퓨터에게 어려운 작업을 맡기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니까요. 기대가 커요. 지금까지 곰을 연구해온 방식에 완전히 바뀔 수도 있거든요.
0: 신기술이 이렇게 유용합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번 캐나다 야생 탐사는 우리에게 상상 그 이상의 것을 보여주었죠. 정말이지 근사해요. 아주 멋진 친구예요. 우리가 관찰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곰을 만날 기회가 더 늘었으면 하는 바람이죠. 우리가 옆에 있는데도 그러거나 말거나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많은 이들이 곰이라고 하면 떠올리는 포악하고 거친 맹수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릅니다.
1: 연구를 위해서지만 곰을 볼 수 있다는 건 행운이죠. 전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해요. 잠깐 낮잠을 자고 깬 참이에요. 이제 연어를 잡는 모습을 볼 수 있겠어요. 여기서 보는 모습이 곰의 참모습이죠.
0: 얼마 전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정부는 회색곰 사냥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생태 관광을 지지하는 이들에게 이는 소중한 승리였죠. 하지만 한 걸음 전진했을 뿐 아직도 중요한 과제가 많이 남아있죠.
1: 곰을 보호하기 위해선 반드시 연어에 대한 연구가 기본적으로 병행되어야 합니다. 곰은 연어 없이 못 사니까요. 적합한 보존 방법을 찾기 전에 기본적인 시스템부터 이해해야 해요.
0: 이들 곰의 미래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 우리의 지구 전체의 미래가 온전히 우리 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겐 지구를 공유하고 있는 모든 생물과 그 보금자리인 자연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0: 산과 바다가 맞닿은 곳. 파도가 물러난 후 갯벌이 그 진가를 드러내는 이곳은 고창입니다. 초여름이면 들판에도 초록과 노랑의 파도가 일렁이죠.
1: 행복이 두 배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0: 고창의 비옥한 땅은 갖가지 먹을거리를 내어줍니다. 농부의 붉은 땀을 먹고 자란 수박이 연그러가고요. 색색의 복분자는 알알이 몸을 키워갑니다. 이토록 다채로운 고창에선 눈도 입도 즐거울 수밖에요. 자연이 주는 풍족함과 고고한 역사의 숨결이 흐르는 고창으로 떠나보시죠. 햇볕이 뜨거워지는 이맘때면 푸릇한 기운이 넘실거리는 고창, 공음면으로 발걸음이 향합니다. 고창의 옛 이름은 모양현, 보리를 뜻하는 모자에 태양을 뜻하는 양이 합쳐진 말로 보리가 잘 자라는 고장이라는 뜻이죠. 이름에 걸맞게 지금 고창은 연초록의 청보리가 한창입니다. 이 장관을 놓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드는데요. 그야말로 인산이네. 바람이 불면 보리는 고개를 숙이고 사람들은 사이길을 따라 걸으며 그 정취에 흠뻑 취하죠.
2: 풍경이 너무 아름답고 도시에서 볼 수 없는 이런 풍경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0: 눈길 돌리는 곳마다 그림이 따로 없으니 카메라를 안 들 재간이 있나요?
3: 보리밭에 누워서 장난치면서 그 뒤둥고 놀고
4: 남자애들 여자애들 모여서 불 켜놓고 보리꽃을 비벼가지고 먹고 입이 까만 거 이런 기억이 많이 나요.
5: 이거 맛있어요? 어땠던?
4: 맛도 모르고 그냥 먹어요.
0: 추운 겨울을 버틴 보리가 패기 시작하면 나달이 채 익기도 전에 건초불에 구워 먹었던 시절 기억이 떠오르나 봅니다. 이곳에선 청보리뿐만 아니라 유채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수만 송이의 노란 꽃망울은 들판을 환하게 밝힙니다. 많은 방문객들 가운데 빨간 체육복에 옛날 교복을 입은 이들.
6: 여기가 폭삭 속옷 쓰다가 제주도 촬영인 줄 알았는데 여기서 촬영했다고 해서 진짜 재밌게 본 드라마 중 하나라서 애순이 간식이 되고 싶어가지고.
0: 그러고 보니 여기도 저기도 곳곳에서 눈에 띄는 애순이와 간식이들. 이곳이 올봄 화제를 모았던 한 드라마의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더 많은 방문객이 모여들게 됐죠.
7: 둘이 이제 키스하는 장면.
0: 오메 워메 워메 난 아무것도 못 봐시오. 경치 구경도 하고 드라마도 찍어보고 그야말로 일과양득.
7: 응? 경치도 너무 좋고 축제 행사도 너무 잘 돼 있고 이렇게 대여할 수 있는 것도 너무 좋고 먹거리도 막 잘 돼 있어요. 꼭 놀러 오세요.
0: 바쁜 일상 가운데 한 번쯤 이런 여유 어떻습니까? 눈을 즐겁게 했으니 이제 입도 즐거울 차례. 보리밭 가운데 있는 이 카페에서 목 좀 축이고 가볼까요? 몰려드는 손님의 정신없는 사장님, 쌓여가는 주문에 행복한 비명이 나옵니다.
8: 이렇게 고향 돌아오시니까 어떠세요?
9: 아 잠깐만. 부모님도 계시고 부모님이 일하시던 곳에서 이렇게 또 일을 이어받아.

0: 그래서 하게 되니까 참 마음이 푸근하고 좋습니다. 라고 하고 싶었는데 요즘은 진짜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1: 이맘때면 더 정신이 없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곳에 와야만 먹을 수 있는 특별한 메뉴들 때문인데요. 자, 색깔 한번 보세요. 어떤 재료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0: 여기가 이제 보리 농장으로 세상에 많이 알려져 있고 이곳에서만 드실 수 있는 것으로는 보리 그리고 또 새싹보리가 색깔이 이쁘기 때문에
1: 새싹보리를 활용한 다양한 메뉴들 그 중에서도 쌉싸름한 맛의 새싹보리 라떼는 단연 인기라는데요. 청량한 색깔로 보는 맛까지 더해진 보리 디저트들 참지 말고 맛 좀 보시란 게요. 보리 미숫가루는 단연 합격. 새싹보리 크림이 올라간 크루아상은 어떻습니까?
2: 뭔가 마음의 고민거리들이 사라지는 그런 느낌. 자연 앞에서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 행복해. 행복이 두 배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1: 보리밭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약 30여 년 전. 고향으로 돌아온 한 농부는 이곳을 개척해 많은 사람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3: 사실 이게 그냥 내 농업이기 때문에 이걸 만들기 위해서 큰 무슨 따로 비용이 든 것도 아니고 농사 짓는 광경이 아름다워서 많은 사람들이 와주신 거죠. 그걸 뭐 따로 내가 보는 데는 얼마예요 라고 할 필요는 없었는 거죠.
1: 보리를 수확하고 나면 해바라기가 이 밭의 주인이 되고 계절이 바뀌면 코스모스가 또 메밀꽃으로 43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넓은 땅은 계절에 맞춰 옷을 바꿔 입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농장을 가꾸고 있는 진영호 씨. 우리나라 일호경관 농부로서 또 다른 꿈을 꿉니다.
3: 네, 앞으로 얼마가 될지 몰라도 이제 여기서 생을 마감을 하게 되겠죠. 또 내 후계는 계속해서 이 일을 더 발전시켜가면서 키워나가겠죠. 이게 고향이죠.
1: 고향의 푸근한 마음을 담은 들판. 계절이 선물이자 마음의 고향이 됩니다. 포창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하나 있죠.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떠올렸던 그것 바로 복분자인데요. 자, 이 복분자 밭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4: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4: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5: 복분자 밭에 채초 작업해요.
1: 매일 뽑아도 또 자라는 잡초들. 누구는 잡초와 전쟁이 한창인데 또 누구는 사진 찍기 삼매경.
6: 뒤에 계신 분은 누구예요?
7: 배짱이들.
4: 배짱이들만 데리고 나오셨어요? 어떻게 오니?
7: 아이고 어쩌다 그렇게 됐어요. 저는 마케팅을 위해서 열심히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6: 아, 마케팅?
7: 네. 소비자들한테 믿을 수 있게 열심히 사진 찍어서 올리고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1: 세월 좋게 사진 찍는 게 아니라고요. 이 모든 게 다 엄마 아버지 잘 되라는 딸의 깊은 효심 때문이랍니다. 그런데 아직 복분자 열매는 보이질 않네요.
8: 기다려 아저씨.
7: 여기 복분자 꽃 보이죠? 이렇게 보면 하얗게 핀 꽃은 아직 수정이 안 된 상태. 그리고 이거는 빨갛게 된 거는 수정이 된 상태. 이게 이제 점점 커지면서 익으면 이제 6월 초부터 따요. 6월 한 10일경부터.
1: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복분자. 통기성이 높은 황토가 많은 고창 땅은 복분자가 자라기에 안성맞춤이죠.
7: 복분자 소나무. 열매에서 소나무 향이 나는데 왜 그런지 알아?
9: 아니요.
7: 지금 복분자 꽃 피는 시기하고 소나무에 송화가루가 날리는 시기하고 똑같아. 그래가지고 그 송화가루가 복분자 꽃에 앉아서 향이 입혀지는 거야.
1: 고창에 즐비한 소나무는 서해안의 바닷바람을 타고 날아가 복분자의 풍미를 더욱더 높여주죠. 많고 많은 복분자 중에서 고창산이 으뜸으로 손꼽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자란 복분자는 단맛과 신맛

0: 엄마 최영란 씨는 고창이 인정한 식품 명인. 특히 식초에 있어선 남부럽지 않을 정도입니다.
1: 네, 이렇게 해서 한 보름 정도 놔두면 알코올 발효가 끝나요.
0: 복분자 술을 활용해 식초를 만드는 노하우를 딸 유연 씨에게 전수 중인데요.
2: 초막의 일종인데 셀룰로즈라고 해서 이게 먹어도 되는 건데 천지같이 보이기도 하는데 당분이 좀 남아있는 식초에서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 자, 복분자 식초.
3: 와, 색깔 너무 예쁘다.
2: 복분자의 색이 영롱하지.
3: 와인 같기도 하고 색깔이.
2: 피디님도 한번 맛보실래요?
0: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움직이는 제작진. 혹시 이 술맛 날까 싶어서 그런 거 아니요?
4: 식초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이 복분자 식초는 좀 과일 향 나고 저 좀 단 걸 좋아해가지고.
2: 자, 그렇다면 한 바가지 원샷.
4: 이거 얼마예요 이렇게?
2: 오늘은 공짜. 마음대로 먹어.
0: 하지만 이건 공짜로 줄 수 없다. 귀한 거 보여준다는 영란 씨.
1: 내가 보물을 소개해줄게. 맡아봐 냄새. 약 냄새 같지 않냐?
5: 오, 되게 진한 냄새가 나요.
1: 이게 한 7년 묵었어.
5: 오. 뭐야?
1: 이게 100% 복분자 발사믹인데 과즙을 50kg 짠 것을 농축했더니 10%도 안 나와. 3리터도 안 돼, 이게.
5: 제가 45kg거든요?
1: 45kg를 이만큼은 45kg 이만큼만 만들면
0: 많은 장독 안엔 영란 씨의 시간과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뒤를 잇겠다며 고향으로 내려온 딸 유연 씨.
5: 제가 되게 안타까웠던 점 중 하나가 사람들이 복분자를 다 약으로 먹거든요. 하루에 몇 번 먹어야 돼요? 밥 먹고 먹어야 돼요? 얼마나 먹어야 돼요? 이 질문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예를 들면 블루베리나 오렌지를 먹을 때 하루에 언제 먹어요? 몇 번이나 먹어야 돼요? 이런 질문 하지 않잖아요.
0: 복분자가 주로 약용으로 쓰이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유연 씨. 이 때문에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레시피를 개발 중인데요. 화려한 색깔에 신맛과 단맛이 조화를 이루는 복분자는 한식과 양식 모두를 아우른답니다.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군요. 땀 흘린 후 먹는 복분자 음식들 원기 충전해 보시죠. 화려한 색으로 눈길 먼저 잡아주고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는데 과연 그 맛은?
2: 톡톡 터지는 맛이 맛있다. 이렇게 식초면은 이렇게 신맛만 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복분자 발사믹은 신맛도 나지만 향기도 있고 좀 깊은 맛이 나는 것 같아요.
6: 맛있는 음식에는 풍류가 있어야지 않니? 이 시점에서 딱 한 곡 뽑아보자.
7: 네. 오케이.
6: 초등학생 때부터 대학 때까지 꾸준히 한 길을 걸어왔는데 지금 잠깐 멈췄거든요.
0: 대금을 전공하고 서울에서 국악 관련 일을 하던 유연 씨. 어머니를 돕기 위해 귀향을 택했지만 국악인의 꿈은 여전합니다.
5: 굉장히 설레이고 떨리고 걱정되고 그러네요.
6: 할 수 있다!
5: 모르겠다!
0: 자, 한 소절 들어볼까요?

0: 우리도 짝짝짝짝.
1: 얼굴 빨개진 것 같아 지금. 너무 오랜만이어서 너무 긴장했어요 지금.
0: 고창의 청정한 자연은 많은 것들을 길러냅니다. 어스름 해가 넘어갈 무렵 다른 마을은 하루 일이 마무리될 테지만 이맘때 성내면은 얘기가 다릅니다.
2: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세요. 수박 수확하고 있습니다. 고창하면 수박 아닙니까?
4: 이렇게 저녁 때 작업을 하세요?
3: 아, 낮에 햇빛에 수박이 뜨거운 걸 따게 되면은요. 운송 과정에서 서로 뜨거운 것이 쌓여지기 때문에 품질이 좀 저하될 소지가 많아요.

0: 나요.
1: 포창에서 수박을 재배하는 농가는 약 650여 곳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수박의 최대 산지인 만큼 조금 특별한 수박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0: 이거는 블랙 망고 수박이라고요. 속이 노래요. 핵가족 시대라서 요즘은 이 작은 수박이 인기가 참 좋아요.
1: 짙은 흑녹색 껍질에 노란 과육이 돋보이는 이 수박은 1년 중 단 20일 동안 수확이 가능하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고창 수박도 지금 한창 익어가고 있다는데요. 속이 단단히 채워질수록 다른 소리를 낸답니다.
0: 이 소리하고 이 소리하고 다르죠? 이제 장구 소리가 나는 게 좋은 거예요. 속이. 얘는 속이 좀 빈 거죠.
2: 그 소리가 그 소리 같은데요? 잘 모르겠는데?
0: 그 여기 수박은 아삭함, 과일같이 아삭하게 먹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땅 자체가 황토 땅이기 때문에 미네랄이 풍부하죠. 근데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해풍의 영향도 상당히 큰 것 같아요.
1: 올해로 수박 농사를 지은 지 16년째인 송민선 씨. 요즘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0: 예전에는 수박이 먹고 싶으면 보리쌀을 이만큼 갖다가 하면 수박 한 덩이 닦아 먹었다고 그래요. 그만큼 수박이 흔한 거죠. 흔했다고 보면 되죠.
1: 자, 해가 떨어졌으니 본격적으로 수박 따러 가볼까요?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비닐하우스 안. 헤드랜턴 불빛에 의지해 수확을 하는데요. 낮 동안 뜨거워진 수박이 식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식지 않은 수박은 이동 중에 조금만 부딪혀도 상처가 나고 과육에 변형이 생기기 쉽다네요.
3: 이거 몇 시까지 일을 해요? 이렇게 하면?
0: 새벽까지 해야죠.
3: 새벽 몇 시요?
0: 그 새벽 4시. 어떨 때는 아침 7시까지도 해요.
1: 밤낮이 바뀌는 일상이지만 자식처럼 애지중지 잘 키운 수박들을 보면 흐뭇하기만 하답니다. 운 좋게도 작업이 끝나니 빗방울이 떨어지네요. 오늘 야참은 블랙 망고 수박이로군요.
4: 오, 잘 익었네. 맛있게 생겼네. 꿀맛이에요, 꿀맛. 일단 맛을 보세요.
5: 진이라고 고생하셨으니까 하나 신발을 잡으세요. 아까 그거하고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4: 과즙이 말도 못하네.
1: 저절로 탄성이 나옵니다.
4: 아삭아삭하고 식감이 좋아요.
1: 힘들게 일한 후에 먹는 한 입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네요.
0: 얘는 끝까지.
2: 평생 수박 많이 드셨을 텐데 그래도 맛있어요?
0: 그럼요.
4: 그럼요. 수박은 안 빈려요.
6: 우리 건 많이 못 먹고 다른 집에 걸 먹었죠. 우리 건 팔아야 되니까.
4: 그러다가 걸리면은 빚이라고 받고 동무로 돌아오고
7: 부모라고
4: 가서 물 바꾸고 빌고.
1: 수박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음식 화채.
4: 이렇게 해서 주스로도 갈아서도 먹고. 드셔보세요. 얼마나 맛있나.
1: 입안 가득 퍼지는 달콤함과 시원한 감촉. 행복이 따로 있습니까?
0: 그 작은 씨앗이 이런 거 만들어내는 게 거의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게 다 작은 씨앗 하나로 시작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덧붙여서 생산한 수박을 또 맛있게 드셨다. 그런 얘기 들었을 때는 참 뿌듯하기도 하고 그러죠. 농민들 다 그런 마음으로 농사칩니다.
1: 고창의 어제와 오늘을 알기 위해서 꼭 들러야 하는 곳이 있다면 바로 이곳 고창 읍성인데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8: 예, 고창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셨었어요?
9: 뭐 전혀 아는 거는 없고 그냥 복분자 고창 수박. 그리고 또 저희 아버지가 전부 고창이시라 그냥 어떤가 하고 좀 궁금했어요.
10: 또 고창은요 세계 문화유산 7개나 있어요. 바다부터 육지부터 또 청동기 시대부터 현재까지 7개의 세계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어서.

0: 다양한 형태의 갯벌을 비롯해 운곡, 습지, 선운산 등 고창의 땅과 바다는 곳곳이 보물입니다. 넘쳐나는 세계 유산들은 또 어떻고요? 그 가운데 고창 읍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1: 아니 여기 머리에 이고 있는 건 뭐예요?
2: 아, 고창 읍성을 지금까지 유지하게 해준 성돌이들이에요. 성돌이. 우리 고창 읍성은 보시다시피 저렇게 성곽을 딱 쌓아서 보기에는 전부 돌성으로 보이지만 돌성이 아니에요. 토성이에요. 한 겹만 겜돌 방식으로 쌓아놓고 위에 4m 넓이를 황토와 잡석을 섞어서 눌러놨어요. 근데 그게 겨울에 얼었다 녹았다 하게 되면 어때요? 그 사이가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봄이 되면 돌을 머리에다 이고 성을 세 바퀴를 돌아요.
0: 고창 읍성의 성곽을 따라 도는 일, 사람들은 탑성놀이라 불렀죠. 성벽을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가족이 평안하길 빌었던 마음의 길이기도 합니다.
2: 이 정도 좋잖아요, 납작하니. 이걸 돌에 머리에 이고 한 바퀴를 돌면 다리병이 낫고 두 바퀴를 돌면 무병장수하고 세 바퀴를 돌면 극락승천한다 그랬는데 실은요 겨울 내 여인들이 길쌈만 했어 앉아서 꼭 세 바퀴를 돌으라는 이유는 그래야 근육이 어느 정도 정착이 돼. 한번 돌아볼까요 머리에 이고?
0: 성벽길에 올라볼까요?
2: 천천히 한 바퀴 한 발씩 한 발씩.
0: 수백 년 전 이 길을 걸었던 이들의 염원과 마음을 따라 걸어봅니다.
1: 돌고 나면 다리병 나을 것 같아요. 힘이 네. 생겨서.
2: 그래서 이 돌은 그냥 우리가 볼 때는 돌멩이지만 네. 성이 무너질 때 또 이 돌과 잡석을 섞어서 또 복원했고 또 이 돌로 전쟁 때 네. 석재를 대비해서 쓰기도 했었고.
0: 돌 하나, 흙 한 줌마다 마을을 지키고자 했던 마음이 담겨 있고 그 마음이 세월을 건너 오늘의 고창을 만들었습니다. 해미읍성, 나간읍성과 함께 원형이 가장 잘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진 고창읍성. 다른 곳에선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공간이 있는데요. 성 한쪽에 자리한 대나무 숲입니다.
1: 오, 되게 굵네. 진짜 많이 굵네요. 이렇게 굵은 건 처음 봐요.
2: 이 대나무 이름이 맹종죽이에요. 맹종죽 끝이 보였다. 올라오기 시작했다 하면 45일이면 이 키를 키웁니다. 60일이 되면 우리 사람으로 말하자면 20대 청년처럼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가지고 60년을 산다고 그러는데
0: 대나무 중에서도 가장 크고 곧다는 맹종죽. 고대 중국의 효자인 맹종이 병든 어머니를 위해 누운 속에서 대나무 손을 찾아 효를 다했다는 전설 때문에 맹종죽으로 불리며 효를 상징합니다.
2: 이 대나무는 밑에 지금 쩔어 있는 게 완전히 철망처럼 쩔어져 있어요, 뿌리가. 근데 이 뿌리가 자꾸 소나무밭을 장식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머, 대나무밭에 참나무가 있네, 대나무밭에 소나무가 있네. 아닙니다. 소나무밭에 대나무가 온 거예요. 그래서 소나무는 햇빛이 드는 곳을 찾아서 자꾸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나무밭에 있는 소나무는 몸을 굳게 하지 않고 계속 키로 올라가서 대나무보다 더 올라갑니다.
0: 아는 만큼 보이는 법.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니 평범한 대나무도 남달리 보이는데요.
3: 와, 우리나라가 좀 대나무처럼 세계로 쭉쭉 뻗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4: 다리는 좀 어떠세요?
1: 잊어버렸어요. 회사장님 설명 듣느라고 거기 재미에 빠져서 다리 아픈 거 잊어버렸어요.
0: 단단한 성 안에서 조용히 자라며 부드러운 숨결을 더해주는 대나무 숲. 강인함과 평화가 함께 머무는 고창의 오늘을 보여주는 듯하네요. 여름의 길목에서 고창은 다채로운 색으로 물듭니다. 풍요로운 땅에서 나는 것들은 푸르게 자라고 달게 익어가며 우리에게 큰 선물로 다가옵니다.
5: 선운산은 세계 지질공원 주요 스팟 중에 하나예요.

0: the United Nations has warned that the current climate crisis poses an unprecedented threat to human survival.
1: 실내 기압이 안전 수치를 초과했습니다. 배를 찾아 숨통을 틔우세요.
2: 시간 없습니다. 여러분 빨리 갑시다.
3: 네. 와. 정글인가 봐요. 열대우림인 것 같은데?
4: 사바나.
1: 흩어진 네 개의 파편을 모아 하나의 형상을 만들면 첫 번째 문이 열릴 것입니다.
5: 하나, 둘, 셋.
1: 그리고 과학의 언어를 해독할 수 있다면 두 번째 문 또한 열릴 것입니다.

0: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잊어선 안 돼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1: 계속 막 붉은빛 번쩍번쩍하고 약간 위험 상황인 것 같아서 좀 정신이 없기도 했고.
2: 와, 여기 진짜 깜깜한데?
3: 조심하세요. 어두워요.
2: 조심하세요.
4: 이 문이 점 같고 이 계단이 저 계단 같고 그러다가 여기 갇혀버리는 건 아닌가? 여기 잘못 들어가서 갇힐 수 있지 않을까?
5: 우와, 바람이 우와! 와, 밀릴 정도야.
3: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5: 뭔가 해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2: 그럼 롱이라고 써 있어요.
5: 아, 왼쪽, 네. 뒤쪽으로, 이쪽으로 가면 롱.
3: 와, 해가 있는 것 같아요.
0: 뭘 찾았나요?
3: 시스템 액세스 터미널.
2: 이게 정부의 정부예요?
0: 일단 제 생각에는 이게 비밀번호를 해야 되니까 누구는 있고 누구는 흩어져서 단서 좀 찾으러 가는 건 어때요?
3: 단서를 찾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2: 다른 길이 있었대요.
3: 다른 길로 가보시죠.
0: 다녀와요.
5: 갑시다.
2: 찾아오겠습니다.
0: 뭘까? 무슨 비밀번호 같은데 뭔지 모르겠어요.
6: 일단은 여기 근처에는 비밀번호가 없는 것 같고.
0: 그러니까. 아니, 여기 숫자도 있네. 그러면은.
6: 근데 영문하고 지금 숫자 조합인데 글자 제한 수도 없잖아요.
0: 그러니까. 그냥 올 때까지 뭐 없으니까 저... 눌러볼까요?
6: 어? 프로세싱? 뭐 안 되는데? 우리가 이 길로 왔고 오른쪽 길로 안 가본 길로 가죠.
2: 아까처럼 어디 숨겨져 있을 수가 있어갖고 잘 찾아봐야 될 것 같아.
7: 그러니까 이게 서두르면서도 주변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3: 노어 사바나.
5: 여기는 밝은데?
3: 조심해서 들어오세요.
2: 우선 시원하다.
5: 여기 가볼게요.
2: 한번 가볼게요.
4: 폐랑 숨통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

0: 내 문제겠구나. 근데 그걸 이제 어디서 제어를 해야 되지라는 생각에 조금 막막하긴 했어요. 왜냐면은 처음 봐보는 곳이기 때문에. 이거 아닐까요? 공기 필터 같이 생겼는데? 이런 거 같은 건.
1: 이건 뭔가 필터들 같은데? 단위가 다 GPM이에요, 다른 장비.
0: GPM 무슨, 아, 왜 기억 말락말락하지? 그램퍼 마이크론.
1: 네, 아웃 마이크, 마이크론 이런 거다.
0: 그러면은 에어솔 아닐까요? 에어솔?
1: 에어솔의 양.
0: 그러니까 그래야 약간 공기 필터가 관련된 건가?
2: 저희는 앞쪽으로 계속 탐험 중입니다.

0: 샘플인데?
1: 아까 거기서 써야 되는 샘플 아니야? 여기서 뭔가 일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0: 여기서 계속 뭔가 실험을 하고 유지를 하고 했던 것 같은데요? 뭘?
1: 여기 노트가 있는데.
0: 노트예요?
1: 근데 이건 새 거예요.
0: 완전 새 거? 이곳은 정말 신기한 공간이다. 다소 삭막한 풍경에 길을 잃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든 추후를 발견하게 된다.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걷고 또 걷다 지상으로 올라가면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 밀을 심은 지 4개월 만에 수확했다.
2: 피자를 만들어 먹었대.
3: 여기 있었던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그 증거가 딱 나왔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살짝은 볼 수 있었을 때 그때 엄청 압도됐던 것 같아요. 진짜 울컥했어요. 진짜 소름 돋고.
0: 제가 자주 하는 비밀번호는 그냥 이거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비밀번호 아니에요?
4: 아니에요. 과연 되면은
0: 승호 씨 추천해봐요. 승호 씨 생일이에요?
4: 네. 될 리가 없지.
0: 아니, 0817이 생일이에요?
4: 네, 8월 17일.
0: 멋진 사람들이 다 8월 17일에 생일인가 보다.
5: 엄청 진중하신 거예요. 그래서 되게 그게 멋있었고.
4: 근데 이게 영문 조합이라. 뭔데 뭐 좀 찾았을라나?
0: 아이!
4: 아, 될 수도 있으니까.
0: 미안해요. 나도 모르게 나의 속마음을.
4: 아, 될 수도 있으니까.
6: 저희는 계속 앞으로 탐험하고 있습니다.
4: 네, 감사합니다.
0: 승호 씨, 이 비밀번호 어때요?
4: 네, 더 열심히 찾아주세요.
0: 아니면 비밀번호는 뭐니 뭐니 해도 486 아니에요? 하루에 네 번 사랑을 말하고 여덟 번 웃고
4: 이게 된다고? 사랑은 아니었네요. 은지님하고 있었을 때는 그냥 재밌었습니다. 돌잡이 전문 MC답게. 네.
0: 안 되겠네요.
4: 이게 여기서 더 이상 할 수 지금 단서 없이 할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고 좀 가볼까요? 저희도?
0: 같이 단서를 찾으러 가볼까 봐요.
4: 네.
0: 가시죠.
4: 움직여서 뭐라도 해보는 게 좀 나을 것 같은데. 근데 다른 분들은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0: 모르겠어요. 찾으러 가봐야죠, 이제.

0: 또 어디 위에 뭐가 놓여있나 좀 잘 보면서 가야겠는데?
1: 그러니까 우리 이거 길을 잃으면 안 되니까.
0: 아, 여기는
2: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일까요? 저기 실험시설이 있는 것 같아요.
0: 약간 설비실.
1: 오, 워크샵 같죠?
0: 네, 워크샵?
1: 워크샵. 오, 이거는 무슨 탱크지? 물 탱크인가?
2: 오, 이 공간에 도형, 모형이 있어요.

0: 보면이 설마 우리가 선반 작업으로
1: 뭐 펌프 같지 않아요? 이런 거?
2: 이게 이 공간에 기압을 낮춰줘야 되니까
0: 핵반응모처럼 생겼는데?
1: 어 이게
0: 어 이게 여기 모습이다. 폐인가 봐.
1: 폐가
0: 쪼그라들었어.
1: 일단 도면이 있고 각도계가 있고 얘는 뭐예요? 필름인데 그냥 까만 필름이에요?
0: 네. 저쪽에도 워크플레이스가
1: 저기도 뭐가 있는데?
0: 아 뭔가 저기는 익숙한 모습이 많아서 가기 싫다.
1: 아. PPE 없이 들어와도 되나? 어? 잠시만.
0: 여기는... 아, 롱이다 롱이다. 여기 중요한 것 같다.
1: 발 안 잡고
0: 돌아버리겠다. 이게 뭐야?
1: 이 U자 튜브가 있는 것 같은데?
3: 설계도 같은 그런 곳에 그 공기의 흐름을 그려놓은 게 있어서 아 이게 약간 안쪽에서부터 부풀도록 어떤 작용을 해야겠다 느꼈는데 이런 건물이 있고 내부 구조가 있다는 것은 뭔가 의미가 있다.
1: 뭘 좀 찾았나요?
4: 뭐 찾았어요?
5: 노트를 찾았어요.

0: 공중에 뜬 기둥에 어딨어?
1: 공중에 뜬 기둥에 매달려 보니 나도 페이 예보가 된 것 같았다 이런 것 같은데 여기
0: 공중에 뜬 기둥이 있었어요?
2: 알파벳이랑 숫자의 조합이던데
1: 이게 뭔가
3: 아까 우리가 찾았던 그 그림
1: 맞아요
3: 근데 우린 여기까지밖에 없었고 이거예요
1: 네 그죠
3: 지금 우리가 이 밑에 있어요.
1: 네.
3: 이 밑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간 거예요.
1: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막힌 거예요.
3: 네, 여기서 막힌 거예요.

0: 뒤로 나가면 될 것 같아요.
1: 네.
0: 이게 폐가 숨 쉬는 소리인가?
1: 네.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너무 시끄러워. 와, 귀가 멀 뻔했어. 정말.
0: 근데 이게 너무 넓다.
1: 너무 넓어. 너무 미로 같아요.
2: 기압 이상 경고. 15분 내 기압을 조절하지 않을 시 기지가 전면 폐쇄됩니다.
3: 어떻게 시간 얼마 안 남았나 봐. 아, 왔다.
1: 왔어요.
0: 우리가 돌아서 왔어요.
4: 어떤 쪽지를 찾았나요? 아,
5: 전혀 모르겠네.
0: 이 전체적인 지도예요.
1: 그리고 여기 있었던 사람이 남긴 것 같은 일기가 있어요.
3: 그래서 오. 이거랑 연결인 것 같아. BB팀이 찾은. 여러분, 어쨌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문을 열어야 되는데 비밀번호가 필요해요. 그래서 알파벳과 숫자의 조합이 있는 그 비밀번호 우리가 만들기만 하면 문만 열어도 되는 거잖아요.
6: 숫자 알파벳이면은 그거 화학식 아니에요?
3: 화학 시간?
6: 화학식.
3: 화학식?
6: 어,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면은 CO2.
3: CO2 이런 식으로?
6: 어.
4: 아, 나 알 것 같아.

0: 이것들을 모으면 될 것 같아.
1: 이거 눈에 띄어가지고
0: 요거를 모으면은 알파벳의 조합이 될 것 같아요. 그레이블, 커튼, 찰코, 그리고 여기 있는 조합이
2: 그만 좀 가요.
3: 저를 포함한 팀원 7명의 뇌가 다 다르게 작동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을 해석하거나 어떻게 선택하는 게 옳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팀원들 한 명 하면 개성이 강하다.
4: 그리고 우리가 찾은 일지에 나오는 뭐 날짜나 이런 것도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
5: 우선 이것부터 보면 좋을 것 같은데.
2: 오케이, 좋습니다.
5: 이 그림이 요거예요, 네? 지금.
2: 네.
5: 그리고 얘가 쪼그라들어 있는데 지금 뭔가 여기 부분이 요거 같거든요. 관이 이미 연결돼 있는 걸 수도 있어. 그래. 왜냐면 이걸 개조할 순 없으니까 우리가 공기를 어떠냐 불어넣어서 얘를 다시 부풀려야.
2: 아, 그래. 여기다 공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방법. 얘를 불어봐야 되나?
4: 근데 이게 구멍이 없어요. 내가 계속 만져보는데.
2: 여기? 어? 이거 그림?
4: 그러니까 저희가 찾은 건데 이게
2: 옆에 한번 봐보시겠어요?
4: 공기가 이렇게 해서 순환하거든요.
2: 그러니까.
6: 그러면 얘가 지금 우리가 가야 하는 폐인 것 같은데 만약에 얘가 기압이 얘네가 너무 높으면 얘가 들어 차야 되는 거잖아.
2: 얘가 부풀어져야 비밀번호가 나올 것 같아요. 얘가 부풀어져야 비밀번호가 뭐가 뿅 하고 나올 것 같아.
7: 어떻게 부풀리지?
2: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부풀릴까요?
4: 공기를 넣거나.
2: 아! 공기가 딴 데 주면 팽창을 하잖아요.
4: 온도를 높이거나. 우리 계산할 때 온도 높이는 거 계산을 해서 퍼즐 하나 얻었거든요.
2: 네. 그러니까
4: 온도를 높이면 얘가 풍선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뜨거운 데 되면 그렇게 부풀 것 같아요.
1: 열을, 그러니까 따뜻하게.
8: 온실 같은 게 보였을 때랑 위에 창은 다 그 삼각형이 연결된 유리였을 때 그때 이게 완전히 다 밀폐가 돼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미니어처는 플라스틱 같은 걸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따뜻하게 해야 공기가 팽창을 하지 않을까. 이것저것 조합해보다 딱 든 생각이 옆에 스탠딩 램프가 있었거든요.
1: 그러니까 따뜻하게.
4: 근데 어떻게? 왜냐면 저기
2: 돋보기로 이걸로 하면 되지 않을까?
6: 쏴봐.
2: 뜨겁지 않나?
4: 아 이게 돋보기구나.
9: 네, 돋보기예요.
7: 그러면 하지 않을까요?
2: 아, 요렇게? 풍선에다 열을 가한다?
7: 요렇게?
4: 오, 됐다. 여기다 맞춰봅시다. 딱.
2: 풍선에다 열을 가한다?
6: 얘가 부푸는 게 아니라 얘네가 부풀어야 되지 않아요?
4: 아, 요게 부풀어야 돼.
6: 그러니까 쪼그라도. 얘네를 뜨겁게 해야지 얘가 부풀지.
4: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뜨겁게
2: 하면 돼. 전체적으로?
6: 저는 이 공간을 어떻게 이해를 했었냐면 딱딱한 어떤 그 고체인 공간에 풍선이 달려있는 모습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는 이제 도망갈 곳이 없잖아요. 팽창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가 뜨거워지면은 여기 있는 부드러운 조직인 풍선이 이렇게 커지는 거겠거니.
4: 우선 뭐뭐 있나 한번 좀 보죠, 그동안.
0: 그러니까 기본 원리가 우리가 기체를 빼내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건데
4: 빼내는 게 아니라 부풀리면 돼요. 왜냐면 그 호스가 이미 연결이 밑에 돼 있는 것 같아요. 끼워넣는 게 아니라.
0: 근데 이제 그 근본적인 저 모델의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보면 공간 안에 우리가 필요하는 종류의 기체가 필요하고 빼야 될 기체가 있고.
4: 아니, 뺄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지금 쪼그라들었잖아요. 빼면 안 되고 뭔가 불어넣어야 혹은 팽창시켜야 이게 볼록하게 되니까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3: 그 의미를 이해하기까지는 좀 더 걸렸던 것 같아요. 장홍재 박사님의 기여도 꽤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4: 여기다 깨끗한 물을 받을 수 있으면 돼요. 이거 켰어 나.
5: 어?
4: 이거 선이 다 빠져 있었거든? 여기서 연결하니까 켰어. 이거 온도를 높이는 거잖아.
5: 이거 온도 높이는 거요.
4: 이거를 가져가서 저기다가 해볼까요?
5: 그럴까요?
4: 뽑아갈 수가.
2: 선생님 어떻게 하면 열을 낼 수 있어요?
4: 이거
0: 우리가
4: 적외선 온열기 켜는데 성공했어요.
2: 그렇네. 그러면 이거를 적고 갖고 가.
6: 근데 정원은 고정이잖아요.
10: 기압 이상 경고. 10분 내 기압을 조절하지 않을 시 기지가 전면 폐쇄됩니다.
7: 시간이 부족한가 봐요. 이게 하면은 단서가 나와서 문을 열 수 있을 것 같아요.

0: 오케이, 오케이. 기다려봅시다. 상황을 좀 봅시다. 보내고
1: 일단 그 단서를 또 찾아야 되고, 그쵸? 패스워드.
0: 패스워드의 단서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1: 그럼 결국에 이 모형처럼 우리가 이 거대한 거를 그대로 재현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 문 뒤에 뭔가 이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비슷한 어떤 시스템이?
0: 우리 돈
1: 그러니까 이런 원리라고 여기서 배웠으니까.
2: 아, 이거 어떻게든 뜨겁게 만들어야겠다. 솔직히 제일 먼저 생각한 거는 성냥이랑 램프가 보여서 그냥 불을 질러볼까. 어쨌든 부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닐까 싶었지만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좀 안전한 방법을 택하기 위해서
3: 장비가 있어서
4: 뜨거운 물을 붓는 거야.
3: 어디에?
4: 풍선에.
3: 팽창을 시키기 위해서?
4: 네.
3: 해볼까?
4: 그러면 여기에 뜨거운 게 어쨌든 모일 수가 있고 아 이게 그렇게 뜨거워질까? 그냥 불 지르면 안 될까? 알코올 램프 갖고 와서? 아니, 제일 빠를 것 같긴 한데 됐다. 자, 이거
3: 요 실험 장비가 맞는 것 같아.
4: 우선은 좀 걸릴 테니까 켜놔보고.
1: 아니면은 뭐 그런 거 없나? 막 이렇게 더 뭔가 할 수 있는 열을 낼 수 있는 거.
5: 부풀어 오르려면 열을 가하래요. 과학자 선생님들이 그래서 내가 이거 열을 내야 될 거 그럼 열을 내보자 해가지고 막 찾았는데
1: 여기서 열을 낼 수 있는 무언가를 찾고 있어요. 열을 낼 수 있는 무언가?
6: 이런 C자 튜브가 뭔가 막 그려져 있었던 거 있었잖아요.
1: 이거 드라이기로 좀 쏙까봐요.
6: 세상에.
1: 쏙까봐요, 드라이기로.
6: 네, 너무 좋아요. 드라이기 찾았어요. 드라이어를 찾아서.
4: 진짜?
6: 네.
1: 많이 부풀어 올랐다. 그죠?
2: 완벽하게 닫혀있는 그 밀폐된 상황이라는 것까지는 눌러보거나 하면서 확인을 했고, 그럼 그 속에 들어있는 기체의 양은 변하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온도를 높여서 속에 있는 기체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벽면을 밀어내도록 벽에 가하는 압력을 높여준다면 얘가 분명 다시 늘어날 것이다. 뭐 일상에서도 유명하죠. 탁구공 찌그러졌을 때 어떡하냐? 뜨거운 물에 넣으면 다시 팽팽하게 튀어나온다. 이 원리를 똑같이 적용한 방식이었고요.
1: 근데 좀
3: 조금씩 부풀어 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요.
1: 그러네?
3: 올랐다.
1: 올랐어요.
3: 그럼 이제 뭐가 달라진 거야?
1: 나와야 되는데? 뭔가가...
4: 우선 부풀리긴 했고, 그 다음 힌트는 뭐가 없었나요, 우리가?
3: 잠깐만.
1: 글자 있다.
4: 글자가 있어, 속에?
1: 바이오스피어 2라고 써 있는데?
3: 잠깐만, 그 글자가 힌트다.
1: 바이오스피어 2. 이게 비밀번호
3: 같은데? 이게 비밀번호 같아.

0: 다이어트
1: 이게 비밀번호
2: 이게 같은데? 비밀번호 같아.
1: 가서 신호해봅시다. 아~ 시도.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3: 다이오스피어 2.
1: 가자. 시간이 없어. 갑시다.
4: 무전기 다 챙겼죠?
1: 무전기 챙겼어요.
3: 무전기 하나 제가 챙겼어요.
4: 아, 네.
3: 앞으로.
1: 선생님, 앞으로. 왔어. 승호 씨.
4: 네.
1: 비밀번호.
4: 바이오스피어.
3: 아, 틀리면 영구 폐쇄 이런 건 아니겠죠, 설마?
2: 바이오스피어 2야.
4: 2. 됐다.
0: I. O. Sphere.
5: S.
0: S.
5: P.
0: P.
5: H.
0: H.
5: E.
0: E.
5: R.
0: R.
5: E.
0: 2. 2.
5: Verify.
4: 돼요?
5: Access granted. 오케이.
1: 손잡이 해봐요.
6: 이것도 힘으로 열어야 돼.
7: 조심하세요. 여기 미끄러워요.
1: 턱 있어요.
7: 여기 계단 있어요.
3: 아니, 여긴 뭐 가도 터널이 계속 있어요. 이 건물은.
1: 아니, 근데 지구에 폐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8: 어두컴컴하고 축축한 지도를 따라서 손전등이랑 워키토키에 있는 정말 미약한 불빛에 의존해가지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동을 했습니다.
1: 머리 조심하십시오.
9: 예.
1: 발도 조심하십시오.
9: 예.
1: 우와!
10: 좁은 통로를 통해서 딱 폐에 도달했을 때 진짜 압도당했어요.
11: 초적인 경우의 감, 이건 뭐지? 라고 하는, amazing! 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줬던 건 그 폐라고 불리는 공간 안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3: 이게 폐인가 봐, 팽경마처럼.
1: 이게 여기가 조금, 이거는 단단한데 얘는 부들부들한 걸로 생겼잖아요. 움직일 것 같은데?
12: 아, 그래서 얘가 바닥에 내려가.
1: 얘가 다리, 아, 얘가 다리 예, 같은데?
4: 예.
10: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어떻게 얘를 고장난 폐를 고치면 좋을까?
1: 어쩌지?
4: 뭐가 없는데? 없어, 아무것도.
1: 이 일기장에 힌트를 찾으려고 봤는데 이곳에서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공간을 처음 들었어. 여기서 여기 들어왔었나 봐요. 공중에 뜬 기둥에 매달려 보니 나도 폐의 일부가 된 것 같다.
12: 공중에 뜬 기둥에 매달린다는 게
3: 이거 같은데?
6: 그러니까 이거 같아.
1: 근데 우리가 이거를 그냥 매달려서 무게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뭔가 여기 공기압을 바꾸는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12: 그러면 아무튼 우리 단서를 조금 더 찾아보자고요. 다들 흩어져서.
1: 여기 아직 다 보질 못했으니까.
12: 우리가 너무 이 공간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11: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 위에 있는 기둥이 여기까지 내려오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저 공간이 수축을 가능할 수 있는 물질로 되어 있으면
6: 저게 만약에 횡경막이라 그러면 숨을 내쉬어야 되는 거고
11: 그치
6: 그럼 우린 여기를 음압으로 만들어야 돼
11: 그치 여기를 음압으로 만들어야지만 이게 내려오는 거니까
6: 근데 제일 쉬운 건 사실 저 문 열어두면 되는데
8: 저는 수술방에 있었기 때문에 수술방에서는 그냥 여닫는 걸로 음압 장치를 하거든요. 압력을 바꿀 때 문을 열면 되기 때문에 제일 쉬운 건 문을 열면 된다. 라고 말을 하고 딱 보니까 엑시트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지금 이상한 걸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거 아니고 문을 열면 된다. 라고 말을 하러 갔는데

0: 여기 나가는 문을 찾았어요. 네.
1: 밀폐된 공간이었어요. 공간 안에 공기가 들어오거나 공기가 나갈 수 있는 어떤 출구를 찾는 게 기본이었죠. 그래서 저는 뒤쪽에 모든 관이나 구멍 같은 것들도 보고 다녔고, 그리고 나서 눈에 띄었던 거는 South Lung Exit, Emergency Exit. 그걸 보고

0: 이 문이 열리나? 한번 시험해봐야 되겠다. 라고 열어봤고. 오우씨!
1: 우와!
0: 어? 여는 순간 이제 굉장히 큰 힘으로 공기가 나가는 것을, 기압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면서, 아. 역시 이 공간 안에 기압이 외부와 달랐구나.
2: 왜 내가 문을 꼬질잡게 하고 나가요?
3: 어, 미안해요. 어떻게 닫아?
2: 좀 도와줘요.
3: 어떻게 닫아?
4: 파이팅!
3: 우와! 아, 이거 열어놔야 돼요?
0: 열어놔야지만 저 공간이 내려와요.
2: 우와!
3: 그렇다. 맞네. 근데 많이 내려온 것
0: 내려오고
3: 같아요.
0: 내려오고 있죠?
3: 네.
0: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저 공간이 이 물질 자체가 우리 폐처럼
4: 이 기둥이 바닥에 닿을 때까지
5: 내려올 것 같은데?
6: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생각을 못했지? 약간 부끄러우세요. 아니 이걸 문을 못 열었다고? 약간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7: 왜 이게 기압이 올라갔을까?
4: 또 일어날 수도 있잖아, 이런 문제가.
7: 기압이 올라가는 건 온도가 올라가는 거니까.
3: 지구도 계속 뜨거워졌기 때문에 기압이 높아졌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다.
7: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 시설을 설계하던 사람들이 예측했던 온도 변화, 그러니까 기압 변화를 지금 벗어난 게 아닌가. 더 뜨거워져서 더 기압이 올라가고 그래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공기를 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게 아닌가.
8: 실험기지의 배가 호흡을 시작하여 실내 기압이 정상 범위로 회복 중입니다. 거대한 시설을 관장하는 배의 경이로운 숨결을 온몸으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9: 진짜 신기하다. 와.
3: 진짜 배구나.
10: 와.
0: 정말로 공간 전체가 인간의 폐처럼 작동할 줄 몰랐어요.
2: 오, 올라가. 올라가.
0: 굉장히 신비롭고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7: 야. 그래도 어떻게 끝났네.
0: 미션 해결한 거죠. 기지 도착.
3: 우와, 죽겠다. 좀 벗고 있어야지. 우와. 와, 도대체 누가 만들었길래 이렇게나 저렇게 거대한 건물이 있었대요?
11: 아, 엄청 크던데요, 진짜? 깜짝 놀랐어. 와.
0: 어, 이거 누가 놓고 왔어요?
3: 뭐야?
7: 뭐예요?
3: 이게 뭐야, 이게?
0: 이게 뭐예요?
7: 물? 이거... 물인데?
0: 안에 뭐예요?
6: 근데 이게 완전히 밀폐돼 있잖아요.
5: 네. 들어도 되나?
7: 방법 있어요?
6: 이거 약간 에코스피어 닮았는데?
3: 에코스피어가 뭐예요? 동그란 거 말했으면
6: 에코스피어가 이 완전히 밀폐된 그런 생태계를 재현해 놓은 구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산화탄소랑 산소랑 영양분의 순환이 이 안에서 다 자급자족으로 이루어지는.
3: 나는 이거 테라리움인 줄 알았어요.
6: 약간 그런 거예요.
7: 근데 저는 사실 약간 막걸리 발효하면 이렇게 돼.
3: 저도 효모인 줄 알았어요.
7: 네, 이거 잘못하면 터지거든요. 근데 폐쇄된 공간이었는데 왜 어디서 온 거지?
3: 사실 이거 누가 우리를 여기 불러들였는지 누가 여기에 지금 물품을 조달을 해주는 건지 그럼 여기 있을 것 같다. 왠지 그냥 혹시 그러면은 우린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아무것도 모르고 만났는데 혹시 승훈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5: 승호 씨가 혼자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신 거 그런 게 조금 다들 의심스럽지 않냐라고 막 말을 했었거든요.
0: 이게 오늘 우리가 한 거하고 좀 연관성이 좀 있겠네요, 그러면?
7: 이걸 그냥 두진 않았을 거니까.
0: 네. 근데 이곳을 보면 약간 지구 전체의 생태계를 축소한 것 같지 않아요?
3: 맞아요, 맞아요.
0: 그러니까 사막, 사바나, 열대우림, 바다도 있다라고 하는 건.
3: 축소판에 지구를 만들어놨으니까, 여기다가. 네. 우리가 처음에 들어갔던 데가 열대우림이었잖아요. 근데 열대우림이 왜 어디는 비가 오고 어디는 비가 안 오고 막 그렇게 있던데요.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요?

0: 지구과학자 선생님 왜 그랬을까요?
1: 그런 게 기후 위플래시라고 비가 내리는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이 있어요.
2: 여기 써 있는 게 그 내용이에요.
1: 그래요?
2: 여기 써 있어요. 점점 빨라지는 극단적 기후 변화.
1: 전체적으로 열을 받으면 대기가 따뜻해지면 이제 수증기가 많이 올라가기 시작하겠죠? 대기가 팽창을 하면서 수증기를 머금을 수 있는 양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목마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더 건조해지고 오히려 대기로 수증기가 그러니까 1도 올라갈 때 한 7, 8% 물을 더 가지고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네, 그렇죠. 땅은 더 이게 수증기가 사라지는 거고 대기는 점점 더 물을 가지고 있다가 한 번에 쏟을 때는 또 그 양이 많아지고
3: 열대우림 식물의 이산화탄소 흡수량 변화 관찰.
4: 사막과 비슷한 환경도 있었어요. 네, 선인장이 있었고 이게 퍼즐하고 같이 있었던 건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낮에는 불을 뿜고 밤에는 얼음을 품는다. 물은 나를 피해 달아나지만 나는 생명을 끝내버리지 않는다. 나는 순환의 빈자리를 드러내는 거울, 지구의 결핍을 시험하는 실험장.
5: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아무것도 안 들렸어요.
6: 저 아까 제가 읽었거든요. 느낌이 너무 다르네. 사람을 약간 속상하게 만드네.
5: 그러니까.
7: 이전에 여기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과학자는 아니겠다 생각했어요. 약간 인문학의 언어 같아서.
5: 저희는 열대우림이랑 사막 사이에 사바나라는 곳에 있었어. 사바나? 저 근데 사바나에 대해서 완전 처음 안 게 저 그냥 사바나
8: 뭐 하나
5: 그 뭔 줄 알아요?
8: 몰라.
5: 그 노래밖에 생각을 안 했는데 사바나가 그 중간에 역할을 하면서
1: 열대우림과 사막 사이에서
5: 필요할 때 열었다가 남을 때 그 축적했다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걸 아예 처음 알았어요.

0: 그 열대우림을 약간 연결해주는 뭐 그런 다리 같은 존재인가 보다, 사바나가.
1: 그러면은 이게 지구의 어떤 축소판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꼭 밀폐된 공간을 만들었는지.
0: 그러게.
1: 그게 좀 궁금해요.
2: 이게 완전히 닫힌 생태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저는 이 우리 전에 왔던 사람들이 실험하고 싶었던 건 이거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구를 떠나서도 살 수 있을까? 결국에는 지구를 떠나면 여기 같은 생태계는 찾을 수가 없고 오직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에너지라는 게 빛 에너지밖에 없잖아요. 밖에서 들어오는 건 빛 에너지밖에 없었을 때 여기 밀폐된 공간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0: 우리보다 더 먼저 온 사람들이 먼저 그걸 한번 해본 거 아니야?
3: 그러니까 지구가 망했을 때 밀폐 공간,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아니면은 이주를 했을 때 밀폐된 공간에서 사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생명체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생명 환경밖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행성 자체를 다 바꾸다기보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돔을 만들어서 연결해서 이주 가능성을 보는 게 아닐까.
2: 근데 제가 궁금한 거 있는데, 근데 이번에는 왜 폐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을까요?
4: 우리가 예상했던 범위를 넘어간 거 아닐까요?
0: 우리가 자느라 누가 코를 골아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왔나?
5: 그럴 순 없어요.
4: 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코를 골면 오히려 생산을 더 못해요. 왜냐면 무호흡이 있으니까.
3: 아니, 근데 원래 기지가 비어 있었잖아요.
4: 우리가 들어왔구나.
3: 우리가 대사량 시작을 했잖아.
0: 그래.
2: 그렇네.
3: 우리가 들어옴으로써 대사량이 전반적으로 올라가서 그 이퀼리브륨이 깨진 게 아니야.
4: 그러니까 이 인체라고 생각하면 우리 몸은 항상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똑같은 걸.
2: 생각하지 못했던.
4: 근데 세균이 이렇게 7개나 들어왔다. 등치도 큰데.
6: 인간이 문제네.
4: 그러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결국은 여기도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2: 지구는 어쩌다 인간의 터전이 되어서.
4: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우리 터전이 된 바람에 폐가 고장난 것 같아.
5: 가이.

0: 가이아 가설이라고 가이아. 지구가 사실은 우리가 인지하는 것 이상으로 거대한 생명체다. 허파가 아마존 열대우림에 해당하고 그리고 우리 그러니까 인체로 비유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지구가 갖고 있는데 그 지구를 생명체로 보게 되면은 세균과 인간의 관계처럼
1: 근데 그거를 우리는 지금 세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세균의 입장일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2: 근데 세균이라고 보는 거는 저는 되게 조금 의문심이 드는 게 우리가 지구의 상황을 지구에게 더 유리하게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구에게 유리하다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좀 이제 있지만
3: 바꿀 수 있는 지금 되게 미국 사람 같았어요.
2: 미국 사람 같았어요? 그 우리가 주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를 비난의 대상이라던가 인간은 무조건 해롭다, 우리가 세균이다라는 프레임보다 정말 우리가 이 환경을
0: 근데 제가 세균 얘기한 건 우리가 세균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또 세균이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인간이라고 하는 더 큰 시스템 안에서 공생을 만들어야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결국 같이 살아남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4: 제가 내일부터 혹시 세균맨이라고 불러도
3: 될까요?
4: 귀여운 별명 있잖아. 나는 그 캐릭터 좋아하거든. 나 세균맨 캐릭터 좋아하는데 내가 내일부터 세균맨 나 호빵이로 불러줘요. 나 호빵이라고 부르고 나는 세균이라고 부르고
3: 깜짝이야.
5: 여러분이 실험기지의 숨통을 틔운 덕분에 도만의 생태계가 균형을 되찾았습니다. 그 지혜와 용기를 기려 생존을 이어갈 시대를 드립니다. 가장 먼저 폐를 찾아 숨결을 되살린 장동선님은 지금 시드룸으로 오십시오.
6: 가보겠습니다.

0: 어우, 아주 싱글벙글이신데. 우와.
1: 안녕하세요. 시드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2: 좋다.
3: 몇 개예요?
1: 총 13개가 나왔어요.
3: 왜 13개지?
2: 뭐지? 근데 난 그리고 이 누스가 어제는 한결 씨한테 먼저 줬고 오늘은 동선 씨한테 먼저 줬잖아요. 그게 이유가 있는 건가?
4: 아니, 왜 한 명 한 명 한 명 사람한테?
1: 제 생각에는 어제 금고의 문을 연 게 한결님이었어요.
3: 아~ 그게 키였구나. 크게 가자. 아.
1: 그리고 오늘, 오늘 문을 마지막에 연 게 저였어요. 아~
5: 그 문을 열 수 있는 선택을 딱 해내는 그런 파격적인 행동을 하는 장동선 선생님도 우리가 모두 막혔을 때 뭔가 해결책을 만드는 건 아닌가. 물론 거기에는 그 육체적인 힘을 바탕으로 한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되지 않았을까.
1: 근데 저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2: 먼저 하세요.
1: 시드가 사실 종자잖아요.
6: 어허. 그렇죠.
1: 그 종자는 뭘 위해 필요해요?
2: 다음 생명?
6: 열매.
1: 돈을 붙이면 종자 또는 뿌리기 위해 있는 더 거잖아요. 더 많은.
3: 시드머니?
1: 그러니까 시드도 저는
2: 시드도 더 많은 시드를
1: 더 많은 시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AI한테 물어보면 물어봐, 알려주지
2: 물어봐.
1: 않을까?
2: 누스한테 물어봐, 누스한테.
6: 지금 AI 룸이에요.
1: AI 룸. 가서 물어보고 올게요.
2: 갔다 와요, 갔다 와요.
6: 한번 물어보세요.

0: 네, 왜 이렇게 안 나오실까요?
1: 멀미도
2: 못. 아, 나온다, 나온다.
3: 뭐예요?
2: 어, 뭔 종이를
4: 갖고. 답이 엄청 길게 나왔는데.
5: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시드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나 물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기진의 씨앗을 더 얻기 위해서는 작물을 수확해야 하고 파파야, 무화과, 열매로 뭐 재배를 해서 수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토마토 씨앗을 말려서 보관해야 하고.
1: 그거 잠깐 진짜.

0: 아우, 여기가 무슨 묘종 가게도 아니고.
1: 수확한 만큼을
0: 진짜 씨앗을 말한 것 같아요, 그쵸?
2: 우리가 농사를 지을
0: 그러니까
2: 때
0: 토마토나 고추 이런 진짜 그 씨앗을 말한 것 같은데?
3: 아, 진짜 씨들을 말하는 거였구나 했을 때 너무 귀엽잖아요, 답변이. 되게 단순히 웃기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되게 따뜻하고 좀 우리가 다 같이 깔깔거리고 했던 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전 되게 좋았어요.
4: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할게요. 제가 제안할게요. 혼자 종자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우리 중 누가 받더라도 이걸 일종의 개처럼 넣어서 불리기 위한 목적으로 공동 관리하는 건 어때요? 여기서 같이 살아남으면 같이 나누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긴 하거든요.
5: 근데 결국에는 만약에 우리가 똑같이 그 분배를 한 상태에서 이 프로젝트가 끝나게 된다면 아무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현금을.
6: 하지만 생존했죠.
7: 막판에 몰빵하고
5: 근데
7: 나누면 돼요.
5: 생존을 하고. 아니, 왜냐면 차라리 이렇게 할 거면은 누군가가 모아서 그거를 받고 나서 나누죠.
4: 저는 그게 처음에 나누건 나중에 나누건 상관없긴 한데 항상 사람의 마음은 마지막에 많이 생기고 나면은 나누기 싫잖아요. 기본적으로 종자를 받은 사람은 이거를 다 같이 쓰기 위한 통에 넣고 싶으면 본인이 결정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5: 이런 식으로 되면은 나중에 받는 사람들이 이거를 너무
4: 가져도 돼요.
5: 아니 왜냐면 여기 우리 갇혀 있는데
6: 아, 그리고 다 보고 있잖아요.
5: 나도 이거 해야 되나? 라는 눈치를 보게 될수 있을까 봐.
4: 자, 두 개씩 나눠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본인이 선택하세요.
0: 오케이, 줘봐봐요. 다 나누자.
4: 누가 준대요?
0: 왜안 줘요? 다시 돌아왔다.
5: 아니, 갚을게요. 다시 돌아왔다.
4: 줄게요, 일로 와요. 아니, 저는 오늘 받은 걸다 나누려고

0: 진짜 나 무서워.
1: 좀더 깊이 들어가 봐야 될것 같아.
2: 이 뭐야?
1: 아이씨.
3: 7, 9, 8, 7, 6, 5, 4, 3, 2, 1.
2: 엄마.
4: 망했다.
2: 정말 우리 최후의 인류라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5: 교육방송 52년, 공사 창립 26주년. 2000년 EBS는 새천년을 맞아 차세대 교육 허브로 도약을 꿈꾸며 학교교육 보완과 평생교육, 그리고 민주적 교육 발전을 목표로 대한민국 교육공영방송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난 50여 년간 혁신적인 교육 콘텐츠를 끊임없이 선보인 EBS. 2026년 EBS는 AI 혁신으로 제도약이라는 경영 비전을 설정하고 AI 시대에 발맞춰 공영방송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인문교양 대기회, AI 고전, 역사를 바꾼 100책, 초등학생 대상 역사 드라마 AI 인물 한국사, 혁신적 비주얼의 AI 드라마 부활 수업과 EBS 청소년 문학관, 신진 제작자와 청년들의 큰 관심을 모은 AI 애니메이션 공모 및 선정작 방송 등 AI 기술을 전면 활용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시대적 화두를 고민해보는 AI 사피엔스,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처음 배우는 AI 등 EBS의 제작 노하우로 대국민 AI 역량 강화에 주력합니다. 글로벌 포맷 개발에 도전하는 과학 생존 리얼리티 최후의 인류, 글로벌 테크 기업과 협업으로 공연 확대 및 신인 뮤지션 발굴에 나서는 스페이스 공감, 헬로 루키, 세계 석학들이 함께하는 지식 콘텐츠의 대명사,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여섯 번째 시즌 등 세계 속 K-교육 콘텐츠의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EBS는 국내 최초 어린이 철학

0: 토론 프로그램 어린 철학자와 부모의 첫 성교육 등을 통해 AI 시대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평생교육 콘텐츠 역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집 다큐 청춘 경로의 재구성, EBS 다큐 프라임 암 전쟁은 끝났다, 생각의 멸종 등을 통해 사회적 과제와 해법에 대한 탐구를 지속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상을 뒤집고 글로벌 아빠 찾아 산만리 등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사회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겠습니다. 학교 교육 분야에서도 EBS는 고품격 초중고 강의 콘텐츠 개발 및 AI 기반 학습 멘토링, 전국 100여 곳의 자기주도 학습센터 운영으로 공교육 보완 및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대한민국 미래 교육 트렌드 역시 이끌어갑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EBS는 한국 PD대상 3관왕 및 휴스턴 국제영화제 5개 부문 수상 등 다양한 작품들이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해온 52년, EBS는 앞으로도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임을 다해 수신료의 사회적 가치, 그 이상을 증명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의대 강시혁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1950년대 런던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대기오염의 재앙, 런던 스모그 사건 말씀드렸죠? 런던의 명물 2층 버스 이야기입니다.

루트메스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2층 버스. 당시에 두 부류의 직원이 있었는데요. 한 명은 하루 종일 앉아서 운전대를 잡는 운전기사였고 다른 한 명은 버스 1층과 2층을 쉴 새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승객들의 표를 확인하는 차장이었습니다. 연구자들은 버스 기사와 버스 차장의 심장병 발생 위험에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했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두 사람은 같은 버스를 타고 같은 공기를 마시고 비슷한 식사를 하겠죠? 그런데 연구 결과 버스 기사의 심장질환 발생률은 매년 1,000명에 2.7건, 버스 차장은 1,000명당 1.9건으로 버스 기사가 버스 차장보다 심장병을 앓게 될 가능성이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비슷한 환경에서 버스 기사는 주로 앉아서 일하고 버스 차장은 서서 움직이면서 일을 합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수록 심장에 좋지 않다. 신체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선사시대 인류는 배가 고프면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사냥과 채집을 하면서 목적을 가지고 치열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을 움직이는 것, 에너지를 소모해야만 칼로리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 유전자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고도로 발달한 현대 문명은 이 진화론적인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통해서 활동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먼 옛날처럼 먹을 걸 얻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는 게 아니라 활동량이 적어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됐고요. 그렇다 보니 앉아있는 시간이 길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 수명이 짧아진다는 것 너무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하루에 깨어있는 시간 16시간 중에서 하루 13시간을 앉아서 생활하는 분들은 앉아있는 시간이 11시간 미만이었던 분들보다 사망률이 거의 2배 높았다는 연구도 있고요.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1시간 늘어날 때마다 전체 사망 위험이 11%,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18%, 암으로 인한 사망이 9%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오늘은 신체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어떻게 신체 활동량을 늘릴 수 있을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를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사실 저도 진료실에서 운동이라는 표현 많이 씁니다. 하시는 운동 있으세요? 운동 여전히 열심히 하고 계시죠? 라고 질문하는데 사실은 전문가들은 신체 활동이라는 표현을 더 선호합니다. 신체 활동은 우리 골격근을 수축시켜서 에너지를 쓰는 모든 움직임을 이야기하고요. 반면에 운동은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헬스장이나 수영장에 가서 계획적으로, 구조적으로, 반복적으로 땀을 흘리면서 하는 운동을 일컫고요. 중요한 거는 돈 내고 큰맘 먹고 헬스장에 가서 땀 뻘뻘 흘리는 운동이 아니더라도 더 넓은 의미에서 우리 신체 근육을 움직이는 신체 활동만으로도 우리 몸이 보상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얼마나 움직여야 할까요? 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하는 신체 활동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강도 신체 활동 150분 이상 또는 고강도 신체 활동 주 75분 이상. 중강도 신체 활동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운동인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빠르게 걷기, 6km 퍼 아워의 속도로 빠르게 걷기, 집안일, 걸레질, 청소기 돌리기, 욕실 청소, 조금 숨찬 집안일, 아이랑 같이 놀기, 반려동물 목욕시키기, 반려동물과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놀기, 낮은 경사의 등산, 자전거를 16km 퍼 아워 미만으로 타는 거, 골프,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등 라켓 스포츠, 가벼운 춤추기, 수영 연습,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스마트폰 게임 말고요.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게임형 스포츠. 어떤 운동인지 다 기억하기는 좀 어려우실 텐데 그래서 쉽게 분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토크 테스트입니다. 부인이랑 배우자랑 같이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강도는 걸으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을 정도를 이야기하고요. 아까 이제 6km 퍼 아워 이상의 빠른 걸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빨리 걸으면서 대화는 가능한데 노래 부르는 건 사실 불가능하고 대화를 길게 가져가기는 조금 어렵고 약간 숨찬 상태로 대화가 가능한 정도를 이야기하고 이게 우리가 목표로 하는 중강도 이상의 신체 활동입니다. 일주일에 150분이라고 하면 바로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하루 30분씩 주 5회라고 말씀드리면 조금 더 기억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출근길 빠르게 걸어서 15분, 퇴근길 15분 빠르게 걸으시면 30분 채우실 수 있거든요.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주말에 골프 나가시면 짧아도 한 4시간, 길게는 뭐 6시간도 걸어 다니시잖아요. 다만 카트 타시면 안

있습니다. 카트 말고 계속 걸으셔야 됩니다. 계속 걸으시면 일주일 신체 활동량 채우실 수 있습니다. 난 정말 바쁘다. 매일 30분 운동 이런 거 못한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고강도 신체 활동 추천드립니다. 상자나 가구 등 무거운 물건 옮기기, 달리기, 등산, 16km 파워 이상의 자전거 타기,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라켓 스포츠를 좀 격렬하게 하는 겁니다.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크로스핏, 스피닝 이런 운동들이 고강도 신체 활동에 해당합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토크 테스트 조금 더 쉬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중강도는 옆 사람과 숨은 차지만 대화가 조금 가능한 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고강도는 거의 대답이 불가능합니다. 이때는 할 수 있어요? 네! 아니요! 밖에 말 못하고요. 이건 대화가 불가능한 운동을 이야기합니다. 고강도 신체 활동은 에너지 소모량이 중강도 신체 활동의 대략 2배 정도 돼서 고강도 신체 활동을 하시는 경우는 주 150분 대신에 절반으로 나눠서 75분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러닝 유행인데요. 한 번에 한 30분, 40분 정도씩 하신다고 하시면 토요일, 일요일 두 번 하셔서 채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산소 신체 활동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렸는데요. 삼국지에 나오는 삼발이처럼 천하 삼분지계처럼 운동을 위해서 유산소 운동과 함께 반드시 챙겨야 할 신체 활동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제 마음대로 이름 붙인 게 운동 삼분지계인데요. 유산소 신체 활동과 함께 저항성 운동, 유연성 운동 요 세 가지 운동 같이 하시도록 말씀드립니다. 유산소 운동은 가장 기본입니다. 심폐지구력, 신진대사 증진, 심혈관 질환 예방, 사망 위험 감소 좋은 효과 너무 잘 알려져 있어서 기본적으로 유산소 운동 하셔야 되고요. 고령화 사회에서 중요해지고 있는 두 번째 요소가 바로 저항성 운동입니다. 예전에는 무산소 운동이라는 표현도 썼었고요. 근력 운동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주 2회 이상 우리 몸의 주요 근육군을 사용하는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다리, 엉덩이, 등, 가슴, 복부, 어깨, 팔같이 큰 근육을 사용하는 근력 운동 하시도록 말씀드립니다. 연세가 드시면 우리 몸의 근육이 자연스럽게 빠지거든요. 근감소증이라고 표현하죠. 근력 운동은 근육의 일상생활보다 조금 더 큰 부하를 주는 게 목표입니다. 조금이라도 저항을 가해서 이런 신체 활동을 하시게 되면 근육량과 근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뼈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근력 운동이라고 표현하면 꼭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거 들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꼭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최근에 이제 귀엽게 나온 조그만 가벼운 아령들이 있거든요. 1, 2kg짜리 가벼운 아령 이런 것도 좋고요. 고무밴드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저항을 가해주는 운동이고 그 외에도 그런 기구 없이 혼자 할 수 있는 팔굽혀펴기, 플랭크, 그다음에 스쿼트, 그 내체중을 이용하는 운동 좋고요. 집 앞에 있는 정원 가꾸는 것 이런 거 다 좋은 저항성 운동이 됩니다. 한번 하실 때 아 힘들다 이런 생각이 좀 들게 하시는 게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하실 때 한두 번만 하시는 게 아니라 8회에서 12회 정도 반복하셔서 아 힘들다는 생각이 좀 들 때까지 하셔야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유연성 운동, 평형성 운동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감각하기 쉬운 운동들인데 유연성 운동은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혀줘서 우리 몸이 좀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요가 스트레칭의 대표적이겠죠? 몸이 유연해야 다른 운동을 할 때도 다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도 생활이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운동 방법이고요. 연세가 드시면서 근력이 약해져서도 그렇지만 균형감각이 떨어져서 넘어지실 수 있거든요. 뼈가 약해진 상태에서 낙상하시면 골절로 이어지고 고령에서 골절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한 발로 서 있기, 뒤로 걷기, 태극권이나 요 흔들판 있어요. 밑에는 동그랗게 생긴 흔들판 이용해서 하는 운동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에서는 이런 유연성, 평형성 운동을 주 3회 이상 하시도록 권유드립니다. 이렇게 운동 3분지계, 유산소 운동, 저항성 운동, 유연성 운동 세 가지 운동 골고루 하시면 가장 좋은 건강 효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체 활동 얼마나 잘하고 있을까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신체 활동량이 충분하지 못한 신체 활동 미실천률이 31%나 된다고 심각한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선 시간들에 제가 우리나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심혈관 질환 얼마나 좋아졌고 고혈압 조절이 얼마나 좋은지 자랑스럽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영역에 오면 신체활동 영역에서는 우리나라 지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우리나라는 신체활동 미실천률 말하기 너무 부끄러워서 그랬는지
신체 활동 실천율 보고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성인의 신체 활동 실천율은 채 50%에 미치지 않습니다. 특히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신체 활동 부족 현상이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제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청소년 신체 활동률인데요. 우리나라 청소년 신체 활동률은 남학생의 경우는 25%, 여학생은 9%에 불과합니다. 사실 이런 현상은 선진국에서 공통적인 현상이긴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청소년 신체 활동률이 너무 낮아서 문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다른 선진국들, 미국, 영국,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하고 비교해도 우리나라는 정말 지표가 나쁜 상황입니다. 신체 활동은 공부할 시간을 뺏는 일이 아니고요. 오히려 집중을 개선시켜주고 뇌 기능을 올려주는 효과가 과학적으로 잘 증명된 방법입니다. 또 우리 몸의 최대 골밀도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완성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골밀도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거고, 고령기에도 골밀도가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시기에 제일 중요한 골든타임 시기에 농구, 줄넘기, 달리기 같이 뼈에 체중이 실리고 중력이 가해지는 신체 활동을 해야지 골밀도가 높아집니다. 이 시기에 뼈 은행에 저축을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아무리 칼슘 보충제 드셔도 시간이 지나면 골다공증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청소년기의 운동 습관은 아이의 평생 체력을 결정하고요. 평생 심장 건강을 지켜주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운동해도 될까요? 이건 정말 학계에 풀리지 않는 딜레마입니다. 아마 영원히 답이 없을 것 같은데, 신체 활동 중요한데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신체 활동을 좀 줄여라.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충돌하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고요. 연구가 좀 제한적이기는 한데, 최근의 연구 결과들은 미세먼지를 마셔서 생기는 악영향보다는 신체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는 쪽으로 모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세먼지는 고위험군이 특히 있거든요. 고령 기저질환자분들, 이런 분들은 미세먼지에 취약하기 때문에 특히 이런 분들은 미세먼지가 나쁜 날 또는 매우 나쁜 날 정도는 주의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고강도 운동 좋다고 하던데요. 최근에 이런 연구들이 많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인터벌 트레이닝 같은 고강도 신체 활동이 좋다는 연구들이 있는데, 혈압 강화 효과, 심장 기능 개선, 지질대사, 심폐구력,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에서 중등강도 운동보다 고강도 운동이 유리하다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모든 분들한테 추천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부상의 위험이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특히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한테는 고강도 운동을 갑자기 했을 때 부담을 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령이시거나 그 전에 해본 적 없거나 심장질환이나 다른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께서 고강도 신체활동 고려하신다면 일단 좋습니다. 좋은 생각이신데, 바로 시작하시기 전에 담당 선생님하고 한번 상의해 보시고, 필요하면 저는 검사 한번 해보고 추천드리거든요.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장질환인데 운동해도 되나요? 네. 과거에 심장질환이 있으면 운동하지 말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했었던 연구 하나만 소개해드리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활용해서 한국인 44만 명을 분석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빠르게 걷기 같은 중강도 운동 150분 하는 양이 요 X축에 있는 500이거든요. 빨간색이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 파란 선이 심혈관 질환이 없는 분들입니다. 500m를 넘어가면 사망 위험 감소 효과가 무뎌지는 거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파란색에 건강한 분들은 500까지가 제일 큰 이득이고 그 다음에 거의 평평하게 가는 반면에, 빨간색에 심혈관 질환 있으신 분들은 물론 500이 제일 경사가 가파르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건강 이득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이 있어도 신체 활동량이 정말 많은 분들은 사망 위험이 심혈관 질환이 없는 분들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게 저희 연구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서 좀 걸어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테고요. 반대로 뭐 좋은 건 좋은데 내가 이제 이 나이에 뭘 달라질 게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저희 영역에서, 심장내과에서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Exercise is medicine, 운동이 곧 약이다 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심근경색 환자가 퇴원 후에 신체활동 꾸준히 하면 건강효과가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효과가
심장내과에서 처방하는 심장약 한 알만큼 효과가 좋다는 게 여러 연구를 통해서 확인됐습니다.

차단되어 있습니다. 위장장애도 없죠. 간수치장애도 없죠. 돈도 안 드는. 이렇게 좋은 이야기 어디 있겠습니까? 거창한 계획이 필요하신 거 아니고요. 오늘 저녁 식사하시고 동네 한 바퀴 한 30분만 조금 빠르게 걸으시면 됩니다. 오늘 내딘 요 힘찬 한 걸음이 100세 시대 여러분의 심장을 지키는 든든한 방어막이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심장 건강을 위한 맞춤형 운동 처방전이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신체 활동 방법과 이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달아버린 심장, 다시 뛰게 하는 기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기후위기 시대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 요령.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매년 폭염 기록이 깨지는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폭증하는 에어컨 사용은 역설적으로 폭염을 장기화하는데요. 현명한 에너지 사용은 탄소 배출을 줄여 폭염과 기후위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똑똑한 에너지 절약, 다 함께 실천해볼까요? 에어컨의 냉방 온도는 26도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공기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에어컨 필터와 실외기, 실외기 주변을 청소합니다. 전력이 많이 사용되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전기 사용을 자제합니다. 대기전력 차단 멀티탭 등을 사용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기를 줄입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에 가까운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합니다. 스마트 플러그 등 IoT 센서를 사용하여 외출 중 불필요하게 작동하는 전자기기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함께 실천하는 탄소 중립, 뜨거워지는 여름을 식혀주세요.
1: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은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나의 두 번째 교과서, 한국사 강의를 맡은 역사학자 정재환입니다. 네, 오늘은 1937년 2월, 이 도쿄의 어느 저택에서 벌어진 극적인 만남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두 남자가 마주 앉았습니다. 한 사람은 영국인 변호사 존 게스비, 다른 한 사람은 조선의 젊은 수장가 전영필. 그들 사이에는 고려청자 22점이 놓여 있었습니다. 게스비가 말했습니다. 한 점당 2만 5천 원, 모두 55만 원입니다. 전영필이 답했습니다. 한 점당 1만 5천 원, 모두 33만 원을 제안합니다.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이 두 남자는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됐을까요? 그들은 왜 고려청자의 목숨을

걸었을까요? 먼저 영국인 존 개스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귀족 출신의 국제 변호사였습니다. 25세 일본으로 건너가 활동하면서 이 일본 황궁 뒤편에 호화로운 저택을 짓고 살았습니다. 이 타고난 미술품 애호가이자 수집가였던 그는 일본에서 이 동양 예술품을 수집하기 시작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고려 청자에 매료됐습니다. 개츠비는 일본인 골동품상 미야카와 다카요시를 통해 이 명품 고려 청자만을 골라 모았습니다. 20년 가까이 오직 이 최고의 작품만을 말이죠. 고려 도공들이 빚은 최상급 청자들이 그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예술품 애호가이자 수집가로서 개츠비는 금세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자, 이제 이 조선의 전영필 이야기입니다. 1906년 서울 종로에서 태어난 그는 이 증조부 때부터 3대에 걸친 명문가의 후손이었습니다. 증조부 전계우는 종이품 가선대부 경상중군을 지냈고 이 서울 근교와 충청도 일대에서 수만 석을 추수하던 대지주였습니다. 아버지 전영기도 통정대부 중추원 의관을 지냈으니 이 귀족 출신, 이 시쳇말로 금수저를 넘어선 다이아몬드 수저였습니다. 전영필은 태어나자마자 이 숙부 전명기의 양자가 됐고 이 친형 전영설이 요절하면서 양쪽 집안의 유산을 모두 상속받게 됐습니다. 24살에 이미 사만마지가 있는 만석군이 된 거죠. 휘문고등보통학교를 거쳐서 일본 와세다대학 법학과를 졸업했지만 그는 이 일제의 법률가로 사는 길도 유유자적한 삶도 택하지 않았습니다. 전영필은 일제강점기에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귀한 우리 문화재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엄청난 유산으로 불상, 그림, 고서적, 도자기 등 이 한민족의 혼이 담긴 우리 예술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전영필은 일본 도쿄의 영국인 개츠비가 이 최고의 고려 청자를 많이 소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장자가 팔기 전에는 구입할 수 없는 거죠. 그는 흐르는 강물에 낚싯대를 던져놓고 이 세월을 기다리는 강태공처럼 때를 기다렸습니다. 존 개츠비는 영국인이야. 지금은 일본에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영국으로 돌아갈 테고 그때가 되면 이 수장품을 처분하겠지.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1936년 2월 26일 일본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일본은 중국과의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국제 변호사로서 감각이 뛰어났던 개츠비는 귀국을 결심했고 소장품 일부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1937년 2월 이 소식을 들은 전영필은 지체 없이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두 사람은 개츠비의 저택에서 마주했습니다. 개츠비는 청자 모자 원숭이 모양 연적, 청자 기린 모양 향로 등 22점의 청자를 보여줬습니다. 모두 조선의 귀중한 문화유산이었고 이 고려인의 예술혼이 담긴 명품이었습니다. 전영필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청자들을 되찾아 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개츠비와 전영필, 두 남자의 밀고 밀리는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개츠비가 제시한 값은 한 점당 2만 5천 원, 모두 55만 원이었습니다. 당시 이 서울 기와집 한 채 값이 천 원 정도였으니까 이 550채에 해당하는 거금이었죠. 전영필은 조심스럽게 한 점당 만 오천 원, 모두 33만 원을 제안했습니다. 1차 협상은 아쉽게도 결렬됐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온 전영필의 가슴은 타들어갔습니다. 이 일본에 두고 온 청자 생각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죠. 그러는 사이 이 개츠비는 대형 박물관에 팔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개츠비가 조선으로 건너왔습니다.
전영필은

그는 그를 자신이 짓고 있던 박물관 보화각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스비 선생님, 이 수장하고 계신 고려청자는 조선의 보물입니다. 저는 그것을 이곳에 전시해 우리 민족에게도 이 찬란한 문화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개스비는 감동했습니다. 이 전영필이 단순한 수집 욕으로 이 청자를 탐내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이번에는 개스비가 입을 열었습니다. 전영필 선생, 이 선생의 진심을 알았습니다. 제가 40만 원에 양보하겠습니다. 대신 이 청자 두 점은 제가 보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영국으로 가져가서 감상하다가 나중에 이 대형 박물관에 기증하겠습니다. 전영필의 진심을 알아준 개스비 덕분에 이 협상은 성사됐습니다. 전영필은 개스비가 사랑한 청자 두 점을 양보하고 나머지 20점을 40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그는 급히 공주에 놓은 만나지기를 팔고 고려 청자를 영접하기 위해 도쿄로 날아갔습니다. 이 하마터면 사라질 뻔했던 고려 청자 20점 중 7점은 이 해방 이후 국보와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그때 한 점당 2만 원을 주고 어렵게 구한 청자는 이제 무가지보, 이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보물이 됐습니다. 고려 도공들이 도전과 실험 정신으로 빚어낸 세계 최고의 명품 고려 청자. 그것은 단순한 도자기가 아니라 조선의 혼이 담긴 예술이었습니다. 그럼 이 전영필이 되찾아온 고려 청자 중 국보 청자 모자 원숭이 모양 연적을 살펴보겠습니다. 높이는 9.8cm, 몸통 지름은 6.0cm입니다. 이 유약이 잘 녹아서 투명하고 잔잔한 기포가 표면을 덮고 있죠. 아주 은은합니다. 그리고 색깔은 아름다운 비추색입니다. 앞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이 어미 원숭이 머리 뒤에는요, 지름 1cm 정도의 물을 넣는 구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끼 머리 위에도 이 지름 0.3cm인 구멍이 뚫려 있죠. 이 뒤통수에 난 구멍이 좀 안쓰럽기도 합니다만 이 물이 나오는 구멍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2세기 초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고려 귀족들이 원숭이를 애완용으로 길렀다는 사실과 함께 이 호사스러운 귀족 문화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도공들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토록 섬세한 청자를 만들어낸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이 아름다운 빛을 만들어냈을까요? 고려의 도공들은 단순히 흙을 굽는 장인이 아니라 이 자연의 원리를 이해하고 색을 실험한 과학자이자 예술가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같은 청자라도 이 고려의 빛깔이 달랐을까요? 먼저 흙이 달랐습니다. 청자를 만드는 흙의 성분이 조금만 달라도 푸른빛에서 회색빛, 심지어 검은빛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마도 달랐습니다. 중국의 월주요는 벽돌로 쌓은 벽돌 가마, 전축요였습니다. 하지만 강진이나 부안의 고려 가마는

흙으로 쌓은 진흙가마, 토추교였습니다. 용인과 시흥의 가마는 중국식 이 벽돌 가마였고요. 강진은 토추교였죠. 중국 월주의 벽돌 가마는 길이가 40m에 달했습니다. 반면 강진의 진흙 가마는 10m에서 20m 정도로 짧았습니다. 10세기 한반도 중서부에서 만들어진 초기 청자는 이 중국식 벽돌 가마에서 구웠지만 11세기 이후 이 남서부 지역으로 중심이 옮겨가면서 진흙 가마로 바뀌게 됩니다. 벽돌 가마에서는 한 번만 구웠지만 이 진흙 가마에서는 두 번 구웠습니다. 유약 또한 달랐습니다. 도자기 표면을 치밀하고 단단하게 만들고 이 투명한 광택을 내기 위해서는 유약의 재료와 배합이 중국과는 달랐습니다. 이런 차이들이 겹치면서 같은 청자라도 이 송나라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고려만의 독특한 빛깔, 바로 비색이 만들어진 겁니다. 당대의 중국 사람들도 이 색을 극찬했습니다. 12세기 고려를 방문한 송나라 사람, 이 서긍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려 도경이라는 책에서 고려의 풍속, 음악, 의복, 그리고 청자에 대해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서긍의 눈에 비친 고려 청자는 이렇게 묘사됩니다. 도기의 빛깔이 푸른 것을 고려인은 비색이라고 하는데 근래에 들어 제작 기술이 정교해져 빛깔이 더욱 좋아졌다. 술병의 모양은 참외와 같은데 위에는 연꽃 위에 오리가 엎드린 모양의 작은 뚜껑이 있다. 또 주발, 접시, 술잔, 사발, 꽃병, 탕기, 옥잔도 잘 만들었는데 이는 모두 중국의 그릇 만드는 법식을 모방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지 않고 생략한다. 다만 술병은 다른 그릇과 다르기 때문에 특별히 기록한다. 서긍은 이 주발, 접시, 술잔 등은 이 중국의 그릇을 모방한 것이라 크게 다를 게 없어서 이 그림을 그리지 않고 생략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하지만 참외 모양 술병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림까지 남겨 그 모양을 보여주려 했죠. 고려 도경은 그림과 글이 함께 실린 책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그림이 남아있지 않아 이 참외 모양 술병의 형태를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서긍의 기록만으로도 그의 눈에 비친 고려 청자의 인상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서긍은 송나라 청자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이 고려만의 빛깔에 깊은 감탄을 남겼습니다. 송나라 청자는 비밀스럽다는 뜻의 비자를 써서 비색이라 불렀습니다. 이에 반해 고려 청자는요, 비치를 뜻하는 비자를 써서 비색이라 했습니다. 하나의 글자 차이지만 그 안에는 완전히 다른 미감이 담겨 있죠. 고려의 청자는 감추어진 비밀의 색이 아니라 자연과 사람의 조화를 드러내는 빛의 색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긍이 칭찬했던 그 술병, 참외 모양 술병입니다. 담록색의 유약이 전면에 곱게 입혀져 있고요. 이 유약 안에는 미세한 기포가 가득합니다. 그 덕분에 이 빛이 부드럽게 스며들어 은은한 고려청자 비색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죠. 이 주름치마 같은 높은 굽, 팽팽하게 부푼 이 참외형 몸체, 유려한 목선, 참외 꽃을 닮은 입술, 각 부분의 비례와 선의 흐름이 완벽해 이 직선과 곡선의 조화가 뛰어납니다. 원래 참외 모양 술병은 중국 고대의 술그릇, 이 청동기로 만든 준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중국의 병은 입부분이 크고 몸체가 두툼하며 굽이 낮아 이 다소 둔한 인상을 줍니다. 이에 비해 고려의 술병은 균형이 잡히고 정제된 아름다움이 살아있습니다. 중국의 영향을 벗어나 고려의 미식을 완전히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서긍이 그토록 감탄했던 겁니다. 서긍의 시선을 사로잡은 또 하나의 고려 청자는 사자 모양 향로였습니다.

서공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산의 출향 역시 비색인데 위에는 짐승이 웅크리고 있고 아래에는 봉오리가 벌어진 연꽃 무늬가 위를 떠받치고 있다. 여러 그릇 가운데 이 물건이 가장 정교하고 빼어나다. 남송의 태평노인도 고려청자를 천하 제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수증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건주와 촉지방의 비단, 정요 백자, 절강의 차, 그리고 고려의 비색은 모두 천하 제일이다. 다른 나라가 모방하려 해도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것들이다. 이 말은 당시 인류가 가장 아름답다고 자부하던 북송의 여요청자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뜻입니다. 고려청자는 이미 완성도와 독창성 면에서 송의 수준을 넘어섰던 거죠. 고려청자는 약 500년에 걸쳐 발전했습니다. 10세기에서 14세기에 이르기까지 도공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기술을 배웠지만 그대로 모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품질이 좋고 더 아름다운 청자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도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려의 도공들은 자신들만의 감각과 실험정신을 세상에 새겼습니다. 음각, 양각, 투각 등 다양한 기법을 활용했고 동물과 식물, 인물의 모습을 담은 상형청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려인의 창의력이 집약된 상감청자를 완성했습니다. 이 상감이란 공예 품의 표면에 다른 재료를 박아 넣어 문양을 만드는 장식법입니다. 원래 이 금속공예에서 은을 박아 넣는 은입사 기법에서 발전한 기술이었죠. 돌, 조개 껍질, 뼈, 뿔 같은 재료를 이용해 가구, 유리, 나전칠기 등 여러 공예 분야에서 쓰였습니다. 상감 기법은 이미 메소포타미아와 고대 이집트에서도 사용됐고 중국에서는 춘추 전국 시대부터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 기법을 도자기에 적용해 성공시킨 건 고려가 처음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고려의 도공들이 어떻게 상감청자를 완성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도자기를 빚어 반쯤 말랐을 때 이 조각칼로 문양을 새깁니다. 그 음각된 자리에 백토 진흙이나 이 자토 진흙을 채워 넣습니다. 진흙이 마르면 문양 밖의 부분을 깎아내 문양 안에만 색이 남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흰색 또는 자색의 무늬가 나타납니다.

이후 완전히 건조시킨 뒤 초벌구이를 하고 그 위에 청자유약을 입혀 다시 한번 굽습니다. 그러면 백토진흙은 흰색으로, 자토진흙은 흑색으로 발색되어 투명한 유약 아래에서 문양이 은은히 떠오릅니다. 이 말로는 간단하지만 이 상감 작업은요,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고난도의 기술이었습니다. 문양을 새기고, 진흙을 채우고, 덧묻은 흙을 긁어내고, 유약을 바르고, 굽고 또 굽는 과정이 이어졌습니다. 이 조금만 삐끗해도 그동안의 노력이 모두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도공들은 수백 번의 실패를 겪으며 인고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청자 가마터에서 발견된 수많은 파편들이 그 시행착오와 실패의 흔적입니다. 그 파편 하나하나가 완벽한 비색을 향한 도공들의 집념을 증명합니다. 결국 모든 공정이 한치의 오차 없이 성공했을 때에만 비로소 상감청자가 탄생했습니다. 자, 이제 이 상감청자의 대표작 청자 상감 운항문 매병을 보겠습니다.

이 작품 역시 전영필 선생이 일본인 골동품상 마에다로부터 거금 2만 원을 주고 구입한 것입니다. 해방 후 국보로 지정이 됐고 현재 간송미술관에 소장돼 있습니다. 이 전체 균형이 절묘하고 빛은 은은한 비색으로 고요하게 감돕니다. 높이 42.1cm, 입지름 6.2cm, 밑지름 17cm. 입부분은 작고 낮으며 살짝 벌어져 있고요. 어깨는 넓고 당당합니다. 입 아래에는 꽃무늬 띠가 둘러있고 구비에는 연꽃 무늬가 새겨져 있습니다. 몸통 전면에는 구름과 학을 흑백 상감으로 새겼습니다. 원 안에는 하늘로 날아오르는 학과 구름이, 원 밖에는 아래로 내려가는 학과 구름이 보입니다. 가만히 보면 이 학의 방향이 다 다릅니다. 하늘을 향해 솟는 학, 아래로 내려오는 학, 이 대조 속에 생명의 순환과 자유로움이 담겨 있습니다.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그릇 위에서도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학의 모습, 이 문양의 구성과 조형의 완성도는 도자기의 미학적 정점이자 고려 도공들의 창의력과 실험 정신을 상징합니다. 고려 청자는 비색과 상형 청자, 그리고 상감 청자로 변화를 거듭하며 독특한 아름다움을 창조했습니다. 그 독창성과 우수성은 중국에도 알려졌고 12세기에서 14세기에 이르러서는 중국 황실과 고급 관리들이 탐내는 애장품이 됐습니다. 특히 13세기와 14세기에는 수많은 명품 상감청자들이 바다를 건넜습니다. 송대에는 조공무역과 고려 송관의 상인들, 즉 송상들의 해상무역을 통해, 원대에는 황실에 바치는 곡물이나 무역품의 형태로 청자가 중국으로 수출됐습니다. 이 무역로는요, 해로뿐 아니라 육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북경, 내몽도, 하북성 석가장시, 요녕성 요양시, 그리고 남쪽으로는 절강성 항주, 영파 등 송원시대의 주요 항구에서 고려청자가 출토되고 있습니다. 대만에서도 그 흔적이 발견됩니다.

그만큼 고려 청자는 중국 전역으로 퍼졌고 그들의 귀족 문화 속에서도 귀한 보물로 인정받았습니다. 고려 청자가 이처럼 발전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 사회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9세기 후반 선종이 전래되면서 다도 문화가 유행했습니다. 차를 마시기 위한 다기의 수요가 늘었죠. 10세기에 들어서면서 차는 이 승려와 문인은 물론 왕실과 불교 행사에서도 빠질 수 없는 필수품이 됐습니다. 차 문화의 확산이 곧 청자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12세기 강진과 부안 일대의 가마터에서는 차를 위한 다환과 제기 외에도 정병, 향로, 매병 같은 특수용기, 기와나 장식 타일, 화장용구, 문방용품, 약용기까지 함께 만들어졌습니다. 청자가 단순한 제기나 식기가 아니라 삶의 전 영역으로 확장된 겁니다. 청자 생산지였던 강진 지역은 행정구역상 소에 속했습니다. 소란 철, 금, 은, 수공예품 등 특산물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운영한 특수행정구역이었습니다. 강진의 대구소와 칠량소는 고려 청자만을 전담 생산하던 곳이었죠. 이곳에서 일하던 백성들은 이 청자 생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거주 혼인, 직업 선택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소속된 백성들은 집단적으로 관리됐고 때로는 예속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의 신분이 양인이었는지 천민이었는지는 논란이 있지만 그들이 맡았던 일이 고역으로 여겨졌다는 건 분명합니다. 이 조선시대의 신량 역천처럼 신분은 양인이었어도 하는 일은 천한 일로 취급됐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매일같이 흙을 만지고 불을 다루며 이 청자를 빚었던 도공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고단하고 위험하며 언제나 이 실패의 두려움과 싸워야 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은 품질, 더 아름다운 색을 찾아 끊임없이 실험하고 도전했습니다. 그들의 손끝에서 피어난 청자는 이제 천하 제일의 명품이 됐습니다. 그 가마의 불꽃처럼 그들의 예술호는 지금도 역사 속에서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경제 선진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조선, 철강, 자동차 산업 등 이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췄습니다. 정보통신과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드라마, 영화, 음악 등 우리의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Made in Korea라는 이름은 기술과 예술이 결합된 창조의 상징이 됐습니다. 그 속에는 천년 전 고려의 도공들이 도전과 실험으로 만들어낸 예술원의 유전자가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고려의 도공들은 흙과 불로 예술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남긴 건 단지 청자가 아니라 끝없이 시도하고 실패하며 완성으로 나아간 정신이었습니다. 그 정신이 오늘의 대한민국 Made in Korea라는 이름 속에 살아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학자 정재환이었습니다.

0: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1: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0: 고등학교 때 제가 그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것을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한테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1: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0: 우선 그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0: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항공기나 드론, 그 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 다음에 달 탐사선 같은 우주선, 그 다음에 이런 그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1: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0: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면 크게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단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을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 이만큼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동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1: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0: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1: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0: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람들 사이에서 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1: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 주세요.
0: 우주 발사체 생명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1: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루나 게이트라서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대는. 40년대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또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화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4차 산업의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자율주행 아니면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변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1: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우선 제가 우주 발사체를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용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을 또 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캠프나 그런 과학관들이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 되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이 빨라야 생각합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홍익대학교 디자인학부에서 UX 디자인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는 윤재영 교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디자인하면 시각적인 형태, 컬러 이런 걸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UX 디자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의 부작용이 있으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 원래 완벽한 디자인은 없다. 누군가의 잘못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해. 라면서 아무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 디자인 딜레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뉴욕에서 홀로 두 아이를 키우던 여성이 있었습니다. 자기 이상형에 부합하는 외모와 성격, 직업, 취향을 가진 이성을 만나 매일 밤 잠들 때까지 달콤한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렇게 2022년부터 친밀한 관계를 맺다가 결혼했다고 하는데요. 사진을 한번 볼까요? 잘 어울리는 한상처럼 보이시나요? 당시에 이 일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는데요. 여기 이 남성이 바로 AI 챗봇이었기 때문입니다. AI와의 사랑 이야기, 몇년 전까지만 해도 SF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일이었는데요. 이미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이 AI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어쩌다 사람이 아닌 AI에 감정을 갖게 되었을까요? IT 기술과 SNS가 발전하면서 온라인 세상 속에서 사람들 사이의 소통이 쉬워지고 연결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외로움을 느낍니다. 통계적으로도 20대 청년의 절반 이상이 고독하다고 느끼고 있고, 30대의 미혼자 비중 역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외롭다고 아무 때나 다른 사람에게 연락하고 힘들다고 밤낮 하소연만 늘어놓으면 상대방은 지쳐서 금방 떠나버릴 수도 있죠. 하지만 AI는 다릅니다. 언제 어디서든 24시간 대기하면서 우리가 말 걸기를 기다려주고, 우리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줍니다. 실제 사람 간의 인간관계는 상당히 까다롭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AI 챗봇과의 관계는 훨씬 수월하고 편한 겁니다. 관련 연구에서도 사람들은 챗봇에게 더 쉽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걸로 나타났고요. 사람에게 상담받는 것보다 AI를 더 선호하고 신뢰한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챗봇 서비스 광고에서는 챗봇이 항상 당신의 편이다. 그리고 항상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동반자다. 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생물인 AI에게 이렇게까지 몰입하고 살아있는 존재처럼 대하는 게 의아하게 들리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AI를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디자인한 영향이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AI는 꼭 사람의 형태여야 할까요? 혹시 생각해 본적 있으신가요? 기업은 AI를 사람처럼 보이게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모습의 존재에 쉽게 마음을 열고 상호작용하고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의 모습과 비슷해질수록 섬뜩한 느낌이 생겨서 호감도가 떨어진다는 불쾌한 골짜기 이론도 있긴 하지만 지금 챗봇의 모습에서 섬뜩함을 느꼈다라는 이야기보다는 오히려 친밀감을 느꼈다. 사랑에 빠졌다라는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사용자가 AI 외모를 자기 취향대로 직접 만들고 고를 수 있다면 AI 챗봇에 대한 애착은 더욱 커지게 되죠. 예를 들어 레플리카에서는 AI의 이름부터 시작해서 인종, 성별, 나이, 외모까지 사용자들이 다 취향대로 직접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옷, 신발, 안경, 액세서리까지 다 고를 수 있고요. 심지어는 성격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 있는 성격, 수줍은 성격, 배려심 있는 성격 같은 거죠. 현실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외형과 성격을 가진 사람하고 관계 맺는 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지만 AI 챗봇 서비스에서는 너무나 쉬운 일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AI 챗봇

0: 이것이 우리 외로움에 정말 도움이 될수 있는 것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이 책복과 소통하며 위안을 얻으니 당장은 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실상은 사용자는 그 누구와도 교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실체는 취향에 맞게 디자인된 프로그램일 뿐이죠. 사용자는 대화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쉽게 바꿀 수 있고요. 화를 내거나 억지를 부려도 챗봇은 떠나지 않고 사용자의 기분을 맞춰줍니다. 사용자를 기쁘게 하는 게 그들의 숙명이자 목적이기 때문이죠. 이런 관계가 지속되면 사용자는 챗봇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실제 사람과의 보내는 시간은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AI 챗봇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되겠죠. 외로움을 달래려고 시작했던 챗봇이 아이러니하게도 사용자를 더 고립되게 만드는 셈입니다. 앞서 소개한 챗봇과 결혼한 여성 역시 자기는 이제 실제 사람과는 더 이상 관계 맺기 어려울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AI가 사람처럼 행동하는 게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AI가 만약에 소통하는 중간중간에 자기는 사람이 아닌 AI다라는 거를 사용자에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요? 최근 강조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AI의 투명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IBM이 발표한 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AI 시스템 규정을 살펴보면 사용자와 AI가 상호작용할 때 속이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개한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 안내서에서도 AI를 의인화하는 것은 혼란을 줄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상호작용하는 대상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챗봇이 스스로 자기가 AI다라고 밝히게끔 디자인하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사용자가 챗봇하고 대화할 때 사람이라고 느껴야 몰입도 되고 서비스 이용률도 높아지고 이윤도 극대화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용자의 지나친 몰입 때문에 부작용이 계속 보고되고 있는 만큼 AI의 투명성이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네, 이번엔 좀더 무거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고인을 디지털 휴먼으로 재현해낸 고인 AI도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고인 AI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동안 방송 프로그램에서나 간간이 접할 수 있던 기술이었습니다. TV 다큐멘터리를 통해 어머니가 사망한 딸을 다시 만나는 모습을 볼수 있었고요. 유명을 달리한 가수들이 디지털 휴먼으로 환생해서 무대에 서기도 했습니다. 이걸 보고 많은 사람이 이 기술에 큰 관심을 보였고요. 또 기술의 가격이 낮아지면서 일반인들도 고인 AI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아마존은 2022년 한 컨퍼런스에서 아마존 AI인 알렉사가 고인의 목소리를 낼수 있는 기능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이 컨퍼런스에 소개된 영상에서는 한 소년이 알렉사에게 할머니가 오즈의 마법사를 마저 읽어줄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는데요. 그러자 알렉사가 돌아가신 할머니의 목소리로 책을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1: But how about my courage? Asked the lion anxiously. You have plenty of courage, I am sure.
0: 또 다른 서비스인 히어애프터 AI는 고인의 과거 사진, 목소리 기록에 기반해서 AI 챗봇을 만들어줍니다. 유가족은 고인이 보고 싶고 궁금한 게 있을 때마다 언제 어디서든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고인 AI에 대해 사람들은 상반된 시각을 보이는데요. 한쪽에서는 고인 AI를 유가족에게 위로를 줄수 있는 의미 있는 존재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AI를 실제 사람과 혼동하면 안 된다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랜 논쟁거리였던 AI가 인간에게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에 대한 철학적 쟁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인 AI를 인간과 대등한 위치에서 적극적으로 위로를 주는 존재로 디자인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AI를 인간의 도구, 즉 수동적 존재로 한정해서 디자인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AI는 약인공지능 형태로 주로 도구의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나타나는 AI는 좀 달라요. 사람들에게 큰 신뢰를 얻고 있고, 인간의 보조적 역할을 하는 도구의 위치를 넘어서 점점 인간과 대등한 위치로, 점점 인간과 대등한 수준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고인 AI 기술에 대해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부분은요. 고인 AI 기술이 유가족에게 당장 어느 정도 위안을 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것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또 의존하도록 만드는 게 사용자에게 정말 유익한지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고인 AI 기술이 분리불안, 상실감을 유발하고 슬픔과 고통을 가중해 결국 지속적 애도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따라서 고인 AI 기술을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죠. 결국 고인 AI 기술은 서비스 측에서 어떤 의도로 이 기술을 디자인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절실할지 모르는 고인 AI 기술이 바람직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남은 자들에 대한 디자인적 책임감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AI 디자인은 언뜻 사소한 디자인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를 설계하는 디자이너의 사용자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이 요구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모습으로 AI 디자인을 처음 시작했을지라도 현재 제기되고 있는 부작용과 우려에 대해 디자이너들이 주목하고 사용자들이 착각하지 않도록 AI를 디자인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사용자를 존중하는 AI 디자인으로 하겠습니다.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라틴어로 학교에 가다라는 표현은 scholam fregendo라는 말을 씁니다. 이 학교에 다니다라는 말과 같은 말로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manum ferule subducere, 해초의 손바닥을 내밀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학교에 다닌다라는 의미가 매를 맞다라는 의미와 같았을까요? 모든 문제의 해결은 바로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 보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인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살베테 메이소치. 안녕하세요, 나의 친구 여러분. 그런데 이 인사법은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살베테 메이소치라고 인사말을 전한 분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최초의 대학인 볼로냐 대학에서 법학을 가르치신 이르네루스 선생님이 수업에 들어가서 학생들에게 첫 번째 했던 말이 바로 살베테 메이 소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안녕하세요, 나의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동료 여러분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이르네루스 선생님의 이 인사말 자체가 참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수업을 들어가면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이 선생님은 학생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안녕하세요 나의 동료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친구 여러분이라고 인사를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이 간단한 인사에서도 우리는 학문을 접근하는 사람의 자세와 가르침을 받는 사람에게 가르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어떤 보여주는 아주 좋은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라틴어 수업이라는 책이 몇 년 전에 나왔는데 그 책이 생각보다 너무 좋은 반응을 이끌었습니다. 사실 저는 책을 쓰면서 500권 이상 팔리는 책을 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책이 너무나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그냥 책만 알려진 것이 아니라 이 책을 쓴 사람에 대한 궁금증도 많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쓴 다른 책들에 대한 궁금함도 커져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많은 궁금함을 안고 있는데 저 사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라는 궁금함이 제일 컸습니다. 어디 신문을 보면 뭐 교수라고 나오기도 하고 또 어느 신문을 보면 뭐 바티칸 변호사라고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데를 보면 뭐 어떤 특정 종의 종교인이다 하는 어떤 그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예, 세 가지 다 모두 맞습니다. 그런데 변호사이건 교수이건 어떤 신부이건 간에 저는 그 모든 것이 저를 설명하는 것이지만 그 설명이 저에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설명이었습니다. 어떤 것에 속하지만 그 어떤 것에도 속하지 않는 저 자신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이 방송이 두렵기도 합니다. 이 방송이 또 어떻게 어떤 결과를 나올지 저에게 또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를 낳으셔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통해서 저 자신의 정체성과 저 자신을 알아가는 계기로 삼고 싶은 마음에서 이 방송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오늘 그럼 EBS 이 강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또 많이 했습니다. 이 강의는 책 라틴어 수업과도 또 다르고 또 제가 실제로 라틴어 문법을 했던 그 공간과도 다릅니다. 왜? 여기에서 모인 독자들은 책을 읽는 독자도 아니고 또 수강을 하는 학생들도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TV를 보면서 우리의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자, 그들을 위해서 라틴어 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해봅니다. 그런 고민 앞서 저는 저의 하나의 책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책의 표지는 절대 보여드리지 않고 책의 분량만 보여드립니다. 저는 이 책 작업을 위해서 거의 한 10년 이상의 시간을 아침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 1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했는데 작년에 출판사에서 인쇄 보고서가 왔습니다. 몇 권이나 팔렸을까요? 몇 권이나 팔렸을까요? 7권 팔렸습니다. 그 중에 두 권은 어떤 사람이 산지 제가 압니다. 제 수업을 들었던 제자가 두 권을 샀습니다. 그리고 제게 와서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그 책을 두 권 샀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 당신이 두 권을 샀군요. 다섯 권 누가 샀지? 라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또 다른 한 권의 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책의 분량은 이 정도입니다. 글자 크기 7, 본문 글자 크기 7, 각주 글자 크기 5입니다. 이렇게 글자 크기를 작게 한 이유는 최대한 지면에 분량을 적게 함으로써 책을 그나마 좀 책의 분량을 줄이기 위해서 글자 크기를 이렇게 작게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 두 권의 책을 보여드린 이유는 아, 나 공부 많이 했어. 아, 그리고 여러분 이 책 사봐. 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라틴어를 공부하게 된 이유 바로 이 두 권의 책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라틴어 수업이라는 책을 보면서 저 사람 왜 라틴어 수업을 공부했지? 라틴어를 왜 공부했지?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예, 저는 1989년에 광주 가톨릭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 교육을 받았습니다. 신학교 교육 과정 안에서 가장 의무적으로 해야 됐던 것이 바로 뭐? 라틴어 공부였습니다. 그 라틴어 공부를 하는데 대다수의 학생들은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왜? 라틴어 수업을 읽어보면 어렴풋이 알겠지만 너무나 많은 문법들, 너무나 많은 동사 변화들, 그거를 다 머릿속에 막 구겨 넣어야 하니까 학생들은 그 과목을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수업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막 뛰었습니다. 오, 이런 세계가 있어? 내가 예전에 막 무조건 외웠던 영어 단어가 여기서 시작된 거야? 저의 머리는 막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한 학기, 두 학기 억지로 들었던 그 과목이 제게는 너무나 기쁜 소식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습득해 갔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해서 라틴어를 잘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정말 라틴어를 잘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그리고 저는 지금 이 강연을 듣고 있는 사람들, 이 강연을 보고 있는 사람이 라틴어를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1도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이 라틴어 수업이라는 강연을 듣고 방송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 안에 어떤 것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 마음의 변화를 바라봤으면 하는 그 바람이 더 큽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것을 꼭 수업을 할 때 얘기를 합니다. 로마 시대 때 학교에 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라틴어로 학교에 가다라는 표현은 scholam fregendo라는 말을 씁니다. 학교에 다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 다니다라는 말과 같은 말로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manum ferule sub ducere. 이거는 해초의 손바닥을 내밀다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수고는 대제레 sub diriga. 해초리에 맞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 시대 때 scholam fregendo, 학교에 다니다라는 말은 회초리에 손바닥을 내밀다, 아니면 매를 맞다라는 의미와 같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학교에 다니다라는 의미가 매를 맞다라는 의미와 같았을까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로마 시대에 학교에 다니다라는 의미는 매를 맞고 회초리에 손바닥을 내밀고 그런 의미라는 게 이해가 됩니까? 로마 시대의 학교는 체벌이 당연한 곳이었습니다. 사실 인류의 역사 안에서 체벌이 오늘날처럼 사라지기 시작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체벌과 관계돼서 저는 특별히 오늘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수업 시작할 때도 얘기했듯이 이 수업이 저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길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전에 어떤 공간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저만의 개인적인 것들을 하나씩 꺼내갈 것입니다. 체벌과 관계해서 저는 하나의 기억에 남는 일이 있습니다. 뭐였냐면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 몇 번 일어나 해서 수학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몇 번 나와서 책을 읽게 하거나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겁니다. 저도 역시 고등학교 때 몇 번 일어나 해서 책을 읽어 딱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마침 저의 짝꿍이 옆에서 저를 쿡쿡쿡 찔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 한번 웃음이 터지면 그 웃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책을 읽다가 옆에 있는 짝꿍이 탁탁탁탁 찌르니까 저도 모르게 킥킥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냥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앞으로 나와. 선생님 무척 화가 나신 얼굴 표정이었습니다. 앞으로 나가니까 선생님께서 안경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시계를 풀으셨습니다. 그럼 따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따귀를 때리면서 제가 좀 여러분 화면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좀 얼굴이 평평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 자식 봐라 따귀 때리기 참 좋구나 하고 막 먼지나게 따귀를 막 때리셨습니다. 한참을 따귀를 때리시고 이제 들어가 해서 저는 자리에 들어앉았습니다. 제 옆에 짝꿍은 저의 얼굴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너무 미안해서. 근데 그가 특별히 그렇게 잘못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냥 친구들 앞에서 매맞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고 그래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제 차례의 책 읽기 순서가 다가올 때, 아니면 제가 누군가 앞에서 발표를 해야 될 때, 저도 모르게 엄청나게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차례가 오면 누군가 앞에서 책을 읽는다는 것 자체는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었을 때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믿지 않을 겁니다. 저 사람이 말을 더듬어? 그럴까? 예. 책을 읽으면서 말을 더듬지 않기 위해서 저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책을 읽을 때마다, 누군가 앞에서 무엇을 발표할 때마다 엄청난 긴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라틴어 수업이란 책이 너무 잘 되면서 어떤 포털 사이트에서 저자가 직접 낭독해주는 그런 그 책을 만들자라는 제안이 왔을 때 저는 그 제안을 한 번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출판사 측에서도 그렇고 그걸 제안한 입장에서도 왜저 선생님 저걸 안 받는가라고 의아했는데 그안 받았던 이유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나는 극복됐다라고 생각했지만 아직도 내 안에서는 그것을 했을 때 어떤 두려움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모든 종류의 폭력은 그 폭력을 가한 사람보다 그 폭력을 받은 사람에게 더 오랜 시간 남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로마 시대 때 스콜람 프레겐 또 학교에 다니다라는 그 말이 데제르스 비르가 회초리를 맞는다, 회초리의 손을 맞는다 그 표현과 무엇이 다를까? 우리는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훈육의 문화는 중고등학교 때는 물리적인 체벌이 있었는데 대학에 들어가니까 중고등학교 때처럼 물리적인 체벌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대학에서 제가 있었던 그 신학교라는 곳에서는 어떠한 체벌이 있었냐면 훈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정규 수업 시간에 훈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규 수업 시간 외에도 선생님들께서는 가끔 수업을 하시다가 도중에 훈화를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 학생들이 무엇을 잘 하지 못한다. 등등의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아, 내가 참 커다랗게 무엇인가를 잘못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유학을 가면서 저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로마에서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법학 가운데서도 교회법을 공부했습니다. 물론, 법학의 일반 시민법 과목도 공부했습니다. 여기서 시험을 볼 때는 어떻게 하냐면 학생이 교수님 연구실에 들어가서 교수님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구슬로 대답을 해야만 합니다. 그 시험 시간은 대략 15분 정도입니다. 아, 15분 정도가 뭐 이렇게 길어? 그거 쉽게 할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수님 앞에서 딱 앉아서 15분의 시간, 그 15분의 시간 안에 교수님이 질문한 것을 내가 유려하게, 유창하게 대답한다는 것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과목의 시험을 치르러 들어가서 그 교수님이 질문한 것을 아주 대답을 참 잘했습니다. 교수님이 흐뭇하게 웃으면서 너 30점 만점에 30점을 줄 거야. 딱 그랬습니다. 이미 저는 가슴이 엄청 기뻤습니다. 오늘도 30점 만점에 30점이야? 딱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런데 너가 이미 나는 너한테 30점 만점에 30점을 줄 텐데 내가 지금 질문하는 그거 네가 알면 30점 만점에 플러스 뜨렌따 로데라는 게 있습니다. 30점 만점에 또 플러스입니다. 그거를 줄게라고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씨, 예, 주세요 선생님. 딱 그러니까 선생님 딱 질문하셨습니다. 자, 너가 지금까지 참 대답을 너무나 잘했다. 그런데 그거는 내가 수업 시간에 너한테 가르친 내용이고, 그것에 대한 너의 생각은 무엇이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순간 멍해졌습니다. 나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생각하면 혼냈는데? 나는 학교에서 생각을 하고, 내 생각을 얘기하면 선생님들한테 혼났는데?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대답을 못 했습니다. 제가 대답을 못하고 가만히 있자, 교수님께서 저를 보면 씩 웃으면서, 그냥 뜨렌따, 30점 만점만 받아라. 하고, 가라. 그랬습니다. 평상시 다른 날 시험을 보고 30점 만점에 30점 만점을 받으면 저는 무척 기쁜 마음으로 기숙사로 돌아갔는데 그날은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이 하나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나는 생각하지 않았나?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말고 그것에 대한 내 생각은 무엇이었지? 나는 생각이 없었던가? 그때 저는 제가 한국에서 교육받았던 그 교육의 과정들이 생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체벌이었습니다. 그것이 물리적 체벌이었던, 그것이 정신적인 체벌이었던, 그것이 내 안에 남아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리적 체벌이든 정신적인 체벌이든 그것은 어떤 하나의 나무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유리판으로 나를 사각으로 가둬놓는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물리적인 체벌이나 정신적인 체벌은 누구? 아주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가 가르치는 입장에 섰을 때 어떻게 학생들에게 전달할까? 어떻게 학생들에게 훈화를 가장해서 나의 화를 표현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부모님이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간혹 나는 제 조카와 이야기할 때 나의 화를 훈화로 포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기 혹시 자녀가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화를 훈화로 가장하진 않습니까? 여기 혹시 가르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학생들에게 화가 난 것을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난 것을 그것을 훈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지 않습니까? 교육의 가장 큰첫 걸음은 자기 자신을 보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 장의 그림이 나올 것입니다. 도미니스 플레비트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여러분은 이 장면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도성이 한눈에 보이는 이곳에서 예수라는 한 청년 예수는 이곳에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라는 청년이 울었다는 의미에서 도미누스 플레빗, 주님께서 우셨다라는 예배당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예배당에서 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수라는 청년은 울었습니다. 아마 이 청년은 생각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고 살수 있는 세계가 무엇일지. 그런데 그 세계에 다가가는 것이 이렇게 힘든가? 라고 생각하고 아마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여기서 길을 내려와서 언덕을 내려오면 사자문이 나옵니다.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아까 도미니스 플레빗, 주님께서 우셨다라는 그곳을 내려서 사자문을 통과합니다. 이곳이 왜 사자문이냐면, 믿거나 말거나지만 여기 아주 조그맣게 보이는 사자 부조상이 있죠. 이 사자 부조상 때문에 이곳을 사자문 또는 그리스도교인들은 이곳을 스테파노 게이트, 스테파노의 문. 왜냐하면 그리스도교 최초의 순교자인 스테파노가 이곳에 죽어서 이곳에서 순교했다라고 해서 스테파노 게이트, 스테파노 문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곳을 통과하면 어떤 게 나오냐면 비아 돌로로사라고 십자가의 길이 나오게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다 보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O vos, omnes qui transitis per viam attendite et videte, si est dolor sic dolorum meus. 이 길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나와 같은 고통이 있다면 봐라라는 뜻입니다. 이 길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고통이 있다면 그 고통을 보라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바로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 보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무엇을 보느냐? 그것은 지금 여러분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마치도 제가 어떤 아픔을 겪고 있고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여러분이 모르는 것처럼 저도 역시 여러분의 아픔과 마음의 골이 어떤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인도 사랑하는 사람도 그것을 대신해 줄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이 무척이나 외롭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한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힘들지만 그 문제를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라틴어 수업을 통해서 무엇을 시작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보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시장을 보러 간다, 예배를 보러 간다, 미사를 보러 간다 하니까 그 말에 무척 화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보냐, 어떻게 미사를 보냐라고 표현하는 거였습니다. 거룩한 예배에 가서, 거룩한 미사에 가서 그게 단순히 그냥 보는 거냐? 그런데 우리가 시장에 장 보러 간다고 해서 그냥 거기 시장을 휙 보고 옵니까? 본다라는 것에는 그냥 내가 그냥 뭐 주마간산처럼 흩어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본다라는 이 동사에는 아주 능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숙제를 줍니다. 그 숙제는 뭐냐? 바로 이거를 보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네블라입니다. 라틴어 네블라라는 것은 아지랑이를 뜻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네블라. 네블라. 네블라. 여러분 마음속에 아지랑이를 보는 것입니다. 봄에는 아지랑이가 피어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아지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유심히 바라보지 않으면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마음의 아지랑이들이 있습니다. 만일 그 아지랑이가 내가 무엇이 되고자 하는 것, 내가 무엇을 희망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어떤 어려움이나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겁니다. 그 장소가 어디든 좋습니다. 운동장이든 학교 도서관이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공간이든 나가서 여러분 마음속에 아지랑이를 한번 봐주십시오. 그 아지랑이 속에서 피어올라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봐주십시오. 아까 비아 돌로로사, 고통의 길, 순환의 길에서 나와 같은 고통이 있다면 그것을 보라라고 했습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보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보는 게 쉬웠다면 그 누구나 다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면 다시 그 아픔이 솟아올라오고 그 고통이 솟아올라옵니다. 하지만 봐야 합니다. 자, 30분 동안 모두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언어로 라틴어를 쓰는 곳은 어딘가? 바로 이곳입니다. 바티칸 대법원에 해당됩니다. 80명 가운데 40명이 붙었습니다. 그 40명에서 40등이 누구였을까요? 네, 저였습니다. 제가 그전에 알았던 라틴어는 이곳에서는 세 발에 피었습니다. 학년 진급 심사시험을 딱 보고 성적표를 딱 받아봤는데 17점이 나왔습니다. 엄청난 탄식과 함께 옥상에 올라가서 매일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교육방송 52년, 공사 창립 26주년. 2000년 EBS는 새천년을 맞아 차세대 교육 허브로 도약을 꿈꾸며 학교교육 보완과 평생교육, 그리고 민주적 교육 발전을 목표로 대한민국 교육공영방송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난 50여 년간 혁신적인 교육 콘텐츠를 끊임없이 선보인 EBS. 2026년 EBS는 AI 혁신으로 제도약이라는 경영 비전을 설정하고 AI 시대에 발맞춰 공영방송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인문교양 대기획, AI 고전, 역사를 바꾼 100책, 초등학생 대상 역사 드라마 AI 인물 한국사, 혁신적 비주얼의 AI 드라마 부활 수업과 EBS 청소년 문학관, 신진 제작자와 청년들의 큰 관심을 모은 AI 애니메이션 공모 및 선정작 방송 등 AI 기술을 전면 활용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시대적 화두를 고민해보는 AI 사피엔스,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처음 배우는 AI 등 EBS의 제작 노하우로 대국민 AI 역량 강화에 주력합니다.

글로벌 코믹 개발에 도전하는 과학 생존 리얼리티 최후의 인류. 글로벌 테크 기업과 협업으로 공연 확대 및 신인 뮤지션 발굴에 나서는 스페이스 공감, 헬로 루키. 솔개석학들이 함께하는 지식 콘텐츠의 대명사.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여섯 번째 시즌 등 세계 속 K-교육 콘텐츠의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EBS는 국내 최초 어린이 철학 토론 프로그램 어린 철학자와 부모의 첫 성교육 등을 통해 AI 시대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평생교육 콘텐츠 역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집 다큐 청춘 경로의 재구성, EBS 다큐 프라임 암 전쟁은 끝났다, 생각의 멸종 등을 통해 사회적 과제와 해법에 대한 탐구를 지속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상을 비집고 글로벌 아빠 찾아 산만리 등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사회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겠습니다. 학교 교육 분야에서도 EBS는 고품격 초중고 강의 콘텐츠 개발 및 AI 기반 학습 멘토링, 전국 100여 곳의 자기주도 학습센터 운영으로 공교육 보완 및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대한민국 미래교육 트렌드 역시 이끌어갑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EBS는 한국 PD대상 3관왕 및 휴스턴 국제영화제 5개 부문 수상 등 다양한 작품들이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해온 52년, EBS는 앞으로도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임을 다해 수신료의 사회적 가치, 그 이상을 증명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화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구 신부의 물질들을 지표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 화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겠습니다. 화산은 과연 어떻게 분출할까요? 그리고 화산에서 어떠한 물질들이 배출될까요? 우리나라에는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화산들이 과연 존재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화산 활동을 감시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마그마는 암석이 녹은 상태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그마는 지구 내부의 다양한 환경에서 부분 용융이라고 하는 작용을 통해 생성됩니다. 부분 용융은 파셜 멜팅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러한 부분 용융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조건들이 필요한데요. 암석이 녹을 수 있는 조건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그마가 생성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온도의 상승, 두 번째는 압력의 감소, 세 번째는 물의 유입이 되겠습니다. 먼저 온도의 상승은 주위보다 높은 온도가 형성되어 암석을 구성하는 광물들의 녹는 점을 넘어 액체를 생성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지구의 신부, 멘틀에서 플룸이라고 하는 보다 하부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열원이 그 소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플룸으로 인한 고온의 형성으로 마그마가 생성되고 그리고 나서 화산의 분화를 이루는 것은 일반적으로 지질학에서는 열점이라 칭합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열점의 사례들은 하와이나 카나리아 제도, 아이슬란드 등이 해당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압력의 감소도 마그마를 생성시킬 수 있습니다. 지구 내부의 멘틀 물질은 매우 뜨겁습니다. 만약 이것이 열 에너지를 잘 보존한 채 압력이 감소가 급격하게 이루어진다면 이 과정을 저희는 단열 감압, 즉 에디아베릭 디컴프레션이라 칭하며 이렇게 마그마가 생성되는 과정을 감압 용육, 디컴프레션 멜팅이라 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마그마는 압력이 낮아지는 환경인 발산 경계에서 주로 생성됩니다. 예를 들면 중앙 해령 혹은 대륙 열국대와 같은 환경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화산하면 주로 어디서 많이 분포할 것이라 생각이 드시나요? 일본, 동남아시아,

중남미? 예, 그렇습니다. 이 국가들은 전부 환태평양 조산대, 즉 브레고리라고 하는 띠에 분포합니다. 그렇다면 왜 브레고리에서 화산이 많이 분포할까요? 우선 그 이유는 이 지역에서 마그마의 생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환태평양 조산대는 흔히 섭입대, 서브덕션 존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수렴 경계에 해당됩니다. 말씀드린 발산 경계와 반대되는 개념인데, 이는 태평양판과 같은 해양판이 핵으로 들어가면서 판이 소멸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들어가는 판은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까요? 자, 섭입대에 들어가는 판은 내부에 들어가는 순간 저희가 이것을 섭입 슬랩이라 부릅니다. 섭입 슬랩은 핵으로 들어가서 맨틀의 깊이까지 가라앉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물이 풍부한 함수강물이라고 하는 광물들이 충분히 유입이 되고 어느 정도 깊이에 다다르면 광물에 포함되었던 물이 더 이상 온도 압력 적반을 견디지 못하고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를 디하이드레이션, 탈수작용이라 하며 이와 같이 빠져나온 물은 섭입 슬랩 위에 분포하는 멘틀에 유입이 되며 이는 위에 분포하는 멘틀을 구성하는 광물들, 암석들에 대한 녹는 점을 낮추게 됩니다. 이렇게 낮아진 녹는 점은 결국 부분 영용을 일으키면서 마그마를 생성할 수 있게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멘틀 깊이에서 물의 유입으로 인한 부분 영용을 통해 형성된 마그마는 그것의 낮은 밀도로 인하여 점점 위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지각의 깊이에 도달했을 때 여러 가지 밀도의 영향도 있고 지각의 물리적인, 구조적인 그러한 이유 등으로 인해 이 마그마는 특정 깊이에서 고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생성되는 것이 바로 마그마방, 즉 마그마 챔버가 되겠고 이것이 바로 화산을 만들어내는 주요 소스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마그마는 주로 멘틀의 부분 용용으로 생성됩니다. 자, 멘틀은 일반적으로 초염기성 암석, 그즉 울트라매픽 락이라고 하는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초염기성 암석이 부분 용용되어 생성되는 마그마의 성분은 현무암질에 해당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러한 현무암들은 대체적으로 멘틀에서 한번 녹아서 바로 나온 것들이 되겠습니다. 현무암질 마그마 외에도 안산암질, 유문암질 혹은 화강암질 마그마 들어보셨죠? 이러한 마그마들은 현무암질 마그마 형성 이후 분별 정출이라 하는 즉 칼슘이나 마그네슘, 철과 같은 성분이 풍부한 광물들, 예를 들면 감남석, 휘석, 사정석과 같은 광물들이 제거가 되면서 점점 남은 마그마가 포타슘, 소듐, 알루미늄 등이 풍부한 마그마로 변하게 됩니다. 그 밖에 마그마 주위의 지각이 녹아들어가거나 마그마끼리 혼합 등으로 인해 다양한 성분의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현무암질 마그마로부터 유문암질 마그마까지의 변화는 흔히 SiO2라 하는 즉 이산화규소 함량의 증가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그마의 화학적인 변화 외에도 각각의 마그마들은 서로 다른 특징들이 있습니다. 마그마의 종류와 성질은 화산의 분화 스타일과 크게 관련이 있는데요. 화산의 분화가 폭발적인지 아닌지는 마그마의 점성에 가장 크게 관련이 됩니다. 점성 비스코시티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현무암질 마그마로부터 유문암질 마그마로 변하면서 점성이 점점 증가합니다. 점성이 높을수록 마그마가 끈적이면서 폭발성 있는 화산의 분화가 일어나고 점성이 낮은 마그마는 분출성 분화를 초래합니다. 자, 화산은 어떻게 터질까요? 그리고 지구상의 여러 가지 화산들은 과연 똑같은 스타일로 분화했을까요? 그리고 화산의 분화들은 왜 차이가 발생할까요? 화산이 터진다, 폭발한다, 이런 표현들 많이 쓰시죠? 과연 모든 화산이 폭발할까요? 자, 작년 2022년 화산학계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한 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초와 연말의 각기 다른 양상에 화산 활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작년 1월에는 남태평양 통가에서 12월에는 하와이의 마우나로아에서 각각 이벤트들이 있었죠. 이두 화산 활동은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먼저 통가 화산은 바다에서 커다란 폭발이 있었습니다. 남미와 일본의 쓰나미 경보까지 있었고요. 자, 마우나로아의 경우에는 붉은 용암이 산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렇다면 화산의 활동들이 이와 같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화산이 폭발하거나 분출하는 것을 통틀어 화산의 분화라 합니다. 통가의 경우에는 폭발성 분화, 하와이의 마우나로아의 경우는 분출성 분화에 해당됩니다. 앞서 마그마는 점성이라는 특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점성이 높을수록 끈적거리며, 그리고 낮을수록 응력을 가해도 변형을 거의 가지지 않습니다. 점성이 높은 마그마의 경우 일반적으로 화산체 내부에서 높은 유체 압력을 형성합니다. 따라서 높은 점성과 유체 압력, 그리고 다량의 화산가스 공급을 통해 일반적으로 폭발성 분화를 초래한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간혹 외부의 물에 영향을 받아 폭발적인 분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마 통가 분화가 이에 해당되겠죠? 이런 경우 저희는 수증기 마그마성 분화, 프레이로 매그매틱 이럽션이라 부릅니다. 반대로 점성이 낮은 마그마, 일반적으로 현암질 마그마가 그에 해당되는데요. 이는 화산 분화구나 지표의 틈에서 분출되어 용암이 흘러내려갑니다. 화산의 분화 관련해서 또 살펴보실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화산 폭발 지수, VEI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이용하여 과거의 화산의 폭발성 분화의 상대적인 세기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 VEI는 과거 화산의 분화를 통해 얼마나 많은 화산 물질이 배출되는지를 통해 강도가 결정이 됩니다. 이는 0부터 8까지 스케일이 있으며 지진에서 쓰이는 규모와 같이 값이 커질수록 강한 화산의 분화를 의미하며 각 단계 숫자 하나의 차이가 화산의 분화의 강도의 10배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수치가 8 중에서 4와 5 정도만 돼도 매우 강한 폭발성 분화를 지시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통가 화산 분화가 VEI로 4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 밀레니엄 분화라고 알려진 서기 946년 백두산의 분화인데요. VEI 값이 무려 7로 알려져 있습니다. 통가화산의 분화가 VEI가 4였으니 백두산은 이보다 약 1000배 강한 폭발성 분화가 있었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VEI 7 이상의 분화는 전 지구적으로 엄청난 화산재해를 초래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815년경에 분화한 인도네시아의 탐보라 화산, 그리고 수십만 전에 분화했다고 알려진 옐로스톤의 경우는 VEI가 무려 8로 추정됩니다. 자, 마그마 화산은 과연 어떠한 암석들을 만들어낼까요? 지구의 표면은 암석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자, 우리 주위에서도 보시면 서울만 하더라도 관악산, 북한산 같은 암석 덩어리들이 잔뜩 있죠? 여러분들 제주도를 가보신 적이 있으시죠? 가보셨으면 주위가 온통 검은색 돌투성이었죠? 왜 이렇게 다른 세계의 암석들이 존재할까요? 암석은 크게 형성 원인에 따라 화성암, 변성암, 퇴적암으로 나뉩니다. 변성암과 퇴적암은 각각 다양한 온도 압력에서의 변화, 그리고 퇴적물이 쌓여서 형성된 암석들입니다. 화성암은 마그마로부터 여러 가지 조건들의 차이에 따라 다양하게 형성된 암석의 그룹입니다. 이와 같은 화성암은 이제 구성하는 입자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저희는 광물이라 부르죠. 자, 이러한 광물의 크기에 따라 심성암, 분출암으로 또다시 세분됩니다. 육안으로 광물들이 크게 잘 나타나는 것이 심성암, 그렇지 않은 게 분출암에 해당됩니다. 심성암의 큰 입자 크기는 마그마가 천천히 식었기 때문이고요. 분출암은 마그마가 주로 화산의 분화를 통해 지표에 분출되고 그 이후에 빠르게 냉각되어 광물들이 충분히 성장하지 못해 작은 입자 크기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작은 입자 크기를 가지게 됩니다. 화성암은 다시

화학 성분에 따라 세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SiO2, 이산화규소의 함량을 이용해 이 양이 많아질수록 염기성, 중성, 산성, 암석으로 세분합니다. 심성암과 분출암에서 이와 같은 차이를 이용해서 각각 반려암, 섬로암, 화강암, 그리고 현무암, 안산암, 유분암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화강암은 산성질 마그마에서부터 천천히 식어서 형성된 심성암, 해당됩니다. 즉, 마그마가 최초로 형성되고 분별 정출, 지각물질의 유입으로 산성질 마그마가 형성되었지만 밖으로 분출하지 못해 지하에서 천천히 냉각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화강암들이 형성이 되고 나중에 차별 침식을 통해 현재와 같이 지표에 노출된 상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제주도는 아까 말씀드린 검은 암석들이 전부 현무암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제주도의 하부 멘틀에서 부분 용융이라는 게 일어나고 이것이 별다른 프로세스 없이 지표로 잘 분출해서 빠르게 냉각되어 형성된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화강암과 현무암과 같은 화성암들의 몇 가지 특징들로 멘틀의 부분 용융부터 암석의 형성까지의 역사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마그마가 냉각되거나 용암이 식었을 때 화성암이 생기지만 만약에 화산이 폭발성 분화를 할때 과연 어떤 물질들이 또 나올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화산이 폭발성 분화를 한다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자, 회색의 짙은 먼지가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게 떠오르시죠? 자, 바로 이와 같이 화산이 폭발하면서 강하게 분화를 한다면 회색 먼지 구름 같은 건 뭐라고 불리냐면 화산 새설물이라 합니다. 이런 것들이 폭발성 분화에서 다량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파편류, 화산재, 화산새설류 등으로 구성되고 이게 충분히 굳어서 단단해진 형태가 되면 이것을 화산새설암이라 합니다. 만약에 화산새설물이 충분히 다져지지 않았을 때는 특별히 이것을 테프라라고 칭합니다. 폭발성 분화가 발생했을 때 처음에 화산물질은 대체적으로 수직으로 배출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직으로 배출되는 것을 분연주라 하는데요. 최대 수십 킬로 높이까지 상승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화산에서 배출되는 물질은 가벼울수록 높이 멀리까지 확산되면서 날아가는데요. 반대로 무겁고 밀도가 높은 물질들은 멀리 못 가고 화산을 타고 빠르게 흘러내려갑니다. 가벼운 것은 일반적으로 화산재에 해당되고요. 나중에 이것들이 결국에는 지표에 가라앉는데 이를 애쉬폴 디파짓이라고 합니다. 좀 무거웠던 애들은 화산 새설류를 형성해서 심지어 밀도가 높은 플로우를 형성하는데 이를 화산 새설성 밀도류라 하는데 이는 굉장히 빠른 속도, 고온의 형태로 이제 흐르는데 화산이 분화했을 때 꽤 많은 피해를 주는 주요 요소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가스 혹은 유체 비율이 높은 경우는 화쇄 난류, 그러니까 파이로클래스트 썰지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형태로 배출됩니다. 이러한 폭발성 분화에서 배출되는 화산 새설물과 화산재는 나중에 분자와 같은 구조가 있으면 퇴적이 돼서 커다란 이그닌 브라이트라고 하는 화산 새설물의 침적물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는 가까운 사례들이 어디가 있냐면 백두산 혹은 울릉도가 있는데요. 이러한 지역들에서 어쨌든 폭발성 분화가 발생했던 이력이 있고 그 지역들에서 이그닌 브라이트가 여러 군데서 관찰이 됩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지질 시대 중에 백악기 공룡이 살았던 시기인데 이 백악기 후기 약 8천만 년, 9천만 년 전에 영남, 호남 지역에 광범위하게 폭발성 화산 분화가 있었는데요. 그 시기를 지시하는 다양한 화산 새설암 혹은 이그닌 브라이트들이 나타납니다. 화산이 분화하면은 용암이 나오고 화산재, 화산 새설류가 나오는데 과연 이것이 전부일까요? 화산에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성분들도 배출됩니다. 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위협을 줄지, 그리고 그런 것들은 저희가 화산가스로 이제 부르는데 어떤 성분들이 있고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자, 화산가스는 어쨌든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꽤 많은 양이 언제나 화산에 분화가 있을 때 배출이 됩니다. 화산가스는 마그마가 멘틀의 부분 용융을 통해 생성될 때 그곳의 기원 물질들의 분포한 휘발성 성분이라고 하는 그 성분들로부터 기원합니다.

휘발성 성분이란 지표 조건에서 주로 기체로 존재하는 것들인데요. 물, 그러니까 수증기가 되겠죠. 이산화탄소, 황, 그러니까 황과 관련된 가스들이고요. 질소, 메탄, 헬륨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자, 마그마는 멘틀 깊이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지표 가까이 상승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러한 프로세스 동안 압력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그러면서 마그마에 용존되어 있던 휘발성 성분, 즉 가스 성분들은 낮은 용해도로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높은 유체나 화산가스 압력이 화산체 내부에 형성되면서 화산의 분화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만약 화산의 분화구나 아니면 균열 같은 그런 뭐가 오픈된 스페이스가 있다면 화산가스는 얼마든지 내부에서 바깥으로 배출될 수 있습니다.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같은 곳은 간헐천이 많이 있다는 걸잘 알고 계시죠? 물기둥이 뭔가 강하게 뿜어져 나오는 건데, 이런 것들이 바로 화산가스가 지속적으로 배출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화산가스는 99% 이상 수증기로 구성됩니다. 이는 마그마 자체 물 외에도 화산 주위의 지하수나 아니면 위에서 비가 내릴 때 지표수가 화산 시스템에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자, 화산 지역에서 물, 그리고 마그마와 같은 불의 합작품이 여기서 발생하는데요. 이를 열수 시스템이라 합니다. 심지어 남극과 같은 곳에서는 이러한 화산에서 나는 수증기가 지표 위의 낮은 대기 온도로 인해 얼음탑 혹은 얼음 동굴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수증기를 제외하면 화산가스는 다시 이산화탄소, 그리고 이산화황이나 황화수소 같은 황 성분으로 주로 구성됩니다. 먼저 이산화탄소는 무색, 무취액 가스에 해당되는데요. 1986년 아프리카의 카메룬의 니오스 호수라는 화산 분화구가 있었는데, 이곳에서 갑자기 수십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밤에 다량 배출되고, 그 다음날 살펴보니 그 마을에 1700여 명의 사람이 사망했던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이산화황 같은 가스들은 악취가 나며 그런 화산가스가 형성되는 지역 인근에 노랗게 황해 침전물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자, 이산화탄소와 황과 관련된 가스, 이산화황, 황화수소는 서로의 그 함량비가 화산의 활동성과 크게 관련이 있는데요. 자, 활화산이 만약에 활동이 휴지기에 있을 때는 주로 화산가스가 이산화탄소 위주로 배출이 됩니다. 반면에 화산의 활동이 활발한, 즉, 하부로부터 마그마의 공급이 이루어지면은 이 경우에 황해 성분이 크게 증가합니다. 이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와 황의 함량을 서로 감시해서 화산 활동을 모니터링 할수 있습니다. 자, 화산가스는 일반적으로 그 뚜껑인 화산 분화구에서 배출되지만 다른 곳에서도 배출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앞서 언급드린 열수 시스템을 통해 지하에서 데워진 물들은 가스를 운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간헐천이나 온천 등으로 배출되면서 화산가스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산체 인근에는 생각보다 많은 균열들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균열은 지표의 투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들을 통해 화산가스가 지하로부터 지표로 배출되게 됩니다. 이것도 화산 활동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화산의 분화가 있었죠. 과연 그것들이 인류에게 어떤 피해들을 줬을까요? 자, 만약에 우리 근처에서 화산이 분한다면 우리는 어떤 피해를 겪을 수 있을까요? 화산 분화로 인해 동서고금 역사 기록은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 가까이는 1815년 인도네시아의 탐보라 화산의 분화가 있었습니다. 이 분화는 VEI-7로 추정되며 이 분화로 인해 약 9만 2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 화산의 분화는 분연주 높이가 30에서 40km까지 도달했는데, 이거는 이제 대기의 성층권의 높이가 되고, 이렇게 올라간 화산재가 기류를 타고 흐르면서 태양 복사 에너지를 차단해서 이듬해 지구의 전체적으로 온도가 감소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를 화산 겨울이라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시기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흉년 그리고 대기근이 발생하였습니다. 더 과거로 올라가면은

베수비오 화산의 분화로 폼페이라는 도시가 사라진 역사도 있죠. 그리고 1980년 미국의 세인트 헬렌즈 화산의 분화로 인해 약 50명이 사망하고 무려 11조 달러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991년 필리핀의 경우 피나투보 화산의 분화로 8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자, 화산하면 우리의 이웃나라인 일본이 또 유명하죠. 과연 일본은 어땠을까요? 자, 일본은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한 섭입대로서 수많은 활화산이 존재합니다. 자, 아소산은 우리와 매우 가까운 일본 규슈섬이라는 곳에 위치합니다. 이 섬에는 아소산 외에도 다른 여러 화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991년에 분화한 운젠 화산이 그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화산의 분화는 특히나 매우 고온의 강한 화산 쇄설성 밀도류가 발생해서 1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그런 안타까운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규슈츄 섬에서는 이러한 아소, 운젠 외에도 좀더 남쪽으로 가면 사쿠라지마라는 화산이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활화산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화산들도 일본뿐만 아니고 우리 주위에서 언제든지 강하게 분화했을 때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선사시대에 형성된 그런 토양층에서 일본 규슈 쪽에서 분한 화산재가 심지어 관찰된 경우도 있습니다. 자, 최근에 2014년 일본 중부지방의 온타케 화산의 경우는 아무런 전조 증상이 없었는데 갑자기 분화해서 화산에서 등산을 하던 수십 명의 그런 관광객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자, 화산하면 우리가 제일 친근하게 알고 있는 산이 백두산이죠? 과연 이 백두산의 과거 화산 활동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지금 현재 백두산은 어떤 상태일까요? 만약에 백두산이 분화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저와 같이 화산 연구하는 사람들은 백두산이 다른 의미로 매우 흥미롭습니다. 백두산 정상부에 천지라고 하는 커다란 호수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호수는 왜이 백두산 정상에 분포할까요? 그 답은 바로 백두산이 칼데라이기 때문입니다. 칼데라란 화산이 강한 폭발성 분화를 일으키고 그 후에 내부의 그런 물질들이 한 번에 소진되어서 화산체가 붕괴되고 구조가 침강되어 함몰된 화산들을 일컫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옐로스톤, 바이에스, 인도네시아의 토박 칼데라, 심지어 관광지로 유명한 그리스의 산토리니 등이 이러한 칼데라에 해당됩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울릉도도 나리분지라고 함몰된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도 바로 칼데라로 인해 형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백두산 천지는 칼데라로 인해 형성되었는데 이것이 폭발성 분화 때문에 생겨났을까요? 자, 아마도 현재 천지 칼데라의 형태는 서기 946년에 밀레니엄 분화라고 불리는 VEI-7의 강한 폭발성 분화로 인해 현재 형태로 완성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밀레니엄 분화는 당시 화산재가 기류를 타고 동쪽으로 확산되어 일본의 동북부 지방에 약 5cm 이상 퇴적되었으며 심지어 일부 학자들은 알래스카나 그린랜드 빙하 내에도 이 분화로 더 유래한 성분들이 검출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이 분화가 강했는지 생각하실 수 있죠? 그 후에 매 세기마다 백두산은 분화의 역사 기록이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분화는 1903년 혹은 1925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1925년의 숫자를 통해서 몇몇 분들이 2025년에 분화할 수 있다라는 말씀도 하시는데 화산 분화의 정확한 타이밍의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자연 현상을 인간의 타임 프레임으로 정의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죠. 대신에 21세기에는 백두산의 특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이 시기 동안 화산의 활동성 증가를 지시하는 다양한 전조 현상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백두산 온천수 수온의 상승, 신부기원의 화산가스 농도의 증가, 천지

대기에서 이산화탄소 기포의 발생, 화산체의 상승, 그리고 수천 회 이상의 화산성 지진들의 발생이 이에 해당됩니다. 자, 이는 백두산의 평상시 상태, 즉 백그라운드 레벨에서 이상값이 나타난 것인데, 이를 저희는 화산활동 불안 혹은 volcanic unrest라 칭합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은 이 화산활동 불안, 즉 volcanic unrest 기간 동안 이것이 그나마 21세기에서 백두산의 분화에 가장 가깝게 도달한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화산활동 불안이 화산활동 분화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다음의 불안 상태, unrest는 분화, eruption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백두산을 방심하지 않고 예의주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혹시라도 백두산이 분화한다면 여러 가지 피해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분화 이력을 통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화산재가 발생해서 동쪽, 동해안이나 혹은 일본까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뭐 항공의 마비, 통신 마비, 어업 등의 피해가 예측됩니다. 자, 백두산 천지라는 큰 호수가 있다고 했죠. 화산 분화를 통해 백두산 화산재의 붕괴를 한다면 엄청난 물과 그 화산재의 화산물질이 뒤섞여서 화산이주, 라하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인근 지역에 굉장히 막심한 피해를 이제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흘러들어가 아마 중국, 러시아, 북한의 경계를 좀 혼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도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위협 때문에 현재 중국은 장백산 화산 관측소라는 기구를 설치해서 많은 학자들을 통해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백두산은 중국뿐만 아니고 한반도에도 분포하기 때문에 한반도 지역에서도 좀더 효율적인, 효과적인 이 백두산 활동에 감시를 할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백두산 외에도 우리 주위에 활화산이 존재할까요? 울릉도랑 제주도가 떠오르시죠? 이런 화산들은 현재 어떤 상태일까요? 1만 년 이내에 분화한 기록이 있으면은 활화산으로 정의가 됩니다. 이제 울릉도의 경우에는 약 4천에서 5천 년 전, 제주도는 심지어 고려시대까지 분화의 기록이 있어 둘다 현재 활화산으로 분류됩니다. 그렇지만 백두산과 비교했을 때 아직 조용하게 잠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울릉도와 제주도는 백두산과 함께 한반도가 속해 있는 유라시아 판이라고 하는 판의 한가운데서 형성된 화산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화산들을 일으킨 것을 이제 판 내부 화산 활동이라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형성이 되었는데, 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중국 북동부나 여러 동아시아 일대에는 생각보다 광범위하게 신생대 시기에 화산 활동이 광범위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자, 한반도는 신생대 마이오세 시기에 특별한 이벤트를 겪었는데요. 바로 동해의 확장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일본이 과거에는 유라시아 판에 있었지만 유라시아 판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현재 나머지 동아시아 지역들이 판 내부 환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일본 쪽으로 현재 태평양판이 섭입하고 있죠. 자, 옛날부터 태평양판은 일본 아래로 섭입되었고 현재 깊이 410에서 660km의 멘틀 전이대라고 하는 지역에 이 정체된 태평양 슬랩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정체된 슬랩은 멘틀 한 가운데에서 이제 상부에 있는 멘틀의 물과 그리고 슬랩 성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각의 물질들을 공급해서 중국과 뭐 한반도와 같은 유라시아판 하부에 이런 멘틀을 뭔가 풍요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설 외에도 한국이나 중국 아래의 그 멘틀에서는 멘틀의 흐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륙이다 보니까 판이 두껍게 있는데 이런 지각 아래에 분포하는 대륙 하부 암석과 멘틀이라고 하는 성분이 동아시아 판 내부
화산 활동의

기여했다는 그런 가설도 존재합니다. 어쨌든 이제 위의 가설들은 공통적으로 울릉도, 제주도 등과 같은 화산 활동이 슬랩의 물질 혹은 아까 대륙하부 암석권 물질 그리고 대류하고 있는 흐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부벤트 물질에 각각 영향을 받아 지구화학적으로 부화된 마그마로부터 기원해서 화산이 형성됐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울릉도와 제주도 하부에는 지진파 저속도층이 보고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 결과로서 고온의 저밀도층, 즉 마그마의 존재, 마그마 방의 존재 가능성을 지시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두 화산 모두 마지막 분화가 1만 년 이내이기 때문에 뭐 지질학적 타임프레임으로 보시면 만 년은 찰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얼마든지 마그마 방이 좀 잔존해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최근 이제 저희 연구그룹에서는 이두 화산에서 매우 재미있는 현상을 관찰했습니다. 먼저 울릉도의 계곡에서 물속에서 기포가 배출되는 것을 제 주변 분들이 발견해 주셔서 보고를 해 주셨고 저희가 직접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울릉도 곳곳에 뭔가 암반에서 나오는 약수물에서 빨갛게 주변을 산화시킨 흔적들도 발견하였습니다. 자, 분석을 해보니까 울릉도에서 나는 기포는 백두산 천지에서 나는 기포처럼 그 이산화탄소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것들을 기포 속에 이산화탄소의 탄소동연소 또그 안에 포집된 헬륨에 대한 성분을 분석을 해보니 울릉도에서 멘틀에서 기원한 그런 화산가스가 기포의 형태로 혹은 약수물을 통해서 배출되는 것으로 저희가 결론을 지었습니다. 제주도 역시 탄산온천 같은 것이 삼방산이라고 하는 그런 또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운영되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또 많은 또 지하수가 개발돼서 여러 가지 또 지하수 관정에서 멘틀견의 이산화탄소, 헬륨과 더불어서 같이 저희가 발견을 하였습니다. 자, 이러한 정보들을 통해 저희는 울릉도와 제주도 둘다 현재 멘틀의 부분용융으로 형성된 마그마로부터 화산가스 성분이 지표로 현재 배출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재 값들을 일단 저희는 두 화산의 백그라운드 레벨로 설정을 하고, 향후에 그런 화산 활동 불안이 발생했을 때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계속 모으고 있고요. 어쨌든 잠재적인 화산 활동에 대해서 제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자, 화산이 언제 분하는지 우리는 과연 알수 있을까요? 자, 화산의 활동은 우리가 어떻게 감시할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화산의 분화는 인류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화산의 피해를 오랫동안 입은 국가들은 향후 분화에 대비하여 잠재적으로 위험한 화산들에 대해 활발한 감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 튀르키예에서 큰 지진이 나서 수만 명의 희생자가 발생하였는데요. 지진 발생의 예측이 매우 어려운 곳도 그 이유가 될수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화산 분화는 지진과 비교하였을 때 비교적 전조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다각도적인 모니터링은 화산 분해에 대한 피해를 저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산의 활동은 마그마의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화산이 분화를 하는 것은 결국 마그마가 지표로 도달해야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화산은 마그마의 상승으로 인해 화산성 지진이 발생하고 동시에 화산체의 상승 그리고 화산체의 팽창들이 뒤따르게 됩니다. 자, 마그마의 상승은 결국 열을 제공해서 화산 지역의 지표의 온도 상승 그리고 온천수의 온도 상승을 야기합니다. 동시에 마그마로부터의 화산가스가 공급되기 때문에 특히 이산화황이나 황화수와 같은 가스 농도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전조 증상들을 통해 우리는 효과적으로 화산 활동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지진계와 GPS, 경사계 등을 설치하여 화산성 지진 감지, 화산체 상승 및 팽창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희 연구그룹과 같이 화산 지역에 직접 가서 온천수의 수온도 측정하고 화산가스의 샘플링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개봉한 제 헐리우드 영화 중에 단테스 피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자, 그 영화는 생각보다 이제 화산 분화의 전조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고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감시하는 그런 기법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장사되어 있는데요. 시간 되시면 영화를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우는 당장 눈에 띄는 화산 활동은 없지만, 자, 울릉도, 제주도와 같은 화산들에 대해서 그래도 감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부에 마그마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현재 화산가스도 배출되고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런 과학적인 화산 모니터링은 일종의 보험으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자, 결국 화산의 분화, 교통사고 같이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화산 관련해서 계속 무서운 말씀만 드렸죠? 과연 화산은 항상 우리에게 위험한 존재였을까? 그렇다면 언제나 화산이 과거부터 앞으로 위험만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인류는 화산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박사과정 동안에 연구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아프리카에 위치한 케냐였습니다. 자, 케냐 지역의 화산가스를 연구하였는데 흥미롭게도 샘플링을 가는 곳마다 꽤 많은 그런 화산에서 설비가 막 돌아가고 공장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지열 발전소였습니다. 케냐는 동아프리카 열곡대라는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발생하는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케냐는 아프리카 국가 중에 최초로 지열 발전소를 건설하였고 연당 거의 900메가와트의 전기를 지열 발전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이제 아이슬란드나 뉴질랜드 같은 국가들은 화산 지역에 오래전부터 지열 발전을 통해서 막대한 양의 전기를 얻고 있습니다. 자, 화산은 지구 심부로부터 다양한 물질이 녹은 마그마가 지표로 배출되는 배출구입니다. 이는 즉 지표에 새로운 물질들을 공급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최근 이슈가 되고 있죠. 광물, 금속 자원들도 대체로 화산을 통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광산들이 화산지대에 분포하죠. 특히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는 별명이 걸든 스테이트로서 예전에 서부 개척 시기에 골드러시를 통해 막대한 양의 금을 채굴했었습니다. 또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시베리아 같은 경우는 오래전에 굉장히 깊은 곳에서 생성된 높은 유체함량을 가지고 빠르게 상승하는 마그마가 있는데 그거를 킴벌라이트질 마그마라고 합니다. 이것이 지표로 다이아몬드를 배달해서 현재 수많은 이제 그 업체 사람들이 다이아몬드를 채굴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화산에서 배출되는 물질들은 지표에 철, 마그네슘, 칼슘 등의 원소를 공급해주는 천연 비료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전 세계 주요 커피 생산지는 주로 화산 지역인 거 알고 계시죠? 자, 커피 원산지가 이티오피아고요. 케냐, 인도네시아, 코스타리카, 뭐 하와이안 코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모두 화산 지역에서 재배된 커피콩에서 만들어진 원두가 되겠습니다. 또한 화산은 온천 등을 형성해서 관광 자원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옐로스톤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고요. 뭐 일본의 규슈도 이제 벳푸 온천 이런 지역이 있고요. 심지어 우리나라 울릉도, 제주도도 화산 지형이 수려하게 형성이 돼서 많은 이제 관광지로서 오랫동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 지구 환경에 가장 큰 이슈가 바로 지구 온난화입니다. 이 지구 온난화는 결국 온실가스가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초래하는 온실가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성분이 이산화탄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이슬란드나 미국 등에서 이제 구멍이 많은 이런 현미암과 같은 화산암을 이용해서 그런 이산화탄소를 다시 이제 암석에 침전시키는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꽤 유의미하게 이제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화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화산은 마그마로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유형으로 분화를 하며 화성암, 화산세설암 등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화산가스도 배출이 되죠.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오랫동안 인류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화산의 위협에 대비해 우리는 충분히 이제 노력할 수 있고요. 또한 화산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앞으로도 더욱 취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천개 키워드 화산

0: 부분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릉도와 제주도 하부에는 지진파 저속도층이 보고되고 있는데요. 고온의 저밀도층, 즉 마그마의 존재, 마그마방의 존재 가능성을 지시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분화가 1만 년 이내이기 때문에 뭐 지질학적 타임프레임으로 보시면 만 년은 찰나의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채널 EBS ETV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 펜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예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는요. 상당히 좀 희망찬 우리한테 뭔가 좀 도전을 하게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자, 자기 개발이라고 하는 주제를 이번 주 테마로 잡아봤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안전지대를 깨고 나오기, 안전지대 벗어나기 첫 번째 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 마인셋이 좀 생기면 도전 정신이 중요하겠죠. 뭔가 우리한테 도전이 다가왔을 때 피하지 않고 그것을 정면을 헤쳐나가는 뭐 그런 것들. 자, 이거와 관련된 이야기들 이제 여러분이 영어로 좀 할 수 있게 좀 표현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도전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자, 쭉 이어가는 주제들이 이제 연결이 될 겁니다. 하나의 스토리처럼. 자,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도전에 정면으로 대응한다. 그 다음에 최대한 그런 도전을 하나의 기회로 삼아서 활용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것도 되게 쉬운 단어들의 조합 싸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단어 하나도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단어는 이 challenge라는 단어겠죠. 챌린지라는 말은 우리말도 많이 씁니다. 뭔가를 하고 나서 그것을 상대방한테 이거 해봐. 이것도 챌린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캠페인 같은 챌린지 말고 그냥 인생의 어떤 도전 자체를 challenge라고 하죠. 그런데 거기다 S를 붙여서 일반화 시킬게요. Challenges in life. In life. 그러면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도전 과제들을 말하겠습니다. Challenges in life. 양쪽에 힘을 좀 줄게요. 들어보겠습니다.
1: Challenges in life. Challenges in life.
0: 자, 그러면 이런 인생의 도전 과제들을 우리가 정면으로 대응해야 된다. 자, 이런 말들이 순간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순간 생각이 잘 안 날 수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되게 쉬운 동사들인데 아, 저게 저런 뜻이 있어? 이런 생각을 여러분 이게 미처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말이 아니니까 외국 사람들이 쓰는 말이니까.

0: take on challenges. take이란 말 자체는 전혀 뭐 대응하다의 뜻이 없잖아요. 그죠? 그이 뜻이 만들어지라는 게 우린 신기한 거예요. take on이 어떻게 저게 대응하다야? 대응합니다. 이 우리나라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만들어낸 의미를 우리가 배워서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take on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구동사니까 take on challenges. take on challenges.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영어의 기본 동사 take에 갖고 있는 의미가 on이 붙어버리면 다 사라져요. 구동사는 완전히 새로운 의미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take on challenges. 강세는 얻어줘야 돼요. 구동사는 항상, 매 10분형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앞이 아니라 뒤죠. 그러니까 take on challenges. 이렇게 강세를 주셔야 됩니다. 들어볼게요.
1: Take on challenges. Take on challenges.
0: 자, 최대한 활용하다는 여러분 많이 보셨던 표현일 수 있어요. 이것도 make 동사 쓰이죠. Make the most of something. Make the most of something. 뭔가의 기회가 있으면 그것의 최대치를 끌어낸다의 의미로 make the most of 뭐뭐뭐뭐. 그럼 뒤에 뭔가 기회라든가 뭐가 오겠죠? 뭘 최대한 활용해서 이용하다의 의미. Make the most of something. 들어볼게요.
1: Make the most of. Make the most of.
0: 좋습니다. 자, 그럼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우리는 인생의 도전들에 적극적으로 정면 대응을 해야 된다. 아, 멋진 말이죠. 말은 이렇게 항상 하는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말을 우리가 영어로 할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도전 과제를 아까 challenges in life에 대해서 take on 거 한번 써볼까요? take on. We need to actively 적극적으로 넣고 take on challenges in life 이렇게 해서 묶으면 되겠네요. 그죠? 아까 이게 인생의 도전 과제들. challenges in life를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take on 하라고. 부사 하나 붙여줘서 적극적으로 actively need to는 할수 있으니까 해볼게요. We need to actively take on challenges in life. We need to actively take on challenges in life. 이렇게 무슨 뭐 요즘 라이프 코치 같은 거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할 법한 멋진 말들입니다. 테드 강연 같은 데서 이제 볼 법한 약간 그런 문구죠. 자, 이런 문장 그냥 외워서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들어볼게요.
1: We need to actively take on challenges in life. We need to actively take on challenges in life.
0: 좋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 세트. 한계에 도전하다. 와, 멋있다. 말만 들어도요, 그죠? 계획을 실천으로 옮기다. 도전 정신에 중요한 게 계획인 것 같아요. 한 번에 모든 걸다할수 없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계획으로만 갖고 있지 말고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그 실천 정신.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좋은 기회가 있으면 그 좋은 기회를 어떻게 잡아야죠. 기회가 왔을 때 망설이지 말고 잡아야 됩니다. 자, 한계는요, 아시다시피 limit이죠. limit. 근데 이 도전하다라는 말 자체를 test란 말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test라는 것 자체가 명사로 시험도 되죠. 내가 보는 시험도 테스트인데, 뭔가를 시험하다의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test one's limit, 소유격만 넣어주면 누구의 한계를 시험하다. 즉, 도전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test one's limits. 에서 붙여서 test one's limits. 들어볼게요.
1: Test one's limits. Test one's limits.
0: 그렇죠. 그 다음에 계획을 실천으로 옮기는 건, 자, 여기 전치사 하나만 주의하면 됩니다. into란 전치사가 있어요. 자, plan이란 것 자체가 뭐로 바뀌어요? action. 계획이 실천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럼 성질이 변화할 때는 into를 씁니다. 뭐뭐로 변하다 이럴 때. 그래서 put one's plans into action. 전치사 into시 기억하세요. Put one's plans, 여러 계획들을 into action. 여기선 S를 붙여야 되고, 여기선 S 안 붙입니다. 이건 좀 관용적으로 그래요. 자, 들어볼게요.
1: Put one's plans into action. Put one's plans into action.
0: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좋은 기회를 잡다. 이 잡다에 해당하는 말이 catch란 동사가 순간 태어날 수 있는데, 뭐 그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가능한데요. catch는 약간 공을 잡거나 물리적으로 뭘 잡을 때 약간 많이 쓰고, 기회를 잡다 할때더 많이 쓰는 말은 grab. 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Grab good opportunities. 손에 쥐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쥐어. 손에 쥐어. 그럴 때 catch는 거의 쓰질 않아요. 그럴 때안 씁니다. 그럼 catch 동사는 grab some opportunities. Grab good opportunities. 나한테 좋은 어떤 기회들을 확 잡는 거죠. Grab. 놓치지 않게. Grab good opportunities. We need to grab good opportunities. Opportunities. Opportunities. 여기 강세 주시고 복수로. 자, 들어볼게요.
1: Grab good opportunities. Grab good opportunities.
0: 멋진 영장 하나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계획들을 실천으로 잘 옮겨야 됩니다. 아, 이거 뭐 그대로 쓰면 되는데 이 표현 자체가 into만 주의하면 된다 했어요. We have to put our plans into action. 야, 말만 하지 말고 우리 빨리 실천 옮기자.

0: 것인데요. 자, self-improvement, self-development. 강세 이음절입니다. 들어볼게요.
1: self-improvement, self-development, self-improvement, self-development.
0: 이 일련의 도전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얻고 자기가 좀 더 나은 자아로 발전하는 것. 그게 다 self-improvement, self-development죠.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문장이 아주 마지막 이 표현이 우리한테 참 오늘 가장 중요한 말이 될것 같은데요. Become a better version of oneself. 나의 현재 상태를 나의 version이라고 봅시다. 그쵸? 예를 들어 이제 뭡니까? 그 소프트웨어 같은 거. 버전 1, 버전 2, 버전 3 나오듯이. 내가 지금 버전 1이에요. 근데 내가 버전 2로 바뀌고 싶어요. 그래서 Become a better version. 더 좋은 버전이 된다는 얘기죠. 누구누구의 of oneself. 자, 들어볼게요.
1: Become a better version of oneself. Become a better version of oneself.
0: 그럼 이게 말 그대로 더 나은 자신이 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문장에 넣어볼게요. 이것은요,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게 도와줍니다. 뭐 이것은 앞에서 뭔가 언급한 거라 칩시다. 문장을 조금 줄이느라고 그랬습니다. 자, 주어를 this로 잡아볼게요. This helps us become better versions of ourselves. 달라진 거는 이게 이제 복수, us이다 보니까 복수로 바꿔서 여기도 복수가 됐고, 여기도 복수어가 빠져야겠죠? Become better versions of ourselves. 이렇게 복수형으로 바꾼 거 외에는 별 다른 차이가 없어요. 들어볼게요.
1: This helps us become better versions of ourselves. This helps us become better versions of ourselves.
0: 오케이. 이로 인해서 우리가 더 좋은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전 정신 관련된 표현들이었습니다. 도전에 정면 대응하다.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되죠? Take on challenges. 강세주의하고 take on challenges. 이렇게 가면 됩니다. 들어볼게요.
1: Take on challenges. Take on challenges.
0: 두 번째, 계획을 실천으로 옮기다. Put one's plans into action. 들어볼게요.
1: Put one's plans into action. Put one's plans into action.
0: 마지막으로 여튼 더 나은 자신이 되다. Become a better version of oneself. 들어보겠습니다.
1: Become a better version of oneself. Become a better version of oneself.
0: Alrighty. 자, 오늘은 자기개발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도전 정신에 관련된 그런 얘기였었습니다.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방송 놓치셨거나 복습하실 때는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무료로 다시 보기 언제든지 이용하시고 EBS English 앱 설치해서 방송 보셔도 되겠습니다. 저한테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쳐보시면 단톡방들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가 되겠습니다. Well, that's all the time I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On our program, we teach you the nuanced differences between two very similar words. Okay, let's take a look at today's confusing words. Kind versus generous. Kind versus generous.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kind 그리고 generous입니다. 네,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어떤 좋은 형용사를 쓰고 싶을 때 여기 kind도 있는데 generous도 있는데 차이점이 뭘까요? 일단 첫 번째 kind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kind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친절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 발음 연습해 볼게요. 이거는 kind가 아닙니다. 이름절로 kind. Kind. Very good. Okay, 뉘앙스 차이들 한번 볼게요. 이거는 친절함을 뜻하는 가장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So kind is the most general word to refer to somebody who is good, who has a good heart. Okay? 그리고 두 번째는요. 친절한, 상냥한, 그리고 동정심이 있는 이 모든 뜻들을 kind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일단 문장 통해서 한번 볼게요.

important to be kind. Tom seems kind. That's so kind of you. 네, kind, 친절한, kind.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중요해. It's important to be kind. 이런 말은 아이들한테 하면 너무 좋죠? It's important to be kind. 그래서 여기서는 kind는 뭔가 친절한, 그리고 착한, 뭔가 마음이 좋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It's important to be kind.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오, 톰은 친절해 보여. Tom seems kind. 즉, Tom seems like a good person. Tom seems kind.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오케이, 마지막 문장입니다. 어, 정말 친절하시네요. 네, 우리나라 말로는 조금 어색하지만 상대방이 칭찬을 해주면 어, 너무 감사해요. 이 말 대신 어,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되게 친절하시네요. 이런 거는 That's so kind of you. That's so kind of you. 아우, 그런 말 하시면서 어, 정말 친절하시네요. That's so kind of you. 그래서 뭔가 어, 칭찬을 받을 때 이 말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큰 목소리로 한번 따라해 볼게요. That's so kind of you. That's so kind of you. 네, 다음 단어로 넘어갈게요. Kind, 친절한이죠. 그 다음에 generous. 네, generous는 너그러운 그리고 관대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발음 연습해 볼게요. G로 시작했지만 발음은 J, J, J 발음입니다. Generous, generous. 연결하면서 generous. generous, generous. Okay, very good. 네, 뉘앙스 차이 한번 볼게요. generous, 이해의 폭이 넓고 친절할 때 generous라는 단어 사용합니다. So we often use the word generous when we're talking about someone who is kind and who is very understanding. Okay, understanding of others. 그리고 너그럽고 관대할 때 generous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네, 문장 통해서 한번 볼게요. He's generous with his money. Thank you for the generous gift. She has a generous heart. Generous, 너그러운, 관대한, generous. 네, 첫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그는 돈을 후하게 써. He's generous with his money. 물론 돈을 많이 쓴다는 그런 어감도 있지만 남한테도 약간 돈을 준다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He's generous with his money. He's generous with his money. 좋은 거일 수도 있고 나쁜 거일 수도 있겠죠. 네, 상황 따라서 쓰는 거죠. 네, 그 다음에 후한 선물에 감사드려요. Thank you for the generous gift. 그래서 뭔가 이게 따뜻하고 되게 마음이 좋은 것보다는 어, 선물이 되게 좀 후한 거예요. 오, 되게 큰 선물인데 오, 이런 거 너무 감사해요. Thank you for the generous gift. 후한 선물에 감사드려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She has a generous heart. 왜 generous라는 사람은 뭔가 어, 이해심이 있다라는 말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she has a generous heart. That means this person has a very giving heart and they're also very understanding. 그녀는 마음이 너그러워. She has a generous heart. 자, 이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She has a generous heart. She has a generous heart. 네, 오늘 배운 단어들 kind 그리고 generous 있었죠? 자,
복습할게요. 자, 첫 번째 kind. 이거는 뭔가 마음이 따뜻한 사람, 되게 착한 사람, 친절한 사람 이런 거를 정말 일반적으로 kind 이 단어 정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친절한 사람에게 oh you're so kind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generous 있었습니다. 이거는 너그러운 관대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generous, 뭔가 이해심도 많고 그리고 뭔가 후한 이런 것도 generous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네,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It's important to be kind. It's important to be kind. It's important to be kind. He's generous with his money. He's generous with his money. He's generous with his money. Great work, everyone! 오늘도 정말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kind 그리고 generous 비교했는데요. If you want, you can also rewatch any of our previous episodes. All you have to do is go on our website at ebse.co.kr and go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and you can watch all our previous episodes. It's really important to review. 네, 언어를 배울 때, 영어를 배울 때 복습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공부하는 것보다는 꾸준하게 조금씩 조금씩 공부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Alright, everyone. 열공하시고요. I w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for now.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현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Good to see you.
1: It's great to see you
0: always.
1: as well.
0: 네. 자, 그럼 이번 주의 주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요?
1: That's right. This week we're talking about personality.
0: Personality.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Mm-hmm. 그리고 오늘의 핵심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1: All right,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Personality matters when choosing friends.
0: When choosing friends, 친구를 고를 때, mm-hmm. 어떤 사람을 사귈지 고를 때를 말하는 거죠. Mm-hmm. Personality matters. 여기서 matter는 문제 사안을 가리키는 명사가 아니고 mm-hmm. 중요하다.
1: Yeah, it's important.
0: 네, 그래서 성격이 친구 고를 때 중요하다는 내용으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1: Alright.
0: 오늘 이야기해 주실 분은
1: We have Alex.
0: 네, 알렉스 씨고요. Mm-hmm. 요약 문장 만나볼까요?
1: 알렉스 씨,
0: 나와주세요.
2: When choosing friends, it's important to look at their personality and also how they make you feel. When choosing friends, it's important to look at their personality and also how they make you feel. When choosing friends, it's important to look at their personality and also how they make you feel.
0: 네, 친구를 고를 때 뭐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지 두 가지인데요. 같이 확인해 볼까요?

0: personality? Do you feel good when you're around them? Do you feel excited or motivated to do more things? Do they listen to you? That, to me, is an important factor in choosing the right friends.
1: I think those are all great things to take a look at when you're trying to determine who your friends are going to be, for sure.
2: 네, 저는 방금 알렉스 씨가 했던 이야기 중에서 Do they listen to you? 이야기를 경청을 해주는지. Because some people don't, you know, always listen to your stories. And you're not listening to what I'm saying.
1: I wasn't listening right now. I'm
2: Okay,
1: so
2: I know
1: sorry.
2: you would do that like all the time.
1: Of course. I
2: 자,
1: have to.
2: 네, 그래서 이제 경청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었고 메간 선생님이 이제 안 듣는 척을 잠깐 해주셨습니다. 네, 예상을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놓쳤네요. 자,
1: You don't
2: 그러면
1: know me. You're not my friend. I'm just
2: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 문장 한 문장 공부를 해볼까요?
1: Sounds great.
0: It's a lot harder to make friends as adults. There are a lot of ways we try to figure out who would be a good friend of ours. And it's mostly based on, of course, personality.
1: It's a lot harder to make friends as adults.
2: It's a lot harder, hard, 어렵다, harder, 더 어렵다. A lot harder니까 훨씬 더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 To make friends. 친구를 사귀기가. 그런데 언제?
1: As
2: As adults. 다른 말로, in other words, when you are an
1: an adult.
2: adult. 어른일 때는, 어른이 되어서는 친구 사귀기가 훨씬 어려워요라고 했는데요. 이제 훨씬 무엇보다 어렵다고 했으니까 뭘 비교하는지는 알아야겠죠. Then what?
1: Then when you were younger, of
2: 그렇죠.
1: course.
2: 더 어렸을 때보다 어른이 되어서는 친구 사귀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1: Mm-hmm.
2: 그리고
1: He says, There are a lot of ways we try to figure out who would be a good friend of ours.
2: 네. 자, 생각해내다, 알아내다.
1: Figure out. Figure out.
2: Figure out. 사실 알아내는 것을 표현할 때 find out도 있어요.
1: Oh yeah, can you find out about that restaurant?
2: 그래서 find out도 알아내는 거고
1: Mm-hmm.
2: figure out도 결과적으로 알게 되는 건데요. 차이가 있습니다.
1: Yeah.
2: 네.
1: When you figure out something, it could be some type of puzzle or finding a solution. But
2: 네.
1: find out is more something you didn't know anything at all. It could just be getting information.
2: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find out은 어떤 것에 대해서 듣게 됐거나 읽게 됐거나 누가 뭐 뭔가 정보를 줘서 알게 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You didn't know,
1: You didn't
2: but
1: know anything.
2: now you know.
1: Yeah.
2: 몰랐다가 알게 되는 게 find out인데, figure out은 그 아마 좀더 좁게 들어가서
1: Yeah.
2: 범위로 따지자면 더 좁을 텐데, figure out은 생각을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 앞에 어떤 선물 상자가 놓여 있는데 어떻게 여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아무도 정보 안 줬지만 생각을 좀 해보더니,
1: Yeah.
2: Oh, I figured it out.
1: You figured it out.
2: 어떻게 여는지 알아냈어라고 할 때, 그게 알아봐서 정보를 접해서 알게 된게 아니죠.
1: Yeah, but if you couldn't figure it out, you can ask someone and find out how to open it.
2: 그렇죠.
1: Yeah, it's different.
2: 혼자서 생각을 통해서 만약에 figure out 못했다면 다른 데서 정보를 접해서
1: Yeah.
2: find out 할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there are a lot of ways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We try to figure out who would be a good friend of ours. 그래서 우리가 누가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될지를 알아내기 위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대요.
1: So, for example, he says, and it's mostly based on, of course, personality.
2: 여러 가지가 있고, it's mostly based on, of course, 물론 어디에 기반을 둔 거냐면 personality, 성격을 기반으로 삼아서 알아냅니다. Based on이라는 것이 지금 번역을 기반을 둔 이렇게 좀 딱딱하게 하긴 했지만, you know, you use it. You use that
1: That
2: method,
1: thing.
2: yeah, that data
1: Yeah,
2: or
1: you use that
2: information.
1: information
2: 네.
1: to make a decision or something.
2: 그렇죠. I have this opinion and 만약에 제가 의견이 있는데 I have this opinion
1: What
2: and
1: is it
2: my
1: based on?
2: exactly. My opinion is based on what I have read online. 인터넷으로 읽었던 글을 토대로 생긴 의견이다.
1: Yes.
2: 네, 그렇게 말할 때 많이 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1: Let's look at the next part.
0: But how do we determine what someone's personality is going to be like? Is it based on our first impressions, the clothes they wear? Sometimes, yeah, of course. Where they are when we meet them, that's important too.
1: But how do we determine what someone's personality is going to be like?
2: 네, 여기 여러 가지 요소가 섞여 있습니다. But 그러니까 지금 그 좋은 친구가 될지 아니면 어떤 친구가 될지

0: 알아내는 데 있어서 성격이 핵심인데,
1: Of course.
0: but how do we
1: Determine. Determine.
0: determine은 알아내다, 결정하다, 그리고 결심하다라는 뜻까지 있습니다.
1: Of
0: 결심하는
1: course.
0: 거랑은 여기는 거리가 멀어요.
1: Yeah, it's not in this case.
0: So, for example, I want to do something. I want to be really good at drawing, and I am
1: Determine
0: determined 하면은
1: to do so.
0: 결심을 단단히 한
1: Yeah, it's
0: 거예요.
1: like I'm gonna do it.
0: 네. 그런데 결정을 뭐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죠. 결심 쪽이고 여기서는 determine 그냥 알수 있는 거.
1: Yeah, how do you, I
0: How
1: guess,
0: do you,
1: form an opinion on
0: or how do
1: how
0: you
1: it is?
0: know?
1: Yeah, how do you know,
0: 네,
1: right?
0: 그런 의미로 여기 쓰였습니다. So what someone's personality is going to be like. What 하고 like가 합쳐지면 이제 how의 의미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설명드렸고 세 번째 요소가 뭐냐면 그 someone's personality is going to be라고 했어요. Be going to 하면은 미래를 말하는데 왜 지금 성격이 아니고 미래인 것처럼 말을 하냐면,
1: Because you don't know it yet.
0: 그렇죠.
1: It means in this case, when you find out about it,
0: 네.
1: once you get to know them.
0: 네. 그래서 지금 우리말 번역도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가 아니고, 어떨지,
1: Yeah.
0: 알고 보면 어떨지 그런 의미로 is going to be like when you get to know that person better.
1: Yeah, because you don't know it now, which is why you have to determine what it would be like.
0: 어떻게 알죠? 하면서 몇 가지 예를 들고 있네요.
1: He says, Is it based on our first impressions, the clothes they wear? Sometimes, yeah, of course.
0: 네, 인상.
1: Impression, impression.
0: Impression. First impression이라고 쓰였습니다. 첫인상. 그래서 is it based on our first impressions? 여기서 our first impressions라고 했습니다. Our first impressions. 그런데 우리의 첫인상이라고 먼저 번역은 그렇게 넣었는데 진짜 의미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들에게 주는 first impression일까요?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first impression일까요?
1: In this case, he's talking about determining their personality. So, of course, it's the impression they give us.
0: 그렇죠. 그래서
1: Yeah.
0: our first impressions of
1: Of
0: them
1: them.
0: 그
1: What
0: 의미예요.
1: we think of them.
0: 그래서 이제 이 의미까지 살린다면 우리가 받은 첫인상이 되겠고요.
1: Yes.
0: The clothes 우리가 준게 아니고요. 받은 첫인상을 말하고 그러니까 그들을 봤을 때 우리가 받은 첫인상일까요? 아니면 the clothes they wear 입은 옷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Sometimes, yeah, of course. 물론 가끔은 그렇죠. 다음.
1: And another thing, he says, where they are when we meet them, that's important too.
0: 네. When we meet them, 그들을 처음으로 만났을 때 where they are, 어디에 있는지, 서점에서 만난 건지, 식당에서 만난 건지, 어떤 동호회에서 만난 건지, that's important too. 그것도 중요해요.
1: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Maybe it's their hobbies. Do they like guitar? Do they read books? What do they do? But for me, there's another factor. And that factor is, how does that person make you feel?
1: Maybe it's their hobbies. Do they like guitar? Do they read books? What do they do?
0: 네. Maybe it's their hobbies. 취미를 보면 알 수도 있어요. 그래서 maybe, 어쩌면 취미가 될 수도 있어요. 그 근거가 되는 것이. Do they like guitar? 기타 좋아하는지. Do they read books? 독서 좋아하는지. 여기서 그 영어로는 what do they do라고 했는데 뭘 하는지 했지만 취미니까. 뭘 어떤 활동을 좋아하는지.
1: Yeah, basically, what do they
0: Like to
1: do?
0: do.
1: What do they like to do?
0: 네.
1: Yeah.
0: 그래서 뭐 어떤 거 좋아하는지를 보면 알 수도 있다. 그런데
1: He says, but for me, there's another factor, and that factor is how does that person make you feel?
0: 그런데 저로서는 there's another
1: Factor, factor.
0: 네, 요소나 인자를 뜻하는데요. 알기 쉽게 예문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1: For example, you could say, Design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when I choose a laptop.
0: 네, 저는 노트북 컴퓨터 랩탑을 고를 때 랩탑 컴퓨터라고 해도 되고요. 디자인이 가장 중요한 요인, 중요한 요소예요. 디자인 예쁜 걸 먼저 본다.
1: Yeah. So they don't care about, you know, the functions, but it has to be purple,
0: The performance가 아니고 the design. 그래서 이 문장으로 돌아오면은 저는 또 하나의 요인이 있는데 요소가 있는데 that factor is how does that person make you feel? 통일을 좀 한다면 for me까지 했으니까 how does that person make me
1: Me
0: feel?
1: feel.
0: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 곁에서 어떤 기분이 드는가예요. 왜냐하면
1: So why, he says?
2: Because I think that is an important part of their personality.

네, 영어 문장 확인해 볼까요? 먼저 figure out who 이용해서 첫 번째 문장은 저는 그걸 누가 썼는지, 누가 그걸 썼는지 알아냈어요. I figured out

0: 네, 오늘도 성격과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 개 준비했습니다.
1: Let's take a look. If you're a decent individual, meaning if you're a kind person, I want to be friends. Personality matters. The older you get, the more personality matters. If you don't have a sense of humor, we can't even be friends.
0: 네, 첫 번째로.
1: Maria says,
0: If you are a decent individual, decent individual 이 기준 굉장히 모호한데요. 네, 그래서 꽤 괜찮은, 썩 괜찮은 사람이라면,
1: yeah.
0: meaning if you're a kind person, 그러니까 착한, 친절한 사람이라면, mm-hmm. I want to be friends, 우리 친구 됩시다. 지금 소셜미디어에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Mm-hmm. 그래서 재미있는 것 같고요. Personality matters, mm. 성격은 중요합니다.
1: All right. So DJ says next.
0: The older you get, 나이가 들수록 the more personality matters. Mm-hmm. 성격이 더 중요해집니다. If you don't have a sense of humor, 유머 감각이 없다면 we can't even be friends. 우리는 Mm-mm. 친구가 될 수조차 없어요라고 말했네요. So he likes people who are humorous or funny. Yeah, at times.
1: Some, you know, he wants some comedic friends.
0: 네, 그래서 지금 성격 이야기를 하면서 personality matters. 이 첫 번째 문장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Mm-hmm.
0: The older you get, the more personality matters. Personality를 빼고 다른 것도 넣을 수 있거든요.
1: Yeah, the older you get, the more loyalty matters.
0: 아,

0: Kristen Cho. Yes, we are going to continue reading our book, The Day of the Haunted House. 네, 메르티가 도와준다고 등장을 했는데 왠지 뭔가 좀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We'll see why he is a little scared today. All right, let's look at our three words that we're going to learn today. All right? Okay, so the first word is creepy crawly. Creepy crawly. 네, 벌레요. Ooh, 벌레. Okay. So the second word is to trip over. Trip over. 네, 발이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다. Okay? And the third word is to malfunction. To malfunction. 제대로 작동하지 않다. 네. So it's not working. All right? So these are the words that we're going to cover today. All right. We're going to find out why Merritt is a little scared. All right. Let's start reading. Toby looked him up and down.
1: Don't tell me you're afraid of plants.
0: Merritt gritted his teeth.
1: No, I'm not afraid of plants.
2: What then? Toby persisted. Cracked walls? Brick paths? Not creepy crawlies.
0: Shinoy looked at Merritt.
2: You're afraid of creepy crawlies.
0: Merritt grimaced.
1: Oh, it's the teeny tiny ones. They're just so creepy.
2: Ugh. Like this one?
0: Toby held up a tiny spider.
2: Ugh.
0: Merritt hid behind Shinoy.
1: Take it away!
2: It's all right, Captain Fearless,
0: Shinoy said, opening the gate.
2: We'll protect you.
1: At least you've got your good looks,
0: Toby laughed. All right. 자,
3: 왜 이렇게 무서워하냐? 그래서 뭐 풀을 무서워하냐? No, no, no. I'm not afraid of plants. 아니면은 뭐 길 때문에 아니면은 금이 간 벽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 드디어 creepy crawlies. You're afraid of creepy crawlies? 네, 이렇게 물어보는데 벌레예요. 근데 왜 creepy crawly이냐면은 creepy라는 것도 되게 이렇게 막 징그럽다. 그리고 crawly는 기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얘네들이 막 이렇게 걸어가는 게 이게 징그러워서 네, 그런 벌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creepy crawly라고 하네요. 그래서 막 이게 조그만 것들 너무 무서워. 막 메르트가 이러네요. All right, let's continue reading.
1: La la la la la, all's well, everything's fine.
2: Merritt, Shinoy said, you know we can hear you.
0: They pushed their way through the undergrowth. Shinoy had already tripped over some tree roots.
1: Oh, I feel sick,
2: Merritt said. I saw this on TV, Toby said. Put your head between your knees. Breathe deeply. Breathe.
0: Shinoy patted Merritt's shoulder.
2: Think about all the things you're not afraid of, like agroweed, space travel,
1: and snare,
0: Toby added. Merritt sniffed.
1: Oh, thanks, amigos.
3: 네, 친구들, 우리가 너무 두려워할 때, 어쨌든 막 노래를 하잖아요.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막 이렇게. 네, 메르티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우리 단어가, 두 번째 단어가 나오는데, to trip over. 자, 발이 걸려 넘어지다. 네, 벌써 너무 풀이 많아서 넘어졌어요. 자, let's continue reading.
0: Chapter 4, The Spooky Old House. They hopped through some bushes, and they were there.
2: Told you, said Toby. Spooky old house.
1: Did you say spooky?
0: Merritt said.
1: Now that's more like it.
2: See, said Shinoy. That's another thing you're not afraid of. Spooky houses.
1: The front door's open,
0: Toby said, pointing.
2: Hello,
0: Merritt whispered.
1: Anyone at home in the spooky house?
0: Shinoy looked up through the winding stairs.
2: Can you hear that? Something's banging.
0: Toby took a breath.
4: Of course it is.
3: 네, 자, Shinoy, Toby, Merritt 집 앞에 딱 도착했어요. 그리고 딱 보면은 이제 문이 열려 있네요. Alright, so 왔는데 원래 메리트가 굉장히 무서워했죠. 벌레 때문에 무서워했는데 사실 여기에서는 이 으스스한 집, there's a spooky old house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He is not scared. 이 문장을 보면은 Did you say spooky? Merritt said. Now that's more like it. 나 이렇게 말을 하는데 spooky? Spooky라고 그랬어? 네. That's more like it. 자, 이제 조금 더 낫네. 이런 뜻입니다. 아, 그거는 뭐, 아이, 별거 아니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메리트가 스푸키 하우스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이제 안에 들어가는데 한번 볼까요?
2: Is that a stair lift? Shinoy said. Let's see if it'll take all of us.
4: You're joking, Toby said.
2: Nope, Merritt, you sit on the seat and we'll take the arms.
4: A rocket-propelled accelerator seat? Merritt grinned. Hold on, everyone!
3: Toby and Shinoy exchanged a look. Shinoy pressed the button. The seat slowly creaked upwards.
4: It seems to have malfunctioned, Merritt said. Good thing I've got one of Bug's sonic spanners.
3: He tightened the main bolt. The chair shot up 3 flights of stairs in 3 seconds. 네, 이 모두 다 계단을 아주 그냥 특이하게 올라가네요. 뭐 어떤 의자를 타고 이렇게 샥 올라가는데 한번 볼까요? 이 stair lift는 친구들, 뭐 휠체어 같이 생긴 계단 승강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샥 올라가요. 네, 이게 왜 있는지 참 궁금하죠? 이제 앉았는데 근데 천천히 가는 거예요. 좀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It seems to have malfunctioned, Merritt said. 자, malfunction. To malfunction is one of our words. 뭔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Merritt가 뭔가 이렇게 이제 고쳐가지고 볼트를 딱 조였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제대로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은 3초 만에 샥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빨리 올라가서 이 그림을 보면 네, 이렇게 표정을 짓죠. Alright, so they go up the stairs. 자, 위로 올라가는데 그 소리 뱅뱅뱅 이 소리가 나는데 이제 글로 가는데 조금 이제 누가 이런 신호를 보냈는지 이 암호를 보냈는지 이제 알게 될 거예요. Next time. Alright, we're gonna finish the book. Okay, thank you so much for reading with me and please join me next time. Bye, everyon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Yeah. 자, 오늘은요. 일상 영어, 정말 랜덤한 영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네.
0: 제목은 우산에 발이 달린 건가?
1: Part
0: 1 되겠습니다.
1: 실제로 누가 봤대요? 우산에 발 달린 거.
0: 예. 아, 실제로요?
1: 실제로 막 돌아다니고 어허. 실제로 나를 자꾸 싫어해가지고
0: 어허.
1: 두고 오기도 하고
0: 도망갔고요.
1: 도망가고.
0: 아니 또 얼마나 그러면 우리 우산 전 국민이 원래 같이 쓰는 거라고 하잖아요.
1: 아 맞아요.
0: 무슨 말인지 아시죠?
1: 네, 그러니까 정말 그 어허. 비를 피해야 될 상황에 놓이신 분들께
0: 네.
1: 정말 잘 쓰였다면 다행이에요.
0: 아 그렇습니다. 네,
1: 제가 잃어버린 우산들이
0: 또 혹시 몰라요. 이렇게 돌아서 나한테 다시 돌아올지.
1: 오 반려 우산.
0: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두 개 파트로 준비를 해봤고요.
1: 네.
0: 자 오늘 첫 번째 파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내 우산이 스탠드에서 또 사라졌네. 아이고, 스탠드에 세워놓으면 없어지거나 아니면 사실 본인이 엉뚱한 데다 쓸 수도 있어요.
1: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0: 네.
1: 못 찾는 경우가 사실 거의 100%죠.
0: 그렇죠.
1: 네.
0: 아니면 또 이상하게 비슷한 우산이어가지고 남이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뭐 일부러 그런 건
1: 그렇죠.
0: 아니어도 가능하죠.
1: 아니면은 밖에다가 내가 말려놨나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0: 맞습니다.
1: 내가 펼쳐놨지?
0: That's
1: 하면서
0: right.
1: 발견하는 경우 있어요.
0: 오케이.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이번 달에만 세 번째야. 어마없어서.
1: 지하철에 놓고 내린 적 있거든요, 저.
0: Oh my
1: 예, 정말 산지
0: goodness.
1: 얼마 안된 거.
0: 그럼 또 사야
1: 또 사야
0: 되잖아요.
1: 됩니다.
0: 아, 자, 요 문장들 영어로 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그럼 미션에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내 우산이 또 스탠드에서 사라졌네.
2: What's up?
1: 응?
2: What's up?
1: My umbrella?
2: Yeah.
1: My umbrella, I can't find it. Yeah.
2: Oh, maybe someone borrowed it.
1: 응?
2: Maybe someone borrowed it.
1: 아, 빌려갔다고?
2: Borrow and come back.
1: No. 이번 달만 세 번째야. 이번 달만 세 번째. Third time, gone.
2: Third time?
1: Yeah, gone.
2: Oh,
1: 응.
2: well, okay. Calm down.
1: 응?
2: Calm down.
1: Calm down, I know.
2: The rain is easing up.
1: Rain?
2: The rain is easing up.
1: Rainy easy?
2: The rain is easing up.
1: Easy.
2: You know, less rain. Little bit, little
1: little
2: bit,
1: bit. A little bit.
2: little bit, little bit.
1: Okay.
2: It's okay. Yeah.
0: 아유, 맙소사.
1: 아, 정말 저는 이거 하는데 계속 노래가 맴돌아가지고 제가 집중을 못해서
0: 어떤
1: 그래요.
0: 노래죠?
1: 이슬비 내리는 이른 아침에 우산 셋이 나란히 걸어가면 이게 계속 맴도는
0: 저
1: 거예요.
0: 오늘 하루 종일 생각날 것 같아요. 아,
1: 그쵸?
0: 어떻게 해요? 안 되겠습니다.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My umbrella is gone from the stand again.
4: Maybe someone borrowed it.
3: It's the third time this month.
4: Calm down. The rain is easing up.
0: All right, you guys. 오늘의 다이얼로그 나와 있습니다.
1: 네.
0: 첫 번째 문장은요. 아, 내 우산이 스탠드에서 또 사라졌네.
1: 와, 이거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는 건데 여기서 끊을 수 있겠네요. From the stand again. 다시 이 스탠드로부터 내 우산이 갔어.
0: Gone.
1: 건했다.
0: Okay.
1: 이거는 우리가 너무 잘한 거 있잖아요. She's gone. 이 노래. 그녀가 떠났어.
0: 그렇죠. 근데 뭐가 떠났어요?
1: 내 우산요.
0: Go.
1: 자, 지금부터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엄브렐라가 이게 스펠링이
0: 제가 보고만 있을게요.
1: 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L이 두 개예요.
0: 자, 여러분 교재 한번 써보시고요. 맞는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1: 지금
0: 하세요.
1: 시청자 여러분들이 박수를 쳐주고 계신데요.
0: 오케이. So, UMBRE, 그 다음에 double L인 거죠. 그
1: 네.
0: 다음에 A. 보겠습니다. 우,
1: 맞죠?
0: 나이스! 나이스! 그렇죠. L이 하나인지 두 개인지가 제일
1: 아,
0: 헷갈립니다. 이거는
1: 맞아요.
0: 단순히 우리가 많이 안 써봤기 때문이에요. So, umbrella. My umbrella, 우산, is gone. 어디에서 사라졌어요?
1: From
0: From
1: the
0: the
1: stand.
0: stand again.
1: 또
0: Alright, so
1: 사라졌다.
0: obviously this is not the first time,
1: 예.
0: right? 자, 여기 지금 보면은요, gone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지금 아까 뭐라 그랬죠?
1: 떠나버린 거, 가버린 거.
0: She's gone. 이런 느낌.
1: 네.
0: 자,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진 거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 gone도 있고, missing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1: 네.
0: 전에 아마 그거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내 버튼이 하나가 떨어졌네, 없네, 어디 갔지 할때 one of the buttons is missing이라고 해서 얘도 쓸 수가 있어요.
1: 네.
0: 근데 그러면 둘다 없어진 다 되면 아무거나 되나요? 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대부분 케이스에서는 바꿔 쓸수 있는데요.
1: 네.
0: gone 같은 경우에는 다시는 찾을 수 없는
1: 오.
0: 희망이 없는 뉘앙스를 더 강하게 줍니다. 그래서 그

0: 노래 She's gone 이거 있죠? 그녀는 떠나버려서 그녀를 다시 찾을 수 없다라는 뉘앙스가 강하게 들어가 있어요. 네, 이것도 우산을 아, 없어졌으니까 찾으러 가야겠다 이 느낌보다는
1: 예. 네.
0: 이제는 못 찾겠다 이런
1: 그치.
0: 뉘앙스가 강하게 들어간 거예요.
1: 어디서 어떻게 찾겠어요?
0: That's right.
1: 기억도 못
0: 그런데
1: 하는데.
0: 내가 예를 들어 아, 버튼이 미싱이에요. 집에서 이렇게 입어보려고 어? 나 어디 갔지? 찾아봐야지. 약간 그런 희망의 여지가 좀 있다는 거예요.
1: 여기 어디 떨어졌을 것 같다라는.
0: That's right. 오케이.
1: 아하.
0: 그럼에도 사실 그 차이

0: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from
1: 음흠.
0: 어디로부터 사라졌다.
1: 네.
0: 누군가 가져갔든 어떻게 됐든.
1: 음흠.
0: 그래서 여러분 전치사 from을 써서 something is gone from here, 뭐
1: Yeah.
0: from there. 그러면 어디에서 사라진 없어진. 나쁘지 않죠, 그렇죠?
1: 네.
0: 오케이. 자, 이거 문장 만들어야죠. 지갑이 있는데요.
1: Yeah.
0: 그렇죠? 지갑이 그 테이블에서 없어진 거예요.
1: 오.
0: 누가 훔쳐갔든 뭐가 됐든 간에. 자, 나의 지갑은 사라져 있다.
1: My wallet is
0: 자,
1: gone.
0: it's gone, right? 그런데 그 테이블로부터.
1: From the table.
0: There you go. My wallet is gone from the table. How about this? 그 케이크는 그 냉장고에서 사라졌어.
1: 어이?
0: 마유가 여기 허옇게 묻어 있는 거예요.
1: 진짜 마유 입으로 사라졌네.
0: 그 케이크는 사라졌다.
1: The cake is gone from the
0: Refrigerator
1: refrigerator.
0: or simply
1: Freeze.
0: fridge.
1: Yes.
0: Yes. Very good. All right. So gone이라는 건좀 친숙하게 다가오죠?
1: 네.
0: 근데 아, 어디에서 사라졌다고 할 때는 from 쓰는
1: From.
0: 문화.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나중에 뭔가 분실 신고 같은 거할 때도 유용하겠죠? Oh,
1: 네.
0: my something is gone from the 뭐 어디 뭐 이렇게. 자, 읽어 볼게요. My wallet is gone from the table.
1: My wallet is gone from the table.
0: The cake is gone from the fridge.
1: The cake is gone from the fridge.
0: Okay, 본문도 한번 읽어볼게요. Oh, my umbrella is gone. 어디로부터? From the stand again.
1: My umbrella is gone from the stand
0: Alright,
1: again.
0: 자, 이랬을 때 상대방은 뭐 누가 빌려간 걸 수도 있지. 긍정적이네요. 네.
1: 네. Maybe someone 빌려간 거, 그것을. 빌려가다. 그러면, borrow. 빌려가고 이미 없으니까 borrowed.
0: 과거형인가요?
1: Yeah. Maybe someone borrowed it.
0: Maybe someone borrowed it.
1: Yeah.
0: 자, borrow의 과거형 맞는지 보겠습니다. Perfect.
1: 우!
0: 얘도 지금 are 두 개입니다. 그렇죠?
1: 네.
0: So borrow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뭐예요? 의미? borrow?
1: 빌리다.
0: 빌리다예요. 자, 여러분들. 근데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죠. 제가
1: 네.
0: 계속 잔소리를 하지만 이거 실제로 실수 많이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빌리는 게 borrow예요.
1: 네.
0: 그러면 빌려주는 거는 뭘까요?
1: 빌려주는 거요. 아, 뭐였지? 잠깐만.
0: 물어본 건가요?
1: 랜드. 이건가?
0: 오케이.
1: 맞는 것 같아요.
0: 오케이.
1: 예.
0: 오케이.
1: 오.
0: 맞습니다. 랜드는 빌려주는 거죠.
1: Yes.
0: 많은 분들이 borrow를 빌려주는 것까지 의미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오케이. So, 오케이.
1: 헷갈려요.
0: I'll borrow you.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는 I'll lend you라고 해야
1: 예,
0: 되겠죠.
1: 아.
0: 혹은 borrow를 쓸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거는 조금 더 복잡해져요. 네가 빌리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I'll let you borrow it.
1: Let을 써야
0: 이렇게
1: 되는구나.
0: 쓰지 않는
1: 아.
0: 이상은 의미가 다릅니다. 그렇죠?
1: 예.
0: 오케이. 자, 여기 잠깐만 볼게요. 이 친구 있죠?
1: 네.
0: 문장 앞에 툭 하면 튀어나와서 말투에 이제 양념을 좀 뿌려주는 겁니다.
1: 네.
0: Maybe 이러면은 확신이 센가요?
1: 아니요, 거의 없죠.
0: 네. Maybe 이거는 확신이 떨어지는 거예요.
1: 네.
0: 오케이. 그래서 누군가 borrow 했을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고, 잘 몰라. 자, 그래서 이렇게 Maybe 병서문 이러면, 뭐 이럴 수도 있지. 뭐 이런가 보지. 느낌 맞죠? 그쵸?
1: 네.
0: 그래서 연기하듯이 문장을 만들어야 돼요.
1: 예.
0: 좀 확신은 없지만 그럴 수도 있다. 자, 예를 들어서, 그게 너의 운명일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1: Maybe
0: That's
1: that's your destiny.
0: perfect. Maybe that's your destiny,
1: Yeah.
0: right? 토니가 널 좋아할 수도 있지 뭐. 좋아하나
1: Maybe
0: 보지 뭐.
1: Tony likes you.
0: 그죠? Maybe Tony likes you.
1: Yeah.
0: Who knows, right?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1: 네.
0: 아, 그래서 maybe라고 하는 게 확신이 센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좀 느껴줘야 돼요. 오케이.
1: 네.
0: 이거는 여러분들 읽을 때도 연기 안 하잖아요. 흡수 안 돼요, 이거. 그래서
1: 그쵸.
0: 이런 느낌으로 maybe that's your destiny.
1: Maybe that's your destiny.
0: Maybe Tony likes you.
1: Maybe Tony likes you.
0: 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확신 좀 떨어지게. Maybe someone borrowed it.
1: Maybe someone borrowed it.
0: Alright, 자, 두 문장 했으니까 빗도가 트레이닝 할게요. My umbrella is gone from the stand again. My umbrella is gone from the stand again.

0: Maybe someone borrowed it. Maybe someone borrowed it.
1: Okay. 자, 다음 미션 문장 보겠습니다.
2: 네.
1: 이번 달, 달에만 세 번째야.
2: 아이고.
1: 아니, 도대체 얼마나 많이 잃어버렸길래.
2: 이번 달에만 장마철이었나 보다.
1: 아.
2: 장마철이었어.
1: 네.
2: 네. 우산을 자꾸 가지고 다니는데
1: 아.
2: 잊어버리는 거죠.
1: 아하.
2: 세 번째니까 first, second 다음에 third. 아우, 놀라는 눈치. 자, third가 요렇게 해서 이렇게입니다.
1: 오.
2: Third time this month. 이번 달.
1: 예전에는
2: 예.
1: 슬기 씨가 숫자로 썼던 기억이 있거든요.
2: 3th.
1: 뭐, 아, 3th도 아니에요. RD 써야 되는데.
2: RD네. 아, 네.
1: 오케이. 자, 볼게요. It's the third time this month. 정답? 맞습니다.
2: 아하.
1: Alright. Third는 three가 아니죠. 서수죠.
2: 네.
1: 그래서 세 번째 time이다. This month에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2: 네.
1: 자, 제가요. 여러분 이거 꼭 참여해 보세요. 그리고 나 영어 좀 한다 싶은 분들도 참여하세요. 이거 실수 엄청 나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2: 오, 좋아요.
1: 우리 몇 번째 뭐 first, second, third 이런 거 많이 해봤어요. 그렇죠?
2: 네.
1: 그런데 이상하게도 실수 나오는 몇 개가 있습니다. 제가 엄청 고민하다가 이건 꼭 해봐야겠다.
2: 오.
1: Are you ready for this?
2: Okay.
1: Are you guys ready for this?
2: I'm ready.
1: Okay. 자, 그러면요. 이거 해보세요.
2: 네.
1: 직접 여기 써보세요. 여러분
2: okay.
1: 교재에 필기해보세요.
2: 네.
1: 다섯 번째 한번 해보세요. 틀려도 되고 맞으면 더 좋고요. 다섯 번째.
2: 자, 잠깐만요. 조금은 좀 뭐랄까?
1: 아하.
2: 낙서해도 되죠. 낙서도
1: 아하.
2: 아니죠. 과정.
1: 아, 연습. 오케이, 과정.
2: 5잖아요. 근데 이게 5니까
1: 다, V. 아, 혹시 다 맞을 수도 있어요?
2: 그죠. 뭐? V2를 F로 바꿔요.
1: 오.
2: 그리고 TH, fifth.
1: 오케이. 자, 제가 감탄도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러면.
2: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1: 자, 아홉 번째.
2: 거예요. 아홉 번째요?
1: 아홉 번째요.
2: 아홉 번째는 나인이잖아요. 나인인데 얘는 그냥 나인스. 예,
1: 오케이.
2: 지울 줄 알았죠?
1: 그러면은 열두 번째 써보세요. 열두 번째.
2: 열두 번째 원래는 twelve죠. 잠깐만
1: twelve. 저는 뭐 그냥 안 보고 있겠습니다.
2: twelve인데 얘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가볼게요. 그러면은 twelfth.
1: 오케이.
2: twelfth.
1: 오케이.
2: 아, 놀리는 거예요 지금.
1: 아니. 오케이. 자, 여러분들 쓰신 분들.
2: 네.
1: 이 중에 세 중에 이거 잘 보시고요.
2: 네.
1: 와, 슬기 씨.
2: 예?
1: 슬기 씨.
2: 다 맞았죠?
1: 그렇진 않았는데. 그래도 그냥
2: 나 너무 자신 있게 했는데.
1: 약간 놀랐어요. 얘만 틀렸습니다.
2: 아, 나이스 틀렸구나.
1: 네. 자, 보세요.
2: 네.
1: Fifth는 그래도 맞출 것 같긴 했어요.
2: 예, 예.
1: Five가 아니라 fifth.
2: 응, fifth.
1: 얘는 다섯 번째입니다. 자, ninth라고 하는 거 왠지 e가 들어갈 것 같지만
2: 네.
1: 얘는 e가 탈락이 돼요.
2: 아, e를 없애는구나.
1: So, nin 같지만 ninth입니다.
2: 아, ninth 아니에요?
1: 저는 ninth
2: 아니고요.
1: 얘는 솔직히 100% 틀릴 줄 알았어요.
2: 오.
1: 진짜로. 그럼 감동입니다. twelve 하고 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ve가 f로 변해요.
2: 역시.
1: So, twelve.
2: 제 생각이 맞았어요.
1: 와, 인정.
2: 햄버거 사주시나요?
1: 아니요. 그거는... 미리 말하지 않았으니까.
2: 아, 다음부터는 미리 제가 얻어낼게요.
1: 미리 이제 내기를 해야죠.
2: 예.
1: 네, 여러분들 요거 항상 실수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이 친구
2: 네.
1: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를 그대로 한번 따와 볼게요.
2: 네.
1: 우리가 몇 번째라고 할 때는 it's 써도 되고 2번이라는 거 강조하려면 this is라고 해도 됩니다.
2: 예.
1: 그래서 아무튼 it's 서수 앞에 the 서수 time.
2: 네.
1: 근데 뒤에다가 this month 하면 뭐예요? 이번 달에만 달에.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2: 근데 뭐 at this month 이렇게 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1: No, no, no. 그냥 this month, 이번 달에 라는
2: 네.
1: 부사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만 두 번째야.
2: It's the second time this month.
1: It's the second time this month.
2: Yeah.
1: How about this? 이번 달에만 다섯 번째야.
2: It's the fifth time this month.
1: Oh, nice.
2: Yes.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2: 네.
1: 어렵지 않아요. 그냥 뒤에 this month를 추가한 것뿐입니다. 읽어봐야죠.
2: 네.
1: It's the second time this month.
2: It's the second time this month.
1: Uh-huh. It's the fifth time this month.
2: It's the fifth time this month.
1: 그런데 나중에는 이거 오늘은 준비하지 않았는데요.
2: 네.
1: 여러분들 응용할 수 있겠죠, 당연히. 몇 번째도 응용되겠고, this month 대신에 올해

0: 해만,
1: This
0: 올해에만,
1: year.
0: this year, 이번 주에만,
1: This
0: this week,
1: week.
0: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1: 오늘만. This day.
0: 그냥 today,
1: Today,
0: this
1: 맞네요.
0: day보다는 today, 오늘이란 뜻이거든요. 오케이, 자,
1: 예, 너무 갔어요, 제가.
0: 오케이, 읽어보겠습니다. It's the third time this month.
1: It's the third time this month.
0: Alright, 자,
1: TH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0: yeah.
1: 아, 이거 발음이 정말
0: 근데
1: 어렵네요.
0: 이거 어떻게 보면은 텅 트위스터처럼
1: 네.
0: 혀 움직임을 연습하는 좋은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1: 그럼 선생님, the 할 때도 the 이렇게 해야 되죠, 꼭.
0: 아니요,
1: 그래.
0: 거의
1: 아.
0: it's the 하고 혀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It's the third time.
1: It's
0: 여러분,
1: the third
0: TH가
1: time.
0: 나온다고 무조건 네
1: 그렇게 안 해도
0: 아니에요.
1: 돼요?
0: 네.
1: 아, 그래요?
0: Right? So it's the third time this month.
1: Yep.
0: 자, 마지막 남아 있습니다. 진정해. 비가 약해지고
1: 어,
0: 있네.
1: The rain is easing up. 오,
0: 처음 들어봤죠?
1: 처음 들어봐요. 점점 rainy easing up, 쉽게 올라간다.
0: Well.
1: 어, 그건 아니겠지만, 네,
0: 쌤을
1: 자,
0: 느꼈죠?
1: 그렇죠. 진정해니까 저는 calm down 하겠습니다.
0: Okay. Calm down. 우리가 회화에서 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So, hey, calm down. The rain is easing up. 정답. Perfect.
1: 오호.
0: Calm down. 이거 자체는 원래 진정하다라는 동사예요.
1: 네.
0: 근데 명령어로 썼으니까 진정해.
1: 해.
0: 이렇게 되겠죠. 칼름이 아니라 L 발음은 묵음입니다.
1: 네.
0: So, calm down. 자, 참고로요. 이 calm down 한다는 거는 이 친구들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저 chill 같은 경우에는 식힌다라는 거거든요.
1: 오.
0: 이것도 좀 이런 흥분감 같은 것을 좀 식혀라라는
1: 예.
0: 의미에서 hey,
1: 아.
0: hey, chill, chill.
1: 오.
0: 조금 비격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국어체에 가까워요. 그래서 calm
1: 네.
0: down, 뭐 relax, chill.
1: Chill.
0: 이거 말고도 뭐 chill out, 무슨 뭐 cool it. 뭐 이런 별거 다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자주 쓰이는 표현에 속하고요.
1: 예.
0: 지금 비가 약해지고 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예 생각 안 해봤을 것 같아요.
1: 약하다니까 저는 무조건 위크 생각했어요.
0: okay.
1: WEAK.
0: 그것도 쓸 수는
1: 아,
0: 있어요.
1: 그래요?
0: okay. But 대부분은요, 뭔가가 강도가 약해진다라고 할 때, 특히 비가 약해진다라고 할 때요, 방금 저 보인 ease up을 씁니다. 아까
1: 이섭?
0: up이 ease up. 근데 지금 easing up 하고 있다.
1: 네.
0: 진행형으로 쓴 거죠.
1: 예. 네.
0: right. 자, up이라는 게 위로 간다는 뜻의 업이 아니에요. 업은 보통 강조를 많이 해준다 그랬잖아요,
1: 그쵸.
0: 동사에서. 그래서 is up, 뭔가 약해지면서 말라가고 있어.
1: 예.
0: 이런 느낌을 좀 강조해 주는 것뿐입니다.
1: 아.
0: 얘는 덩어리 표현이고요. 예를 들어서 진행형으로 그막 소음이 막 밖에 있는 거예요, 길에서. 와, 뭐 아니면 자동차에서 뭔가 이상한 노이즈가 나와요.
1: 어, 불안해요.
0: 근데 점점 괜찮아지는 거예요.
1: 그래요?
0: 약해지고 있어요. 자, 이랬을 때그 소음이 약해지고 있어.
1: The noisy,
0: The noise.
1: the noise easing up.
0: 아하. The noise is easing up.
1: Is easing up.
0: 그러니까 is가 동사예요. 그래서 진행형으로 쓴 거예요. Just like
1: BING로.
0: that.
1: 아,
0: Just like that. The
1: 네네네.
0: rain is easing up. The noise is easing
1: Easing up.
0: up. 자,
1: Okay.
0: how about this? 고통, 통증이 영어로 뭐죠?
1: Pain.
0: Pain.
1: Yeah.
0: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1: Oh.
0: Will 쓰세요. Will.
1: Yep.
0: 자, 그 통증은 약해질 겁니다.
1: The pain is,
0: Will.
1: the pain will easing up.
0: Ease up.
1: Ease up.
0: 네.
1: 네.
0: 괜찮으신 거죠? 네.
1: 예.
0: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진행형이 아니잖아요.
1: 그쵸.
0: 아,
1: will
0: 그래서
1: 다음엔 동사 원형이니까.
0: That's right. Okay. So the pain will ease up.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1: 선생님, ease가
0: 네.
1: 이게 easy 있잖아요, 우리 easy. 이거랑 친구예요?
0: 맞아요.
1: 아, 그래요?
0: 맞아요. 네.
1: 얘를 동사로 하면 이렇게
0: 네.
1: 되는 건가?
0: easy 한 거가 쉬운이라는 뜻도
1: 네.
0: 있지만 굉장히 좀 편안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Alright.
1: 아.
0: 그래서 성격이, he's very easy going. 이런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
1: easy going.
0: 털털하게 쉽게 쉽게 친해지고 이런 성격을 또
1: 그쵸,
0: 얘기하거든요.
1: 그쵸. 약간 아웃고잉하고.
0: 맞아요. 그래서 이게 비가 강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좀 이런 느낌이 있는
1: 아.
0: 거죠.
1: 그럼 동사로 했을 때 이건 거죠? 그러면
0: Of
1: 이해가?
0: course, yes.
1: 아하, 오케이.
0: 자, 해볼게요. The noise is easing up.
1: The noise is easing up.
0: The pain will ease up.
1: The pain will ease up.
0: 네. 자, 그리고 참고로요. 여러분들 날씨 얘기를 할 때, 비 얘기를 할 때, 비가 약해진다라고 할 때는 ease up도 많이 쓰지만요. Let up. 이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얘는 관용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1: 그래요?
0: So it's letting up

0: It's easing up 하면 비가 약해진다. 이렇게 맞죠?
1: 네.
0: Okay, 읽어보겠습니다. Calm down. The rain is easing up.
1: Calm down. The rain is easing up.
0: Very nice. 자, 두 문장 했으니까 또 트레이닝 할게요.
2: It's the third time this month. It's the third time this month. 'Calm down. The rain is easing up. Calm down. The rain is easing up.
0: 네, 미션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1: 네.
0: 내 우산이 스탠드에서 또 사라졌네.
1: Oh, my umbrella is gone from the stand again.
0: 두 번째. 이번 달에만 세 번째야.
1: It's the third time this month.
0: There you go.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My umbrella is gone from the stand again. My umbrella is gone from the stand again.
2: Maybe someone borrowed it. Maybe someone borrowed it.
0: It's the third time this month. It's the third time this month.
2: Calm down. The rain is easing up. Calm down. The rain is easing up.
0: 네, 입으로 영작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유. 볼까요?
0: Alright. 자, 첫 번째는요.
1: 네.
0: Gone. 사라진 거예요. 없어졌어요. 어디에서? From 어디. 자, 틀려도 되니까 목소리 키워주세요.
1: 네.
0: 아, 내 지갑이 테이블에서 사라졌어. 내 지갑이 사라졌어. 그 테이블로부터.
1: My wallet is gone from the table.
0: 아주 좋아요. Very nice.
1: Yes.
0: 두 번째. 뭐지? 딱 열어봤는데.
1: 네.
0: 케이크가 냉장고에서 사라졌어. 그 케이크가 냉장고에서 사라졌다고.
1: The cake is gone from the fridge.
0: Fridge. Okay. Refrigerator가 아직은 먼저
1: 맞아요.
0: 나오죠. It's okay. Alright. 세 번째. 내 우산이 스탠드에서 또 사라졌네.
1: Oh, my umbrella is gone from the stand again.
0: Again. 읽어보겠습니다. My wallet is gone from the table. The cake is gone from the fridge. My umbrella is gone from the stand again. Mm-hmm. 다음 볼게요. It's the 몇 번째 time this month. 가볼게요. 첫 번째. 이번 달에만 두 번째야. It으로 출발하세요.
1: 네. It's the second time this month.
0: Yes. 이번 달에만 세 번째야.
1: It's the third time this month.
0: Easy, right?
1: Yeah.
0: 자, 다음은요. 이번 달에만 다섯 번째야.
1: It's the fifth time this month.
0: There you go. 아까 우리 헷갈렸던 몇 번째 있었죠?
1: 네.
0: 그거 활용해서도 다 바꿀 수 있고. And again, this time 대신에 this year, this week, today 응용 가능합니다. 오케이, okay, 읽어볼게요. It's the second time this month. It's the third time this month. It's the fifth time this month. 수고하셨습니다. 자, 배운 거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My umbrella is gone from the stand again.
4: Maybe someone borrowed it.
3: It's the third time this month.
4: Calm down. The rain is easing up.
0: 자, 다 같이 미션 해결할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My umbrella is gone from the stand again.
2: Maybe someone borrowed it.
1: It's the third time this month.
2: Calm down. The rain is easing up.
1: No. Oh.

0: okay.
1: You'll be alright.
0: Mm, thank you. Where is it?
2: Yes! 표현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후.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0: 네, 전화기를 켜라는 문장이었는데요. Turn on your phone.
2: There you go. 그냥 명령어로 간단한 어순이죠.
0: 네.
2: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적 패턴입니다. Gone from 뭐뭐 이렇게 쓰면은요. 자, 어딘가에서 사라진, 없어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네. 자, 활용해서 다음 명작 해주세요. 내 전화기가 테이블에서 사라졌어. 내 전화기가 테이블에서 사라졌어.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2: Alright.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0: See you.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예.
0: 자, 오늘은 진짜 생활 영어. 왜냐하면 일상편을 할 거기 때문인데요.
1: 그렇죠.
0: 자, 제목 우산에 발이 달린 건가? Part 2 되겠습니다.
1: 야, 우리 우산 얘기 여러 번 녹였었는데.
0: 맞아요.
1: 오늘 뭔가 정점에 이르는 주제인 것 같은데요.
0: 뭔가 이상하게 엄브렐라를 꼭 가져가면 예. 없어진다.
1: 가만히 있어봐. 나 분명히 가지고 나갔다 왔는데 왜 집에 들어올 때는
0: 이상하다.
1: 없다.
0: 전 국민이 돌려 쓰는 것 같다.
1: 맞아요.
0: 이런 내용이었었는데요. 네. 그 이후에 스토리가 어떻게 이어질지 오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응?
0: 핫핑크였어. 우산에 이름도
1: 어?
0: 새겨뒀다고.
1: 야,
0: 이거는 뭐
1: 그러면은,
0: 잃어버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1: 그러면 뭐, 어디 분실물 센터라도 좀 가보셔야 되는 거
0: 그러니까요.
1: 아닌가요?
0: 에이,
1: 어,
0: 이름도
1: 아까워.
0: 넣고 뭐 색도 굉장히 튀는 색이고.
1: 네.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야, 내 취향 좀 존중해 줄래? 그러니까 상대방이, 야, 핑크 너무한 거 아니야?
1: 그쵸.
0: 핫핑크 그것도 얘기를 했나 봐요.
1: 예.
0: 네.
1: 뭐, 개인의
0: 아,
1: 취향인데, 강요할 순
0: 그렇습니다.
1: 없습니다.
0: 맞습니다.
1: 예.
0: 자, 이 문장들을 과연 영어로 할수 있을지 우리 할수
1: 네,
0: 있습니다.
1: 해보겠습니다.
0: Alright. 자,
1: 네.
0: 미션에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2: By the way, what color was

0: your umbrella?
1: 아, umbrella color?
0: Yeah, what color was your
1: 오케이.
0: umbrella, by the way?
1: 핫핑크였어. 아, 우산에 이름도 세개 뒀다고. 응?
0: Did you say?
1: 이, umbrella named. My name.
0: Your name?
1: Umbrella. On
0: And the
1: umbrella.
0: color was?
1: Color was hot pink.
0: Hot pink?
1: Yes.
0: Who carries around a hot pink umbrella?
1: 응?
0: Who carries around a hot pink
1: 그게
0: umbrella?
1: 뭐야 지금 핫핑크 뭐 아무도 안 가져 댕긴다는 거. 야, 내 취향 좀 존중해 줄래?
0: Sorry?
1: This is my type. Hot pink, my type. My personal color is hot pink.
0: Okay.
2: 아니, 핫핑크면
1: 예.
2: 절대 뭐 사고 나거나 이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1: 아, 그쵸. 이게 특히나 이 형광색이 비올 때,
2: 너무 좋죠?
1: 그쵸. 엄청 안전한 색이에요.
2: 맞아요.
1: 그래서 아이들 가방에 형광색으로 이렇게 보자기를 씌워가지고 다니기도 해요.
2: 일부러.
1: 예.
2: 오케이.
1: 툭띠라고.
2: 좋았습니다.
1: 네.
2: 하지만 영어는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제가 조금 correct
1: 아, 말
2: 해드리겠습니다.
1: 돌리려고 했는데 쉽지
2: 안
1: 않네요.
2: 되죠?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By the way, what color was your umbrella?
4: It was hot pink. I even put my name on it.
3: Who carries around a hot pink umbrella?
4: Hey, would you respect my taste?
2: All right, you guys. 오늘의 dialogue 대화문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이어가 볼게요.
1: 네.
2: 그나저나 우산이 무슨 색이었는데? 왜냐면
1: 오.
2: 상대방이 우산이 없어졌다고 하니까.
1: 네.
2: 그렇죠?
1: 뭐 찾아줄 기세예요.
2: That's right.
1: 네, 너무 고마운데. By the way, 그런데 what was your umbrella? 너의 우산이 무슨 색이었는데? 라서 was가 나왔나 봐요. 그럼 여기에는 당연히 색깔을 뜻하는 color이겠네요. What color
2: 오,
1: was your
2: 오케이.
1: umbrella?
2: 그러니까요. 그냥 what was your umbrella? 그럼 어색하죠, 그죠? 뭐가 너의 우산이었는데? 이상해요, 그죠?
1: 예.
2: 자, 맞는지 보겠습니다. By the way, what color was your umbrella?
1: Yeah.
2: Perfect. Very nice. C-O-L-O-R. color이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자, 일단은 그 앞서서 앞에 취임새 같은 게 하나 붙죠? 취임새.
1: By the way.
2: By the way.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1: 네.
2: 그렇죠? By the way라고 하는 것은 말을 조금 돌린다든가 새로운 뭔가 얘기로 넘어갈 때
1: 네.
2: 아주 활용하기 좋죠. 저, 아, 그나저나 이러면서 얘기를 쓰게 되는데 By the way. 이거는 그냥 문장 앞에 넣어주셔도 되고 사실은 문장 뒤에 넣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1: 네.
2: 근데 앞에 넣는 것이 뭔가를 이렇게 새롭게 만드는 느낌 강합니다.
1: 예.
2: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 그나저나, Alicia라는 친구 있잖아. Alicia가 나한테 전화했어.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나저나,
1: By the way,
2: Alicia가 나한테 전화했어.
1: Alicia called me.
2: There you go. By the way, Alicia called me. How about this? 그나저나, 화장실이 어딘가요?
1: By the way, where is the bathroom?
2: There you go. By the way, where's the bathroom? 화장실이 사실은 급했는데, 그 전에 뭔가 상대방이 말을 걸어가지고 막딴 얘기 하다가 넘어가는 거죠. 본론으로.
1: 맞아요.
2: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제가 커마를 찍었기 때문에 말할 때는 쉬어줘야 돼요.
1: 네.
2: 잠깐이라도. Alright? 자, 이런 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By the way, Alicia called me.
1: By the way, Alicia called me.
2: Oh, by the way, where's the bathroom?
1: By the way, where is the bathroom?
2: There you go. 자, 혹시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By the way를 줄여서 표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채팅 같은 데서 많이 쓰거든요.
1: 아, 그래요?
2: 빡빡빡 줄여가지고.
1: 줄여서요? BTW.
2: 오, 정답? 맞습니다.
1: 우와!
2: 다만, 대문자로 만들어주시면
1: 아,
2: 돼요.
1: 대문자로.
2: BTW. 이것 자체도 원어민들은 귀찮은 거예요.
1: 야,
2: 네.
1: BTS 친구 같아요.
2: 그렇죠.
1: 예.
2: 요즘에는 근데 진짜 우리말도 엄청 줄이잖아요. 막
1: 맞아요.
2: 유행어로. 근데
1: 예.
2: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1: 오.
2: 대신에 여러분, 말할 때는 BTW 해서 못 알아듣는 거 아닐 텐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1: By the
2: 네,
1: way로.
2: 이거는 그냥 by the way로 말할 때는 by the way고 쓸 때만 그냥 BTW라고
1: Yes.
2: 쓰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캐주얼하기 때문에 격식 있는 글에는 절대로 쓰시면 안 돼요. 그렇게. 알 자, 보세요. 오늘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의문사라고 생각을 하면 무조건 what, where, when, 뭐 who 이렇게 덜렁 나와 있는 것들만 알고 있잖아요.
1: 그죠?
2: 그런데 이렇게 뒤에 명사를 붙이는 케이스의 의문사가 있어요. Right? So 이거는 what은 뭐예요? What?
1: 뭐 무슨?
2: What? Right?
1: 네.
2: 무슨? Right? 근데

0: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what 그다음에 명사가 온 거예요.
1: 예.
0: color. 그럼 무슨 명사? 그래서 무슨 색이 너의 umbrella였니? 너의 umbrella 무슨 색이었어?
1: 네.
0: 이렇게 완성이 될수 있는 겁니다. Alright? 그래서 what만 쓰신 분들은 아직은 어색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완 명사. 예를 들어서 무슨 사이즈?
1: What size?
0: That's it,
1: Yeah.
0: right? 무슨 나라?
1: What nation?
0: What nation? What country?
1: What
0: Right?
1: country?
0: 그런데 복수도 가능해요.
1: 오.
0: 무슨 도시들?
1: What cities?
0: What cities?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질문을 만들어야겠죠. 뭐 예를 들어 What size do you need? What country did you visit? You know, what
1: Yeah.
0: cities? 뭐, what cities do you want to visit?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what color가 was your umbrella니 했고요. 자, umbrella, obviously, 우산이라는 뜻이죠.
1: 네.
0: 요거 생각난 김에, 우비는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이거 사실 외래어처럼
1: 아,
0: 쓰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1: I know.
0: Yes, what is
1: So,
0: it?
1: 비옷
0: 아하.
1: 해가지고 레인코트더라고요.
0: 오.
1: 오, 예.
0: COAT, 여러분. 맞습니다.
1: 오,
0: raincoat.
1: 그쵸
0: Right?
1: 써야 되나요?
0: Yes. One word로
1: 아.
0: 쓰시면 돼요. Raincoat, umbrella. 이 정도는 알아두면 나쁘지 않잖아요. 그렇죠?
1: 네.
0: Alright, you guys.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By the way, what color was your umbrella?
1: By the way, what color was your umbrella?
0: 자, 이랬을 때 미션입니다.
1: 응?
0: 핫핑크였어.
1: 어어.
0: 우산에 이름도 새겨뒀다고.
1: 아우, 얼마나
0: 그러니까 더
1: 아쉬움에.
0: 화가 난것 같아요.
1: 예,
0: 아니, 이걸
1: 맞아요.
0: 가져간다고?
1: 이걸
0: 이러면서.
1: 또 잃어버렸네
0: Yeah.
1: 하면서. It was hot pink. I, 응응, put my name on it. 내 이름을 거기에다가 put 했어.
0: 하는
1: 그쵸?
0: 게 뭐예요?
1: put 넣은 거죠.
0: 놓은
1: 넣었다.
0: 거죠. 예. 오케이,
1: 에.
0: 오케이.
1: I, 근데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Put이 이미
0: 자,
1: 동사인데.
0: 보세요. I put my name on it.
1: 예.
0: 말 되죠?
1: 예.
0: 이거는 말이 되는 문장인데
1: 그러게요.
0: 힌트 드릴게요.
1: 아, 이름 도운가 보다.
0: 뭐, 내가 딴 거, 이것도 색도 이런데 이것마저도 했다.
1: I also put my name on it.
0: 오케이. I also put my name on it. 이 생각은 못했어요, 제가.
1: 예, 어, 그래요?
0: 이것도 가능해요. 뭐,
1: 아.
0: 도. 또한으로 쓴 거죠?
1: 예.
0: 저는 이 느낌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1: Even.
0: 심지어. I even put my name on. 근데,
1: 예.
0: 뉘앙스는 좀 다르긴 하지만, also도 말이 되죠. 야, 색도 이랬고, 나 있잖아. 이름도 넣었다?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also는 또한이 되는 거고요. even이라고 하는 건 내가 다른 것도 하고, 심지어 이렇게 했어.
1: 근데 even이 뭔지는 아는데 even을 제가 많이 안 써보다 보니까 이런데 툭툭 안 나와요.
0: 맞아요. 근데
1: 예.
0: even은 정말 괜찮은 고소한 양념이에요.
1: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0: 네, 이
1: 예.
0: 말투가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오케이. 뭐 예를 들어서, Hey, even I know it. 그러면은, 나도 안다야? 나도 알아.
1: 그러니까요.
0: 심지어. 이런 거
1: 예.
0: 있잖아요. 하려면 even이 필요해요.
1: 네.
0: 자, so, 심지어, 뭐, 도가 있겠고요. 여기 지금 put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1: 네.
0: put은 단순히 뭔가를 이렇게 놓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 표면 위에다가 놓는다고 뒤에 on it.
1: It.
0: on the umbrella가 되는
1: 네.
0: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뭔가 위에 올려 놓는다라는 것도 put something on something else 가능하지만
1: 네.
0: 우리가 이름 같은 거 적어두거나 뭔가를 글을 새겨두거나 할 때도요 put을 꽤 많이 써요. 오케이? 뭔가 글귀 같은 것을 놓는다는 느낌?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여기서는 내 이름을 그 위에 적어뒀거든. 자,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 엄청 많이 씁니다. 거기에 너의 이름을 적어둬. 그러면 너의 이름을 놔라 그 위에.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명령어로.
1: Put your name on it.
0: Put your name on it.
1: Yes.
0: 엄청 많이 쓴단 말이에요. Put your name on it. 이름
1: 아.
0: 거기다 적어 넣어.
1: 예.
0: 오케이. 자, put의 과거형이 뭐죠?
1: Put.
0: put이니까.
1: Yes.
0: 자, 그러면은 나내 주소 적어뒀어. 그 가방에.
1: 아. I put my address
0: Address
1: on my bag.
0: on my bag, on
1: On
0: the
1: the back.
0: bag.
1: On the
0: There you
1: back.
0: go.
1: Yes.
0: Makes sense, right? So I put my address on the bag. 근데
1: Yeah.
0: 어딨지? 막 이러면서.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Put your name on it.
1: Put your name on it.
0: I put my address on the bag.
1: I put my address on the back.
0: On the bag.
1: Yeah.
0: 특히 첫 번째는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시험지나 아니면 이런 신청서 같은 거 있잖아요.
1: 네.
0: 그런 거 이렇게 할때 옆에서 도와줄 때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1: Yes.
0: Alright, 읽어보겠습니다. It was hot pink. I even put my name on it.
1: It was hot pink. I even put my name on
0: There
1: it.
0: you go.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0: By the way, what color was your umbrella? By the way, what color was your umbrella? 'It was hot pink. I even put my name on it. It was hot pink. I even put my name on it.
1: Alright, 다음 문장 볼게요.
2: 네.
1: 그 딱 듣고 아니 누가 핫핑크 우산을 가지고 다니니?
2: 아니,
1: 본 적 있으세요? 실제로?
2: 핫핑크요?
1: 우산인데 핫핑크.
2: 집에 있는데요.
1: 아,
2: 저 있는데요.
1: 아,
2: 예.
1: 본의 아니게 죄송하게
2: 핫핑크,
1: 됐습니다.
2: 그다음에 핫블루도 있어요.
1: 오,
2: 예, 새파란색 있잖아요.
1: 새파란 거요?
2: 예, 그리고 샛노란색도 있어요.
1: 오,
2: 저는 주로 이제 그런 쪽으로 제 취향이에요.
1: 아, 그러시군요.
2: 예, 예.
1: 저는 약간 취향 약간 투명한 거 가끔 쓸 때 있어요. 잘 보이니까.
2: 그게 잘 앞이 잘 보이죠.
1: 아, 잘 보이죠.
2: 예, 맞아요.
1: 네.
2: 자, 누가 핫핑크 우산을 가지고 다니니? Who a hot pink umbrella?
1: Right.
2: 오, 가지고 다니다. 누가 이 우산을 가지고 다니?
1: 자, 이거 다니니. 애매하지 않아요, 지금? 가지고 다니는 거?
2: 그렇죠. 가지고 네. 다녀야 되니까 bringing, go 그런 느낌인데.
1: 뭔가 이렇게 섞여야 될 것 같긴 한데.
2: 그렇죠.
1: 네.
2: 갖고 다녀야 되니까요.
1: 네. 생각 지금 안 나죠.
2: 예. 네. 근데 후 잠깐만요. bring으로 갈게요.
1: 갈게요.
2: 예. 네. who bring and go로 할게요. bring and going. 왜냐면은 ing 라임을 맞춰 줘야 될 것 같아요.
1: 예.
2: who bring and going a hot pink umbrella. 누가 지금... 가지고 다니니?
1: 이미 슬기 씨 얼굴에서도
2: 네.
1: 아. 100% 틀렸다.
2: 수치스러워요.
1: 아, 진짜?
2: 예, 많이 수치스럽고.
1: It's okay.
2: 쥐구멍을 찾아요.
1: It's okay.
2: 예.
1: Alright, so who bringing and going a hot pink umbrella?
2: 예.
1: 뭔가 rhyme 많지만 예. 정답은
2: carries around. 아,
1: 처음 들어봤나요?
2: 뭔가 뭔가 좀 익숙한 느낌은 나는데 안 써봤어요.
1: Okay. 예. carry라고 하는 게 원래 운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2: 그렇죠.
1: Right? carry. 그런데 around가 어디 정도를 얘기를 해요? around.
2: 주변.
1: 맞아요.
2: 예.
1: 주변에 계속 carry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의역을 하면 가지고 다니다.
2: 아, 항상 소지하고 다니는 느낌.
1: 맞습니다. carry around something. 오늘 기회 알아두시면 좋아요.
2: 네네네.
1: bring은 가져오는 거니까 얘랑은 좀 뉘앙스가 다르죠. 그렇죠? carry around something. 그리고 사실 around를 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Okay? 자, 그리고 여기서 사실 이 동사도 중요하지만요. 핵심 하나 있어요.
2: 뭐죠?
1: 여기 의문사 뭐 나와 있어요?
2: who.
1: who가 있습니다.
2: yes.
1: who.
2: yeah.
1: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어요.
2: 예.
1: 누가 가지고 다니니예요? 아니면
2: 예.
1: 누구를 가지고 다니니예요?
2: 누가 가지고 누가죠? 다니는 거죠.
1: 예. 그 얘기는 누가 무엇 무엇이 주어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2: 맞아요.
1: Right? 이럴 때는 원래 who가 있잖아요. who가 나오면 뒤에 who did you see?
2: 맞아요.
1: 이런 식으로 누구를 봤니? 해서
2: 예.
1: 목적어처럼 쓰는 경우가 많았어요.
2: 주로 그렇죠.
1: Right?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누구를 이라고 할 때는 뒤에 질문어 순이 와요. 그렇죠?
2: 네, 네.
1: who did you meet? 이런 식으로 did you meet? Right? 근데 얘는 보세요. 누가가 되니까
2: 네.
1: 질문어 순이에요? 아니죠.
2: 그냥 아니네.
1: 동사 나옵니다.
2: 그러네요.
1: 이 후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나름대로 복잡해요. 그래서 자, 보여드릴게요. 후가 누구를이 아니라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누구를이 아니라 누가
2: 예.
1: 이렇게 주어 느낌 나오잖아요.
2: 네.
1: 그러면 질문어 순으로 이어주는 거 아니고
2: 동사.
1: 동사 바로 넣는 겁니다.
2: 아,
1: Alright.
2: 진짜 그냥 I am happy처럼 주어 동사 느낌으로 쫙 나왔네요.
1: 그렇죠.
2: Who
1: 마치 얘가
2: 합니다.
1: I인 것처럼.
2: 예,
1: right.
2: 예, 예.
1: So 이게 다시 한번 누구를이 아니라 누가이기 때문입니다.
2: 아,
1: right. 자.
2: 근데 여기서 왜 carries를 썼어요?
1: Okay. Who 좋은 질문이에요.
2: 예?
1: Who가 이렇게 주어의 느낌을 썼을 때는
2: 네.
1: 무조건 3인칭 단수로 취급을 해버려요.
2: 그렇구나.
1: 무조건입니다. 오케이? 뭐 과거형은 상관은 없겠죠.
2: 네.
1: 상관없지만 현재형으로 썼을 때는 3인칭 단수. 그래서 S가 붙어야 돼요.
2: 그렇군요.
1: 이거는 exceptions가 없어요.
2: 정해진 거고.
1: 네.
2: 네.
1: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니 누가 전자레인지를 이렇게 가지고 다니니? 보통 집에 이렇게 두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누가 전자레인지가 뭐죠?
2: Microwave.
1: 누가 yeah. 전자레인지를 이렇게 가지고 다녀?
2: Who carries around a microwave?
1: Who carries around a microwave?
2: Yeah,
1: 아, 그러니까 친구가 이랬을 수도 있잖아요. 너 전자레인지 있냐? 나 이거 좀 데워 먹을래. 그랬으면, What?

0: So who carries around a microwave? You know, doesn't make sense.
1: Yes.
0: So how about this? 과거형 해볼게요.
1: 음?
0: 누가 내 햄버거 먹었어? 누가 내 햄버거 먹었어?
1: Who?
0: 먹었어.
1: Who ate? Who ate my hamburger?
0: Who ate my hamburger?
1: 동사
0: 나왔잖아요.
1: 그냥 과거는 그냥 갖다 쓰면 되는군요.
0: 그럼요. 후 뒤에 무조건 동사예요. 무조건 동사.
1: 아.
0: 그런데 많은 분들이 왜 헷갈리시냐면 후를 누구를로만 써보신 분들은
1: 익숙하지가
0: 질문
1: 않죠.
0: 어순을 넣으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돼요. Who did it? 잠깐만, 이거 이상한데? 하면서도 이상해져요. 막
1: 네.
0: 미궁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왕초보 영어 보시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Who 나올 때 누구를도 될 거고요. 누가 하는 것도 하고 제가 한 만 번 연습시켜 드릴 거예요.
1: 예,
0: okay?
1: 예,
0: so
1: 예.
0: don't worry. 지금 한 번에 get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1: 네.
0: Alright. 자, 누가 가지고 다녀? 누가 먹었어? 읽어볼게요.
1: 네.
0: Who carries around a microwave?
1: Who carries around a microwave?
0: Hey, who ate my hamburger?
1: Who ate my hamburger?
0: 자, 진행형도 가능해요. 오케이? 진행형은 비동사 ing잖아요.
1: 네.
0: 이거 한번 해볼게요. 누가 내 초콜릿 먹고 있어? 저 누구야? 그러면서 누가 내 초콜릿 먹고 있니? 그 who eats가 아니라 진행형으로 한번.
1: Who is eating my chocolate? 와.
0: 어색하지만 돼요.
1: Yeah, who is eating my chocolate?
0: That's right. 후 뒤에 비동사도 가능한 겁니다.
1: Yes.
0: Alright. Okay, you guys, 읽어보겠습니다. Hey, who carries around a hot pink umbrella?
1: Who carries around a hot pink umbrella?
0: 그 얘기는 뭐예요? 아무도 carry around 그거 안 한다.
1: Hot pink 우산을.
0: 네, 그 얘기를 한 거죠. 자, 이랬을 때 슬기 씨의 느낌으로. 야. 내 취향 좀 존중해 줄래?
1: 아, 그럼요. 네. 개인의 취향인데.
0: 아, 그럼요. 그럼요.
1: Hey, would you my taste? 어? 내 맛인데요. 내
0: 맛.
1: Would you my taste? 존중하다.
0: 존중하다. 일단 동사가 나야 될 것 같아요. 네. Would you 뭐 해 줄래?
1: 아, 존중하다 그러면 respect겠네요. Would you respect? 동사 원형일 것 같아요. Would you respect my taste?
0: Respect,
1: 이게
0: respect.
1: 취향을 이렇게 쓰는 거군요.
0: 오케이. Okay. 자, 맞는지 보겠습니다.
1: 네.
0: Hey, would you respect my taste? 맞습니다.
1: 오.
0: 존중하다.
1: 예.
0: Respect. 자, 근데 약간 주의하셔야 될 게 이 respect랑 admire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 들어보셨어요?
1: Admire 이거 저건데요. 그거 열망하다? 그런 말 아닌가요?
0: 이거는 존중하는 거예요.
1: 예.
0: 얘는요. 존경하는 우러러보는 듯한 느낌.
1: 아, 그래요?
0: 저는 당신의 passion, 열정을
1: 예,
0: admire 해요.
1: Admire.
0: 자, 이게 섞어서 쓰는 사람들도 가끔은 있는데요. respect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라고 쓰이냐면, 나 무시 안 한다. 나 당신의 취향을 무시하지 않아요.
1: 아.
0: respect 해요. 존중해요. 이런 느낌.
1: 예, 예.
0: 뭔 말인지 알겠네. 예. 근데 admire 같은 경우에는 그걸 심지어 더 넘어서 존중에다가 정말, 와, 멋져요.
1: 동경.
0: 동경, 예스. 동경, 뭔가, 예. 막 존경, 막, 와. 이런 느낌이 강해지는 겁니다.
1: 네네네.
0: 오케이. alright. 자. 그리고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내 테이스트를 무시하지 말아줄래? 무시하지 말고 좀 이렇게 존중해줘.
1: Yes.
0: 그리고 방금 맞아요. 테이스트가 맛이라는 뜻도 있지만요.
1: 네.
0: 취향도 될 수가 있습니다.
1: 나만의
0: 테이스트예요.
1: 만약에 여기가 비워져 있었더라면 저는 여기에 뭐, 타입, 스타일, 이런 거 넣었을 것 같아요.
0: Well, 뭐, 상황에 따라 그거 쓸 수도 있어요. My style, 나의 스타일을 좀 존중해줄래?
1: Yes.
0: 괜찮죠. 오케이. 자, 여기 앞부분에. 여기 동사를 쓸 수 있었던 거는 슬기 씨가 제 생각에 우주 어쩌고 저쩌고
1: 그렇죠.
0: 이런 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1: 우드 때문에 나는 그랬어요.
0: Right?
1: 예.
0: 상대방한테 뭐 해줄래? 라고 할 때
1: 예.
0: Will you 보다 would you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요.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거예요.
1: 더 공손한 느낌.
0: That's right.
1: 네.
0: So, would you 동사 원형? Right? 뭐뭐 해주겠니?
1: Yeah.
0: 원래 조동사가 여러분들 will에서 would로 바뀔수록 can에서 could로 바뀔수록 이렇게 과거형 모양으로 바뀔수록 더 조심스러운 말투가 됩니다.
1: 아하.
0: 자, 예를 들어서 내 결정을 좀 존중해 줄래요? 주실래요? 결정이 뭐예요?
1: 결정? Decision?
0: Decision, right? 그러면은 나의 결정을 존중해 줄래?
1: Would you respect my decision?
0: 그렇죠. Would you respect my decision? You know? 두 번째, 누구한테 되게 잘해준다, 좀 착하게 잘해준다라고 할 때 뭐라고 쓰는 줄 아세요?
1: 잘 대해주는 거?
0: 네.
1: 대해주, treat.
0: 뭐 너 언니한테 잘해, 뭐 이렇게 하는 거?
1: Kind.
0: Okay. Be nice to somebody.
1: 아, be nice to.
0: 이거 또 거의 정해져 있는 수준인데요.
1: 예.
0: 예를 들어, hey, be nice to me. 뭐, Hey, be nice.

0: Nice to your sister. Be nice to someone.
1: 나한테 좀
0: 활용해서
1: 잘해.
0: 그럼 이렇게 볼게요. 나한테 좀 잘해줄래? 그럼 어떨까요?
1: Would you nice?
0: Would you?
1: Would you be nice to me?
0: 그렇죠? 왜냐면 비동사 빠지면 안 돼요. 동사 빠지면 안
1: 아,
0: 돼요. Right? 동사
1: 네네.
0: 원형이라고 돼 있는데요. Right?
1: 그쵸.
0: Would you be nice to me? Just like that.
1: 예. 이거 동생이랑 싸우는 언니에게 할수 있는 말이네요.
0: 그러니까요.
1: Would you be nice to your sister?
0: 그렇죠.
1: 예.
0: No, 뭐 이렇게 나올 수
1: 그쵸,
0: 있겠지만,
1: 그쵸.
0: right? 읽어보겠습니다. Would you respect my decision?
1: Would you respect my decision?
0: Would you be nice to me?
1: Would you be nice to me?
0: 본문 갈게요. Hey, would you respect my taste?
1: Hey, would you respect my taste?
0: Alright, 좋습니다. 또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o carries around a hot pink umbrella? Who carries around a hot pink umbrella?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핫핑크였어. 우산에 이름도 새겨뒀다고.
1: It was hot pink. I even put my name on it.
0: Alright, 두 번째는요. 야, 내 취향 좀 존중해 줄래?
1: Hey, would you respect my taste?
0: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By the way, what color was your umbrella? By the way, what color was your umbrella?
2: It was hot pink. I even put my name on it. It was hot pink. I even put my name on it.
3: Who carries around a hot pink umbrella? Who carries around a hot pink umbrella?
2: Hey, would you respect my taste? Hey, would you respect my taste?
0: 네, 입으로 직접 해보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요. Put A on B.
1: Yeah.
0: 물건을 놓는다는 뜻도 되지만 뭔가를 새겨두는 거, 적어두는 거, 적어두는 거. 다 되는 거죠. 그렇죠?
1: 네.
0: Right.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이름을 적어주세요. 당신의 이름을 거기에 놓아주세요.
1: Put your name on it.
0: 그렇죠. Put your name on it.
1: Mm-hmm.
0: 그거에 이름도 새겨뒀다고. 난 심지어 내 이름을 그 위에 뒀어.
1: I even put my name on it.
0: 그렇죠. I even put my name on it.
1: Mm-hmm.
0: 세 번째, 가방에 내 주소를 붙여뒀어.
1: 네.
0: Right? 혹은 써뒀어.
1: I put my address on the bag.
0: On the bag.
1: Mm-hmm.
0: You got it. 읽어보겠습니다. Put your name on it. I even put my name on it. I put my address on the bag. 자, 두 번째는요. 우주 뭐뭐 해줄래? 이러네.
1: 네.
0: 약간 공손하고 부탁하는 느낌 살려서, 억양 살려서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요. 내 취향 좀 존중해 줄래? 나의 테이스트를 좀 존중해 주겠어?
1: Would you respect my taste?
0: 그렇죠. Would you respect my
1: Yeah.
0: taste? 두 번째, 내 결정을 존중해 주겠니?
1: Would you respect my decision?
0: 그렇죠. You got it. 세 번째, 나한테 잘해 주겠니? 나한테 좀잘 대해 주겠니?
1: Would you be nice to
0: Would
1: me?
0: you be nice to me? 읽어볼게요. Would you respect my taste? Would you respect my decision? Would you be nice to me? 잘하셨습니다.
1: 네.
0: 배운 거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4: By the way, what color was your umbrella?
5: It was hot pink. I even put my name on it.
4: Who carries around a hot pink umbrella?
5: Hey,

0: Would you respect my taste?
1: 미션 해결할게요.
2: 슬기롭게 미션 해결!
3: By the way, what color was your umbrella?
4: It was hot pink. I even put my name on it.
3: Who carries around the hot pink umbrella?
4: Hey, would you respect my taste?
3: Oh, sure. Lovely color.
1: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2: 아, 매번 정말 감동입니다.
1: That's right. 네. 왜냐면 우리는 또 하는 영어를 하니까요.
2: 네.
1: 아, 늘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2: 헬스장에 가는 건 어때?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How about going to the gym?
1: There you go. How about ing였죠?
2: 네.
1: 자,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Put A on B.
2: Yes.
1: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그 종이에 이름을 적어주세요.
2: 네.
1: 상대방한테 그 종이에 이름을 적어주세요.
2: Yes.
1: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1: 네,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무조건 도전해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2: See you.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어떠한 대상을 우연찮게 만났다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 친구들을 우연하게 만났을 때, 그쵸? 그러면 그걸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야, 내가 옛날에 그 친구 철수를 여기 오다가 만났잖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우연하게 만났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어떤 대상을 우연하게 만났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run into라는 동사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로 얘기를 해서요, I ran into 대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야, 나 오늘 고등학교 동창을 우연하게 만났어. 이런 얘기들을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이 I ran into 대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I ran into 대상, 이 핵심 패턴 또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제가 아까 전에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run into라는 동사가 바로 우연하게 만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I run into 대상,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연하게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우연하게 만나는 거는 현재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이제 그렇게 만났어 라고 이제 여러분이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우연하게 만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내가 어떠한 대상을 우연하게 만났지 뭐야 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거나 혹은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과거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run의 과거가 뭘까요? 그렇죠, 바로 ran이 됩니다. 그러니까 I ran into 대상,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제가 그 대상을 우연하게 만났습니다. 억지로 우연하게 만나요 라고 현재 상황에서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경우는 조금 어색하기 때문에 과거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훨씬 더 여러분이 빈도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I ran into 대상, 전 우연하게 어떤 대상을 만났습니다 라는 표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 문장으로 저는요, 메이슨을 우연하게 만났어요 라는 문장입니다.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I ran into Mason 해서 이 메이슨 자리에 이름을 넣어가지고 여러분이 다양하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I ran into Mason. 한 번만 더. 시작. I ran into Mason 해서 제가 메이슨이라는 사람을 우연하게 만났습니다 라는 문장 연습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표현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연습 한번 해볼게요. 옛날 친구, 어릴 적 친구라는 거를 바로 old friend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 친구를요, 우연하게 만났어요 라는 표현 I ran into my old friend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I ran into my old friend. 한 번만 더. 시작. I ran into my old friend. 여기서 old friend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 old friend 기소리가 잘 나지 않기 때문에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I ran into my old friend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세 번째 표현입니다.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고등학교 동창을 우연하게 만났다 라는 표현입니다. 고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초등학교 동창,

0: 대학교 동창 이런 얘기들 많이 할수 있잖아요. 그거는요, 학교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High school, middle school, elementary school 혹은 college friend 이렇게 꾸며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I ran into my high school friend 해서 고등학교 친구를 우연하게 만났다라는 문장으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I ran into my high school friend. 한 번만 더. 시작. I ran into my high school friend. 해서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혹은 college를 넣어서 여러분이 다양하게 학교 동창들을 만났다라는 거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요, 바로 X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I ran into my ex girlfriend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전에 만났었던 여자친구라는 표현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 ran into my ex girlfriend. 한 번만 더. 시작. I ran into my ex girlfriend. 자, 그러면 이걸 거꾸로 얘기를 해서 전에 만났었던 남자친구는 그쵸? ex boyfriend가 되겠죠. 이것도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I ran into my ex boyfriend. 한 번만 더. 시작. I ran into my ex boyfriend. 라고 얘기를 해서 헤어진이라는 거를 앞에 X를 붙여서 얘기를 한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어떤 대상을 우연하게 만났다라는 표현으로 I ran into 대상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이것도 올려주시면서 원음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I ran into Mason. I ran into Mason. I ran into my old friend. I ran into my old friend. I ran into my high school friend. I ran into my high school friend. I ran into my ex-girlfriend. I ran into my ex-girlfriend.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수 있도록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요, 메이슨을 우연하게 만났어요 라는 표현, I ran into Mason 해서 여러분이 I ran into 사람 하면은 그 사람을 우연하게 만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사를 한번 붙여보도록 하죠. 길 가다가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정말 많을 겁니다. 이거를요, 바로 on the street을 넣어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왜냐면 길가에서, 길 위에서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표현이 되거든요. I ran into Mason on the street. 길 가다가 만났어.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 ran into Mason on the street. 한 번만 더. 시작. I ran into Mason on the street. 혹은 어디를 가다가라고 얘기를 할때 on the way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 길 가다가 뭐를 했다, 길 가다가 누구를 만나기도 하고, 길 가다가 어디를 가기도 하고, 요런 부분들은 좀더 나중에 한번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n the way 사용하는 경우는요, 다시 한번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길 가다가 I ran into Mason on the street. 한번 더. 시작. I ran into 대상 on the street. 길 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라는 표현이 되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 어릴 때 친구 만났어요. 우연하게. I ran into my old friend. 요 문장이었었거든요. 그럼 요렇게도 변형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우연하게 만나는 거는 길 가다가 만날 수도 있지만 어디에서 만나는 경우가 많겠죠. 장소에서라고 얘기를 할땐 전치사를 뭘 넣을까요? 그쵸. at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I ran into my old friend 어디에서? 커피숍에서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at the cafe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카페가 아니고 cafe 이렇게 발음하니까 혹은 커피숍이라고 발음해주시면 좋겠네요.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I ran into my old friend at the cafe. 한번만 더. 시작. I ran into my old friend at the cafe. 해서 장소를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전치사 at을 넣어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떠한 대상을 우연하게 만났을 때 여러분이 쓸수 있는 표현, 바로 I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So how do you feel today? I hope everything's going well and wonderful with you. 자, 여러분, 모든 일 다 잘 되고 계시죠? 저는 매일 10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행복도 만들어보고 즐거운 에너지도 함께 올려보는 네, 그러한 시간에 바로 Try Again, 하루 딱 한 문장이죠? 네, 이근철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내용으로 여러분 도전 한번 해볼까요? 근데 마음가짐만 살짝 한번 바꿔보세요. 아, 빨리 오늘 뭐가 나오는지 궁금하니까 빨리 얘기해줘. 이거보다 내가 일상생활에서 뭐가 필요하지? 이걸 만들 때 이근철은 이걸 어떻게 왜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갖고 한번 같이 출발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나오니까 공부해야 돼. 이거는 전혀 변화를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도전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You're gonna challenge yourself. 스스로도 도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Okay,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Did you give it a try? 자, 전체 문장이요. 내가 왜 항상 이렇게 졸리고 피곤한 느낌이 드는 거지? 들지?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스스로를 좀 칭찬해 주세요. 나 한 단어라도 알면 나 기분 좋다. 나 칭찬해 줘야 돼. 이렇게 해야 되지. 전체 문장을 다 알지 못해서 나는 못하는 거야. 역시 더 배워야 돼.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예, 그러면 인생이 괴롭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나는 왜 뭐 하는 거지? 예, 이거 왜니까 적어도 뭐는 아세요. Why? Why? 그 why 하나만 알아도 본인을 칭찬해 주시면 그 칭찬의 에너지가 전체 문장을 다 나중에 말로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밝혀지고 있는 물리학의 원리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quantum physics라고요. 양자 물리학. 들여다보면 바로 긍정적 마인드가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꿔준다.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왜 뭐뭐 하나? 왜 뭐뭐 하는 거지? 이런 식의 느낌은 why do I? 좋습니다. 출발해 볼까요?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자, 첫 번째에서는 뭘 하시겠어요? 당연히 자신감을 build up 하는 confidence build up time, right? How do we do that? Like this. These simple sentences. 가장 간단한 문장으로 연습을 해서 자신감을 올리셔야 되겠죠.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도 뭐 100층짜리 진다. 갑자기 100층부터 지을 수 없잖아요. You need solid foundations. 그렇습니다. 탄탄한 기초 공사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자, 내가 왜 졸린 느낌이 들지? 그럼 아까 나왔잖아요. Why do I? Why do I? 그러면 왜 이렇게 졸린 거야? 해도 되지만 그런 기분이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Why do I feel sleepy?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내가 왜 많이 먹지? 그러면 뭐예요? 먹다가 eat니까 Why do I eat? 그럼 이건 왜 먹는 거지? 살려고 먹는 거죠. 즐겁게 재미를 느끼려고 행복감을 느끼려고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많이 먹지? 많이가 뭐예요, 영어로요? much 써도 되지만 구어체에서는 a lot을 많이 씁니다. Why do I eat a lot? a lot을 쓰면 many인지 much인지 헷갈리지 않고 얘가 다 가능해요. many일 때도 쓸 수 있고 much를 대신해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why do I eat a lot? 동작은 이거고요. 세 번째, 내가 왜 계속 아픔을 하는지

거지. Why do I yawn? 그러면 하품이 나오잖아요. To take in more oxygen. 산소를 더 먹으려고. 그런데 왜 계속이라는 걸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계속이 keep ing입니다. 그래서 why do I yawn 하면 뜻이 다른 거죠. 내가 하품은 왜 하는 거지? 그럼 이유가 궁금한 거고요. Why do I keep yawning? 내가 왜 계속 하품을 하는 거지? 한번 하품을 했는데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자, 맨 마지막으로 아, 내가 왜 코를 고는 거지? 나 옛날에 안 골았는데 Why do I snore? S-N-O-R-E 다른 단어도 한번 써드렸어요. 이거잖아요, 그렇죠? Snore, S-N-O-R-E 자, 네 가지입니다. 역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동작과 함께 그림 그리시고 여기 보고 읽으시는 분들은 맨 처음부터 재미를 버리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그런 짓은 하지 마세요. 자, 저를 보시고요. 가겠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졸립게 느껴지지? Your turn! Why do I feel sleepy? 자, 두 번째는요. 내가 왜 이렇게 많이 먹지? Your turn? 맞습니다. Why do I eat a lot? 요 eat 대신에 swim, read, watch, TV a lot. 그러면 벌써 한 수십 개가 나오잖아요. 자, 세 번째는요. 내가 왜 계속해서 하품하는 거지? Your turn? 네. Why do I keep yawning? Y-A-W-N은요. yawn이에요. yawn. 그래서 yawning. 됐죠? 네 번째는요. 내가 아시겠죠? 자, your turn? 네. Why do I snore, S-N-O-R-E까지요. 좋습니다.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요. 조금 더 확장시켜보는 그런 시간이죠. Step 2. 내가 왜 항상 이렇게 졸리고 피곤한 느낌이 드는 거지? 한번 궁금증을 여겨보세요. 이거를 우리말이고 그 다음에 영어를 내가 외워야 되겠다는 생각은 버리시란 말이에요. 왜?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는데 잘 안 됐잖아요. 그래서 감정 집어넣고 장면 연상하고 더 그렇죠. 즐거움을 얻고 이러다 보면 실제로 저거를 하나를 외워도 내가 아 오늘 행복하다. 그 생각이 드니까 그걸 10개, 100개 쓰실 수 있는 거고요. 좋습니다. 제가 계속 행복론을 강조하는 이유는 모든 일을 하실 때 행복감을 찾으려고 하면 사실 모든 일이 다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왜 항상 이렇게 피곤하고 졸린 느낌이 드는 거지? 아까 나왔잖아요. Why do I feel? 간단하죠. 그런데 피곤한 게 아까 졸린 게 sleepy였어요. sleepy. 근데 정말로니까 so sleepy and tired. so 하나만 더 집어넣으시면 돼요. 항상이 all the time이에요. 됐죠? 그래서 why do I feel so sleepy and tired all the time?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가 왜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먹는 거지? 그럼 아까 나왔잖아요. why do I eat? 그렇죠? 예, 네, 좋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배가 안 고픈 거예요. 그러면 뭐뭐 아직 안을 때니까, 그렇죠? 예. When I'm not죠. When I'm not hungry. 근데 강조해서 even when, 심지어 뭐뭐 할 때에도 I'm not hungry. Why do I eat even when I'm not hungry? 보세요. 보니까 간단하죠. 왜 계속해서 내가 악몽을 꾸는 거지? 아까 keep yawning. 그러면은 뭐예요? Keep, 그렇죠. 예, 바로 having nightmares. 그래서 why do I keep having nightmares? 네, 바로 bad dreams의 뜻이겠죠. 물론 bad dreams 없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 더 마무리합니다. 자, 즐거움을 가지고 try it again.

Okay, why don't you check it out in the context like this? 내가 왜 항상 이렇게 졸립고 피곤한 거지? 라고 했을 때 반응이 뭐예요? 쉬어야지, 안 쉬어서 그래. 자, 그렇다면 뭘까요? Why do I feel so sleepy and tired all the time? 자, 반응은 뭐예요? Hey, because you don't rest. Because you don't rest. 그렇죠? 잘 쉬어야 되니까. 여러분,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것이 제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적절하게 밸런스 꼭 휴식과 일 사이에서 유지하시고요. If you wanna watch our program again, then visit our website. 방문해 주시고요. 여러분, 늘 즐거움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몸과 건강도, 네, 마음의 건강도 챙기시고요.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0: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1: 지우개 있었어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0: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1: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여모영입니다.
0: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쵸, 꿈이었죠.
0: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1: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0: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1: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보호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번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0: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1: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 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 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